0: 한 주의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 직업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굉장히 특별해요. 댄스 꿈나무의 댄스 학원 오디션. 이 친구는 진짜 프로페셔널 댄서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1: 제 주변에도 그 연습생 준비한다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0: 뭐 요즘에 진짜 에이. 댄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연습생으로 나중에 뭔가 뭐 이런 전문 댄서라든가
1: 아니면 아이돌을 희망할 수도 있고요.
0: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요즘에는 직장인분들도 취미로 굉장히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1: 저도요.
0: Really?
1: 네.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지만 한창 배울 때는 뭐 아이돌 저리 가라까진 아닌데 내가 저리 갔어요.
0: 그렇군요. 저도 한번 수업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틀 나가고 또 그만뒀다.
1: 왜냐하면 이게 따라하기가 어려우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0: 그리고 창피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댄스 학원 오디션을 본 상황.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아, 이게 뭔가 잘했을 수도 있는데요.
1: 그죠.
0: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이불 킥이라고 하나요?
1: 그쵸, 그쵸.
0: 아,
1: 아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 흘렸어. 아, 이럴 때 있죠.
1: 왜냐면
0: 긴장되죠.
1: 긴장이 되니까 제 실력 발휘가 하기가 어려워요.
0: 아,
1: 오디션 자체가.
0: 그러니까요. 이 오디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람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을 자연스러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댄스 학원 오디션을 대체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독사.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2: What's wrong? Why are you so sad?
1: 이거를 못해가지고.
2: Your elbow, you hurt it. Oh
1: No.
2: no.
1: 이 동작, 이 액션, 내가 부족했는데. My audition, you know?
2: Your audition, yeah?
1: Audition? Audition, 실패, failed.
2: Oh. Wait, cheer up.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Not the end.
2: Not the end of the
1: In the
2: world.
1: world,
2: So
1: yeah.
2: cheer up.
1: 근데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렸어.
2: You're crying.
1: 아니, crying, no crying.
2: Oh, no crying.
1: 그 뭐지? 심사위원들. PD or 그 director, front
2: Oh,
1: of.
2: in front of the director.
1: 그렇지, 그렇지.땀. Sweat.
2: Sweat.
1: Sweat.
2: Oh.
1: Sweat 계속. Continue, 그 뭐지? Be like a rain,
2: Oh
1: like
2: no.
1: raining.
2: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Mm?
2: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No breaking.
2: No breaking?
1: No breaking.
2: Nerve-wracking.
1: No.
2: You know, you could be really nervous.
1: Nervous, yes.
2: Oh, and
1: So.
2: sweating. And then make a mistake.
1: 이 동작이 안 되는 거야. 너 돼? 이거 해봐. Like dance,
2: Like
1: dance.
2: this.
1: 그렇지, 이 동작을 내가 제대로 못했어. 그래, 여봐, 너도 못하지?
2: What?
1: 아니야.
0: 제가
1: 아니야.
0: 슬기 씨
1: 네.
0: 허락 하나 받아도 돼요?
1: 뭐요?
0: 오늘 진짜 제대로 된 진짜 생활 영어 표현 다 알려드려도 돼요?
1: 아, 그럼요. 너무
0: 알겠습니다.
1: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0: 그렇죠. 이런 경우, 아, 특히나 꼭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니어도 말이죠. 아, 뭔가를 망쳤다. 뭐,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야, 뭐, 또 해보면 되지.
1: 괜찮아.
0: 이런 거 너무너무 쓰거든요.
1: 네.
0: 영어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4: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4: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벌써 반가운 표현도 나오면서 지금 한번 볼게요. 내용 자체는 좀 슬프긴 해요.
1: 네.
0: 아, 나.

0: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어구, 어구, 어구. 그래, 메스가 막 뭔가
0: 네.
1: 어지럽혀진 뭐 그런 거였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이렇게 동사로도 쓰이는군요.
0: That's right.
1: I messed up my dance 오디션이 들어가야겠네요.
0: 네. 스펠링만 잘 써준다면은
1: 그쵸.
0: 문제 없죠.
1: 오디션이니까 오로 시작하겠죠. 오디션.
0: 네.
1: 야.
0: 지금 입술 깨무느라 큰일
1: 왜
0: 뻔했어요.
1: 깨무세요?
0: 오디션. 오케이. 자,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정답? 아,
1: 어?
0: 최근에 그
1: 왜 이렇게 써요?
0: 스펠링이 느낌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1: 아.
0: 슬로우 간도 그렇고요.
1: 많이
0: 이것도
1: 헷갈렸죠?
0: 너무 오디션 이렇게 돼 있기
1: 아니,
0: 때문에.
1: 이거는 왜
0: 네.
1: 오디션이라고 있죠, 우리가?
0: audition,
1: 응?
0: au라고 하는 게요.
1: 네.
0: 아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우로 발음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굉장히 rare합니다. au, aw 이런 것들은요. 보통 이 정도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1: 네.
0: 이거 발음하실 때도요. 오디션이 아니라 5에서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audition,
1: 아하.
0: audition. 조금만 벌려서 5보다는 차라리 어에 더 가까운 게 낫습니다. 한번
1: 네.
0: try 해보세요.
1: audition.
0: Yes.
1: audition.
0: audition. Alright. So
1: 오.
0: 오디션이라고만 좀 하지
1: 아,
0: 말아주세요.
1: 그러게요. 헷갈릴만 했네요.
0: 그렇죠.
1: 네.
0: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1: 예.
0: 자, 그래서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인데, 자, 지금 보면 망치다를 오늘 못 썼다고요?
1: messed up.
0: 이걸 썼습니다.
1: 네.
0: 아까 슬기 씨가 말한 게딱 맞아요. 뭔가가 messy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1: 네.
0: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결과가 나오긴 했겠죠. 뭐
1: 응?
0: 김치찌개를 만들었던 뭐가 되는 결과물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1: 아하.
0: 엉망진창이 됐다.
1: 예.
0: 이렇게 얘기할 때 messup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ruin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1: 네.
0: ruin은 이건 엉망으로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올 정도로 완전 그냥 망한 거예요.
1: 예.
0: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에 그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아, 내 인생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 좋진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1: 그쵸.
0: 돌릴 수 없다. 당신 때문에.
1: 에.
0: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you ruined
1: ruin.
0: my life. 이런 굉장히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So mess up something, 뭔가를 망치다. 사실은 엉망으로 만들다가 더 어울리긴 합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참고로요.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잖아요. It, this, that 이런 거.
1: 네.
0: 그러면은 mess up it 아니라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Mess up that.
0: 그게 아니고요. 요
1: 예.
0: 가운데 넣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1: 아, mess it
0: mess
1: up.
0: it up.
1: 네.
0: 이렇게 대명사면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내가 이거가 이때 시작하는 줄 알고 저게 저때 시작하는 줄 알고 내가 바꿨잖아. 그래서 나는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1: I messed예요.
0: messed up. 망쳤다니까,
1: 네.
0: 과거니까.
1: I messed up my schedule.
0: My schedule or the schedule. 이런
1: 네.
0: 식으로. 자, 이번에는 그거 해볼게요. 그 요리사가
1: 네.
0: 그 조리법이 뭐죠? 우리 외래어로 쓰는 거 조리법?
1: Recipe?
0: Recipe, right?
1: Yes.
0: 그 레시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1: 아하.
0: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든가 설탕을 넣으면 안 되는데 넣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1: 아이고.
0: 일단은 그 요리사라고 하면 더 뭘까요?
1: The cook.
0: The cook. 그
1: Yes.
0: 다음에 엉망으로
1: The
0: 했다.
1: cook messed up the
0: The
1: recipe.
0: recip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네.
0: I messed up the schedule.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자, 그리고 나는 오디션을 망친 겁니다.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There you go. 굉장히 우울해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아, 힘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또
1: 그쵸.
0: 해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1: 맞아, 맞아.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세상. So world 되겠네요?
0: World.
1: Yeah, world.
0: 오케이. 그럼 cheer up이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그러면?
1: Cheer up은 힘내.
0: 힘내. Cheer
1: 네.
0: up. It's not the end. 끝이 아니다. 무엇의 끝이 아니다? Of the world. 정답? Perfect.
1: Yes.
0: 세계, 세상이죠. 자, 이거 나온 김에 RL 동시에 붙어 있죠. 그렇죠?
1: 네.
0: World. 저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R 발음 제대로 하는지, L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 RL을 두 개를 붙여서 할 때도 문제가 없는지가 당연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0: 혀가 얼마나 많이 뒤로 당겨지고 그게 금방 펴지는지 이런 것들이 귀에 제가 들리는데 일단 R 발음할 때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렇죠? 그래서 war 이어지고 혀가 코어가 war 이렇게 일단은 원래 돼야 돼요.
1: 네.
0: 그 다음에 L 발음이 혀가 뒤로 당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앞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1: R이요?
0: L, L.
1: L은 앞쪽으로요.
0: 앞쪽으로 가야
1: 돼.
0: 네. So 혀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뒤로 왔다가 네. 앞으로 팍 가면서 윗니와 입천장 사이 여기 닿는 게 L 사운드입니다.
1: 네.
0: 오케이. 그래서 R,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예.
0: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R, L 해보세요.
1: R, L.
0: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돼요. R, L 띄어졌다가 Earl.
1: 오.
0: 이렇게 혀가 약간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인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d 하고 끝나는 거. 그게 바로 world.
1: 아,
0: 이게 되는 거예요. Right? R-L-D. 한번 try 해보세요.
1: World.
0: 오!
1: 오! 와. World.
0: 100점 중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1: 오, 야. 네.
0: 너무 좋았어요.
1: 조금 약간 포즈가 길었네요.
0: 약간 긴장감 연출하려고. 예.
1: 감사합니다.
0: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R 따로, L 따로 연습하시라고 제가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거의 굳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 결국에는 절망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원어민들이 이걸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y, come on, man.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오.
0: 빠르게 말을 해버려요. 야, 네.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를 위로해 줄 때 보통 쓰게 됩니다.
1: 아.
0: 자, 근데 앞에 보세요.
1: 네.
0: 이거 나왔잖아요.
1: 네.
0: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1: 힘내.
0: 힘내, 기운내 라는 게 cheer up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나름 조금 너무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오디션을 떨어졌다고 엄청 문제가 생긴 것까지는 아니니까
1: 그렇죠.
0: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1: 네.
0: 근데 만약에 지인의 가족 쪽에 무슨 건강 상태가 엄청 심각해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가가지고 너무 그렇게 hey, cheer up, man. 이거는
1: 좀 가벼울 수
0: 있네요. 너무 가벼운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인이랑 관련이 있어서 벌어졌다.
1: 오.
0: 그러면 절대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1: 아, 이건 안 되는군요.
0: Cheer up은 좀 가벼운 힘을 내 정도이기 때문에
1: 네.
0: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힘내. 너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1: Cheer up. It's not the end.
0: You can. 이렇게 볼게요.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말 그대로. You can.
1: You can try.
0: 다시.
1: Again.
0: Again. 자, 근데 방금 너무 좋았어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힘내. 한 다음에 그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떻게 할까요? 풀려도 돼요.
1: Cheer up.
0: Cheer up.
1: It's not too bad.
0: Too bad or so bad.
1: It's not so bad.
0: Alright.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1: 네.
0: 그래도 할 말이 있죠, 뭔가.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서.
1: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cheer up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0: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게 나아요.
1: 네네네.
0: 그리고 그럴 때는 I'm sorry to hear that. 아,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마음이 안 좋네요.
1: 네네.
0: 굉장히 진지해져야 돼요.
1: 그쵸, 그쵸.
0: Yes.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느낌으로. Cheer up. You can try again.
1: Cheer up. You can try again.
0: Hey, cheer up. It's not so bad.
1: Cheer up. It's not so bad.
0: All right. 본문들 읽을게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Okay, 자, 이랬을 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슬기 씨는
1: 예.
0: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뭐 연예계 쪽에서 뭔가 이렇게 리포터를 하실 때
1: 그쵸.
0: 오디션을 보고 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1: 저는 그때는 캐스팅이 됐는데
0: 아하.
1: 근데 사실 매번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가 오디션 같았어요.
0: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매번 누군가 거의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내노라하는 스타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매번 긴장이 돼서 땀을 진짜 많이 흘렸던
0: 진짜 땀을 흘리고
1: 네.
0: 그런 느낌이네요.
1: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가 다 젖어 있었어요.

0: 너무 많이
1: 진짜로.
0: 나서.
1: 네. 너무 진짜 긴장함에 와. 그쵸. 대단합니다.
0: 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땀이
1: 나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런 모습.
0: 그때 당시에 그랬죠.
1: So I was wet. 아하. 땀이 막 비 오듯 온 거예요.
0: 그쵸.
1: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0: In front of the judges.
1: 그게 뭘까요?
0: 심판.
1: 아, 심판. 오케이.
0: 아, 심사위원.
1: Yes, yes. 네,
0: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나는 땀을 흘렸다 이거잖아요. I was 땀을 비 오듯 틀린 거니까 네. 흘렸다는 running이거든요. 일단 running이에요. 네. 모처럼 like rain. 그쵸? 비처럼 흘리는 거니까.
1: 나 진짜 네. 심사위원들 앞에서 비처럼 달렸잖아.
0: 그렇게 돼요?
1: 그래서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
0: 왜냐면 러닝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콧물 흘린다 할 때 러닝 노즈 하잖아.
1: That's right. Runny nose and or the water's running, or something is running, right?
0: 땀을 안 썼네. 러닝 그러면 스웻을 쓸게요. 땀이 스웻이에요.
1: 죄송한데 거의 그게 다 들어갈까요 여기?
0: 너무 길다.
1: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아, 틀렸다. 네. 저 I was 뭐뭐 in front of the judg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오늘부터 쓰시면 돼요. 바로 sweating bullets.
0: 오?
1: 이거 한번 보지 않았나요?
0: 네.
1: Maybe not.
0: 어디서 나왔죠?
1: I don't know. 자, 여기 지금 bullet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Bullet?
0: Bullet은 그거 화살 아니에요?
1: 아, 어디서 안 본 겁니다, 그러면. 자, bullet은 총알입니다. 총알.
0: 아, 총알. 네. 아, 총알.
1: 그래서 sweat이라는 동사는 땀을 흘리다. 그리고 bullets들을 흘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땀이 총알처럼 축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0: 우리는 막 구슬땀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총알처럼 흘린다.
1: 오, 맞네요, 진짜. 예. 맞아요. 그래서 sweat bullets. Okay, sweat bullets라고 얘기를 하면 땀을 비오듯 흘리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로치고 뭘 써놨어요?
0: 긴장.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더울 때 쓰는 것보다는요. 네. 긴장했다. 그만큼 식은땀 나는 느낌 있죠?
0: 네네네.
1: Right? 그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Okay, so sweat bullets. 이거 sweet 아니라 sweat bullet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또 알아두시라고요. Sweat buckets라는 표현이 있어요.
0: 아.
1: 이것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0: 땀을 바가지로
1: 이거는 진짜 버킷, 바가지만큼 꽉 흘리는 거예요.
0: 네.
1: 이 경우는 사실 긴장도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더위에 많이 쓰게 됩니다.
0: 네네네.
1: 너무 더워서 말 그대로.
0: 아, 때에 따라서 yes. 쓰는 표현이 좀 다르군요.
1: Right. 근데 솔직히 떠오르지 않으면 sweat a lot 이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제일 많이 써요.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면 들을 때 청취가 잘 되겠죠. 그렇죠?
0: 네.
1: 자, 그리고 누구 앞에서 지금 막 bullets가 나왔어요?
0: In front of the judges.
1: Mm-hmm. So judge라고 얘기를 하면
0: 네.
1: 심사위원, 뭐 판사, 뭐 기타 등등 뭔가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거 발음을 할 때요. D 사운드를 약하게 해서요. judge. 그리고 마지막에 입모양이 하고 모여야 됩니다.
0: 오.
1: Okay? Alright, so 한번 해볼게요.
0: 네.
1: Judge, judge.
0: Judge.
1: Alright.
0: Judge.
1: Right. So, judge들 앞에서 bullets를 sweat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0: 네.
1: In front of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0: 뭐뭐 앞에.
1: 누구 앞에, 네. right? So in front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는 거는 누구나 하지만 안 해봤죠?
0: 그쵸.
1: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울었어. 근데 우리 앞에서 울었어.
0: She cried in front of our.
1: 우리니까 목적으로 us죠. She cried in front of us. How about this? We'll 쓸게요.
0: 예.
1: 내가 기다릴게.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나 기다릴게.
0: I will wait.
1: I will wait. 그 건물 앞에서.
0: In front of the building.
1: Very nice.
0: Mm-hmm.
1: 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Yes.
1: 요거는 딱 의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0: 네.
1: Make sense? Alright. So,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문장 직접 만들어 보세요. Please. 자, 가보겠습니다. She cried in front of us.
0: She cried in front of us.
1: Alright.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본문도 읽어봐야죠. 막 bullets 떨어져요. Right?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1: 자, 이랬을 때, 아, 친구가 진짜 괜찮은 친구네요.
0: 네?
1: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0: 오.
1: So, 아유, 공감해. 오디션은 진짜 긴장될 수 있지. 아, 인정.
0: 그럼. 이렇게 또 누가 한마디 해주면.
1: 아, 그럼요.
0: 너 아는구나.
1: 그러니까.
0: 이렇게 되죠.
1: 그날 편하게 그래도 잘 수 있어요.
0: 그쵸. I feel you. 나도 너 느껴. It can be really.
1: 뭐 할 수 있다고요?
0: 긴장될 수 있다.
1: Okay.
0: 자, 여러분, 왜 이렇게 길죠?

0: 한번 써보세요.
1: 이 can be. 이시 여기서 오디션 같은데. 오디션은 진짜로.
0: Alright. 뭐 할 수 있다.
1: 그냥 될 수 있다. Can be 이미 다 있는데. 저는 여기 그냥 nervous만 쓰고 싶거든요.
0: 오케이. 그럼 형용사를 쓰면.

0: 드렸습니다. 이거 didn't I mention this before?
1: 그래요?
0: I mean, okay. Nervous 한 거는 뭐라고 해석해요?
1: Nervous는 긴장된.
0: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는 거. 오케이? 네. 근데 그 오디션 이벤트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이벤트가 이런 거잖아요.
1: 아, 걔가 그러는 게 아니죠.
0: 아니죠. 누가 긴장해요?
1: 내가
0: 긴장하는 거죠.
1: 아.
0: 그러면 그 오디션은 이 오디션이라는 상황이 본인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1: 네. 하지만 영어는 이게 헷갈려요.
0: 그렇죠.
1: Exciting, excited, interested, interested,
0: yes.
1: interesting. Yes.
0: 다 같은 패밀리입니다.
1: 아, 정말.
0: Okay. So, nerve-wracking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1: 네.
0: 이 nerve-wracking이라고 하는 게 긴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1: 하게 만드는.
0: 의역하면은 긴장되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 방금 슬기 씨가 쓴 거.
1: 그건 바로 nervous입니다.
0: 얘는 긴장한. 한마디로 뭐예요? 정확하게 하면 긴장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주어가 내가 됐을 때.
0: That's right.
1: 쓸 수 있겠네요.
0: 꼭 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1: 누군가.
0: 어떤 누군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nerve-wracking은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자, 그리고요. 이거 하나만 잡고 마무리해 볼 텐데요. I feel you.
1: Yeah.
0: 자, 제가 공감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전에 다른 걸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1: 네.
0: 이거 아마 처음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거 직역하면 어떤 느낌? I feel you.
1: 나도 느껴.
0: 나도 느껴. 뭐냐면 너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 다 흡수가 돼.
1: 네.
0: 그래서 I feel you 하면 아, 공감해.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비격식이에요.
1: 예.
0: 굉장히 캐주얼한 스타일입니다. 저 친구들끼리 보통 I feel you. 아니면 뭐 동네 이웃끼리도 쓸 수가 있겠고요. 좀 친하면은.
1: 네.
0: So,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가볼게요.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나 너 완전 공감해.
0: Uh-huh.
1: 그거 완전
0: 지치는 거예요.
1: 아, 맞아. 지쳐버리게
0: 만드는 거예요.
1: 아, 지쳐버리게
0: right?
1: 만드는
0: 그래서 내가 exhausted가 된 거죠.
1: 예.
0: Okay? So exhausting은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자,
1: I feel you.
0: I feel you.
1: I had trouble too. 나도 그거 문제 있어.
0: 맞아요. 나도 그거 애 먹었었어. Have trouble. 이 애를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아, 나 공감해. 나도 있잖아. 애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1: Yes.
0: 그리고 참고로요. 자, I feel you 말고 제가 전에 갖고 왔던 것은 난 당신의 말이
1: 동의해.
0: 당신의
1: 들려.
0: 말이 들려.
1: I hear you.
0: Uh-huh. Remember this?
1: Yes.
0: Alright. So I hear you. 해도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1: 네.
0: 얘가 더 캐주얼할 뿐인 거예요. I hear you. I feel you. 공감해. 자, 읽어볼게요.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두 번째는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2: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2: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네, mess up something. 뭔가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
1: 그죠?
0: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내가 그 일정을 망쳤어.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그렇죠?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내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There you go. 그 요리사가 레시피를 망쳤어요.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There you go.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messed up the schedule.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or something.
1: Yes.
0: 자, 그녀는 우리 앞에서 울었어.
1: Oh,
0: 과거형으로.
1: she cried in front of us.
0: You got it. 자,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Will 써볼게요. 그 건물 앞에서 나 기다릴게.
1: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나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와,
1: 와.
0: 대단합니다. 오케이.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cried in front of us.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3: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3: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Oh, this is so hard. This action. Oh my God!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5: Oh,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4: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5: Oh,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s okay. Don't worry. Just practice more, like this.
0: Ah, great job, you guys.
1: Yay.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0: There you go. Be going to를 사용해서
1: 네.
0: 나 원래 가려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이룰 거야. So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가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Mess up something. So 뭔가를 망치다인데 사실은 좀 엉망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요. 조금
1: 네.
0: 엉망으로 만들다였습니다.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1: 아이고.
0: 가만 못생기게 나왔어.
1: 아, 속상하죠.
0: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다 같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인전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어린 시절에는 말썽꾸러기였대요. 그는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그는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대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He became his family's problem?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Did you see that, Christine? Running at the speed of light? Go, go, go!
2: Woohoo! He's super fast! The other team can't catch up!
3: Go! Woo! It's a goal!
2: Woohoo!

0: It's only the first half of the game, and he scored 2 goals!
1: Isn't he amazing? A lot of foreign teams are trying to recruit him.
0: I bet he started playing as a little boy.
1: Actually, no. He found his love for soccer in high school. His brother and sister studied very hard, but he didn't. So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So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So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0: So how did he start playing soccer?
1: He secretly joined a soccer club. That's where he found his talent.
0: We really don't know how our lives will turn out.
1: So true. It's important to find something that you really enjoy. Studying isn't everything.
0: Right. Oh, there he goes again!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위인전이나 이렇게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어릴 때부터 비범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어릴 때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어릴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좋아하는 걸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틴과 케빈도 축구 경기에 갔다가 똑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일을 이야기를 듣게 됐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문장씩 함께해요. 축구 경기를 보러 온 두 사람.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 중 유독 한 선수가 눈에 띕니다. 그죠? He's super fast. 와, 엄청 빨라요. 자, 요렇게요. 우리 super이라는 말이 매우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 부사로 쓸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처럼 super fast 당연히 많이 쓰고요. He's super cool. 그는 진짜 멋져. Be careful, that's super hot. 조심해, 그거 엄청 뜨거워. 이렇게요. 강조할 때 super 사용해 보세요. 뭐 빠른 것뿐만 아니라 다른 팀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월등합니다. 거기다 골을 또 넣었네요. 벌써 게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반전에 두 골이나 넣었습니다. 격차를 많이 벌린 아주 실력이 우수한 선수라는 거 알겠죠? 지금 이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요. 서로 막 데려가려고 난리라고 케빈이 또 귀띔을 해줍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a little boy,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네요. Actually, 사실은 말이야 고등학교에 가서 이 축구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형과 누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선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네요. 그는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대.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입니다. 이 문장은요, he, 그는 became, 되었다죠. The black sheep이 말 그대로 검은 양입니다. of는 무엇무엇의, 누구누구의, the family, 그 가족의. 그 가족의 검은 양이 됐다는 건 우리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하얀 양떼 중에 딱 한 마리 검은 양. 눈에 띄죠. 그죠? 그래서 문제, 뭐 골칫덩이, 말썽꾸러기 이런 뜻으로 black sheep 표현합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노란 부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이요.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좋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고 해요. So, how did he start playing soccer? 그러면 축구는 어떻게 시작한 거야? 궁금하시죠? 자, 우선 요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Start가 시작이잖아요. Start to 하고 동작 또는 start 동작의 ing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I started learning English when I was 9. 나는 9

살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When did you start to go to the gym? 체육관은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죠? 어떤 동작을 시작했을 때 start to 또는 start ing 쓸 수 있겠네요. 이 몰래 이 선수가 축구 클럽에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 we really don't know how our lives will turn out.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So true. It's important to find something that you really enjoy.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뭐뭐가 중요하다? It's important to 동작 사용하면 되죠. It's important to keep trying.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해. It's important to listen to others.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같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그는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대.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기억하시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가신 사람, 이건 뭐 가족뿐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도 아주 귀찮고 성가신 사람을 a pain in the neck, 목에 뭔가 꼭꼭꼭꼭 pain, 고통이, 통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He's such a pain in the neck. He's such a pain in the neck.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우리 팀의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의견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서요.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아주 성가신 사람이야. 어떡해요? He's such a pain in the neck. He's such a pain in the neck. 그런가 하면 골치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at's giving me a headache. That's giving me a headache. 말 그대로 나에게 두통을 준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협조해야 되는 상대방은 전화도 받지 않고 아주 피곤해요. 아우,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어떡해요? That's giving me a headache. That's giving me a headache. Good job. 이번 시간에는 골칫덩어리,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그리고 a pain in the neck, 아주 귀찮고 성가시고 싫은 사람, 마지막으로, 맞아요. 나에게 아주 두통을 줄 만큼 싫은 거, that's giving me a headache. 다양한 표현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꼭 복습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Welcome to EP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단어들 발음하는 방법 같이 한번 재밌게 배워볼게요. 자,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얼마나 잘 들리는지 자, 한번 확인하러 같이 떠나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Create. This will

0: will create hundreds of jobs. Creative. He's a very creative designer. Creativity. It's a great way to increase creativity.
1: 다 비슷한 단어들 나왔을 텐데 같이 한번 스펠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표현 나왔습니다. 같은 비슷한 다 뜻을 가지고 있는 변화형이죠. create, creative, 그리고 creativity. 자, 이 표현들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요. 꼭 알아야 되는데 발음 은근히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교정을 해볼게요. 자, 오늘 다룰 이 세 단어 여러분 뜻도 다 당연히 조금씩 다르고 품사도 다르고요. 발음 당연히 다르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create, creative, creativity. 다 어때요? 당연히 different. 이 다른 발음 우리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create. 자, 이 단어는요. 일단 품사가 동사입니다. 동사로 만들다, 창출해내다 이런 거죠. 창조해내다, create. 발음 중요합니다. 이거 발음할 때요. create라고 하는 친구들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create가 아니라 create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create. 이 중간에 있는 a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create. a 이 부분을 강하게 올려주면 돼요. create. 만들어내다, 창조해내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이건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거야. 네,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래요. 그럴 때 우리 create, 없던 거를 이렇게 창조해내는 거죠. create, 이 eight 중간 두 분의 강세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요. This will create hundreds of jobs. 수백 개의 jobs를 만들어낼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단어는요. 이번엔 품사가 형용사가 되고요. creative,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또 어때요, 여러분? 강세는 똑같다는 거 느껴지나요? creative, 아까는 create였는데 지금도 creative가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leave로 끝내주면 되겠어요. creative, 역시 이 단어도 creative라고 하면 안 되고요. creative, 이 앞부분을 계속 신경을 써주세요. 뜻은 창의적인, 네, 이 표현 정말 많이 필요하죠. 이 표현도. creative, 예문 볼게요. He's a very creative designer. 그는 정말 창의적인 디자이너야. 이렇게 사람이 창의적일 때도 우리 creative 쓰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창의적일 때도 다 쓸 수 있는데요. creative, 발음 신경을 써야겠죠. 자, 마지막 단어는요. 이제 가장 길어졌네요. 자, 그리고 품사는 명사입니다. 명사로 creativity, 이제 창의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세가 바뀌었는데요. 맞아요. 영어 단어들은요. 다 그 뜻이 비슷한 변화형들이라도 품사 따라서 강세 바뀔 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creativity. 이번에는 가운데쯤에 있는 이 T 부분에 강하게 강세가 들어와요. creativity. 이렇게 좀 과장을 해서 연습을 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창의성. 예문 볼까요? 그건 창의력을 키우는 매우 좋은 방법이야. 그렇죠. 창의력 하면은 항상 우리 키운다는 표현 많이 쓰죠. 그럴 때 간단하게 increase 쓸 수 있습니다. It's a great way, 뭐 할 수 있는, to increase creativity. T에 강세 있어요. 창의성. 이것도 역시 앞부분도 create 하지 마시고요. create, creativity 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발음도 다 하나씩 기억할 수 있겠나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연습을 하면서 입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우리 오늘 배운 표현 발음 연습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만들어내다, 창조해내다죠. create, 8 부분에 강세 주면서 발음 듣고 따라해 주세요. create, create, Good job.

0: 자, 이번엔 형용사죠. 창의적인, creative, A에 그대로 강세치고요. live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creative. creative. Very good. 자, 마지막은 이제 긴 명사가 됐습니다. 창의성. 그래서 강세도 바뀌었죠? creativity. T 부분에 강세해 주세요. 자, 듣고 갑니다. creativity. Great. One more time. creativity. 아주 좋아요. 자, 문장에서 만나볼까요, 단어들? 첫 번째로, 이것은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거야. create 할 거야. 8 부분에 강세 있습니다. 문장 전체 듣고 따라해 주세요. This will create hundreds of jobs. Create. 그렇죠. 좋아요. 한번 더. This will create hundreds of jobs. Create.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두 번째. 그는 아주 창의적인 디자이너야. Creative한 디자이너. 자, 문장 갈게요. He's a very creative designer. Creative. 그렇죠. Very good. One more time. He's a very creative designer. Creative. Good job.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건 창의력을 키우는 매우 좋은 방법이야. Creativity에 강세 주세요. 문장 갈게요. It's a great way to increase creativity. Increase? Great job! 한번 더. It's a great way to increase creativity. 그렇죠? Creativity. Awesome. 오늘도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들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그럼 다시 한번 듣고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Create. Create. This will create hundreds of jobs. This will create hundreds of jobs. Creative. Creative. He's a very creative designer. He's a very creative designer. Creativity. Creativity. It's a great way to increase creativity. It's a great way to increase creativity.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And A-N-D And Because B-E-C-A-U-S-E Because

0: Because. So. S-O. So. So.
1: 자, 오늘의 주제, today's topic is connecting words. 연결해주는 말들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대화할 때 긴 문장에 쓰잖아요. 그러면 연결해주는 말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and 아주 중요해요. 무엇무엇와 과 그리고란 뜻이에요. A과 B 이렇게 and를 쓰는데요. 이따가 예문으로 다시 알려줄게요. 그 다음은 because, 무엇무엇 때문에, 무엇무엇 해서, 내 손이 미끄러져서 유리가 깨졌어. 이럴 때 because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so, 짧죠? 그래서, 그러므로 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따 예문 꼭 한번 지켜보세요. 같이 더 배워봐요. 자, 이제 발음과 강세 배워볼까요? 무엇무엇와 과 또는 그리고 and 끝에 d 발음까지 들려야 돼요. and 잘했어요. 무엇무엇 때문에 뭐뭐 해서 because 끝에 z 발음이 나요. because very good. 그래서 그러므로 so 친구들 so가 아니에요. o 발음을 내야 돼요. so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And because so
1: now it's time to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s. First sentence, Peter and Amy are very good friends. Peter와 Amy는 아주 좋은 친구야. 친구들 두 명이 있어요. 그럼 꼭 and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Peter, Amy라고 하면 안 돼요. Peter and Amy. 빨간 글씨 보이죠? Now you try. Peter and Amy are very good friends.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I couldn't go to school because I was sick. 나는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자, 뭐뭇 해서, 뭐뭇 때문에는 because라고 배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말해볼게요. I couldn't go to school because I was sick. 잘했어요. Very good. I'm allergic to seafood, so I can't eat fish. 나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생선을 못 먹어. Oh, poor you. 저는 생선 아주 좋아하는데. 친구들, so 나왔네요. 무엇무엇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so. 자,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 영어로는요. I'm allergic to 무엇무엇이에요. 여러분, 알레르기 있나요? 자, so를 잘 생각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I'm allergic to seafood, so I can't eat fish. 와우, 조금 어려웠는데 역시 너무 잘하는데요. 다음 단어 한번 배워볼게요.
0: But. B-U-T. But. But. If. I-F. If. If, then, T-H-E-N, then.
1: 자, 다음 연결해주는 말은 but, 그러나 또는 하지만이란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꼭 반대되는 말을 but로 써야 돼요. 나중에 예문으로 다시 알려줄게요. 그 다음, if, 뭐뭐면, 아니면 만약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너가 만약에 우리 집에 놀러오면 나는 기쁠 거야. If you come to my house, I'll be happy.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은 then, 그 다음에 또는 그때란 뜻이에요. 그때 만나, see you then. 많이 들어봤죠? 자, 이제 pronunciation 같이 연습해볼까요? 그러나, 하지만, but, 친구들, but이 아니에요. 아 소리가 나요. But 바로 그거예요. 뭐뭐면 만약 if 친구들 끝에 F 발음할 때 앞니를 내밀어 보세요. If. 잘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then 앞에 th, v 발음 정확하게 해볼까요? then 너무 잘해요.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But if then
1: 다음 예문을 볼게요. I am busy, but I will help you. 나는 바쁘지만 너를 도와줄게. 참 훈훈한 문장이네요. 그쵸? 자, but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엇무엇 하지만. 자, 같이 말해봐요. I am busy, but I will help you. Good job. If it snows, you must wear a coat. 눈이 오면 꼭 코트를 입어라. 뭐뭐 하면요? 눈이 오면 if 하고 주어 동사가 나와요. If it snows. 자, you must 알죠? must는 꼭 해야 된다. Wear a coat. 여러분, it's your turn. Let's say it one more time. If it snows, you must wear a coat. 잘했어요. Our last sentence. 아쉬운데요? I will go shopping and then go home. 나는 쇼핑을 한 다음에 집으로 갈 거다. 당연하죠. 우리는 외출하고 나서 꼭 집으로 가야 돼요. 자, and the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한 다음에. And then, 알겠죠? 자, 같이 말해봐요. I will go shopping and then go home. Good job, everyone. Wow. 아주 잘하는데요, 매일매일. 자, 그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0: And Because So But If Then
1: I hope you had fun today, everyone. 오늘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s for watching, everyone. I will see you.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Unit 23, W. Let's go! Phonics chant W. W, W, W. W, water.
1: W, water.
0: W, window.
1: W, window.
0: W, winter.
1: W, winter.
0: W, wing.
1: W, wing.
0: W, wash.
1: W, wash.
0: W, watermelon.
1: W, watermelon.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친구들,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 우리 소리 친구 만날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은요, 바로 W예요. W. W. 네, 근데 이렇게 W가 두 개 있죠? 하나는 큰 대문자 W. Big W. 그리고 하나는 작은 소문자 W예요. Small W. 네, 같은 소리가 나는 W예요. 그럼 과연 W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W. W. W.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만날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는 색이 없어요. 냄새도 안 나고요. 맛도 안 나요.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요. 맞았어요. 바로 물이에요. 물, 영어로 water. Water. Water.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주로 집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더울 때는 이거를 열고, 추울 때는 이거를 닫아요. 네, 바로 창문이에요. 창문도 앞에 W 소리가 나요. 들어보세요. Window. Window. Good job. 친구들, 친구들은 스키를 타거나 스케이트 하는 거 좋아해요? 네, 이거는 우리 어떤 계절에 하죠? 맞았어요. 겨울에요. 자, 오늘 겨울이란 단어 같이 배워볼게요. Winter. Winter.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다음 단어는요. 새가 이거를 이용해서 훨훨 날아다녀요. 네, 날개잖아요. 날개, 영어로 wing. Wing. Wing. Good job. 친구들, 우리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바로 손을 씻어야 돼요. 자, 오늘 써니와 함께 씻다 라는 단어 배워볼 거예요. 이것도 앞에 W 소리가 나요. 잘 들어봐요. Wash. Wash. Very good. 자, W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는 과일이고요. 겉은 딱딱하지만 안은 부드러워요. 그리고 겉은 초록색인데 안은 새빨간색이에요. 이거는 무슨 과일이게요? 맞았어요. 여름에 먹는 수박. 자, 여러분 수박이란 단어 배워볼 거예요. Watermelon. Watermelon. Great job! 와우! 이렇게 W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그럼 우리 이 배운 단어로 큰 소리로 함께 발음해 볼게요.
0: Let's go! Thanks, Champ W. Water.
1: Water.
0: Window.
1: Window.
0: Winter.
1: Winter.
0: Wing.
1: Wing.
0: Wash.
1: Wash.
0: Watermelon.
1: Watermelon.
2: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Logan!
3: Hi.
2: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배운 알파벳 W였는데요. Logan, 우리가 큰 대문자 W 뭐라고 하죠?
3: Big W.
2: That's right. 그리고 작은 소문자 W는요?
3: Small W.
2: 네, small W. What sound does the letter

0: W make.
1: 와, 와, 와.
0: 네, 친구들 잘 들었죠?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와, 와, 와.
1: 와, 와, 와.
0: Good job. 자,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 물 영어로 뭐예요?
1: Water.
0: Good. 자, Logan, 그럼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W, w, water. W, w, water. W, w, water.
0: Excellent. 자, 다음 단어는요. 창문인데, 창문 영어로 뭐예요?
1: W, w, window. W, w, window. W, w, window.
0: Good.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예쁜 눈사람을 만들 때 어떤 계절에 만들죠?
1: What, what, winter. What, what, winter. What, what, winter.
0: Very good. 자, 다음 단어는요. 새가 가지고 있는 날개. 영어로 뭘까요?
1: Wing.
0: Yes, wing. 자,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What, what, wing. What, what, wing. What, what, wing.
0: Excellent. 자, 다음 단어는요. 놀이터에서 놀고 나서 집에 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씻어야 되죠? 자, 씻다 영어로 뭐예요?
1: Wash.
0: That's right. 너무 잘하는데요. 자, 여러분. W, w, wash. 로그네 발음 들어보세요.
1: W, w, wash. W, w, wash. W, w, wash.
0: Great job.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여름에 먹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에요. 수박, 영어로 뭐예요?
1: What, what, watermelon. What, what, watermelon. What, what, watermelon.
0: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도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 우리 러근과 함께 신나게 노래 불러볼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ant W. W, w, w, w, water,
1: w, water,
2: w, window,
1: w, window,
2: w, winter,
1: w, winter,
2: w, wing,
1: w, wing,
2: w, wash,
1: w, wash,
2: w, watermelon,
1: w, watermelon.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W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W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지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먹는 거 좋아하나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도 먹고 또 간식도 먹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요? 복습하면서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6. Wednesday. Meals and snacks. I can write about my daily meals and snacks.
0: 자, 그러면 리뷰 한번 해볼까요? Look! 오, 저기 보니까 Mom is cooking. 아침 시간인 것 같네요, 그쵸? 자, 엄마가 열심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엄마 토끼가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죠? 우리 토끼는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 같아요. He eats lunch at school. Then what about dinner?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쵸? He's eating dinner. 그런데 또 뭘 생각하고 있어요? 저녁으로 부족한가요? 밤에 야식 먹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쵸? 매일 먹으면 안 좋겠지만 가끔은 괜찮을 것 같아요.

0: right then, let's look at some English expressions regarding meals and snacks. 자, 일단 cook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바로 요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My dad cooks 라고 하면 우리 아빠가 요리를 하세요 라는 뜻이죠. My dad cooks. 자, 그 다음에 breakfast가 바로 아침 식사라는 뜻이에요. break는 깨다, 뭐 부수다라는 뜻이잖아요. fast는 음식을 안 먹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밤에 잘 때는 음식을 안 먹죠. 사실 저녁 이후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거를 깨는, 다시 음식을 먹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breakfast라고 부른대요. 참고해 주세요. I eat breakfast every day. 나는 매일 아침 식사를 먹어요. 라는 의미죠. What about you? 우리 친구들은요? Do you eat breakfast every day? 자,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lunch이죠. What time do you have lunch?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라는 질문이네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볼까요? What time do you have lunch? 다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come ho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집으로 오다라는 뜻이죠. I come home at 3라고 하면 나는 3시에 집에 와요라는 의미겠네요. 그쵸? 여기서 3는 뭐 뒤에 o'clock, PM 이런 거 없지만 3시라는 의미입니다. I come home at 3. Dinner가 바로 이제 저녁 식사라는 의미죠. Let's have dinner. 우리 저녁 먹읍시다. 라는 말이겠죠. Let's have dinner. 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quiz 타임이에요. 우리 친구들 보통 점심은 학교에서 먹죠. 자, 학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 너무 쉬웠나요? 그쵸. school이라고 하는데, 요거 발음 나는 대로 한번 스펠링 해볼까요? S, K 발음은 C죠. 그 다음에 H가 와요. 맞아요. 그 다음에 O, O, L이죠. 그래서 저 H 때문에 school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지만 school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C, H 발음이 K 발음으로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냥 참고해 주세요. 자, 야식. 우리 친구들 야식 좋아하나요? 야식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야식은? 맞아요. Midnight snack이라고 하죠. Midnight이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저녁 12시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늦은 시간에 먹는다라고 해서 꼭 12시가 아니더라도 Midnight snack이 바로 야식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보통은 막 거한 거를 먹지 않고 간단한 걸 먹기 때문에 간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Midnight snack.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세요. 많이 많이 복습해야 되겠죠?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food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India. 맞아요, 인도의 음식입니다. What's this? It's tandoori chicken. 탄두리 치킨이에요. It's marinated roasted chicken. 닭을 향신료로 양념해서 탄두르에서 구운 인도의 전통 음식이에요. Indian people enjoy this food at festivals and parties. 인도 사람들은 특히 축제나 잔치날에 즐기는 음식이에요. Tandoori chicken is from India. Let's look at the next one.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Vietnam. 맞아요. 베트남 음식입니다. What's this? It's the rice noodle, pho. 쌀국수, pho예요. It's a popular food in Vietnam.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Vietnam is well known for rice noodles. 쌀국수에 고기와 야채를 곁들여 먹는 베트남의 대표 음식이에요. Rice noodles are from Vietnam. Let's look at the next one.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Mexico. 맞아요. 멕시코 음식입니다. What's this? It's a taco. 타코예요. It's a traditional Mexican food. 멕시코 전통 음식이에요. You put different meats and vegetables in a corn tortilla. 옥수수 가루로 만든 토르티아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먹어요. Tacos are from Mexico. Let's look at the next one.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Italy. 맞아요. 이태리 음식입니다. What's this? It's a pizza. 피자예요. Pizza is very popular worldwide. 피자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A pizza is a round open pie. You choose toppings. Pizza is from Italy. Let's look at one more food.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Turkey. 맞아요. 터키 음식이에요. What's this? It's a kebab. 케밥이에요. Kebab means grilled meat in Turkish. 케밥은 터키 말로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이에요. Kebabs are from Turkey. Which one is your favorite food? I like pizza. 세계 다양한 음식들이 참 많네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0: All right, it's level up time. 이제 writing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아침에 누가 요리를 하고 있나요?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죠. My mom cooks every day. 우리 엄마가 매일 요리를 하세요 라는 말이죠. My mom cooks every day.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She makes me 아침 식사는 breakfast. 자, 우리가 방금 she cooks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데 she cooks me breakfast라고 해도 되지만 make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영어에서는 여러분 글쓰기 할 때 중요한 게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도 많이 연습해 주면 좋아요. 자, she makes me breakfast. 자, 그 다음에 점심은 어디에서 먹나요? I eat lunch at school. 학교에서 라는 표현이 at school이죠. 나는 학교에서 밥을 먹어요. 점심을 I eat lunch at school. 자, 그러면 집에 와서 저녁을 먹겠네요. I come home and eat dinner. Come home이 집에 오다였죠. I come home and eat dinner. 그리고 야식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야식을 먹을

0: 예정인가 봐요. 자, 그런데 매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야식은. 그래서, 그리고 가끔은 내가 야식을 먹어요라고 할 때는, Then I sometimes have a midnight snack 이라고 하면 돼요. 야식도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먹는다의 의미로 a midnight snack 이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My mom cooks every day. She makes me breakfast. I eat lunch at school. I come home and eat dinner. Then I sometimes have a midnight snack. 잘했어요.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daily meals and snacks. 매일 먹는 식사와 간식에 대해서 쓸수 있다는데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1: ...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볼까요? 영어 공부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Wednesday. Jobs. I can talk about what people do in their jobs.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죠.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치?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Oh, we see four different jobs, right? 네 개의 다양한 직업군들이 보이는데요. 쌤이랑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K-pop idol 나왔어요. K-pop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뭔가요? 그쵸? K-pop, 우리 한국 음악을 막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그 아이돌들을 뜻하는 거죠. K-pop idol. 자, 우리 친구들 아이돌 좋아하나요?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짜잔. What does a K-pop idol do?

one more time. What does a K-pop idol do? 이거 무슨 뜻일까? 어, K-pop 아이돌들은 무엇을 하나요? 라는 뜻이겠죠. 어, K-pop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볼 수 있겠다. 그쵸? K-pop 아이돌들은 무엇을 하나요? What does a K-pop idol do?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어, 얘들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요리사가 나왔네요. 요리사는 영어로 chef 되겠습니다. chef, chef. 자, 또 다른 말로는 cook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오늘 chef로 한번 해볼게요. 자, chef가 들어간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What does a chef do? What does a chef do? 똑같습니다. 어, 요리사들은 무엇을 하나요? What does a chef do? Okay. 자, 세 번째 또 볼게요. 세 번째는 pro gamer. One more time. Pro gamer. 게임하는 사람들 멋있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게임 좋아하나요? 프로 게이머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나요? Okay. Pro gamer.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What does a pro gamer do? What does a pro gamer do? 자, 프로 게이머들은 무엇을 하나요? 가 되겠죠. 무엇을 할까요? 게임을 아주 열심히 연습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운동선수인데요. 운동선수는 영어로 발음이 살짝 어려워. 그래서 한번 쌤이랑 연습해보자. Athlete. 뭐라고요? Athlete. Athlete. Athlete, athlete. 아틀리트가 아니라 athlete이니까 혓바닥을 내밀었다가 슉 넣어줘야겠죠. Athlete, athlete. Alright,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들은 무엇을 하나요? 운동선수는 무엇을 하나요? 문장에서 볼게요. What does an athlete do? What does an athlete do? 운동선수는 무엇을 하나요? 가 문장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네 개의 문장들이었고요. 쌤이랑 퀴즈 풀러 가자. 빠밤. Quiz number one. Who sings and dances? 자, 누가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출까? 한번 볼게요. Chef. B. Pro gamer. C. K-pop idol. D. Athlete. 자, 이 네 개의 직업 중에서 특출나게 singing and dancing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Of course it's K-pop idol. 아이돌이겠죠. 아이돌이 되려면 노래 연습과 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답니다. 그쵸? 자, number 2 볼게요. Who cooks food? Who cooks food? Cook는 요리하다라는 뜻이죠. 선생님이 힌트 많이 줬습니다. 자, who cooks food? 자, 누가 요리를 할까요? Okay. A. Idol. Okay. B. Chef. C. Gamer. D. Athlete. I'll give you 30 seconds. 3, 2, 1. 정답은 the answer is chef가 되겠죠. 그쵸? 자, chef가 뭐예요? 바로 요리사죠. 요리사가 요리를 하겠죠. 음식을 요리하겠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어요. Singing time.

얘들아, 이번엔 우리 역할극 해볼게요. 롤플레이 타임 해보겠습니다.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 오케이, 자, here we go. 짜잔. 자, this is today's picture.

many jobs? We see four different jobs. 네 개의 직업군이 보이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A. What does a K-pop idol do? K-pop 아이돌들은 뭐 해요? 쌤이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 한번 생각해봐. K-pop 아이돌들은 뭘 해요? What does a K-pop idol do? 뭐할것 같아? 오케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대답해볼게요. A K-pop idol performs on the 자, 일단 perform 한 다음에는 공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연을 하면 어디에서 공연을 할까요? 무대. 무대가 영어로 우리 친구들 알것 같은데 S를 시작하는 거 stage죠. A K-pop idol performs on the stage 되겠습니다. 그럼 stage가 무대고 perform과 공연하다이니까 K-pop 아이돌은 무대에서 perform 공연해요라는 뜻이겠죠?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Ready, set, go. A K-pop idol performs on the stage. 잘했습니다. 무대에서 공연을 하죠. perform, stage. 배운 단어야.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What does a chef do? What does a chef do? 요리사들은 뭘 해? 요리사는 뭐예요? What does a chef do?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짠! A chef cooks food. 자, 셰프는 어떠한 음식을 만들지? 맛이 없는 음식을 만들까요?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들까요? 그쵸. 맛있는 음식을 만들자. 우리 delicious라는 표현 알지만 좀 다른 거 해볼게. T로 시작하는 풍미가 많은 맛있는이란 단어가 또 있습니다. tasty. 기억나나요? tasty도 맛있단 뜻, 맛있는이란 뜻이죠. 그래서 a chef. 그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cook, 요리합니다. 해볼게요. A chef cooks tasty food. 시작! A chef cooks tasty food. 쌤, 여기 tasty 대신에 delicious 넣어도 돼요? 당연히 되지. delicious food, tasty food 다 가능합니다. Alright,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What does a pro gamer do? 쌤이 우리 친구들한테 또 물어볼게. 프로게이머들은 뭐해? What does a pro gamer do? 프로게이머들은 뭐 하나요? 프로게이머는 뭐해?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A pro gamer practice 연습하다지? A pro gamer practices. 근데 연습을 하긴 하는데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된대, 게임을. 그래서 주야로 아주 그냥 쉼 없이 매일매일이란 뜻이 있어. 자, 영어 단어 뭐였는지 기억나요? Day and night였는데요. Day and night 하면은 끊임없이 주야로란 뜻입니다.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계속한다는 뜻이겠죠, 연습을. 자, 해볼게요. A pro gamer practices day and night. day and night가 무슨 뜻이라고요? 끊임없이. Okay. practice는 연습하다죠?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A pro gamer practices day and night. 잘했습니다. day and night practice. 꼭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선 practices라고 읽혔죠? 왜냐면 3인칭 단수니까. 프로게이머 하나, 한 명.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What does an athlete do? 자, athlete. 뭐예요? 운동선수죠? 자, athlete. 우리 이거 발음 세번한번 하고 가자. 우리 이거 좀 어려우니까. 시작. athlete, athlete, athlete. athlete, athlete, athlete.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What does an athlete do? 운동선수는 뭐 해?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는 뭘 할까? 생각했어요? 짜잔! An athlete trains. 자, athlete는 운동선수고 train은 무슨 뜻일까? 운동선수는 매일매일 무엇을 하죠? 그렇지, 훈련을 하죠. 그래서 train은 훈련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훈련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하겠어요?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자, 열심히
바로 hard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hard.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엄청 열심히 푸

0: 훈련을 해요. 엄청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An athlete trains hard. 시작. An athlete trains hard. 좋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어요.
1: K-pop idol. What does a K-pop idol do? Chef. What does a chef do? Pro gamer. What does a pro gamer do? Athlete. What does an athlete do?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I can talk about what people do in their jobs. 자, 나는 사람들이 그 직업군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는 거 재밌었지? 잘했습니다. 쌤이랑 내일은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바이바이. Butterfly.
2: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show premiere? No wonder. It's not like it's a soccer match on TV.

Now you'll watch it.

belong to me or to no one.

니콜 선생님. 제 친구는 엄청난 요리사였어요. 크레페를 만들어줬는데 냄새만 맛있는 게 아니라 맛도 완벽했어요. 달콤한 그 맛 아직도 생각나요. 다양한 맛 표현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어디서 크레페 냄새 안 나요, 친구들? 먹고 싶다. 우리 지난 시간에 메시지 보낸 친구가 그 자기 친구가 요리해준다고 해서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집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그 냄새의 정체가 바로 크레페였네요. 그런데 냄새만 좋은 게 아니라 맛까지 좋았다고? 그래서 오늘은요, 다양한 맛 표현하는 문장들 함께 배워볼게요. Sweet tastes it. It tastes sweet. It tastes sweet. 자, 친구도 오늘은요,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어보면은 달콤한 맛도 있고 또 짠 맛도 있고 쓴 맛도 있고 신 맛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맛 표현들을 딱 먹었을 때 아, 그것은 달콤한 맛이 난다. 아, 그것은 짠 맛이 난다. 이렇게 짜다. 우리말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맛이 난다 하는 표현을 taste 라는 말을 써서 배워볼 거예요. 우선 음식을 먹고 눈앞에 있는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요. 음식을 그것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It, 그것은 tastes, 어떠어떠한 맛이 난다. 근데 친구들 이 taste는요. 내가 직접 무엇의 맛을 보다란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맛이 난다라고 할 거예요. It tastes, 그리고 sweet. Sweet는 달콤한 알고 있죠. 딱 먹었더니 달

0: 달콤한 맛이 나네 라는 게 이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It tastes sweet. 다 붙여서 It tastes sweet. 자, 그럼 오늘의 맛 표현 문장들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Tastes Salty Bitter Spicy 자, 오늘의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 단어는요, 맛에 관련된 거잖아요. 첫 번째 단어, tastes. tastes예요. s 빼고 쓸 수 있어요. 원래 이 taste, 잘 가려졌나요, 친구들? taste까지가 맛, 또는 뭐의 맛을 보다, 또는 어떠어떠한 맛이 난다, 이런 뜻으로. smell은 냄새에 관한 거라면 taste는 맛에 관련된 거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문장에 누가 라는 부분이 it 이거나 that 이거나 특정 음식의 이름 하나 이거나 이럴 때는 s를 붙여주는 게 규칙이에요. 우리 오늘 만들어 볼 문장에는 다 s가 붙어 있어서 아예 선생님이 taste 하지 않고 tastes까지를 써놨어요. 소리 나는 대로 자, A가 왔는데요. 이 A의 발음이 에일지, A일지 어떻게 알아요? 뒤로 뚜두두두 가니까 어? E가 같이 왔어. 그러면 A의 소리는 자기 이름처럼 A 하고 난다는 거 기억해요. T, A, T, S는 S, T는 T, Taste, E는 소리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Taste 완성에 S 붙여줬네요. Tastes. tastes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다. tastes 어떠어떠한 맛이 난다. 두 번째 salty. salty 이 y 빼고 친구들 salt까지가 소금이에요. 음식의 짠맛 맛있게 해주는 소금인데요. 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맛이 salty예요. 짠 그죠? 짠 친구들 짠 음식 생각해봐요. Like potato chips, 뭐 간장 이런 것들 있죠. All, A, L 같이 올 때는 L 아니고 all. 그리고 t, salt에 E 만났어요. Salty, 짠. 세 번째도 맞다나. Bitter, bitter예요. Bitter인데 빠르게 발음하면 bitter. 이렇게 T 소리 약하게 내요. Bitter은 선생님 말해볼게요. 약, 한약, 또 자몽 같은 과일. 자몽은 새콤달콤한 맛도 있지만 끝맛이 어때요? 써요. 그쵸? 맛이 쓴 이 bitter이에요. 그리고 막 아주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그런 것들 다 b, i, t, t 두 번 왔고 er 만나서 er, bitter, bitter, 맛이 쓴. 마지막 단어는 it's a bit tricky. Because 이거는 이름, 맛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맛이 아니긴 해요. 요거는 뭐예요? 매운. 매운 걸 우리 맛이라고 표현하지만 과학에서는 맛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소에는 매운맛이라고 해서 오늘 맛 표현을 같이 넣었어요. 습 그리고 I S 소리 나는 C에 E 소리 나는 Y 다 붙이면 spicy, spicy 한 번 더 spicy 매운 자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첫 번째 문장은요 달콤한 맛이 나네 그것은 달콤한 맛이 나예요 그것이니까 it 그리고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taste, 그죠? taste인데 it이 문장의 이 누가 부분이라서요. taste 다음에는 s 붙여줘야 된다. it tastes, 그리고 달콤한 sweet. 다 붙여볼게요. it tastes sweet. 달콤해. it tastes sweet.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이요. 두 번째는 짠맛이 나는데 짠맛이 난다. 그것은 짠맛이 난다. 요렇게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It tastes 짠. Salty. 맞아요. Salty. 짠맛이 난다. 세 번째는 쓴맛이 나요. 약 같은 거. 그죠? 친구들 먹으면 쓴맛이 나요. 어떻게? It tastes bitter. 맞아요. Bitterly 쓴 이란 뜻이죠. It tastes bitter. 한 번 더. It tastes bitter. 마지막. 이번에는 매운맛이 나요. 친구들 원래는 이 매운은 맛은 아니죠. 우리 혀가 느끼는 통증, 아픔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로 할 때는 매운 것도 매운맛이라고 표현을 해서 선생님이 오늘은 매운을 넣어봤어요. 우리 많이 쓰는 말이라서. 떡볶이, 매운맛이 나는데. 어떻게? It tastes spicy. 붙여서 It tastes spicy. 한 번 더. It tastes spicy. 좋아요, 친구들. 오늘 이 맛 표현하는 문장들은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It's sweet. It's salty. It's bitter. It's spicy. 이렇게 it랑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이러이러한 맛이 난다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우리 이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 중에 동작 중에 하나인 taste를 선생님이 꼭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봤어요. 이것도 친구들 잘 알아두고 오늘 배운 문장들 그럼 모두 모아서 신나게 chant 불러봐요. Let's chant! It tastes sweet. It tastes sweet. It tastes salty. It tastes salty. It tastes bitter. It tastes bitter. It tastes spicy. It tastes spicy. It tastes sweet. It tastes salty. It tastes bitter. It tastes spicy. Yay! 오늘 배운 맛을 표현하는 문장들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그림으로 준비했거든요. 친구들도 그림 보면서 알맞은 문장 크게 말해봐요. 자, 어서 약 먹어야지. 그거 쓴맛 난단 말이에요. It tastes bitter.
1: 이거 아주 맛있는 감자튀김이야. 먹어봐.
0: 아우, 짜다 짜. 왜 이렇게 짠맛이 나? 소금을 많이 넣은 거 아니야? It tastes salty. 내가 떡볶이라는 음식을 먹어봤는데 매운맛이 나지만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It tastes spicy.
2: 자,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함께 미션 해봐야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다음 음식들의 공통된 맛을 고르세요. 이야, 여기 음식들 봐요, 친구들. 다 맛있어 보이죠? 이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맛, 이 음식들이 모두 갖고 있는 맛이 있어요. 그거 우리 친구들이 찾아주면 돼요. A, B, C, D 중에 정답은? 그래요. 모두 달콤한 음식이죠. 정답은 C, sweet. 문장과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t tastes spicy. 네요. It tastes spicy. 자, 이 문장과 어울리는 그림 A, B, C 중에 무엇? 3, 2, 1. 정답은? 맞아요. Spicy는 매운이라는 뜻이죠. 셋 중에 매운 음식이 나오는 A가 정답이 되겠네요. 문장과 그림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왼쪽에는 문장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림 있어요. A 읽고 연결, B 읽고 어울리는 그림으로 연결. I'll give you 5 seconds. 5, 4, 3, 2, 1.

5, 4, 3, 2, 1. 정답은 확인해 볼게요. A. It tastes salty. Salty는 짠. Salt, 소금이 들어가서 짠 거죠. 감자튀김이 짠 음식이 되겠네요. B. It tastes bitter. Bitter은 쓴 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약 보고 에 하고 있는 남자 있죠? 여기로 연결.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맛 표현하는 문장들 배워봤죠. 특히 달콤한 맛이 난다, 또 짠 맛이 난다, 쓴 맛이 난다, 맛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맛, 매운맛이 난다, 이렇게 구체적인 맛 표현을 배워봤어요. 친구들, 매일매일 음식 먹죠? 오늘은 음식 먹으면서 맛을 생각하면서 이 음식의 맛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다양한 맛을 표현할 때는 It tastes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이에요.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잘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막 살 빼려고 노력하는 친구 계세요?
1: 전 건강을 위해서 살을 좀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0: 이런 거. 저도 한때 굉장히 열심히 살을 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뿅! 나는 살을 빼려 노력해. 그쵸? 뭐 다양한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고, 그쵸? 요리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살 빼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뭔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 때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면 알게 됩니다.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아요, 여러분. 자, 어떤 어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 Shall we meet them? The very first word is gym. Gym인데요. 친구들 보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보니까 이 여성분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른 이런 운동 기구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죠? 저기도. 아, 보니까 체육관이구나. 맞아요. 우리 열심히 운동하러 가는 곳, gym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gym. gym. Very good. And next. 아하. Lose weight. 나왔다. 자, 보니까 이분이요. 어이? 허리 둘레. 치수를 재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 보통 이렇게 치수 잴 때 내 허리가 이렇게 두껍더니 살을 빼야겠는데 한 달 후에 또 이렇게 재고 조금 줄었네? 또 한 달 후에 이렇게? 많이 줄었네? 맞아요. 살을 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 보세요. lose 하면 지다 라는 뜻도 있지만 잃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weight, 몸무게. 몸무게를 잃어버리는.

0: 게 곧 살을 빼는 거겠죠. Okay, 따라서 말해보세요. Lose weight. Lose weight. Very good. And next. 아하! Treadmill! 나왔다, 나왔다. 샤이니쌤도 트레드밀에서 걷는 거 되게 좋아해요. 뛰는 건 잘 못해요. 이 트레드밀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에 맞는 영어 표현은 트레드밀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러닝머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트레드밀. 트레드밀. Very good. And next. 아하. Several. Several. 이라는 단어군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분필이 있는데 색깔이, 어때요? 좀 다양하죠? 여러 개 있죠? 다양하죠? 맞아요. 여럿의, 뭐, 다양한 이라고 할 때 several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해 보세요. Several. Several.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단어들 쭉쭉쭉쭉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준비 이제 잘 돼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영어에 반해봅시다.
1: Are you going to the gym?
2: Yes, I try to lose weight.
1: What do you do at the gym?
2: I usually run on the treadmill.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샤이니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사실 체육관 가면 다른 거 별로 안 하고 그냥 러닝머신에서 걷는 거, 트레드밀 위에서 걷는 것을 주로 하곤 하거든요. 이 친구도 그렇구나. 자,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랑 B가 만난 거예요? A가 묻습니다.
1: 야!
0: 너 체육관 가니? 라고 물어요.
1: Are you going to the gym?
0: 이라고 하죠. 우리 여기 gym, 체육관이라는 단어 나왔죠. 너는 가는 중이니? 체육관으로? 이런 질문이에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1: Are you going to the gym?
2: Are you going to the gym?
1: Are you going to the gym?
2: Are you going to the gym?
0: Okay. 자, 이렇게 물었더니 B가 대답합니다.
1: Yes, I try to lose weight.
0: 라고요. 응, 맞아. 나 체육관 가는 거 맞아.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I try to lose weight. 라고 하죠. 친구들, lose weight. 살을 빼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내가 살을 빼려고 try to 해. 라는 말인데요. 자, 여기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이구나. 맞아요. 여러분, try 하면 뭔가를 시도하다, 그렇죠? 또는 노력하다. 뒤에 to가 나왔어요. try to. 그 다음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났죠. 그러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말이에요. 즉, 나는 살 빼려고 노력해, 살 빼려고 애써. 라는 말인 거죠. 아, 그렇구나. 따라서 말해볼게요.
1: Yes, I try to lose weight.
2: Yes, I try to lose weight. Yes, I try to lose weight.
1: Yes, I try to lose weight.
0: Very good. 친구들, try to. 발음하실 때 당연히 try to 해도 되고요. 또는 좀 빠르게 부드럽게 발음한다면 try to, try to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3: 우리 아빠는 왜 그러시는 걸까? 왜 맨날 아침마다 저런 이상한 운동을 하시고 왜 이런 음식을 좋아하시고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해하려 노력한다.
0: 자, 그런다면 I try to understand my father. 나는 우리 아빠를 이해하려 노력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1: I try to understand my father.
2: I try to understand my father.
3: 뭐,
2: I try to understand.

than my father. Jaya, how about this one? 어, 어, 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네. 어, 여기 화장실인 것 같은데. 아유, 문.

0: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1: She tried to open the door. She tried to open the door.
0: 그녀는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했다, 애썼다라는 말이에요.
1: Once again, she tried to open the door. She tried to open the door.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0: Oh! 아, 영수야! 야, 너 뭐야?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전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전화 결국 안 됐어. 너 전화기 무슨 문제 있니?
1: 자, I tried to call you several times.
0: 내가 너에게 전화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딱 한 번 한 게 아니라
1: several times.
0: 여러 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 번 전화하려 했는데 안 됐어.
1: 응? I tried to call you several times. I tried to call you several times.
2: Oh, I tried to call you several times.
1: I tried to call you several times.
0: 네, 친구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을 빼려고 노력해 라는 친구 대답 기억하시죠? 자, 그 말을 듣고 A가 묻습니다.
3: Oh, 그래? 그러면 what do you do at the gym?
0: 너 체육관에서는 뭐 하는데? 그죠? 여러분, 사실 체육관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걷는 것도 있고 자전거 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운동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령 드는 것도 있고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너 체육관에서는
1: What do you do?
0: 무엇을 하는데? 라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1: What do you do at the gym?
2: What do you do at the gym? What do you do at the gym?
0: Okay. 자, 그렇게 질문했더니 B가 말합니다.
1: I usually run on the treadmill.
0: 나는 보통 달려. 근데 어디에서?
1: On the treadmill.
0: 러닝머신에서 나는 보통 달려. 아하, 사실 이렇게 러닝머신에서 걷거나 뛰는 게 살 정말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1: I usually run on the treadmill.
2: I usually run on the treadmill.
1: I usually run on the treadmill. Very good.
0: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3: 너 체육관 가?
1: Speak. Are you going to the gym?
2: 응, 나 살 빼려고 노력하고 있어.
1: Speak.
3: 너 체육관에서 뭐 하니?
1: Speak. What do you do at the gym?
2: 나 보통 러닝머신에서 달려.
1: Speak. I usually run on the treadmill.
0: 영어에 반하는 퀘즈 타임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문제 중에서 과연 몇 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다 맞춰보세요. 갑니다. 짜란. 나는 살을 빼려 노력해. 진짜 중요한 오늘의 핵심 문장, 미션 문장이잖아요. 자, 빈칸 채워보세요. 3, 2, 1, 땡!
2: 붐! Time's up! 자, 정답은 I
0: try! 그렇죠, 여러분. 말해보세요.
1: I try to lose weight.
2: I try to lose weight.
1: I try to lose weight. Very good. And
2: next.
0: 그녀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맞을까요? 3, 2, 1, 띵!
1: Okay, time's up.
0: 자, she tried. 그 다음에 to가 나온댔죠? 예! 맞춘 거 맞죠?
1: She tried to open the door.
2: She tried to open the door. She tried to open the door.
1: She tried to open the door. Very good.
0: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봄. 오, 나왔다.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오, 러닝머신이 보이는데 이거 맞는 영어 표현은? 3, 2, 1, 땡! 그것은 바로
1: 네.
0: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쓸수 있는 표현 try to 배워봤어요. 나살 빼려고 노력해. I try to lose weight. 또는요, 나는 영어로 말하려고, 더잘 말하려고 노력해. I try to speak in English better.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문장들 여러분들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꼭 도전해 보시고요. 특히나 오늘의 미션 문장은 절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then see you next tim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연결사라는 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연결사가 뭐지? 뭔가 연결해주는 말인가? 네, 맞습니다. 연결해주는 말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걸 연결해주는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는 게 아주 큰 힌트입니다. 어떻게 연결해주고 있는지 사진과 문장들 한번 같이 볼까요? 완전 뜨거운 여름날에 두 친구가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네요. It's really hot today. Therefore, we will get ice cream.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이거를 처음 볼 텐데요. 뭔가 hot today, ice cream. 그 사이에 있는 therefore,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사진 볼게요. 이번에는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좀 추워 보이고요. 등산을 온 것 같은데요. It's really cold today. However, we will go hik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운데 등산이라. 저 however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아주 활짝 웃으면서 A가 그려진 성적표를 엄지척하고 들고 있습니다. I prepared for the test. Therefore, I got an A. 라고 되어 있죠? 시험 prepare? 그 다음에 A? 그럼 therefore는 무슨 의미? 이제 좀 감이 오나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문장들에서 봤듯이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오늘은 다 두 문장이 나왔어요. 그쵸? 자, 연결사라는 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접속사랑 비슷한 듯 다른데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의미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를 연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것들이 다 아예 period, 즉 온점이 찍힌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끝나고 그냥 바로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therefore, however, 이런 연결사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 이 연결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종류들이 중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글 뜻만 잘 봐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거 없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0: 그러므로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생 그림 일기체 말고는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학교에서 피구를 했다. 축구도 했다. 점심을 먹었다. 파스타가 나왔다. 맛있었다. 참 재미있었다. 문장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쓰거든요. 지금 사이사이에 연결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그리고 피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러나 뭘 했고 뭐 하지만 뭐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접속사를 조금 더 더해주고 나면 훨씬 더 문장 연결이 매끄러워지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역할하는 게 연결사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총세 가지의 종류를 볼 겁니다. 선생님이 위에 플러스 반대로 흐름 결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플러스는 말 그대로 이게 있는데 내용이 바뀌지 않고 옆에 조금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엔드가 그렇죠. I like apple. 나는 사과도 좋아해. I like banana. 나는 바나나도 좋아해. I like apple and I like banana. 뭔가 둘의 내용이 아주 바뀌는 거 없이 추가만 됐죠? 그래서 플러스를 적어둔 거고요. 반대로 흐른다는 건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 but이나 however 같은 친구들의 세모 표시를 해주세요. 내용이 반대가 된다고요. but, however, 그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결사들이고요. but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however가 처음 나오니까 외워두자고요. however,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자, 결과. 결과 같은 경우는 뭔가 쭈루루루루 어떤 일이 나오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So, 배웠던 거고요. Therefore, 이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결사예요. 지금 여기 and, but, so, 요세 개는 우리 등위 접속사 할때 배웠어요. 근데, however, therefore, 이건 안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however, therefore, 이두 가지의 예문을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자, 예부터 한번 볼게요. It's really hot today. 오늘 너무 덥다.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더워서가 원인이고 그 결과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라는 걸로 이렇게 쭉 뭔가 여기에서 여기로 결론이 나죠. 그럴 때 therefore 사용하는 거고요. 요 자리에 so 사용해도 괜찮겠네요. 자, 이 친구는 해석 어떻게 할까요? It's really cold today. 오늘 너무 춥다. However, 그러나 we will go hiking. 우리는 등산을 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춥지만 등산을 하러 갑니다. 자, 춥다와 등산을 하러 간다는 거는 아주 막 뭔가 추우니까 등산을 하러 가나요, 여러분? 이렇게 흐르나요? 결과가 추우면 당연히 등산을 해야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추우면 보통 집에 있거나 쉬기 마련인데, 추우면이 아니고, 춥지만이 맞겠죠. 그래서 춥지만 등산에 선생님이 세모 표시 해놨죠? 저 세모 표시를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건 어때요, 여러분? I prepared for the test. 나는 시험을 대비했다. Therefore,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A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을 대비해서 결론이 A로 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therefore, however 의미 잘 기억해 두자고요. 그럼 바로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합시다.
1: It's really hot today. Therefore, we will get ice cream. It's really hot today. Therefore, we will get ice cream. It's really cold today. However, we will go hiking. It's really cold today. However, we will go hiking. I prepared for the test. Therefore, I got an A. I prepared for the test.

0: Therefore, I got an A.
1: 자, 오늘은 새로 나온 연결사들 발음 위주로 볼 건데요. Therefore, 잘 들으셔야 돼요. Therefore, therefore, we will get ice cream. It's really hot today. Therefore, we will get ice cream. 오늘은 매우 덥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It's really hot today. Therefore, we will get ice cream. It's really hot today. Therefore, we will get ice cream.
1: 자, 이번엔 However, it's really cold today. However, we will go hiking. 오늘은 매우 춥다. 그러나 우리는 등산을 하러 갈 것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It's really cold today. However, we will go hiking. It's really cold today. However, we will go hiking.
1: Therefore, 한 번 더 복습합시다. Therefore, therefore, I prepared for the test. Therefore, I got an A. 나는 시험을 대비했다. 그래서 난 A를 받았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I prepared for the test. Therefore, I got an A. I prepared for the test. Therefore, I got an A.
1: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0: It's really hot today. Therefore, we will get ice cream. It's really hot today. Therefore, we will get ice cream. It's really cold today. However, we will go hiking. It's really cold today. However, we will go hiking. I prepared for the test. Therefore, I got an A. I prepared for the test. Therefore, I got an A.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로 문장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오늘은 매우 덥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을 하러 가야 한다.

자, 그래서에 해당하는 표현, therefore, 요거를 잘 써주셔야겠고요. 자, go swimming, 요게 수영을 하러 가다라는 뜻이겠지요. 자, 요 therefore만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therefore, th 잘 시켜주세요. therefore, very good. It's really hot today, therefore, we should go swimming. 와우, 잘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더요. It's really hot today, therefore, we should go swimming.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춥답니다. 이번에 그러나가 나왔죠. 한번 연습해 보죠. However, 한번 더. However,

좋습니다. It's really cold today. However, we will go camping. Today. However, we will go camping.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겠네요. 아니면 평소에 수업을 잘 들었거나. 자, however에 해당하는 문장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I didn't prepare for the test. However, I got an A. I didn't prepare for the test. However, I got an A.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didn't 다음에 prepared 하고 나오지 않는 거 조심하시고요. I didn't prepare for the test. However, I got an A. Didn't prepare for the test. However, I got an A.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자, 리딩 앤 라이딩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미국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의 일기 같은 건데요. It's May, 5월이다. And I'm a senior in high school.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에서 시니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3이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SAT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SATs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능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래서 therefor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뒤에는 그러나가 들어가면 될 텐데요.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원하신다. 내가 크램스쿨에 가기를 원하신다. 크램스쿨이라는 것은요, 입시 전문 학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엄청 공부시키는 그런 학원이에요. 그러나에 해당하는 단어 넣어주세요. However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미국의 입시에서는 공부만큼이나 과외 활동, 즉,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머니가 그러나 열심히 공부부터 하라고 이제 학원에, 미국에는 잘 없는 입시 전문 학원에 이제 보내시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 영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녁 수업들에 참석해야 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를 잘 맞추면 될 텐데요. 위에 답이 보이죠? Therefore, I 그쵸, have to attend evening classe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학원에 다녀야 한다라는 그런 슬픈 사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문장 한번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It's May, and I'm a senior in high school. Therefore, I have to prepare for the SATs. However, my mom wants me to go to a cram school. Therefore, I have to attend evening classes.
0: 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연결사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연결사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를 뜻했습니다. 종류 총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플러스 의미 더해주는 and, 반대로 흐르는 걸 알려주는 무엇이나 however, 결과를 알려주는 so 혹은 therefore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사 첫 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연결사 두 번째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 듣기 평가에서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인 수치 계산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이 수치 계산하기는 돈 계산하거나 시간을 계산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고 또 부가 의문문 기억나시죠? 우리 부가 의문문에 관련된 문제도 총정리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수치 계산하기 중에서도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 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가 나올 때 역시나 귀를 기울여야 되겠고, 그 제시된 숫자에서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될 테니,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하면서 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기 다른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과연 여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최종적으로 얼마일지 들어보죠. Listener.
1: May I help you?
2: I'd like to buy some apples. How much are they?
1: Our apples are on sale now, so you can get them for only $10 per kilo instead of $15.
2: That's great. I'll take 2 kilos, please.
1: How about peaches, ma'am? They only cost $2 each.
2: I love peaches. I'll take 5.
1: Here you go.
0: 자, 얼마였나요? 잘 정답 찾은 게 맞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ay I help you? 라고 남자가 도와드릴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 I'd like to buy some apples.
0: 첫 번째 빈칸은 I'd like to. I'd like to buy 까지 써주면 되겠네요. I'd like to buy some apples 라고 합니다. The like to 그러면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과를 좀 사고 싶습니다 라고 했네요.
2: How much are they?
0: How much are they? 뭐 이거는 쉽죠? 얼만가요? 자, 이제부터 집중해야 돼. 얼만지 말을 해줄 테니까. 자, 그랬더니 남자가
1: Our apples are on sale now.
0: 여기까지 잘라보면 Our apples are on sale now. 자, 빈칸에 두 단어 혹시 뭔지 들으셨나요? On sale. 할인 판매 중인 을 전치사 on과 함께 씁니다. 앞에는 are, 비동사랑 연음이 좀 되면서 are on sale now.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렸어. 그래서 사과가 지금 할인 중이거든요.
1: So you can get them for only $10 per kilo instead of $15.
0: 빈칸 먼저 채워볼까요? Instead of $15 그랬는데 빈칸 두 단어는 instead of 이렇게 들렸죠? instead of 였습니다. 연음이 되면서 instead of 한번더 instead of 이런 식으로 들린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대신에 라는

0: 뜻이야. 그러니까 뒤에 거 대신에 라는 뜻이거든. So you can get that for only $10 per kilo. 그랬으니까 키로당 $10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얼마였는데? Instead of $15, 원래 15달러였나 봐. $15 대신에. 그랬으니까 이거는 잊어버려도 되죠. 아, 1킬로에 $10. 일단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 That's great. I'll take 2 kilos, please.
0: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곱셈 혹은 덧셈 해주면 되겠네요. I'll take 2 kilos, please. 그랬으니까 킬로당 $10인데 2킬로 살 거라고 했으니까 $20 하면 되겠죠.
2: How about peaches, ma'am?
0: 또 다른 과일을 팔려고 시도하십니다. How about? What about?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던 표현들이죠. 무언가를 권유,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고요. Peaches 하면 복숭아는 어떻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또 덧셈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필기할 준비하셔야겠죠.
2: They only cost $2 each.
0: 들으셨나요? They only cost $2 each. 그래서 마지막은 each, 부사로 각각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는 하나에 $2예요. 그렇죠?
1: I love peaches. I'll take 5.
0: 여기서 또 한 번 여러분들 플러스가 됩니다. I love peaches. I'll take 5. 하나에 $2였는데 다섯 개 산다고 했으니까 $10가 추가됩니다. 아까 $20에다가. 그치? 그러면 총 $30 답이 나왔네요.
2: Here you go.
0: 상대방에게 물건을 건네줄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Here you go, here you are 중에서 here you go가 등장했습니다. 여자가 지불해야 될 금액은 그래서 총 $30로 5번이 정답이 돼요. 자,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부가 의문문 함께 문제 풀어보죠. 자, 우리 오늘은 instead of와 on behalf of의 차이점 공부할 텐데 이거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한국말로 공부할 때 이거 아까 나왔었잖아. 뭐 $15 대신에 $10예요 라고 할 때 instead of $15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뭐 대신에. 그리고 on behalf of 이것도 뭐뭐 대신에. 막 이렇게만 외워버리면 두 개가 똑같은 건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사실 전혀 다른 쓰임입니다. 자, 먼저 instead of 같은 경우는 A와 B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이거. 그래서 A, B 두 개 중 하나로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대신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 예문 속에서 보면 I use my eco bag instead of plastic bags. 그쵸? 그래서 나는 비닐봉투 대신에 내 에코백을 사용할래. 라는 환경 친화적인 그런 가방. 이런 느낌이죠. 요렇게 쓰일 때 비닐봉투 대신 이거, 이거 대신 요거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게 instead of 이고요. 그러면 on behalf of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를 대신하여 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를 대표하여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면 혼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대표하는 개념이구나. 그러면 instead of랑은 전혀 다르다는 느낌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대신해서 네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무언가를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다른 느낌이죠? I'm here on behalf of my company. 무슨 뜻이야? 제가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대신해서지만 대표로 여기 왔습니다. 이런 느낌. Can you visit him on behalf of me? 나를 대신해서 그를 좀 방문해 줄 수 있어? 이것도 너가 나 대신 좀 그를 방문하러 대표로 가줄래? 이런 느낌일 때 쓰는 것. 그래서 보통 on behalf of 같은 경우는 사람 명사를 쓰기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단어 혼동하지 않을 수 있겠죠? 아, 오늘의 문법 총정리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부가 의문문인데요.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뒤에 덧붙여져 있는 꼬리처럼 달려있는 의문문이다라고 용어 기억날 겁니다. 보통 요 위치에, 그러니까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끝나고요.

사진사를 찍고 꼬리처럼 달려있는 우리 의무문을 부가 의무문이라고 하고요. 요거의 해석엔 뭐뭐뭐뭐 하잖아. 그치? 그치 않니?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왜 확인하고 싶을 때 동조를 구하고 싶거나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우리말의 그치, 그치 않아? 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그렇지 아니면 그치 않니? 이렇게 그냥 하고 둘 중에 하나 쓰고 싶은 거 쓰면 되거든.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 의무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체계적이야. 첫 번째로 원래 나 앞에 있었던 문장이 긍정문이면 부가 의무문은 거꾸로 부정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문장이 부정문이면 거꾸로 부가 부분은 긍정으로 바꿨어야 돼요. 특이하죠? 자, 그리고 이 동사 부분을 또 역시나 원래 문장의 동사를 잘 보고 이 동사가 비동사면 부가 의무문도 그대로 비동사 따라갑니다. 근데 여자애가 일반 동사였다. 그러면 부가 의무문에서는 do나 does나 did라고 하는 조동사를 대신해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동사였다. 여기 지금 빠졌는데요. 조동사였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조동사 그대로 부가 의무문에서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어쨌든 꼬리에 달려 있지만 의무문은 의무문이야. 그래서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거꾸로 바꿔서 써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될 거. 부가 의무문의 주어는 무조건 대명사로 바꿔줘야 돼. 리즈, 톰, 제이슨, 제니 이런 식의 고유 명사 안 되고 대명사로 무조건 대체를 해야 되더라. 복잡하죠, 은근히? 자, 그래서 문제 속에서 바꿔봐야 될 거고요. 예문 하나만 보고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is your best friend, isn't she? 야, 제인이 너의 베프잖아. 너 가장 친한 친구잖아. 그치 않아? 인데요. 앞에가 긍정이니까, 근데 비동사니까 그대로 비동사 쓰되 부정으로 바꾸고요. 자, 그다음에 Jane은 고유 명사잖아. 이거 무조건 대명사로. 그래서 여기는 Jane이 아니라 대명사인 she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isn't she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할까? 우리 부가 의무문에서의 대답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한국말로 막 해보면 되게 헷갈리거든. 근데 그냥 심플하게 영어에 대답하는 법칙 아시죠? 맞으면 yes고요. 아니면 무조건 no인 거야. 예를 들어, Mom doesn't like coffee, does she? 라고 물었어. 엄마는 커피를 좋아하시지 않잖아. 그치? 그랬단 말이야. 근데 대답을 우리말에서는, 좋아하지 않아. 그치? 혹은, 아니, 엄마 좋아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응, 좋아하지 않아. 아니,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면 틀려요. 그냥, 좋아하면 무조건 yes고, 좋아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no입니다. Yes, she does. 아니, 엄마 커피 좋아하셔. 우리말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No, she doesn't. 라고 했을 때, 응, 엄마 커피 싫어하셔.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답할 때 여러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거. 자, 여기 부가 의무문 부분이에요. 밑줄이 사라졌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어법상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This tree isn't dead. 자, 우리 동사만 보면 되는데요. 일단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this tree가 사람 아닌 단수 명사잖아. 이런 거 무조건 다 is로 바꾸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죽었어. Is it? 그치 않니? 응. 이런 문장. 자, 이번에는 조동사입니다. 우리 조동사면 그 조동사 그대로 쓰되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꾼 것까지 괜찮은데 제이슨은 고유 명사잖아. 그쵸. 그래서 제이슨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남자 이름이죠. he로 바꿔 주어야 돼요. 제이슨은 수영을 할수 있어. 그치? 이때 he로 바꿔야 된다. 답은 2번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나머지 확인해 보죠. were. 자, 비동사니까 그대로 비동사 가져오되 긍정이니까 부정. you는 어차피 대명사니까 그대로. you were sleeping, weren't you? 너 자고 있었잖아. 그치? your mom hasn't been here. 자, 이거는 현재 완료가 지금 문장의 동사 자리에 온 건데, 현재 완료일 때는 앞에 have PP 또는 has PP에서 have나 has가 조동사 취급이야.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부정이었으니까.

긍정으로. Your mom. 대명사 she로 잘 써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여기 오신 적 없잖아, 그치? 라고 하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조동사 보여요. 근데 긍정이니까 요거 부정으로 바뀌면서 won't 맞죠? 그리고 Sammy and her brother은 대명사로 바꾸면 즉 they, 그들이 되죠? 그래서 won't they, Sammy와 그녀의 오빠는 서로를 도울 거야, 그렇겠지? 라는 문장에 맞는, 어법상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빈칸에 들어갈 부가의문문 채워보죠. You and your brother went to the same middle school. 자, 일단 동사가 went예요. 긍정의 일반 동사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do나 does나 did 중에서 과거형이니까 did 빌려오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you and your brother를 한 단어의 대명사로 쓰려면 너가 포함됐으니까 너와 너의 오빠, 너와 너의 형, 즉 너희들은 영어로 그냥 또 you입니다. 그쵸? 그래서 didn't you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너하고 너의 남자 형제는 똑같은 중학교에 갔었잖아, 다녔었잖아, 그렇지 않니?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에 거꾸로 들어갈 수 없는 건데 부가의문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Didn't he?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부정인 걸로 봐서 앞에는 무조건 긍정문이면서도 그 다음에 시제는 과거로, 과거 시제로, 그리고 주어는 남자가 돼야 합니다. 그치? 자, 한번 보죠. 1번, Mr. Jones, 남자, helped, 과거 긍정. 맞고요. 2번, Your father, 남자, taught, 과거의 긍정문. 맞죠? 3번에 Your brother, 남자 주어, went out, 과거 긍정. 맞고요. 4번, grandpa, 할아버지, 남자 맞고, packed, 과거의 긍정형 맞습니다. 답이 5번인가 봐. 너무 쉽네요. 5번이 딱 봐도 이거 부정, 부정, 부정 똑같잖아. 그래서 5번은 들어갈 수 없어. 뒤에 부가의문문과 성립할 수 없는 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4번은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응답입니다. Kelly didn't come to school today, did she? 켈리는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잖아, 그치? 자, 일단은 뭐 앞에는 틀린 부분이 아니니까 부가의문은 이렇게 잘 쓰고 있고요. 대답인데 왔으면 아니야 그냥 왔었어 라고 해도 No, she did가 아니라 No, she didn't. 안 왔으면, 그치? 왔으면 Yes, she did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근데 이제 뒤에 문장을 봤더니 She was sick in bed all day lo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파서 하루 종일 침대에 있었어. 누워 있었단 얘기죠. 즉, 학교에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No, she didn't로 부정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할 텐데요. 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그렇지? 라는 문장인데요. 먼저 앞부분, 거짓말을 하다라고 할 때, tell a lie를 쓸 수가 있는데, 부정문이니까, didn't tell까지 써줘야겠네요. Tom didn't tell a lie. 자,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은, 앞에가 부정이니까, 뒤에는 긍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did. 그리고 주어가 tom. 이니까 남자 이름이죠? 그러면 요거를 그렇죠. He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꿔서 Tom didn't tell a lie, did he?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가 의문문 문제 풀이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은근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었죠? 주어도 대명사로 바꿔줬어야 되고요. 시제도 바꿔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답에서도 yes, no 헷갈리지 않게 잘 써줬어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헷갈리는 문제 풀어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의 총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가난하지만 항상 활기찬 그런 신발 만드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He was so happy. He sang all day long. 그는 항상 행복해서 뭐 하루 종일 뭐 했어요? 맞아요. He sang이라고 하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The children loved to stand around his window to listen to him.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그의 창문 옆에 와서 그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Next door to the shoemaker lived a rich man. 그런데 이 남자 옆에 누가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He used to sitting up all night to count his gold. 또는 he used to sit up all night to count his gold. 자, 이두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he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렇죠. 옆집에 살고 있는 부자가 되는 건데요. He used to sitting up을 쓸 건지 아니면 used to sit up이라는 to 부정사를 쓸 건지 이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표현의 뜻입니다. 자, 원래 영어 원어민들이요. used라는 아이와 to 부정사를 함께 쓰게 되면 의미를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과거의 습관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다시 어떤 글에서 혹은 원어민들이 말하는 상황에서 used to 부정사라는 의미로 쓴다면요. 무언가 use 사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구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해석상 차이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으로 봐야 하고요. 이 남자가 돈이 너무나 많았나 봐. 그래서 밤새도록 뭐 했어요? 그의 금을 세기 위해서 밤새도록 뭐 했다? 그렇죠. 앉아있곤 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이는 거죠. 계속 앉아있곤 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used to 부정사를 써야 하죠. 자, to 부정사는요, 동사 원형 앞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형 부정사 앞에 to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sitting이라는 어떤 준동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의 형태의 he used to sit up, he used to sit up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우리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가볼게요. In the morning, 아침에서야 he went to bed. 이 남자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But he could not sleep because of the sound of the shoemaker's singing.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들 수 없었대요.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신발을 만드는 이 남자가 계속해서 노래 부르는 그 소리 때문에 잠들 수 없었대요. One day, he thought of a way of stopping the singing. 부자가 이 남자로 하여금 노래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을 생각했던 거죠. He wrote a letter to the shoemaker, asked him to visit. 자, 이 신발 만드는 사람에게 부자가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나를 방문해 주세요라고 청하는 편지를 썼던 겁니다. The shoemaker came at once. 단번에 그 shoemaker는 부자를 찾아갔죠. And to his surprise, 놀랍게도 the rich man gave him a bag of gold. 이 가방이죠. 여기서는 의미가 뭐가 되냐면 금이 들어있는 어떤 한 바구니, 한 보따리를 주었습니다. When he got home again, 그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the shoemaker opened the bag. 이 가방을 열어보았죠. 자, he had never seen so much gold before. 여기에서 의미는 지금 부자한테서 금보따리를 받아가지고 온 남자, 즉 슈메이커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had seen입니다. 자, 얘들아, seen이라는 것의 원형이 뭐죠? 원형이 뭐죠? 그렇죠. 동사 see이고요. 우리 친구들 동사의 변화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는 크게 3단 변화. 그래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시제, 두 번째 시제가 과거 시제, 세 번째가 준동사인 과거 분사 자리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ED 형태로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see 동사 변화는 see, saw, seen 이처럼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가 달라지는 불규칙 변화는요,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영어 원어민들도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불규칙 변화를 외우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sin이라는 것은 세 번째 자리, 과거 분사 자리고요. 여기에서 볼 부분은

head와 과거 분사를 함께 쓰였을 때 이것의 시제는 과거 완료 시제라고 원어민들은 정해서 쓰고 있고요. 언제 이 head PP를 쓰는지를 본다면 다시 과거 분사를 우리가 줄여서 past participle를 줄여서 PP라고도 하죠. 결국에 같은 말이 되는 건데 헤드 PP를 언제 쓰는지를 봤더니요. 훨씬 더 옛날에 있었던 말을 구분하고 싶을 때 헤드 PP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옛날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훨씬 더 옛날 일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말로 한다면 뭐뭐 했었다라는 말로 더 대과거를 나타내고 싶을 때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의미는 이슈 메이커가 이전에 한 번도 이만큼의 많은 금을 본 적이 없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When he sat down at his bench and began carefully to count it. 자, 그래서 이 남자가요, 이 부자한테 받은 금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앉아가지고요, 세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광경을 The children watched through the window. 항상 아이들이 집에 놀러 와서 옆에 창문에 서서 봤었기 때문에 그 장면 누가 보게 된 거예요? 역시나 이 어린이들이 보게 된 거죠. There was so much there that the shoemaker was afraid. 그런데 금 얘들아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shoemaker was afraid, 두려웠던 거죠. To let it out of his sight. 그 금들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요, 이 shoemaker가 두려워진 겁니다. So he took it to bed with him. 그래서 자러 갈 때도 침대에도 이 금보따리를 가져갔던 거죠. But he could not sleep for worrying about it.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잘수 없었대요. Very early in the morning, 아침 매우 일찍, he got up and brought his gold down from the bedroom. 침실에서 그금 보따리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했어요? 맞아요. He had decided to hide it up at the chimney instead. 침니는 굴뚝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 금보따리를 어디에다가? 그렇죠. 굴뚝에다가 숨기려고 결심을 한 거죠. But he was still uneasy. 여전히 남자는 마음이 uneasy, 불안했어요. And in a little while, he dug a hole in the garden. 자, 결국에는, 자, 급기야 뭐한 거예요? 맞아요. dug라는 것은 dig의 과거 시제였죠. 결국에 정원에 어떤 구멍을 판 거죠. 구멍을 팠던 겁니다. And bury his bag of gold in it. 자, 여기에서 bury라고 하면 얘들아, 묻다란 뜻이거든요. 생긴 것과 스펠링과 발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발음은 bury라고 되고요. 뭔가 매장하다, 묻다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정원에 있는 구멍에 금보따리를 묻었던 거죠. It was no use trying to worry.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He was too worried about the safety of his gold. 계속해서 뭐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금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의 금의 안전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요? The shoemaker가요. And as for singing, 그리고 노래에 관해서는 he was too miserable to utter a note. 자, 원래 이 사람들은 항상 뭐 했대요? 항상 그렇죠. 돈은 없었지만 가난했지만 신발 만드는 걸 좋아했나봐. 계속해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광경을 어린아이들이 와서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 노래 부르는 것에 관해서는 자 이제 이 남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금덩어리 때문에 금보따리 때문에 he was too miserable 너무나 비참해서 to utter a note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utter라는 것은 소리를 내다란 뜻이고요. note라는 것은 맞아요. 어떤 음표라는 이야기여서 음표를 소리 낸다라는 것은 결국에 노래 부르다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 이 구문 확인할게요. 자, to라는 부사는요, 너무 혹은 매우라는 강조의, 일종의 강조의 부사로 볼 수가 있고, 영어에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밀 수 있기 때문에, to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쓸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to 부정사의 형태를 써주게 되면은, 너무나 어찌어찌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너무나 어찌어찌해서 무언가를 할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과해서 결과적으로 무언가 할수 없었다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는 이 구문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to라는 부사 뒤에 어찌어찌 했다라는 내용의 형용사 또는 부사를 써주시고 그리고 to 부정사를 써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가 너무나 비참해서 뭐 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비참하고 불안하고

He could not sleep. 잠을 잘 수도 없었고요. He could not work. 일을 할 수도 없었고요. He could not sing. 노래 부를 수도 없었어요. And worst of all, 가장 최악은 뭐냐면, the children no longer came to see him.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그를 보려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At last, the shoemaker felt so unhappy that he seized his bag of gold.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결국에는 이 슈메이커가 뭐 했어요? 맞아요. 이 금보따리를 들고 결심을 한 거죠. 누굴 찾아가요? And ran next door.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To the rich man에게 가가지고 부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Please take back your gold. 제발 이 금보따리를, 당신의 금보따리를 그냥 가져가세요. And he said, The worry of it is making me ill. 여기에서 it은 그 금보따리가 되는 거고, 이 금보따리에 대한 걱정이 나를 점점 더 아프게 만들어요. 나의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요. And I have lost all of my friends. 그리고 내 모든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I'd rather be a poor shoemaker. 그냥 돈이 없어도요, 그냥 평범한, 뭔가 그냥 가난한 슈메이커가 나을 것 같아요. As I was before. 예전에 나였던 것처럼,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이 금이 없는 게 좋겠어요. 하고 다시 돌려준 거죠. And so the shoemaker was happy again. 자, 이거 돌려주고 나서 다시 슈메이커는 was happy, 행복해졌대요. And seeing all day at his work. 그리고 그의 직장에서 일을 할때 항상 노래를 불렀대요.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대요. 자, 우리 친구도 여기에서 sing과 sing 중에서 둘중 하나 고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뭘 고를 수 있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그렇죠. sing이라고 함은 노래를 부르다라는 그런 동사이고요. 동사 변화 또한 불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sing, sang, song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건데, 자, 우리 친구들 그냥 동사 원형을 쓸 건지 아니면 과거 동사를 쓸 건지를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어법의 형태로 문제가 만약에 나오고 있다면 이 아이템 앞에 혹시 and but or가 있는지를 잘 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이 아이템은 등위접속사 and를 두고 병렬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병렬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등위접속사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혹은 두개 이상의 단어인 구와 구 덩어리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또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다시 말해 동사가 들어있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할수 있어야 주어와 동사를 이어서 혹은 다른 성분들을 이어서 해석이 풀리기 때문에 병렬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위접속사 앞에 두고 가운데로 두고 앞에 뒤에 성분을 맞춰줘야 되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도 맞춰 주어야 해요. 그게 이 병렬의 개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시제 또한 의미에 맞게 맞춰 주어야 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중학교 필수 어법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used to 부정사라고 하면요, 의미가 과거에 무언가 하곤 했었다, 무언가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정해져 있고요. 자, 두 번째. 과거, 완료, 시제는 생긴 것은 head, PP, head 플러스 과거 분사로 쓰였고, 이 시제를 쓸 경우에는 한 문장 안에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보다 더 옛날 일을 말할 때 쓰는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head, PP를 쓸수 있으려면 각 동사 변화에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과거 분사를 잘 알고 있어야 이 표현을 쓸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불규칙 변화는 꼭 외우고 있자, 알고 있자라는 것 강조했어요. 자, 세 번째 포인트. to라는 아이와 그리고 형용사 부사,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to 부정사가 같이 쓰이게 되면 너무나 어찌어찌해서 무언가를 할수 없는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등위접속사를 가운데로 두고 앞에 뒤에 의미까지 봐야 된다. 앞에 뒤에 내용이 과거에 있던 일이라면 시제 또한 같이 맞춰 주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전치사는 목적어를 취한다. 자, 정답은 당연히 O였었고요.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의 West Quiz 나갈게요. 과거 완료 시제의 형태는 have 플러스 pp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죠. have 플러스 pp이다. 자, 이게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grammar clear 어법을 정리하는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can't move.
1: Catch me if you can.
0: Hey, get back here.
2: 네, 여러분, 커튼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복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우, 바닷가네요. 케빈이 얘기를 합니다. The weather is nice and warm. I feel great. 아, 오늘 날씨 정말 좋고 따뜻하다. 나 기분 최고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I didn't know Korea had such a beautiful beach. 어, 나 한국에 이렇게 이쁜 바닷가 있는 줄 몰랐어. 그러자 케빈이 I need to get a tan. 아, 나 태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Where is my sun cream? Sun cream? Yeah, sun cream. 그래, sun cream. It should be in my bag. 내 가방에 있을 텐데 Can you find it for me? 혹시 찾아줄 수 있겠니? 그러자 Oh, sunblock. I don't see it. 아, sunblock. 어, 근데 안 보여. 그렇죠, 여러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선크림, 콩글리시죠? 선크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외국에서는 선크림이 아닌 sunscreen 혹은 sunblock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선크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자 케빈이 Oh no, I think I left it at home. 아, 나 집에다 두고 온 것 같다. Oh, what should we do? Oh, 어쩌지? 그러자 크리스틴이 I brought mine just in case. Here you go. 혹시 몰라서 내 걸 갖고 왔어. 자. 그러자 케빈이 Thanks. You're the best, Christine. 아, 역시 크리스틴 너가 최고야. 고마워. 그러자 크리스틴이 Don't mention it. 자,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Don't mention it.

0: 별말씀을 don't mention it. 자, 외국에서는 엄청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Don't mention it. 별말씀을 꼭꼭꼭 외워주세요. Don't mention it. Let me give you a sand wrap. 내가 모래찜질 해줄게. Close your eyes for a bit. 잠시 눈 좀 감고 있어. 그렇죠. 고마움. 아, 고마워서 모래찜질도 해준다고 하네요. 와우. 그러자 크리스티니, great. Wake me up when you're done. 그래, 그럼 다 하면 깨워줘. 어? 시간이 흐르고 크리스티니 깼습니다. Kevin, I can't move. Kevin, 나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자 케빈이, Catch me if you can. 나 잡아봐라. 안 돼! Hey, get back here! 야, 너 일로 와! 가지 마! Oh, Kevin! 네, 오늘은 크리스틴이 딱 당했습니다. 네, 매번 케빈이 당하잖아요. 저번에 우산도 그렇고요. 네, 비가 막 억수로 올 때 크리스틴이 우산을 펼치고 혼자 막 도망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케빈이 복수를 했습니다. 네, 모래찜질 아주 두껍게 모래를 이렇게 싸서 절대 못 나오게, 못 빠져나오게. 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Alright,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best friend, Jamie. Come on in! Hi, Jamie.
1: Hi, Kevin. 근데 Kevin, 집에 안 맞아 있던 내가 뭐야?
0: 아, 요즘 Jamie 막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렇다며. 그래서 널 위해서 안마 의자 하나 내가 구입했어.
1: Oh, thank you.
0: Don't mention it. 별 말씀을.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Don't mention it. One more time. Very good.
1: 집에 안마의자도 있었고, 가습기도 있었어.
0: 그래, 너, 막, 제이미 막 기침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또 그걸 샀어.
1: Thank you.
0: It's my pleasure. 별 말씀을. 따라해볼까요? It's my pleasure. 별 말씀을. One more time. Very good.
1: 근데 가습기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고 막 그 뭐지? 먹을 것도 엄청 많았어.
0: 그거 다 네 거야.
1: Oh, thank you.
0: You're welcome. 별 말씀을. You're welcome. 따라해 볼까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1: 띠링. 잠깐만. 핸드폰 뭐 문자 알림 왔어. 500만 원?
0: 네 카드 좀 긁었어. 여러분, 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2: The weather is nice and warm. I feel great.
3: Oh, I didn't know Korea had such a beautiful beach.
2: I need to get a tan. Where is my sun cream?
4: Yeah? Sun cream?
3: Sun cream?
2: It should be in my bag. Can you find it for me?
3: Oh! Sunblock! I don't see it.
2: Oh no, I think I left it at home. What should we do?
3: Oh, I brought mine just in case. Here you go.
2: Thanks. You are the best, Christine.
3: Oh, don't mention it.
2: Let me give you a sand wrap. Close your eyes for a bit.
3: Great. Wake me up.

0: Catch me if you can!
1: Hey! Get back here!
2: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오늘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도 엄청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매번 이렇게 잘 가르쳐주셔서 고맙다고요? Don't mention it. 별 말씀을요.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주세요. Don't mention it. See you next time. By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넷 지원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from으로 끝나는 친구들 한번 봐봤는데요. 오늘도 from을 활용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배우게 될 겁니다. 특히나 수능까지도 이어지는 두 표현일 텐데요.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People need to distinguish silly mistakes from honest mistakes. 사람들은 명백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랑 부주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I totally agree. It's the best way to prevent ourselves from being too harsh on ourselves. 나 완전 동의해. 이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지는 걸 막는 최고의 방법이야.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의 표현입니다. 사실 꽤나 길죠. 아무래도 사이에 AB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장들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교과서가 아주 좋아하는 두 가지 표현 오늘 배워볼 겁니다. Distinguish와 Prevent의 의미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보죠. 자, 일단 Distinguish라는 단어 다소 어렵죠. 약간 고등 단어 느낌이 있긴 한데 구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구별한다,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구별하는 게 최소 두 가지 정도의 대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이라는 걸 하려면 뭐가 다른 게 두 개는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 다른 두 가지를 놓고 구별한다라고 할 때 이제 한국어로 해석하면 A를 B와 구별하다 이니까요. 선생님, 그러면은 전치사로 with 이런 거 쓰나요?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전치사 from을 사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B로부터 다른 점을 찾아서 A랑 구별한다 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A와 B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B로부터 다른 점을 찾아서 그걸 A랑 놓고 구별한다. 요 뉘앙스이기 때문에 from을 사용하는 거고요. 요 자리에 with 혹은 to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다소 어색해지니까 반드시 from을 넣는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dialogue에서 이렇게 나왔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요것도 이제 distinguish 관련해서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또 다른 예문인데요. I really wanted to. 나는 정말 정말 원했다. distinguish 하면 구별하길 원했어요. myself. 나 스스로를 뭐로부터? The competition 하면 경쟁이죠. 우리 competition 하면 보통 어떤 오디션, 경쟁을 뜻하는데 이 오디션 경쟁에서 나를 구별을 짓고 싶었다. 즉, 오디션에 있는, competition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고 싶었다. 즉, 내가 돋보이고 싶었다 라는 뜻으로 이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competition과 나는 분명히 달라! 요런 느낌으로 문장을 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주 아주 아주 정말 토익까지 나중에 막 수능을 넘어 토익, 토플까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Prevent A from B입니다. 요거는 A가 B 하는 것을 막나라는 뜻인데요. Prevent 자체가 예방

0: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A가 B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B 하는 것으로부터 A가 그거를 못하게끔 막아주고 예방해준다. 라는 뉘앙스고요. 아까 distinguish from과 마찬가지로 prevent도 from을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전치사가 아니라 from을 쓴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아까 이렇게 나왔죠. prevent ourselves. 우리 스스로가 from being too harsh on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지는 것을 막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요것도 아주아주 아주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중요한 예문인데요. Parents should prevent their children from doing harmful things. 요렇게 나와 있죠? 부모들은 should prevent. 예방해야 해요. 막아야 해요. 그들의 아이들이 안 좋은, 해로운 것들을 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들의 아이들이 A겠고요. 안 좋은, 해로운 걸 하는 것을 입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나눠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요 부분인데요. prevent 자리에는요, stop, keep, prohibit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미도 똑같아요. 즉, 똑같이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자주 쓴다는 뜻이겠고요. 요거를 선생님이 처음에는 prevent A from B랑 stop A from B를 따로 가르칠까 하다가 의미가 없죠. 똑같은 거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prevent 자리에 stop, keep, prohibit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갑시다. stop A from B, keep A from B, prohibit A from B 모두 다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요두 가지 표현 기억하면서요.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 한번 퀴즈 4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나비를 다른 나비 종류와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변형한 건데요. 자, 구별한다라는 동사 외웁시다. distinguish가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from을 같이 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distinguish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외워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It'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one butterfly species from another. It'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one butterfly species from another.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과거에 미국 사람들은 북한과 남한을 구별하는 걸 어려워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많이 그랬죠. 요즘은 좀 그게 덜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요 자리에 distinguish from 들어가는데요. have a hard time, ing 표현 써야 하기 때문에 distinguishing 쓰는 것도 체크하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는 태풍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없어. 자, 막아요. 우리 아까 P로 시작하는 거 푸푸푸푸푸푸. 그쵸. prevent 넣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자리에 stop, keep, prohibit 다 넣으셔도 정답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보죠. 그 우유가 상하는 걸 막으려면 냉장고에 넣어라. 자, 이 자리는 특별하게 K로 시작해서 그 from으로 끝나는 표현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쵸. keep it from.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revent, keep, stop, prohibit. 전부 다 똑같이 A가 B 하는 걸 막다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면서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치죠.
1: People need to distinguish silly mistakes from honest mistakes. I totally agree. It's the best way to prevent ourselves from being too harsh on ourselves.
0: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다소 조금 길고 어려웠던 두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었죠. distinguish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라는 뜻이었고요.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었습니다. prevent 자리에 keep, prohibit, stop 모두 들어가는 거 기억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And A N D and because B E C A U S E because so S O so
0: 자, 오늘의 주제, today's topic is connecting words, 연결해주는 말들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대화할 때 긴 문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연결해주는 말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and, 아주 중요해요. 무엇 무엇과 과, 그리고란 뜻이에요. A과 B, 이렇게 and를 쓰는데요. 이따가 예문으로 다시 알려줄게요. 그 다음은 because, 무엇 무엇 때문에, 무엇 무엇 해서, 내 손이 미끄러져서 유리가 깨졌어. 이럴 때 because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so, 짧죠? 그래서, 그러므로 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따 예문 꼭 한번 지켜보세요. 같이 더 배워봐요. 자, 이제 발음과 강세 배워볼까요? 뭐뭐와 과 또는 그리고 and 끝에 d 발음까지 들려야 돼요. and 잘했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because 끝에 z 발음이 나요. because very good. 그래서 그러므로 so 친구들 so가 아니에요. o 발음을 내야 돼요. so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And because so
0: Now it's time to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s. First sentence. Peter and Amy are very good friends. Peter와 Amy는 아주 좋은 친구야. 친구들 두 명이 있어요. 그럼 꼭 and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Peter, Amy라고 하면 안 돼요. Peter and Amy. 빨간 글씨 보이죠? Now you try. Peter and Amy are very good friends.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I couldn't go to school because I was sick. 나는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자,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는 because라고 배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말해볼게요. I couldn't go to school because I was sick. 잘했어요. Very good. I'm allergic to seafood, so I can't eat fish. 나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생선을 못 먹어. Oh, poor you. 저는 생선 아주 좋아하는데. 친구들, so 나왔네요. 뭐뭐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so. 자,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 영어로는요. I'm allergic to 무엇무엇이에요. 여러분, 알레르기 있나요? 자, so를 잘 생각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I'm allergic to seafood, so I can't eat fish.

0: 와우, 조금 어려웠는데 역시 너무 잘하는데요. 다음 단어 한번 배워볼게요.
1: But, B, U, T, but, if, I, F, if, then, T, H, E, N, then.
0: 자, 다음 연결해주는 말은 but, 그러나 또는 하지만이란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꼭 반대되는 말을 but로 써야 돼요. 나중에 예문으로 다시 알려줄게요. 그 다음, if, 뭐뭐면, 아니면 만약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너가 만약에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나는 기쁠 거야. If you come to my house, I'll be happy.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은 then. 그 다음에 또는 그때란 뜻이에요. 그때 만나. See you then. 많이 들어봤죠? 자, 이제 pronunciation 같이 연습해 볼까요? 그러나, 하지만, but. 친구들, but이 아니에요. 아 소리가 나요. but. 바로 그거예요. 뭐뭐면, 만약, if. 친구들 끝에 F 발음할 때 앞니를 내밀어 보세요. If. 잘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then. 앞에 TH, V 발음 정확하게 해볼까요? Then. 너무 잘해요.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But, if, then,
0: 다음 예문을 볼게요. I am busy, but I will help you. 나는 바쁘지만 너를 도와줄게. 참 훈훈한 문장이네요. 그쵸? 자, but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엇무엇 하지만. 자, 같이 말해봐요. I am busy, but I will help you. Good job. If it snows, you must wear a coat. 눈이 오면 꼭 코트를 입어라. 뭐뭐 하면요? 눈이 오면 if 하고 주어 동사가 나와요. If it snows. 자, you must 알죠? must는 꼭 해야 된다. Wear a coat. 여러분, it's your turn. Let's say it one more time. If it snows, you must wear a coat. 잘했어요. Our last sentence. 아쉬운데요? I will go shopping and then go home. 나는 쇼핑을 한 다음에 집으로 갈 거다. 당연하죠. 우리는 외출하고 나서 꼭 집으로 가야 돼요. 자, and the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한 다음에. And then. 알겠죠? 자, 같이 말해봐요. I will go shopping and then go home. Good job, everyone. Wow. 아주 잘하는데요, 매일매일. 자, 그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 And because so but If, then.
0: I hope you had fun today, everyone. 오늘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s for watching,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수학은 잘하지만 과학은 싫어한다. She is good at math. Blank. She hates science.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문장의 가장 앞에 있는 she, 주어죠. 그 다음에 비동사 is,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 빈칸 뒤에를 봤더니 또다시 주어인 she, 동사인 hates가 보입니다.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일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로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 덩어리 하나, 그리고 주어 동사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를 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는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의미 덩어리, she is good at math, 혹은 she hates science와 같이 주어 동사를 포함한 두 단어 이상의 의미 덩어리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절입니다. 절. 절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두 단어 이상의 의미 덩어리예요. 이앞 문장에서 she is good at math. 이게 하나의 절이고요. She hates science.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절입니다. 이처럼 절과 절, 그리고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하는 말을 접속사라고 해요.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한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게 뭐예요?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는 연결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죠. 예문 보시면 I ate lunch. 나는 점심을 먹었다. And I drank some juice. 그리고 나는 주스를 좀 마셨다랍니다. 주어 동사를 포함한 의미 덩어리 하나의 절과 I drank some juice 또 다른 하나의 절을 중간에 있는 접속사 and가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but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He is fast, but he is not strong. 그는 빠르다. 그러나 그는 강하지 않다랍니다. 그는 빠르지만 강하지 않다. 이렇게 but로 연결해줘요. 다음은 or입니다. or는 또는이라는 뜻이에요. You can watch TV or you can read a book. 너는 TV를 볼수 있어. 또는 너는 책을 읽을 수 있어. TV를 보거나 또는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할 때, or 접속사가 연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so. So는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었다. So we stayed inside. 그래서 우리는 실내에 머물렀다. 입니다. 이처럼 and, but, or, so 의미에 맞는 접속사를 넣어서 두 개의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 줄수 있어요. 자, 그럼 퀴즈. 날씨가 더워서 우리는 수영하러 갔다. 날씨가 더웠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하러 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라는 뜻의 접속사는 뭘까요? 정답은 so입니다. It was hot, so we went swimming.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번. 그 소녀는 상자를 열었고 장난감을 찾았다. 열었다. 그리고 장난감을 찾았다. 그리고라는 뜻이니까 접속사 and를 써주시면 되겠죠? The boy opened a box and he found a toy.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개만 더 배워볼게요. Because, when, if. 이세 가지 접속사의 뜻도 정말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로 because는

부모이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I stayed home because I was sick. 나는 집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나는 아팠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because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합니다. 왜는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I was eating dinner. 나는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When he called, 그가 전화했을 때, 뭐뭐 했을 때 when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if.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이에요. I will go if it doesn't rain. 나는 갈 거야.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when 뭐뭐 할 때, if 만약 뭐뭐라면 이세 가지 접속사 더 알아주세요. 자, 그런데 이 because, when, if는요, 문장의 맨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콤마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when he arrived, comma, we stayed the meetin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회의를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when이 이끄는 절이 뒤로 간다면 그때는 콤마를 쓸 필요가 없는데요. when이 이끄는 절, because가 이끄는 절, if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는 콤마를 반드시 찍어준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주세요. 나는 버스를 놓쳐서 늦었다랍니다. 놓쳐서 늦었다. 자, 내가 늦은 이유가 뭐라고요? 버스를 놓친 거예요. 그쵸? 우리 다르게 말하면 나는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로 연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I was late because I missed a bus. 다음 2번. 그녀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에게 전화했다래요. 도착했을 때, 뭐뭐 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when, 접속사 when을 사용해서 연결해 줍니다. She called me when she arrived at the airpor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When she arrived at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3번. 내가 서두르면 버스를 탈수 있다래요. 만약 뭐뭐 하면이라고 할 때, if를 사용하죠. 그래서 if you hurry라고 써주는데요. 이번에는 if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맨 앞에 왔으니까 콤마를 꼭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If you hurry, 콤마. 그 다음, you can catch the bus. 너는 버스를 탈수 있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if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맨 뒤로 간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면 콤마 없이 You can catch the bus if you hurry. 이렇게 쭉 문장을 하나로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hen, because, if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는 콤마를 적어준다라는 것도 꼭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까요? 그녀는 수학은 잘하지만 과학은 싫어한다. She is good at math. 그녀는 수학을 잘한다 라고 하고 그 뒤에 and, but, or, so 중에서 하나를 고르랍니다. 자, 그녀는 수학을 잘한다. 하지만 과학은 싫어한다 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라는 뜻의 접속사는 바로 but입니다. But. She is good at math, but she hates science. 이렇게 접속사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접속사까지 모든 핵심 문법 개념을 다 배워봤습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내용들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아냈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의 포텐을 터뜨려서 실력을 쑥쑥 쌓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 이경철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일상표현 영단어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아주 많습니다. 밀다, 누르다, 잡다, 들다, 옮기다, 두다 등 상황에 따라 써야 하는 단어로 다르겠죠. 오늘은 손으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런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 표현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 만큼 오늘도 어떤 동작을 쓸지 집중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을 옮기고 나르고 있습니다. 옮기거나 나르다 라는 단어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문을 지금 뭐하고 있죠? 문을 힘껏 밀고 있습니다. 밀다 라는 단어도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두 명의 사람이 손을 뭐하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다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될지 역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ush, push. 자, push인데요. 우리 이렇게 sh가 붙어 있으면 보통 sh 발음이 돼요. 그래서 push, push라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push 한번 써볼게요. P-U-S-H 스펠링을 바로 외워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써봅시다. P-U-S-H push. 이 push는요, 어떤 물건을 밀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혹은 버튼 등을 누르다 라는 뜻도 돼요. 어쨌든 방향이 같죠? 밀다 혹은 누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말도 같이 알아둘게요. 반대말은 당기다가 되겠죠? 내 쪽으로 당기다 라고 할 때는 우리 pull을 써주면 됩니다. 좀 헷갈려요. 우리 밀다 누르다는 push, 내 쪽으로 당기다는 pull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쌤이 퀴즈 내볼게요. 여기 문을 보시면 push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어요. 우리 이 문을 밀까요? 당길까요? 밀어야겠죠. push라고 써 있을 땐 미는 거예요. push는 밀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He pushed the door open 이라고 했어요. He pushed the door open. 그는 문을 열었는데요. push해서 열었어요. 어떻게 연 거죠? 그는 문을 밀어서 열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e pushed the door open. 자, 하나 더 볼게요. Push the button to start. 자, 우리 push the button 밑줄 쳐볼까요? 버튼을 뭐 하는 걸까요? 누르는 게 되겠죠? 시작을 하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push는 뭔가 밀고 누르다 라는 의미가 있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old, hold, hold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말 쓰임새도 많고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잡거나 들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catch라는 단어도 잡다로 배웠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catch라는 것은 무언가 움직이는 물체를 딱 잡다 이런 의미예요. 반면 hold도 잡다인데 얘를 잡고 계속 가만히 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의미 차이 아시겠죠? catch는 움직이는 걸딱 잡다 그 동작이고요. 이 hold는 잡고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hold 우리 써보겠습니다. H O L D 읽을 때는 hold.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Hold my hand. 내 손을 뭐 해라? 잡아. 이런 말이 되겠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hold의 아주 중요한 뜻을 하나 더 알아둘게요. 바로 개최하다 혹은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뒤에 파티나 대회 같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 파티를 열다 혹은 대회를 열다 이런 뜻으로도 자주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hold입니다. 예문 볼게요. They hold a Christmas party every year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hold a Christmas party 밑줄 쳐볼게요. 그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파티를 뭐 해요? hold. 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hold a party 하면 파티를 연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구나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hold의 다양한 의미 기억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carry로 넘어갈게요. carry. 자, 이 단어도 스펠링을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볼 건데, R 이두개 들어 있습니다. carry. C A R R Y. carry. 이 carry라는 건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나르고 또 그걸 가지고 다닌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죠.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Let's carry the box to the car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자를 차로 뭐 하자는 거예요? 나르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들고 옮기는 거니까 나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I carry my bag every day라고 하면 나는 매일 가방을 두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I carry my bag이라고 하면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또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쌤은 매일 안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I carry my glasses every day.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carry는 가지고 다닌다 혹은 나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영어로 말해봅시다. 물건을 옮기다 혹은 가지고 다니다라는 단어 carry 있었고요. 문을 밀다라고 할 때는 우리 push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요? 그렇죠. hold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도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Sam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동사를 쉽고 재미있는 일기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영어 문장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단어의 양도 늘어나겠죠? 자, 제가 지금 영어 문장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장 속에는 오늘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Please find today's word. Please find today's word. 자,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게요. Find. Find. 발견하다, 찾아내다, 혹은 답신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 find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찾거나 발견했을 때 정말 자주 쓰는 동사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find, find. 뒤에 d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뀌어요. 오늘 배울 동사 find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네요. 문장의 주어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 뒤에 s가 붙어요. 그럼 발음이 find에서 finds로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finds, finds. 그는 찾아내다. he finds. 그녀는 찾아내다. she find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뒤에 ing가 붙어요. 발음은 finding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finding, finding. 좋아요. I am finding. 나는 찾아내는 중이다.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네요. 단어가 완전 바뀌어요. find에서 found로 바뀌죠. 같이 해볼까요? found, found. 좋아요. 그는 발견했다. 과거형일 때는 he found 혹은 she found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동사 find가 시제와 인칭에 따른 변화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always find, 나는 늘 찾아내다. out the answer. I always find out the answer. 나는 항상 답을 찾아내다 라는 문장이죠. 같이 해볼게요. I always find out the answer. I always find out the answer.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She finds. 3인칭 단수니까 finds가 오겠죠. 그녀는 발견하다. The hidden treasure. 숨은 보물이죠. 그녀는 숨은 보물을 발견하다.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같이 해볼게요.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is finding. 현재 진행형이죠. 그는 찾는 중이다. His dream. 그의 꿈을. 그의 꿈을 찾는 중이다. 같이 해볼까요? He is finding his dream. He is finding his dream. 마지막 문장 볼게요. 과거형이에요. I found. 나는

0: 오늘의 동사 find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finds, find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finding, finding. 과거일 때는 found, found로 그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공원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I blank her sitting in the park.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과거형인 found죠. 같이 읽어볼게요. I found her sitting in the park. I found her sitting in the park. 나는 공원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그의 꿈을 찾는 중이다. He is blank his dream.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finding, 진행형이죠. 찾는 중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He is finding his dream. He is finding his dream. 그는 그의 꿈을 찾는 중이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숨은 보물을 찾아냈다. She blank the hidden treasure.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finds겠죠? 3인칭 단수니까 finds. 같이 해볼게요.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그녀는 숨은 보물을 찾아낸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는 항상 늘 답을 찾아낸다. I always blank out the answer.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인 find죠. 같이 해볼게요. I always find out the answer. I always find out the answer. 나는 늘 답을 찾아낸다.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끝났습니다. 자, find란 단어를 일기로 써볼까요? I found my mom sitting in the park. 나는 공원에 앉아있는 엄마를 발견했다.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그녀는 숨은 보물을 찾아낸다. Now I am finding my dream. 지금 나는 나의 꿈을 찾는 중이다. What is your dream? Have you found your dream?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꿈을 찾았나요? I found my mom sitting in the park.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Now I am finding my dream. What is your dream? Have you found your dream? 자,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도 들어볼게요.
1: I found my mom sitting in the park.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Now I am finding my dream. What is your dream? Have you found your dream?
0: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찾거나 발견할 때 쓰는 단어 find와 그에 따른 변형인 finds, finding, found까지 배워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숙제는 이 단어들을 직접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2: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2: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3: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위인전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어린 시절에는 말썽꾸러기였대요. 그는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그는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대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He became his family's problem?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Did you see that, Christine? Running at the speed of light? Go, go, go!
2: Woohoo! He's super fast! The other team can't catch up!
3: Go! Woo! It's a goal!
2: Woohoo! Wow! It's only the first half of the game, and he scored 2 goals!
4: Isn't he amazing? A lot of foreign teams are trying to recruit him.
2: I bet he started playing as a little boy.
4: Actually, no. He found his love for soccer in high school. His brother and sister studied very hard, but he didn't. So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So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So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2: So, how did he start playing soccer?
4: He secretly joined a soccer club. That's where he found his talent.
2: We really don't know how our lives will turn out.
4: So true. It's important to find something that you really enjoy. Studying isn't everything.
2: Right.
0: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위인전이나 이렇게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어릴 때부터 비범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어릴 때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어릴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좋아하는 걸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틴과 케빈도 축구 경기에 갔다가 똑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일을 이야기를 듣게 됐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문장씩 함께해요. 축구 경기를 보러 온 두 사람.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 중 유독 한 선수가 눈에 띕니다. 그죠? He's super fast. 와, 엄청 빨라요. 자, 요렇게요. 우리 super이라는 말이 매우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 부사로 쓸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처럼 super fast 당연히 많이 쓰고요. He's super cool. 그는 진짜 멋져. Be careful, that's super hot. 조심해, 그거 엄청 뜨거워. 이렇게요. 강조할 때 super 사용해 보세요. 뭐 빠른 것뿐만 아니라 다른 팀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월등합니다. 거기다 골을 또 넣었네요. 벌써 게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반전에 두 골이나 넣었습니다. 격차를 많이 벌린 아주 실력이 우수한 선수라는 거 알겠죠? 지금 이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요. 서로 막 데려가려고 난리라고 케빈이 또 귀띔을 해줍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a little boy,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네요. Actually, 사실은 말이야 고등학교에 가서 이 축구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형과 누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선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네요. 그는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대.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입니다. 이 문장은요, he, 그는 became, 되었다죠. The black sheep이 말 그대로 검은 양입니다. of는 무엇무엇의, 누구누구의, the family, 그 가족의. 그 가족의 검은 양이 됐다는 건 우리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하얀 양떼 중에 딱 한 마리 검은 양. 눈에 띄죠. 그죠? 그래서 문제, 뭐 골칫덩이, 말썽꾸러기 이런 뜻으로 black sheep 표현합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노란 부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이요.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좋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다고 해요. So, how did he start playing soccer? 그러면 축구는 어떻게 시작한 거야? 궁금하시죠? 자, 우선 요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Start가 시작이잖아요. Start to 하고 동작 또는 start 동작의 ing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I started learning English when I was 9. 나는 9살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When did you start to go to the gym? 체육관은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죠? 어떤 동작을 시작했을 때 start to 또는 start ing 쓸 수 있겠네요. 이 몰래 이 선수가 축구 클럽에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 we really don't know how our lives will turn out.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So true, it's important to find something that you really enjoy.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뭐뭐가 중요하다? It's important to 동작 사용하면 되죠. It's important to keep trying.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해. It's important to listen to others.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같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그는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대. He became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기억하시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가신 사람, 이건 뭐 가족뿐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도 아주 귀찮고 성가신 사람을 a pain in the neck, 목에 뭔가 꼭꼭꼭꼭 pain, 고통이, 통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He's such a pain in the neck. He's such a pain in the neck.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우리 팀의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의견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서요.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아주 성가신 사람이야. 어떻게요? He's such a pain in the neck. He's such a pain in the neck. 그런가 하면 골치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at's giving me a headache. That's giving me a headache. 말 그대로 나에게 두통을 준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협조해야 되는 상대방은 전화도 받지 않고 아주 피곤해요. 아우,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어떡해요? That's giving me a headache. That's giving me a headache. Good job. 이번 시간에는 골칫덩어리,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그리고 a pain in the neck, 아주 귀찮고 성가시고 싫은 사람, 마지막으로, 맞아요. 나에게 아주 두통을 줄 만큼 싫은 거, that's giving me a headache. 다양한 표현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꼭 복습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What does Andrea have? Apples.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What?

I wonder what Cookie Monster and Gonger are making today.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터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at a lovely dress.
2: Thanks. I made it myself. I like to design clothes.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someday.
1: Cool. I want to be a doctor.
2: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1: I want to help sick people.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봤죠? Lovely, myself, design, clothes, 그리고 fashion designer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하나로 보고요. sick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sick부터요. sick은 아픈이라는 뜻이에요. 콜록콜록 뭐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고요. 배탈이 났을 수도 있고 아픈 내 몸의 상태는 sick 하고 표현해요. 다음은 lovely. lovely 앞에 love 보이잖아요. 사랑. lovely 라고 하면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사람의 성격도 그럴 수 있고 뭐 외모도 그럴 수 있고 입고 있는 옷이나 스타일, 뭐 노래 뭐든지 우리가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다 lovely 라는 말로 꾸밀 수 있어요. myself. myself. 아, my가 나의잖아요. self는 자신, 나의 자신, 내 자신 또는 직접 스스로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말 myself. 발음할 때는 myself가 아니라 myself 뒷부분에 강조 줘요. design, design. 우리말로 디자인은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영어로 말할 때는 design 여기다가 강조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세 박자 아니고 design 두 박자로 발음해요. 디자인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디자인하다라는 동작도 될 수 있어요. clothes, clothes. 옷을 티셔츠, 치마, 원피스, 바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옷 종류를 모두 모아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 clothes, clothes. 중간에 있는 th 발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clothes라고 해도 모두 다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fashion designer, fashion designer. 패션 디자이너, 우리말 그대로네요. 패션은, 그쵸, 우리가 몸에 걸치는 것들을 뭔가 설명하는 말이고 디자이너는 디자인, 앞에서 배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붙여서 디자이너라고 하죠. 패션 디자이너. 자, 이제는 오늘의 대화 볼게요. 남자가 딱 보고 What a lovely dress! 라고 감탄을 했어요. What은 물어보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정말 뭐뭐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말도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What a lovely dress. 정말 사랑스러운 드레스, 원피스구나. 여자가 thanks, 고마워. I made it myself. 나는 그 만들었어 그것을 myself. 내가 직접, 나 스스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I made it myself. I like to design clothes. 나는 옷을 디자인하는 거 좋아하거든.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someday. 나는 언젠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Cool, 멋지다. I want to b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Why? 왜? 하고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I want to help sick people. 나는 아픈 사람을 돕고 싶거든. 하하. 이렇게 장래 희망 대화 살펴봤어요. 이제는 배운 단어와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자,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6, Topic 110, 110 눌러서 986 들어가 볼게요. As always, 잘 들어보고 순서에 맞게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들기. 첫 번째,

0: Why do you want to be a nurse?
1: Why로 시작했네요. 이유 물어보는 거예요. Why do you want to be a nurse? 너는 왜 간호사가 되고 싶니?
0: I want to help people.
1: I want to help people. 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0: Why do you want to be a movie director?
1: 또 한 번 나왔어요. Why do you want to be a movie director? 너는 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니?
0: I want to make great movies.
1: 이유가 나오네요. I want to make great movies. 훌륭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
0: Why do you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1: Why do you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너는 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니?
0: I like to design clothes.
1: 그렇지. 내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뭐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뭐를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I like to design clothes. 나는 옷을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거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성공.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아니요, 없어요.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Alright. 이제는 우리 함께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30 들어가 볼게요. 장래 희망 말하기. 무엇이 되고 싶다? 왜 되고 싶나? 이런 대화가 아닐까?
2: Do you have any dream jobs in mind?
1: 아하, 마음에 들고 있는 꿈의 직업. 아니요, 없어요. 라고 해볼게요. Do you? 물어봤으니까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No, I don't. Do you? 물어봤으니까 yes, I do.
2: That's okay.
1: 그럼
2: Let's
1: 괜찮지.
2: Think about it together.
1: 되고 싶은 거.
2: What do you like to do?
1: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펭수가 지금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야. 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 I like to sing 또는 I like singing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겠죠. I like to sing. 노래하는
2: All
1: 좋아하니까.
2: Right. You're good at singing.
1: 노래 잘 부른다.
2: Then, how about becoming a singer?
1: 아하, 가수가 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네요. 가수, 좋아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good 이런 말 쓰면 되겠고, 되고 싶다. I want to be a 가수 할 수 있겠죠? Good. I want to be a singer. 펭수가 이렇게 꿈을 찾아줬네.
2: Great.
1: Thank you.
2: Let's see what we can do to achieve our dreams.
1: 맞아,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중요하죠. Bye. 자,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오늘 성공.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myself 기억나죠? 자신을 나타내는 말들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자신을 나타내는 말 알려줄래? 자신을 나타내는 말. Myself. 나 자신. Yourself. 너 자신. Himself. 그 자신. Herself. 그녀 자신. 아, 어렵지 않네요. 이 self 자체가 자신이니까 나 자신 할 때는 myself. 강조는 self에 있어요. 너 자신. Yourself. 다른 사람. 그 자신. Himself. 그녀 자신. Herself. self 잘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장래 희망과 그것이 되고 싶은 이유 말하기 배워봤어요. I want to be 하고 장래 희망 말하고 I like to 또는 I want to 이렇게 이유도 말해보는 연습 꼭 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Is it AI? Hey,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먹는 걸 좋아하나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도 먹고 또 간식도 먹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요? 복습하면서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6. Wednesday. Meals and snacks. I can write about my daily meals and snacks.
0: 자, 그러면 리뷰 한번 해볼까요? Look! 오, 저기 보니까 Mom is cooking. 아침 시간인 것 같네요, 그쵸? 자, 엄마가 열심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엄마 토끼가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죠? 우리 토끼는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 같아요. He eats lunch at school. Then what about dinner?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쵸? He's eating dinner. 그런데 또 뭘 생각하고 있어요? 저녁으로 부족한가요? 밤에 야식 먹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쵸? 뭐 매일 먹으면 안 좋겠지만 가끔은 괜찮을 것 같아요. Alright then, let's look at some English expressions regarding meals and snacks. 자, 일단 cook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바로 요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My dad cooks 라고 하면 우리 아빠가 요리를 하세요 라는 뜻이죠. My dad cooks. 자, 그 다음에 breakfast가 바로 아침 식사라는 뜻이에요. break는 깨다, 뭐 부수다 라는 뜻이잖아요. fast는 음식을 안 먹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밤에 잘 때는 음식을 안 먹죠. 사실 저녁 이후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데 그거를 깨는, 다시 음식을 먹는 시간이다 라고 해서 breakfast라고 부른대요. 참고해 주세요. I eat breakfast every day. 나는 매일 아침 식사를 먹어요 라는 의미죠. What about you? 우리 친구들은요? Do you eat breakfast every day? 자,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lunch이죠. What time do you have lunch?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라는 질문이네요. 우리 친구도 대답해볼까요? What time do you have lunch? 다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come ho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집으로 오다 라는 뜻이죠. I come home at 3라고 하면 나는 3시에 집에 와요 라는 의미겠네요. 그쵸? 여기서 3는 뭐 뒤에 o'clock, p.m. 이런 거 없지만 3시라는 의미입니다. I come home at 3. Dinner가 바로 이제 저녁 식사라는 의미죠. Let's have dinner. 우리 저녁 먹읍시다 라는 말이겠죠. Let's have dinner. 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quiz time이에요. 우리 친구들 보통 점심은 학교에서 먹죠. 자, 학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 너무 쉬웠나요? 그쵸, school이라고 하는데 요거 발음 나는 대로 한번 스펠링 해볼까요? S, K 발음은 C죠. 그 다음에 H가 와요. 맞아요. 그 다음에 O, O, L이죠. 그래서 저 H 때문에 school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지만 school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CH 발음이 K 발음으로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냥 참고해 주세요. 자, 야식. 우리 친구들 야식 좋아하나요? 야식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야식은? 맞아요.

0: midnight snack이라고 하죠. midnight이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저녁 12시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늦은 시간에 먹는다라고 해서 꼭 12시가 아니더라도 midnight snack이 바로 야식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보통은 막 거한 거를 먹지 않고 간단한 걸 먹기 때문에 간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midnight snack.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세요. 많이 많이 복습해야 되겠죠?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food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India. 맞아요, 인도의 음식입니다. What's this? It's tandoori chicken. 탄두리 치킨이에요. It's marinated roasted chicken. 닭을 향신료로 양념해서 탄두르에서 구운 인도의 전통 음식이에요. Indian people enjoy this food at festivals and parties. 인도 사람들은 특히 축제나 잔치날에 즐기는 음식이에요. Tandoori chicken is from India. Let's look at the next one.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Vietnam. 맞아요. 베트남 음식입니다. What's this? It's the rice noodle, pho. 쌀국수, pho예요. It's a popular food in Vietnam.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Vietnam is well known for rice noodles. 쌀국수에 고기와 야채를 곁들여 먹는 베트남의 대표 음식이에요. Rice noodles are from Vietnam. Let's look at the next one.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Mexico. 맞아요. 멕시코 음식입니다. What's this? It's a taco. 타코예요. It's a traditional Mexican food. 멕시코 전통 음식이에요. You put different meats and vegetables in a corn tortilla. 옥수수 가루로 만든 토르티아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먹어요. Tacos are from Mexico. Let's look at the next one.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Italy. 맞아요. 이태리 음식입니다. What's this? It's a pizza. 피자예요. Pizza is very popular worldwide. 피자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A pizza is a round open pie. You choose toppings. Pizza is from Italy. Let's look at one more food.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That's right. Turkey. 맞아요. 터키 음식이에요. What's this? It's a kebab. 케밥이에요. Kebab means grilled meat in Turkish. 케밥은 터키 말로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이에요. Kebabs are from Turkey. Which one is your favorite food? I like pizza. 세계 다양한 음식들이 참 많네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0: All right, it's level up time. 이제 writing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아침에 누가 요리를 하고 있나요?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죠. My mom cooks every day. 우리 엄마가 매일 요리를 하세요 라는 말이죠. My mom cooks every day.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She makes me 아침 식사는 breakfast. 자, 우리가 방금 she cooks 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데 she cooks me breakfast 라고 해도 되지만 make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영어에서는 여러분 글쓰기 할 때 중요한 게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도 많이 연습해 주면 좋아요. 자, she makes me breakfast. 자, 그 다음에 점심은 어디에서 먹나요? I eat lunch at school. 학교에서 라는 표현이 at school이죠. 나는 학교에서 밥을 먹어요. 점심을 I eat lunch at school. 자, 그러면 집에 와서 저녁을 먹겠네요. I come home and eat dinner. Come home이 집에 오다였죠. I come home and eat dinner. 그리고 야식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야식을 먹을 예정인가 봐요. 자, 그런데 매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야식은. 그래서 그리고 가끔은 내가 야식을 먹어요 라고 할 때는 Then I sometimes have a midnight snack 이라고 하면 돼요. 야식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먹는다의 의미로 a midnight snack 이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My mom cooks every day. She makes me breakfast. I eat lunch at school. I come home and eat dinner. Then I sometimes have a midnight snack. 잘했어요.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daily meals and snacks. 매일 먹는 식사와 간식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3: Robocopoly 안전 스쿨.
4: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5: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더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볼까요? 영어 공부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Wednesday. Jobs. I can talk about what people do in their jobs.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죠.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치?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Oh, we see four different jobs, right? 네 개의 다양한 직업군들이 보이는데요. 쌤이랑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K-pop idol 나왔어요. K-pop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뭔가요? 그쵸? K-pop, 우리 한국 음악을 막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그 아이돌들을 뜻하는 거죠. K-pop idol. 자, 우리 친구들 아이돌 좋아하나요?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짜잔. What does a K-pop idol do? One more time. What does a K-pop idol do? 이거 무슨 뜻일까? 오, K-pop 아이돌들은 무엇을 하나요? 라는 뜻이겠죠. 오, K-pop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볼 수 있겠다. 그쵸? K-pop 아이돌들은 무엇을 하나요? What does a K-pop idol do?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어, 얘들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요리사가 나왔네요. 요리사는 영어로 chef 되겠습니다. chef, chef. 자, 또 다른 말로는 cook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오늘 chef로 한번 해볼게요. 자, chef가 들어간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What does a chef do? What does a chef do? 똑같습니다. 요리사들은 무엇을 하나요? What does a chef do? Okay. 자, 세 번째 또 볼게요. 세 번째는 pro gamer. One more time. Pro gamer. 게임하는 사람들 멋있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게임 좋아하나요? 프로 게이머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나요? Okay. Pro gamer.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What does a pro gamer do? What does a pro gamer do? 자, 프로 게이머들은 무엇을 하나요? 가 되겠죠. 무엇을 할까요? 게임을 아주 열심히 연습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운동선수인데요. 운동선수는 영어로 발음이 살짝 어려워. 그래서 한번 쌤이랑 연습해보자. Athlete. 뭐라고요? Athlete. Athlete. Athlete. Athlete. 아틀리트가 아니라 athlete이니까 혓바닥을 내밀었다가 슉 넣어줘야겠죠. Athlete. Athlete. Alright.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들은 무엇을 하나요? 운동선수는 무엇을 하나요? 문장에서 볼게요. What does an athlete do? What does an athlete do? 운동선수는 무엇을 하나요? 가 문장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네 개의 문장들이었고요. 쌤이랑 퀴즈 풀러 가자. 빠밤. Quiz number one. Who sings and dances? 자, 누가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출까? 한번 볼게요. Chef. B. Pro gamer. C. K-pop idol. D. Athlete. 자, 이 네 개의 직업 중에서 특출나게 singing and dancing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Of course is K-pop idol. 아이돌이겠죠. 아이돌인 되려면 노래 연습과 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답니다. 그쵸? 자, number 2 볼게요. Who cooks food? Who cooks food? Cook는 요리하다 라는 뜻이죠. 선생님이 힌트 많이 줬습니다. 자, who cooks food? 자, 누가 요리를 할까요? Okay. A. Idol. Okay. B. Chef. C. Gamer. D. Athlete. I'll give you 30 seconds. 3, 2, 1. 정답은 the answer is chef가 되겠죠. 그쵸? 자, chef가 뭐예요? 바로 요리사죠. 요리사가 요리를 하겠죠.

얘들아, 이번에는 우리 역할극 해볼게요. 롤플레이 타임 해보겠습니다.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 오케이, 자, here we go. 짜잔. 자, this is today's picture. How many jobs? We see four different jobs. 네 개의 직업군이 보이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A. What does a K-pop idol do? K-pop 아이돌들은 뭐 해요? 쌤이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 한번 생각해 봐. K-pop 아이돌들은 뭘 해요? What does a K-pop idol do? 뭘것 같아? 오케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대답해 볼게요. A K-pop idol performs on the 자, 일단 perform 한 다음에는 공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연을 하면 어디에서 공연을 할까요? 무대. 무대가 영어로 우리 친구들 알것 같은데 S로 시작하는 거 stage죠. A K-pop idol performs on the stage 되겠습니다. 그럼 stage가 무대고 perform가 공연하다이니까 K-pop 아이돌은 무대에서 perform 공연해요 라는 뜻이겠죠?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Ready, set, go. A K-pop idol performs on the stage. 잘했습니다. 무대에서 공연을 하죠? perform, stage. 배운 단어야.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What does a chef do? What does a chef do? 요리사들은 뭘 해? 요리사는 뭐예요? What does a chef do?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짠! A chef cooks food. 자, 셰프는 어떠한 음식을 만들지? 맛이 없는 음식을 만들까요?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들까요? 그쵸. 맛있는 음식을 만들자. 우리 delicious라는 표현 알지만 좀 다른 거 해볼게. T로 시작하는 풍미가 많은 맛있는이란 단어가 또 있습니다. tasty. 기억나나요? tasty도 맛있단 뜻, 맛있는이란 뜻이죠. 그래서 a chef. 그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cook 요리합니다. 해볼게요. A chef cooks tasty food. 시작. A chef cooks tasty food. 쌤, 여기 tasty 대신에 delicious 넣어도 돼요? 당연히 되지. Delicious food, tasty food 다 가능합니다. Alright,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What does a pro gamer do? 쌤이 우리 친구들한테 또 물어볼게. 프로게이머들은 뭐 해? What does a pro gamer do? 프로게이머들은 뭐 하나요? 프로게이머는 뭐 해?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A pro gamer practice 연습하다지. A pro gamer practices. 근데 연습을 하긴 하는데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된대, 게임을. 그래서 주야로 아주 그냥 쉼 없이 매일매일이란 뜻이 있어. 자, 영어 단어 뭐였는지 기억나요? Day and night였는데요. Day and night 하면은 끊임없이 주야로란 뜻입니다.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계속 한다는 뜻이겠죠, 연습을. 자, 해볼게요. A pro gamer practices day and night. day and night가 무슨 뜻이라고요? 끊임없이. Okay. practice는 연습하다죠?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A pro gamer practices

0: and night. 잘했습니다. Day and night practice. 꼭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선 practices라고 읽혔죠. 왜냐하면 3인칭 단수니까 프로게이머 하나, 한 명.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Oh, what does an athlete do? 자, athlete. 뭐예요? 운동선수죠? 자, athlete. 우리 이거 발음 세 번 한번 하고 가자. 우리 이거 좀 어려우니까 시작. Athlete, athlete, athlete. Athlete, athlete, athlete.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What does an athlete do? 운동선수는 뭐해?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운동선수는 뭘 할까? 생각했어요? 짜잔! An athlete trains. 자, athlete는 운동선수고 train은 무슨 뜻일까? 운동선수는 매일매일 무엇을 하죠? 그렇지, 훈련을 하죠. 그래서 train은 훈련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훈련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하겠어요?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자, 열심히. 바로 hard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hard.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엄청 열심히 훈련을 해요. 엄청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An athlete trains hard. 시작! An athlete trains hard. 좋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roleplay였어요.
1: K-pop idol. What does a K-pop idol do? Chef. What does a chef do? Pro gamer. What does a pro gamer do? Athlete. What does an athlete do?
0: (목소리)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I can talk about what people do in their jobs. 자, 나는 사람들이 그 직업군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이따 쭉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는 거 재밌었지? 잘했습니다. 쌤이랑 내일은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Let it fly.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거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와 함께 영어를 보고 나와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오늘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나의 생각도 말하는 그런 표현들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express opinion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4. Wednesday. What do you think? I can share my opinion about a movi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찾아! 자, 여기 영화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영화 포스터도 벽에 붙어있고 자, 그럼 우리 먼저 어떤 단어들을 함께 살펴볼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end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end는 끝이라는 뜻이죠. 근데 ending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나 영화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결말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happy ending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한 결말,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결말이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ending, ending, ending. Very good.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단어는 part입니다. 원래 part 하면은 어떤 것의 부분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영화나 만화 같은 게 여러 편으로 제작이 될 때 이 몇 편, 편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 next part 하면은 다음 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part, part, part.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히어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웅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상 뭐 영화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히어로 아니고 hero라고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hero, hero, hero. Very good. 우리 이렇게 단어도 살펴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The movie was great. What do you think?
2: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1: Really? I don't think so.
2: Anyway,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1: Oh, I forgot the hero's name.
2: It's Leo. Do you remember now?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운 표현들 복습해봐요. 첫 번째 복습할 표현입니다. What do you think? 우리 오늘 본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Excellent. 여기서 think는 생각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 think를 가지고 여기에 답변을 해볼게요. 자, I think 땡땡 하면은 나는 땡땡이라고 생각해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ink 뒤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문장으로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럼 우리 결말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자 결말은 우리 아까 배웠죠? ending이었고 너무 짧았다 라고 하니까 too shor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네, very good. 그럼 우리 또 다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내가 궁금하다. 나는 어디에 대해서 궁금해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서 궁금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wonder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I wonder, 나는 궁금해하다. About,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I wonder about, 땡땡.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나는 다음 편이 궁금해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편, 우리 아까 배웠죠? 우리 the next part. 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Very good. 또 다른 표현, 까먹었다. 까먹은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자, forget는 까먹다인데 여기서 까먹었어,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니까 forgo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을 까먹었어 라고 하면은 주인공, 우리 아까 hero 배웠죠? 그래서 I forgot the hero's name 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forgot the hero's name. I forgot the hero's name.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배운 표현들로 퀴즈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주세요. 넌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What do you think? 땡 이라고 할까요? 자, 빈칸을 넣어주세요. 3, 2, 1. 네, think가 들어가야 되겠죠? 생각하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따라해보세요. What do you think? Good. 자, 그럼 두 번째 quiz. Put the words in order. 이제 나열된 이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면 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3, 2, 1. 자, 보셨나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일단 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I,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부정이니까 don't think. 그쵸? 난 생각 안 한다. I don't think. 부정.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I don't think so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우리 여자아이가 되어서 이 대화를 시작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남자아이가 되어서 빈칸을 채우면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영화 정말 재미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봅니다. The movie was great. What do you think?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나는 결말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I 땡땡 The ending was too short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I think, 생각하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자, 따라해보세요.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Good. 그래서 제가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답을 하는데요. Really?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무튼 다음 편이 궁금해 라고 말을 합니다. Anyway, I 땡땡 about the next part 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궁금하다, 궁금해하다 라는 단어 3, 2, 1. Wonder였어요. 네, 그래서 anyway,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라고 하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Anyway,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Anyway,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그래서 제가 주인공 이름을 잊어버렸네 라고 말을 합니다. Oh, I forgot the hero's name. 그래서 여러분이 리오잖아. 이제 기억나? 이 주인공 이름이 리오예요. 그래서 리오잖아. 이제 기억나? 라고 말을 합니다. It's Leo. Do you 땡땡 now? 자, 여기에서 기억하다. 기억하다 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3, 2, 1. 네, 기억하다.

기억하다는 remember. 그래서 it's Leo. Do you remember now?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t's Leo. Do you remember now? Good job. 자, 이제는 우리 역할을 바꿔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대화를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아,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영화 정말 재밌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을 시작하면 되는데 자,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영화 굉장히 좋았다고 The movie was great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What do you 땡땡 넌 어떻게 생각해? 이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될까요? 3, 2, 1 Think 가 들어가야 돼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You might look at the map, 지도를 볼 수도 있고, or you might search on your phone, 핸드폰에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도 모를 때는 What would you do?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묻는 표현, 그리고 길 안내를 하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you're ready.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4. Wednesday. Giving directions. I can give directions.
0: Alright guys, it's get ready time. 선생님하고 today's vocabulary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is happening? 어떤 상황인가요? 자, 우리 하마 친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길을 묻고, 그 다음에 우리 여우가 그 길을 안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마는 지금 where does she want to go? 어디를 가고 싶어 하나요? 맞아요. 여기에 City Zoo라고 써져 있는데요. 시립동물원에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단어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City Zoo. City Zoo. Good. 자, 여우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옆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과학관 옆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영어 단어로 읽어볼 거예요. Science Museum. Science Museum. Good. 자, 보통 우리가 길 안내를 할 때 여기서 쭉 직진해서 가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단어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직선으로 똑바른 혹은 곧장이라는 단어입니다. Straight. Straight. Very good, everyone. 자, 단어들 잘 생각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2: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1: Go straight and turn right.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2: Great.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1: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2: Okay, I'll walk there. Thank you.
1: You're welcome. Have a great time at the zoo.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오늘의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How can I get to?로 시작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길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How can I get to?라는 표현 뒤에 장소 이름을 넣게 되면 어디 어디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데요.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볼까요? 시립동물원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시립동물원이라는 단어 기억하죠? 맞아요. The city zoo를 넣으면 됩니다. 문장을 읽어볼까요?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One more time.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Good. 다음 표현은요. The zoo is next to. 자, 여기서 핵심은 is next to입니다. 자, is next to 앞에 장소 A라는 이름을 넣고 뒤에 장소 B인 이름을 넣게 되면 A는 B 옆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the zoo, 동물원은 장소 A에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동물원은 과학관 옆에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과학관 기억하나요? 맞아요. Science Museum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It

takes about on foot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it takes about 뒤에 시간을 넣고 그 뒤에 on foot을 넣게 되면 걸어서 약 얼마나 걸린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on foot이라는 표현은 걸어가다, 걸어서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about이라는 단어는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서 라는 뜻이 되지 않고 약, 대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걸어서 약 5분 걸려요 입니다. 자, 여러분 5분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맞아요. 5 minutes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One more time.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Great job! Now it's quiz time. 퀴즈 시간입니다. Number 1.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How will the hippo go to the city zoo? 자, 하마는 어떻게 시립 동물원에 갈 겁니까? 입니다. 자, number 1, by bus. Number 2, on foot. Number 3, by subway. 자, 오늘 다이얼로그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What's the answer?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The answer is number 2, on foot. 걸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1번은 버스를 타고였고요. 3번은 지하철을 타고였습니다. Very good. Our second question, 우리 두 번째 질문은요. True or false입니다.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 true, 사실인지 아니면 false, 거짓인지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까요? Hippo is giving the directions to the city zoo. 자, 하마는요, 지금 시립동물원에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Is it true or false? 정답은 3, 2, 1. The answer is false. 하마가 아니라 fox, 우리 여우 친구가 길 안내를 하고 있었죠? 두 번째입니다. The science museum is next to the city zoo. 자, 과학관은 지금 시립동물원 옆에 있습니다. 정답은 3, 2, 1. The answer is true. 맞습니다.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의미죠. Well done,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오늘의 다이얼로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인물이 돼서 한번 role play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한 번 더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까요?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실례합니다. 시립동물원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우리 하마가 질문을 했죠. 답변 볼까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쭉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돌면 됩니다.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동물원은 과학관 옆에 있어요. 다음 문장도 볼까요? Great!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좋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걸어서 약 5분 걸려요. 다음 볼까요? Okay, I'll walk there. Thank you. 알겠어요. 저 걸어갈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마지막 문장 볼까요? You're welcome. Have a great time at the zoo. 괜찮아요. 우리 동물원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끝났습니다. 자, 연습 잘 하고 왔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볼 건데요. 선생님은 하마 역할을, 여러분은 여우 역할로 시작해 볼 거예요. Me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실례합니다. 시립 동물원에 어떻게 가나요?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여러분 차례입니다. 쭉 앞으로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동물원은 과학관 옆에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Go straight and turn right.
The zoo.

0: Great.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1: 여러분 잘했죠? 걸어서 약 5분 걸려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0: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1: Good. 제 차례입니다. 알겠어요. 저 걸어갈게요. 고마워요.
0: Okay, I'll walk there. Thank you.
1: 여러분 잘했죠? 괜찮아요. 동물원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0: You're welcome. Have a great time at the zoo. You're welcome. Have a great time at the zoo.
1: Well done,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우 역할, 여러분이 하마 역할을 해볼 거예요.
0: Your turn first.
1: 여러분이 먼저 시작합니다. 실례합니다. 시립 동물원에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말할까요?
0: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1: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앞으로 쭉 직진하고 오른쪽으로 돌세요. 동물원은 과학관 옆에 있습니다.
0: Go straight and turn right.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1: 여러분 잘했죠? 좋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어떻게 말할까요?
0: Great.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Great.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1: My turn. 선생님 차례죠? 걸어서 약 5분 걸려요.
0: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1: 여러분 차례입니다. 알겠어요. 저 걸어갈게요. 고마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0: Okay, I'll walk there. Thank you. Okay, I'll walk there. Thank you.
1: My turn. 선생님 차례죠? 괜찮아요. 동물원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0: You are welcome. Have a great time at the zoo.
1: Well done, everyone.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guys.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giving directions였는데요. 길을 안내할 때 쓰는 표현, 그리고 길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표현 배웠는데 can you remember? 한 번 더 해볼까요? 맞아. How can I get to?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죠. 자, 그리고 걸어서 약 5분 걸려요? 라는 문장도 한 번 더 해볼까요?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Very good. 자, 이렇게 오늘 배웠던 표현들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Okay?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All in One 친구들, 오늘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과 더 좋은 하루를 만들러 갈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재밌는 영어 수업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요. Today is Wednesday.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에 반이 갔어. 우리 힘내자. 자, Wednesday는 선생님이랑 뭐 하지요? 듣기 하지요? Listening. 그래서 Wednesday is for listening. 쌤이랑 오늘 또 재미있게 듣기 해보자. 귀를 아주 활짝 열고 들어야 돼.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였지요? Week 26. Do you want to play games with me? One more time. Do you want to play games with me? 이거 무슨 뜻이었지? 당신 나와 게임을 하겠나? 아니면 나랑 게임 같이 할래? 이렇게 하는 이런 뜻이었지요? 자, 친구한테 우리 같이 게임하자 라고 할 때 쓰면 아주 좋은 문장이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쌤이랑 다양한 게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또 재밌는 듣기가 준비되어 있대. 기대되지 않나요? 근데 듣기 시간 하기 전에 우리 항상 미션이 있죠? 오늘의 미션은 What game does Chrissy feel scared to play? 뭘까요? What game does Chrissy feel scared to play? 무슨 뜻일까? Feel scared는 뭐예요? 무서워하다잖아. 자, Chrissy는 어떤 게임을 하기를 두려워하나요? 무서워하나요죠? 사실 모든 게임 다 신나고 재밌는데 항상 뭔가 엄청나게 긴장되는 게임 하나씩 있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런 게임이 하나 있는데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Yay! Today is sports day. What games are we going to play?
0: I'm excited too. First, we will play rock, paper, scissors to choose teams.

0: I love rock, paper, scissors. Are we playing tug of war?
1: Yes, tug of war is going to be fun. I'm a little scared to play red light, green light. I'm not fast.
0: Don't worry, Chrissy. You just need to freeze.
1: That's right. We will play cat's cradle too.
0: Sure. Let's play all the games and have fun.
1: Yes, let's have fun today.
2: 자, 우리 다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자, 귀쫑긋.
0: Yay! Today is sports day. What games are we going to play?
2: One more time.
0: Yay! Today is sports day. What games are we going to play?
2: 자, 확인해 볼게요. 처음이 yay 하면서 시작합니다. yay가 뭘까? 야호, 신난다 이런 뜻이죠. yay, today is sports day. sports day가 뭘까? 운동회입니다. yay, 오늘은 운동회야. what games are we going to play? 오늘 우리 무슨 게임들 할 거야? 라고 하지요.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Yay! Today is sports day. 시작! Yay! Today is sports day. 그 다음에 이어서 What games are we going to play? 잘했습니다. 무슨 게임들 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자, 쌤이 뭐라고 하나 보자.
1: I'm excited too. First, we will play rock, paper, scissors to choose teams.
2: One more time.
1: I'm excited too. First, we will play rock, paper, scissors to choose teams.
2: 들어봤나요? 자, 크리스가 뭐래요? I'm excited too. 아우, 나도 신나. First, we will play rock, paper, scissors to choose teams. 라고 하자. 자, I'm excited too. 아우, 나도 신나. First, 첫 번째로 우리는 뭘 한대요? 가위바위보, rock, paper, scissors를 한대요. 뭐 하려고? To choose teams, 팀을 고른대요. 자, 팀을 고르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첫 번째로 할 거야 라고 하지요. 우리 친구들 뭐 가위바위보로 팀 나눠본 적 있어요? 쌤은 이렇게 해본 적 있거든. 자,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 합시다 하고 이긴 팀, 진팀 이렇게 한 적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I'm excited too. I'm excited too. First, we will play rock, paper, scissors to choose teams. First, we will play rock, paper, scissors to choose teams.
2: 잘했어요. Choose teams 하면 팀을 고르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텀이 뭐라고 하나 보자.
0: I love rock, paper, scissors. Are we playing tug of war?
2: One more time.
0: I love rock, paper, scissors. Are we playing tug of war?
2: Okay, 확인해 봅시다. Tommy, I love rock, paper, scissors. 나는 가위바위보를 정말 좋아해. 가위바위보 재밌잖아요, 그쵸? Are we playing tug of war? 우리 tug of war도 게임하니? 라고 물어보자. 우리 줄다리기도 해? 라고 하네요. 자, tug of war가 무슨 뜻이라고? 줄다리기. tug는 아주 세게 온 힘을 다해서 잡아당기다라는 뜻이었죠? 자, are we playing tug of war? 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I love rock, paper, scissors. I love rock, paper, scissors.
2: 이어서,
1: are we playing tug of war?
2: 잘했습니다. 자, 줄다리기 게임을 할까 말까 한번 들어볼게요.
1: Yes, tug of war is going to be fun. I'm a little scared to play red light, green light. I'm not fast.
2: One more time.
1: Yes, tug of war is going to be fun. I'm a little scared to play red light, green light. I'm not fast.
2: 들어봤어요? 길었어. 쌤이랑 한번 보자. 자, 크리스가 yes, tug of war is going to be fun.

0: 자, 줄다리기는 정말 재밌을 거야 라고 하네요. 줄다리기 진짜 재밌지 않아? 그쵸? 자, I'm a little scared to play red light, green light. 자, 근데 뭐가 무섭대요? 자, 나는 근데 조금 무서워. A little scared. 왜? To play red light, green light. I'm not fast. 자, fast가 무슨 뜻이지? 자, 빠른이란 뜻이지. 내가 빠르지 않아서 나는 red light, green light,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게 조금 무서워라고 하는 문장이지요. 선생님은 사실 달리기가 조금 느리거든. 그럴 수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줄다리기는 참 재밌겠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기는 조금 무서워라고 하네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Yes, tug of war is going to be fun. I'm a little scared to play red light, green light. I'm not fast. 난 빠르지 않아. I'm not fast. 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텀이 뭐라고 해줄까? 들어보자.
1: Don't worry, Chrissy. You just need to freeze.
0: One more time.
1: Don't worry, Chrissy. You just need to freeze.
0: 확인해볼게요. 쌤이 크리스가 무섭다고 하니까 Tommy, Don't worry, Chrissy. 걱정하지 마, Chrissy라고 하네요. You just need to freeze라고 그래요. Freeze가 뭘까? 얼음, 얼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그냥 딱 얼기만 하면 돼. 그 뜻은 넌 그냥 딱 멈추기만 하면 돼라고 하네요. 그쵸? 참 착해요, 그쵸? 자, Don't worry, Chrissy. 걱정하지 마, Chrissy. Don't worry, Chrissy. You just need to freeze. You just need to freeze. 넌 그냥 딱 얼기만 하면 돼. 라 그러죠? 자, 그 다음 뭐라고 할까요?
2: That's right. We will play cat's cradle too.
0: One more time.
2: That's right. We will play cat's cradle too.
0: 자, 확인해볼게요. That's right. 맞아, 너 말이 맞아. 라 그러죠. That's right. We will play cat's cradle too. Cat's cradle가 뭐였지? 고양이, 요람, 고양이 그 아기 침대 같다는 그. 그렇죠. 실뜨기였죠. 아, we will play cat's cradle too. 우리 실뜨기도 할 거야. 라고 하죠. 자, 우리 읽어볼게요. That's right. That's right. 이어서, we will play cat's Cradle 2. 다양한 게임 많이 하네요. 실뜨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Tommy 뭐라고 하나 볼까요?
1: Sure. Let's play all the games and have fun.
0: One more time.
1: Sure. Let's play all the games and have fun.
0: 합니까? Sure. 그래. Let's play all the games and have fun. 라 그러네요. Sure. 그래. 그럼 Let's play all the games. 모든 게임들을 한번 해보자. And have fun. 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자. 라 그러죠. 재밌는 시간 보내자. 라 그러죠. 자, 우리 모든 게임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보자. 자, 해볼게요. Sure. Let's play all the games and have fun.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크리스가
2: Yes, let's have fun today.
0: 자, one more time.
2: Yes, let's have fun today.
0: 마지막에 이제 쌤이 Yes, let's have fun today. 그래, 오늘 우리 좋은 하루 보내보자. 재밌는 하루 보내보자. 이러자. 시작. Yes, let's have fun today.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미션 확인해 볼게요. What game does Chrissy feel scared to play? Chrissy가 어떤 게임을 하기를 조금 무서워해서지? 한번 들어볼까요?
2: I'm a little scared to play red light, green light. I'm not fast.
0: 뭐래요? 자, red light, green light가 하기가 무섭대요. 왜? I'm not fast. 빠르지 않아서. 그래서 정답은 red light. Green light 되겠습니다. Alrigh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multiple choice 해볼게요. Number one, what day is it today? 자, 오늘 뭐 하는 날이래요? 오늘 무슨 날이래요? A, sports day, 운동회. B, birthday, 생일. C,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뭐였지? 꽤 쉬운 것 같은데. 자, 들어볼게요.
1: Yay! Today is sports day.
0: 뭐래요? Yay! today is sports day 라고 하지요. 그럼 뭐야?

0: 날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Sports Day. 자, 그 다음은요. Oh, true or false입니다. 자, 볼게. Chrissy thinks tug of war will be scary. Chrissy는, Sam은 tug of war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줄다리기지. 줄다리기가 조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어, 들어볼까? Yes, tug of war is going to be fun. 잘 들었어요? Is going to be fun 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 뭐야? Scared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니니까 정답은 false가 돼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Chrissy가 되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1: Yay! Today is sports day. What games are we going to play? I love rock, paper, scissors. Are we playing tug of war?

0: Don't worry, Chrissy. You just need to freeze. Sure. Let's play all the games and have fun.
1: I'm excited too. 자, 우리 친구 오늘 너무 잘했고요. 우리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Bye bye, butterfly.

오케이, 힙! 레벨 2에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33강입니다. 정말 많이 달려왔어요. 어때요? 영어 해보니까 어렵거나 혹은 너무 쉽지는 않나요?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거나 지칠 때가 있으면요,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선생님 게시판에 놀러와서 아유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여긴 너무 어려워요, 자유롭게 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응원의 메시지 달아드립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봅시다. 네, 우리 유닛 11 부사절 접속사 계속하고 있지요. 이 접속사는요, 정말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나는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밥을 먹었다, 쉬는 시간이다, 친구들이랑 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었다, 쉬는 시간 동안 친구들과 놀았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대화를 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부사절 접속사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부사절 접속사 배웠었죠?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맨 처음에 when 있었고요. 그쵸? 무엇무엇을 할 때, 그 다음에 while 무엇무엇 하는 동안에도 있었고요. 또 뭐 있었죠?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after, before까지 있었습니다. 네, 부사절 접속사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때를 설명해주는 시간 관계 부사절 접속사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의 내용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Question number one. Do plants react we touch them? 식물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만질 때 반응하는가?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while. B. when. C. after. 자, 무엇이

정답이 될까요? 우리 친구들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요? 바로 B의 when이겠죠. 왜 그럴까요? 해석을 보면요. 식물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만질 때 반응하는가? 였지요. 네, 무엇무엇을 할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는 B의 when입니다. 그렇죠? 자, A의 while은 무슨 뜻이에요? while은 무엇무엇을 하는 동안에였고요. C의 after는 무엇무엇을 한 후에라는 뜻을 나타내죠. 따라서 1번의 정답, when 넣어서 do plants react when we touch them?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Question number two. So, you touch this plant. Remember their name. 그러니 당신이 이 식물들을 만지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before. B, after. C, when. 자, 무엇이 될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A의 before 잘 찾아주었나요? 그렇죠. 당신이 이 식물들을 만지기 전에, 무엇무엇을 하기 전에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는 A의 before이었습니다. B의 after, 후에 또 아니고요. C의 when, 무엇무엇을 할때 아닙니다. 자, 그래서 So, before you touch this plant, remember their name.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잘했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Question number three. In 1962, astronaut John Glenn was in space. He ate applesauce from a tube. 1962년 우주비행사 존 글렌이 우주에 있는 동안 그는 튜브로 사과 소스를 먹었다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A, when. B, after. C, while.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그렇죠. 우리 친구들, C에 while 들어가야 되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해석을 보면요. 우주에 있는 동안에 라는 말이 나왔죠. 무엇무엇을 하는 동안은 C의 while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A의 when, 우리 이제 잘 알죠? 할때 아니고요. B, after, 후에도 아닙니다. In 1962, while astronaut John Glenn was in space, he ate applesauce from a tube.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겠네요. 네, 우리 친구들 세 문제 모두 잘 풀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부사절 접속사 마무리하면서요, step out, 세 번째 지문 같이 알아볼 거고요, step out에서 문제 풀고, word game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교재 102쪽 함께 봅시다. Step up.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사진을 보니까요. 어떤 게 보이나요? 좋아요. 동그란? 어떤? 무지개가 보여요. 우리가 알고 있던 무지개는 보통 이렇게 구름의 사이에 끼어져 있는 반원의 무지개 모양인데, 어떻게 이런 원모양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무지개 혹시 실제로 본적 있나요? 좋아요. 오늘 지문에서는 이 무지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같이 읽어볼게요. We often see rainbows.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 문제에서 같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비가 내린 후에를 나타내죠. We, 우리는요, often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종종. 종종 see 봅니다. 무엇을요? Rainbows, 무지개라는 뜻이죠. 우리 무지개를 rainbow라고 해요, 영어로. 자, 무지개들을 봅니다. 비가 내린 후에요. 자, 여기서 see 동사의 형태를 보니까요, 현재형이죠. 보다. 우리 이렇게 현재형은요, 현재 일어나는 일도 나타내지만 주로 어떤 사실이나 혹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현재형을 써요.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 있죠. 자연현상을 얘기할 때 현재형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무지개를 보는 것 또한 우리 자연현상이잖아요. 따라서 현재형을 잘 써줬습니다. Water drops in the air reflect light. 나왔죠? 자, water, 물인데요. drop. 우리가 drop 하면 보통 떨어지다라는 동사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장을 쭉 읽다 보면 여기에 reflect 바로 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반사하다라는 동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하, 여기 있는 drop은 동사 떨어지다로 쓰인 게 아니라 방울이라는 명사로 쓰였구나라고 여러분이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그래서 water drops 하면 뜻이 있어요. 물방울이야. water drop, 물, 방울, 들은요. 자, 뒤에 있는 in the air이 물방울을 꾸며줍니다. 어디에 있는 물방울이냐? 이렇게 꾸며줘요. in the air. air 하면 여기 보이시죠? 대기, 공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그 물방울들은요, reflect, 반사합니다. light, 빛을요. 공기 중에 떠 있는 수많은 물방울들이 이 빛을 만나면 반사를 한다고 해요. This creates a beautiful circle in the sky. 나왔어요. 자, 이렇게 주어에 this가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이 문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this, 이것이, 즉 앞에 있는 그 물방울이 빛을 반사한다는 그 내용이 create, 만들어냅니다. 무엇을요? A beautiful circle, 아름다운 circle, 원을요. 아름다운 원을 만들어냅니다. In the sky, 하늘에요.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봤던 형형색색의 원 모양 있었죠? 그원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물방울들이 빛을 반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Most rainbows look like half circles. 자, 나왔죠? Most. 대부분의 그 무지개들은요, 무지개들 S 나왔습니다.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왜냐? Like, 우리 전치사 배웠죠? 무엇무엇 같이, 뭐뭐처럼. 그쵸? Look 하면 보이다니까, 뭐뭐처럼 보입니다. 자, 뭐처럼 보이냐? Half circles. 여기 나왔어요. Half 하면 절반이란 뜻인데요. 뒤에 circle, 원이 나와서 half circle 하면 반원이에요. 반원. 따라서 문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부분의 rainbow, 무지개들은요, 뭐뭐처럼 보입니다. 뭐처럼 보이냐면요, 반원 모양으로 보여요. 원래는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의 큰 동그란 원 모양인데 우리가 보는 것은 반원 모양으로 봅니다. But we are only seeing half of them.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비동사 ing 있습니다. 비동사 ing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렇죠. 현재 진행이니까 보고 있습니다. 보는 중이에요. 자, 가운데 only가 붙어서 오로지, 단지 보고 있습니다. Half of them. Half 하면요. 여기 나왔죠. 절반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them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rainbow요. 우리가 그 대부분의 무지개의 절반만을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원인데 우리는 그것의 절반만을 보고 있습니다. This is because the ground blocks the other half 라고 나왔어요. This is because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뒤에 나온 내용이 앞에 나온 문장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우리는 절반밖에 못 볼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The ground. Ground 하면 땅이죠. 땅이 blocks. 막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습니다. The ground block s 붙였죠. 3인칭 단수니까요. 자, 무엇을 가리냐면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을 땅이 가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그 무지개의 절반

밖에 볼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땅이 나머지 절반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But when we are on airplanes, we can see the full shape of the rainbows.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나 when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익숙한 부사절 접속사죠. 뜻은 어떻게 돼요? 기억나죠? 무엇무엇을 할 때, 뒤에 나온 문장을 할 때라고 해석합니다. 자, 뒤에 보면 we are on airplanes. airplane 하면 비행기잖아요. 우리가 비행기에 있을 때라고 하면 되겠죠. When we are on airplanes가 이 문장의 부사절이 됩니다. 즉, 주절에 구체적인 때를 설명해줘요. We can see the full shape of the rainbows. 우리는 can,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죠. 볼수 있습니다. The full shape 하면 full shape는 여기 나왔죠? 전체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모양, 무지개의 전체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언제? 자, 이 부사절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꾸며주죠. 우리가 비행기에 있을 때요.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땅이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지개의 전체 모양, full shape를 볼 수가 있습니다. These are called circle rainbows. 자, 여기 these는요, 앞에 나온 그 full shape of rainbows가 되겠죠. rainbow, 무지개의 전체 모양들은요, are, 그리고 called, 동사 뒤에 ed가 붙었어요. 우리 이렇게 비동사, 그 다음에 동사 ed가 오면요,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당하다. 즉, call, 부르다가 아니라 불림을 당하다. 불리다. 라고 해석해 주세요. 비동사, 동사 뒤에 ed가 붙으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냐면 circle rainbow. 원, 무지개들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던 무지개 모양은 반원 모양인데, 이렇게 비행기에서 전체 모양을 내려다보면 원 모양, 원무지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They look like a big colorful ring 이라고 나왔죠? 여기 앞에 있는 they도요, 계속해서 이 전체 모양, 원무지개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뭐처럼 보인다고요? Big colorful ring. 큰 colorful 하면 형형 색색의, 그쵸? 여러 가지 색깔의 ring, 고리로 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형용사가 두 개가 연속해서 나왔죠. big, 큰, 색색의 고리. 이렇게요. 자, 우리 주로 형용사가 여러 개가 한 번에 붙어 있을 때는요. 이렇게 크기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색깔을 써줘요. 크기 다음에 색깔이에요. big, colorful, ring. 이렇게 합니다. colorful, big, ring. 이라고는 잘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들은 큰 색색의 고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아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반원 모양의 무지개는 사실 땅에 가려져서 반밖에 안 보인 거였어요. 사실 무지개는 큰 원의 고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무지개요. 혹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저거 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원래는 그 밑에 나머지 반원 모양이 숨겨져 있어. 라고 여러분이 설명해 줄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문에 숨은 grammar 포인트 짚어 볼게요. 하나 있네요. When we are on. 이렇게요. 자, when 정말 정말 중요해서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무엇무엇을 할 때라고 설명하지요. We are on.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When. 정말 정말 중요해요. 꼭 알아두세요. 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했어요. 자, 비가 내린 후에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장 빈칸 안에 있었죠. 첫 번째 문장. 우리는 종종 무지개를 봅니다. 비가 내린 후에요. rain이랑 it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무엇무엇 후에

시간에는 부사절 접속사는 무엇이었죠? 후에. 기억나나요? 그렇죠. After. 후에는 after이었어요. A, F, T, E, R. After 기억나죠? 그런데 비가 내리다. 그러니까 after, it, 그 다음에 rain 하고 마지막에 s도 붙여줘야겠죠. 이시니까요. It rains까지 적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온 it은요. 사실 무언가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나요? 가리키지 않아요. 사실 의미는 비어 있습니다. 그냥 날씨를 나타내는 it, 주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씨를 나타낼 때 나오는 it이라는 주어를 비인칭 주어라고도 설명해요. 무언가를 따로 가리키지는 않는 그냥 주어 역할만 하는 it을 비인칭 주어라고도 부릅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알아만 두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고 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구해봅시다. We see only of a rainbow because the ground blocks the other half라고 나왔죠. 우리는 오로지 봅니다. 자, 무엇? 무지개에 무엇을 볼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는 그렇죠. 무지개의 절반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나머지 절반을 가리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절반이라는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Full, 둘다 전체의라는 뜻이죠. 3번에 half가 절반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3번이 정답으로 유력합니다. 뒤에도 읽어볼게요. But from the sky, we can see the circle. 그렇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떤 원을요? 그렇죠. 전체 원을 볼수 있습니다. Full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half와 full 해서 3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무지개에 대한 내용 정말 재밌었죠? 좋아요. 우리 이제 step out에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교재 103쪽 스텝 아웃 문제 풀어봅시다.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골라봅시다. Her son sets the table while before she cooks 라고 나왔죠. 그녀가 요리를 하는 동안 그녀의 아들이 상을 차린다. 그녀의 아들이 set the table 하면 상을 차리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동안이래요, 동안. 동안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while, before 중에서 그렇죠. while이 되겠죠. before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무엇무엇을 하기 전에를 나타내죠. 그녀가 요리하는 동안은 while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while은 두 개의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도 일치해주죠. sets, 그 다음에 cooks. 동사의 시제도 같게 일치시켜 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He felt lonely before, after all the guests left. 라고 했어요. 그는 felt lonely,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에요, 후에. 자, 후에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그렇죠. After이 되겠죠. Before는 아까 전에였어요. 무엇뭐 후에. After.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Do plants react after when we touch them? 자, 의문문이에요. 식물들은 react, 반응하나요? 묻고 있죠. 언제 그것들을 만질 때요. 우리가 touch them, 그것들을 만질 때, 무엇무엇을 할 때는 맞습니다. when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주면 되겠죠. When we touch them, 그것들을 만질 때. 입니다. 네, 4번 문제에 이어가 볼게요. While before she took the exam, she studied her notes. 그녀가 시험을 치르기 전에, 그쵸? 그녀는 studied,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를요. 자, 무엇무엇을 하기 전에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while이 아니라
before이 되겠죠. 무엇을 하기 전에. before. 그렇죠? 자, 5번 문제. He took out the trash when after he went ou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took out 하면 가지고 나가다예요. took out,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쓰레기를요, 언제? 그가 나갈 때요. He went out 하면 나가다인데, 나갈 때니까 접속사 when을 써주면 되겠죠. He took out the trash when he went out. 이렇게요. 자, 여러분, A번 문제 모두 잘 풀었죠? 좋습니다. 이제 B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써봅시다. 자, 두눈 크게 뜨고 같이 찾아봅시다. They need to discuss it when they decide. 해석하면 그들은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They need to discuss. 토론할 필요가 있다. 자,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When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니까 when이 아니라 before 써줘야겠죠? Before they decide 이렇게요. Before 써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The sun came out while the rain stopped. 해석하면 비가 그친 후에 태양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뭐뭐 후에. 자, 어디가 잘못됐죠? 보이시나요? 맞아요. While이 아니라 그쵸? 후에니까 while이 아닌 after 와야겠죠. A, F, T, E, R. After이라고 써주세요. 아시겠죠? 자, 3번 문제. After he cleans the house, he listens to music. 그는 집을 청소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자, 동안인데. 자, 어디가 잘못됐어요? 찾았죠? After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동안에는 while을 써줍니다. While he cleans the house. 청소하는 동안. 그쵸? 자, 4번. Before you touch the plants, they fold their leaves quickly. 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식물들을 만질 때 그것들은 빠르게 잎을 접는다. 무엇을 할 때인데 접속사? 그쵸? Before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할 때니까 when을 적어주면 되겠죠? When you touch the plants. 당신이 식물을 만질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step out 문제 모두 잘 풀었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월드 게임 하러 가볼까요? 네, 교재 104쪽 월드 게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우리말 뜻과 연결하는 겁니다. 1번 그림을 보니까요, 무엇이죠? 우리 오늘 했어요. 바로 오늘 했던 무지개 레인보우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무지개 연결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이죠? 식물. 식물은 영어로 plant죠. P, L, A, N, T. plant. 식물 연결할게요. 3번. 오, 이건 무엇이죠? 여러분, 이것은 관이에요. 관. 그쵸? 어떤 파이프 관인데요. 그렇죠. 영어로는 튜브라고 합니다. T-U-B-E, 튜브, 관을 나타내고요. 4번은요, 옷을 열심히 예쁘게 접고 있습니다. 접다는 영어로. 그렇죠. Fold, F-O-L-D, Fold라고 합니다. 접다요. 여기 연결해 줄게요. 마지막 5번은요, 어디예요? 우주죠, 우주. 우주는 영어로 space. S-P-A-C-E, space, 우주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A, 월드 게임 다 해봤고요. 마지막 B, 보니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낱말 퍼즐이에요. 자, across, 가로 열쇠부터 갑니다. 1번, 상상하다. 영어로는 imagine, 그쵸? 상상하다, imagine. 자, 여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반응하다요. 반응하다는 react였죠. 여기 있어요. R-E-A-C-T. 그다음 3번 만지다. touch 기억나죠? touch는 여기 있네요. T-O-U-C-H.

그리고요, 우주 비행사, astronaut. 조금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astronaut. 끝까지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새로 열쇠입니다. 떠다니다. 떠다니다는 float. F로 시작해요. 여기 있죠? float. 그 다음, 마지막 새로 열쇠요. 원이요, 원. 원은 오늘 했던 circle. 기억나죠? C로 시작하는 circle. 여기 있네요. C, I, R, C, L, E 까지요. circle. 자, 이렇게 여러분 잘 찾았나요? 좋아요. 여러분 덕분에 선생님도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은요. 우리가 배운 부사절 접속사를 활용해서 오늘 배웠던 무지개 있죠? 무지개를 보았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네, 초능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요, 우리 마지막 유닛이에요. 여러분 조금 아쉽죠? 네,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0: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1: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0: 네네.
1: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 직업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굉장히 특별해요. 댄스 꿈나무의 댄스 학원 오디션. 이 친구는 진짜 프로페셔널 댄서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0: 제 주변에도 그 연습생 준비한다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1: 요즘에 진짜 댄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연습생으로 나중에 뭔가 뭐 이런 전문 댄서라든가
0: 아니면 셀러리. 아이돌을 희망할 수도 있고요.
1: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요즘에는 직장인분들도 취미로 굉장히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0: 저도요.
1: Really?
0: 네.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지만 한창 배울 때는 뭐 아이돌 저리 가라까지는 아닌데 내가 저리 갔어요.
1: 그렇군요. 저도 한번 수업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0: 네.
1: 이틀 나가고 또 그만뒀다.
0: 왜냐하면 이게 따라하기가 어려우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1: 그리고 창피해요.
0: 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댄스 학원 오디션을 본 상황.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아, 이게 뭔가 잘했을 수도 있는데요.
1: 그죠.
0: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이불킥이라고 하나요?
1: 그쵸, 그쵸.
0: 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 흘렸어. 아, 이럴 때 있죠.
1: 왜냐면
0: 긴장되죠.
1: 긴장이 되니까 제 실력 발휘가 하기가 어려워요.
0: 아,
1: 오디션 자체가.
0: 그러니까요. 이 오디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람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1: 그렇죠.
0: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을 자연스러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댄스 학원 오디션을 대체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2: What's wrong? Why are you so sad?
1: 이거를 못해가지고.
2: Your elbow, you hurt it. Oh no.
1: 이 동작, 이 액션, 내가 부족했는데. My audition, you know?
2: Your audition, yeah?
1: 오디션, 실패, failed.
2: Oh, wait, cheer up.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Not the end.
2: Not the end of the
1: And the
2: world.
1: world.
2: So cheer up.
1: 근데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렸어.
2: You're crying?
1: Any crying, no crying.
2: Oh, no crying.
1: 뭐지? 심사위원들. PD or 그 director front
2: Oh,
1: of.
2: in front of the director?
1: 그렇지, 그렇지. I 땀. Sweat.
2: Sweat.
1: Sweat.
2: Oh.
1: Sweat 계속. Continue, 그 뭐지? Be like a rain,
2: Oh
1: like
2: no,
1: raining.
2: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응?
2: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No breaking.
2: No breaking?
1: No breaking?
2: Nerve-wracking.
1: No.
2: You know, you could be really nervous.
1: Nervous, yes.
2: 어, and
1: So.
2: sweating. And then make a mistake.
1: 이 동작이 안 되는 거야. 너 돼? 이거 해봐. Dance,
2: Like
1: dance.
2: this.
1: 그렇지, 이 동작을 내가 제대로 못했어. 그래, 여봐, 너도 못하지?
2: 어?
1: 아니야. 당연히.
0: 제가, 슬기 씨,
1: 네.
0: 허락 하나 받아도 돼요?
1: 뭐요?
0: 오늘 진짜 제대로, 제대로 된 진짜 생활 영어 표현 다 알려드려도 돼요?
1: 아, 그럼요. 너무
0: 알겠습니다.
1: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0: 그렇죠. 이런 경우, 특히나 뭐꼭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니어도 말이죠. 아, 뭔가를 망쳤다, 뭐,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야, 뭐, 또 해보면 되지.
1: 괜찮아.
0: 이런 거 너무너무 쓰거든요.
1: 네.
0: 영어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4: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4: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0: 오늘의 대화문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벌써 반가운 표현도 나오면서 지금 한번 볼게요. 내용 자체는 좀 슬프긴 해요.
1: 네.
0: 아,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어구, 어구, 어구. 그래. 메스가 막 뭔가
0: 네.
1: 어지럽혀진 뭐 그런 거였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이렇게 동사로도 쓰이는군요.
0: That's right.
1: I messed up my dance 오디션이 들어가야겠네요.
0: 네. 스펠링만 잘 써준다면은
1: 그쵸.
0: 문제 없죠.
1: 오디션이니까 오로 시작하겠죠.
0: 네.
1: 오디션. 야.
0: 지금 입술 깨무느라 큰일
1: 왜
0: 뻔했어요.
1: 깨무세요?
0: 오디션. 오케이. 자,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정답? 아,
1: 어?
0: 최근에 그
1: 왜 이렇게 써요?
0: 스펠링이 느낌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1: 아.
0: 슬로우 간도 그렇고요. 네.
1: 많이
0: 이것도
1: 헷갈렸죠.
0: 너무 오디션 이렇게 돼 있기
1: 아니,
0: 때문에.
1: 이거는 왜
0: 네.
1: 오디션이라고 읽죠, 우리가?
0: audition,
1: 응?
0: AU라고 하는 게요.
1: 네.
0: 아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우로 발음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굉장히 rare합니다. AU, AW 이런 것들은요. 보통 이 정도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1: 네.
0: 이거 발음하실 때도요. 오디션이 아니라 5에서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audition,
1: 아하.
0: audition. 조금만 벌려서 5보다는 차라리 어에 더 가까운 게 낫습니다. 한번
1: 네.
0: try 해보세요.
1: audition.
0: Yes,
1: audition.
0: audition. Right. So
1: 오.
0: 오디션이라고만 좀 하지
1: 아,
0: 말아주세요.
1: 그러게요. 헷갈릴만 했네요.
0: 그렇죠.
1: 네.
0: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1: 예.
0: 자, 그래서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인데, 자, 지금 보면 망치다를 오늘 못 썼다고요?
1: messed up.
0: 이걸 썼습니다.
1: 네.
0: 아까 슬기 씨가 말한 게딱 맞아요. 뭔가가 messy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1: 네.
0: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결과가 나오긴 했겠죠. 뭐
1: 응?
0: 김치찌개를 만들었든 뭐가 되든 결과물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1: 아하.
0: 엉망진창이 됐다.
1: 예.
0: 이렇게 얘기할 때 messup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ruin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1: 네.
0: ruin은 이건 엉망으로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올 정도로 완전 그냥 망한 거예요.
1: 예.
0: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에 그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아, 내 인생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 좋진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1: 그쵸.
0: 돌릴 수 없다. 당신 때문에.
1: 에.
0: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you ruined
1: ruin.
0: my life. 이런 굉장히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So mess up something, 뭔가를 망치다. 사실은 엉망으로 만들다가 더 어울리긴 합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참고로요.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잖아요. It, this, that 이런 거.
1: 네.
0: 그러면은 mess up it 아니라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Mess up that.
0: 그게 아니고요. 요
1: 예.
0: 가운데 넣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1: 아, mess it
0: Mess it
1: up.
0: up.
1: 네.
0: 이렇게 대명사면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내가 이거가 이때 시작하는 줄 알고 저게 저때 시작하는 줄 알고 내가 바꿨잖아. 그래서 나는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1: I messed예요.
0: messed. 망쳤다니까,
1: 네.
0: 과거니까.
1: I messed up my schedule.
0: My schedule or the schedule. 이런
1: 네.
0: 식으로. 자, 이번에는 그거 해볼게요. 그 요리사가
1: 네.
0: 그 조리법이 뭐죠? 우리 외래어로 쓰는 거 조리법.
1: Recipe?
0: Recipe, right?
1: Yes.
0: 그 레시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1: 아하.
0: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던가 설탕을 넣으면 안 되는데 넣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
1: 아이고.
0: 일단은 그 요리사라고 하면 더 뭘까요?
1: The cook.
0: The cook. 그
1: Yes.
0: 다음에 엉망으로
1: The
0: 했다.
1: cook messed up
0: The
1: the recipe.
0: recip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네.
0: I messed up the schedule.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자, 그리고 나는 오디션을 망친 겁니다.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There you go. 굉장히 우울해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1: Yeah.
0: 친구가 아, 힘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또
1: 그쵸.
0: 해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1: 맞아, 맞아.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세상. So world 되겠네요.
0: World.
1: Yeah, world.
0: 오케이. 그럼 cheer up이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그러면?
1: Cheer up은 힘내.
0: 힘내.
1: 네.
0: Cheer up. It's not the end. 끝이 아니다. 무엇의 끝이 아니다? Of the world. 정답. Perfect.
1: Yes.
0: 세계, 세상이죠. 자, 이거 나온 김에 RL 동시에 붙어 있죠, 그렇죠?
1: 네.
0: World. 저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R 발음 제대로 하는지 L 발음을 제대로

0: 대로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 RL을 두 개를 붙여서 할 때도 문제가 없는지가 당연히 느껴집니다. 왜냐면
1: 그쵸.
0: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혀가 얼마나 많이 뒤로 당겨지고 그게 금방 펴지는지 이런 것들이 귀에 제가 들리는데 일단 R 발음할 때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렇죠? 그래서
1: 월요.
0: 워지고 혀가 코어가 워 이렇게 일단은 원래 돼야 돼요.
1: 네.
0: 그 다음에 L 발음이 혀가 뒤로 당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앞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1: R이요?
0: L.
1: L은 앞쪽으로요.
0: 앞쪽으로 가야 돼요.
1: 네.
0: So, 혀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뒤로 왔다가
1: 네.
0: 앞으로 팍 가면서 윗니와 입천장 사이 여기 닿는 게 L 사운드입니다.
1: 네.
0: 오케이? 그래서 R,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 예.
0: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R, L 해보세요.
1: R, L.
0: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1: 네.
0: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돼요. R, L 띄어졌다가 Earl 이렇게 혀가 약간 이렇게 딱 사우처럼 이런 느낌인 겁니다.
1: 예.
0: 그리고 마지막에 D 하고 끝나는 거. 그게 바로 World 이게 되는 거예요.
1: 아,
0: Right?
1: 네네.
0: RLD 한번 try 해보세요.
1: World.
0: 오!
1: 오!
0: 와!
1: World.
0: 100점 중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1: 어,
0: 네.
1: 야.
0: 너무 좋았어요.
1: 이제 조금 약간 포즈가
0: 아우,
1: 길었네요.
0: 약간 긴장감
1: 예.
0: 연출하려고. 자,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R 따로, L 따로 연습하시라고 제가
1: 네.
0: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거의 굳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 결국에는 절망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원어민들이 이걸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y, come on, man.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빠르게 말을
1: 오,
0: 해버려요. 야,
1: 네.
0: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를 위로해줄 때 보통 쓰게 됩니다. 자,
1: 아,
0: 근데 앞에 보세요.
1: 네.
0: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1: 힘내.
0: 힘내, 기운내 라는 게 cheer up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쵸? 이거는 나름 조금 너무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0: 오디션을 떨어졌다고 엄청 문제가 생긴 것까지는 아니니까
1: 그렇죠.
0: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1: 네.
0: 근데 만약에 지인의 가족 쪽에 무슨 건강 상태가 엄청 심각해 문제가
1: 아,
0: 있다.
1: 그쵸.
0: 그랬을 때 가가지고 너무 그렇게 에이, hey, cheer up, man.
1: 조금
0: 이거는
1: 가벼울 수
0: 너무
1: 있네요.
0: 가벼운 느낌이에요.
1: 예.
0: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인이랑 관련이 있어서 벌어졌다. 그러면
1: 오.
0: 절대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1: 아, 이건 안
0: cheer
1: 되는군요.
0: up은 좀 가벼운 힘을 내 정도이기 때문에.
1: 네.
0: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힘내. 너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1: Cheer up.
0: You
1: It's
0: can,
1: not the end.
0: you can. 이렇게 볼게요.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말
1: 아,
0: 그대로. You can.
1: you can try
0: 다시.
1: again.
0: Again. 자, 근데 방금 너무 좋았어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힘내. 한 다음에, 그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떻게 할까요? 풀려도 돼요.
1: cheer
0: 일단은,
1: up.
0: cheer up. It's
1: It's
0: not
1: not too bad.
0: too bad or so bad.
1: It's not so bad.
0: Alright.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1: 네.
0: 그래도 할 말이 있죠, 뭔가.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1: 그러면
0: 이러면서.
1: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cheer up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0: I'm
1: 있을까요?
0: sorry to hear that. 이런 게
1: 아,
0: 나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I'm
1: 네네.
0: sorry to hear that. 아,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마음이 안 좋네요. 굉장히
1: 네네.
0: 진지해져야
1: 그쵸,
0: 됩니다.
1: 그쵸.
0: Yes.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느낌으로. Cheer up. You can try again.
1: Cheer up. You can try again.
0: Hey, cheer up. It's not so bad.
1: Cheer up. It's not so bad.
0: Alright, 본문들 읽을게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Okay, 자, 이랬을 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슬기 씨는
1: 예.
0: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뭐 연예계 쪽에서 뭔가 이렇게 리포터를 하실 때
1: 그쵸.
0: 오디션을 보고 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1: 저는 그때는 캐스팅이 됐는데,
0: 아하.
1: 근데 사실 매번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가 오디션 같았어요.
0: 예.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매번 누군가 거의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내노라 하는 스타분들을 만나

0: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매번 긴장이 돼서 땀을 진짜 많이
1: 진짜
0: 흘렸던.
1: 땀을 흘리고
0: 예.
1: 그런 느낌이네요.
0: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가 다 젖어 있었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1: 진짜로.
0: 네.
1: 너무 진짜 긴장함에 와
0: 그쵸.
1: 대단합니다.
0: 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땀이
1: 전혀 몰랐어요, 근데
0: 나더라고요.
1: 그런
0: 예.
1: 모습을.
0: 그때 당시에 그랬죠.
1: So I was wet. 땀이
0: 아하.
1: 막비 오듯 온 거예요.
0: 그쵸.
1: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0: In front of the judges.
1: 그게 뭘까요?
0: 심판.
1: 심판,
0: 아,
1: okay.
0: 심사위원,
1: Yes,
0: 예,
1: yes. 맞아요.
0: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나는 땀을 흘렸다 이거잖아요. I was 땀을 비 오듯 흘린 거니까
1: 네.
0: 흘렸다는 러닝이거든요, 일단. 러닝이에요. 모처럼 like rain. 그쵸? 비처럼 흘리는 거니까.
1: 나
0: 네.
1: 진짜 심사위원들 앞에서 비처럼 달렸잖아.
0: 그렇게 돼요?
1: 그래서 너 어디
0: 계속 흘리.
1: 가니? 너 어디
0: 아,
1: 가?
0: 왜냐면
1: 이러네.
0: 러닝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콧물 흘린다 할
1: 맞아요,
0: 때 러닝
1: 맞아요.
0: 노즈 하잖아요.
1: That's right. Runny nose and the, or the water's runny, 뭐 something is
0: 예.
1: running,
0: 아,
1: right?
0: 땀을 안 썼네.
1: 근데
0: 러닝 그러면 스웨트를 쓸게요. 땀이 스웨트예요.
1: 죄송한데 거의 그게 다 들어갈까요, 여기?
0: 너무 길다.
1: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아, 틀렸다.
0: 예.
1: 네, 저 I was 뭐뭐 in front of the judg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오늘부터 쓰시면 돼요. 바로
0: 네.
1: sweating
0: 아,
1: bullets.
0: 오?
1: 이거 한번 보지 않았나요?
0: 네.
1: Maybe, maybe not.
0: 어디서 나왔죠?
1: I don't know.
0: 어.
1: 자, 여기 지금 bullet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Bullet?
0: Bullet은 그거 화살 아니에요?
1: 아, 어디서 안본 겁니다, 그러면. 자, bullet은 총알입니다,
0: 아, 총알.
1: 총알. 네.
0: 아, 총알.
1: 그래서 sweat이라는 동사는 땀을 흘리다.
0: 흘리다.
1: 그리고 bullets들을 흘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땀이 총알처럼 축 빠르게
0: 아,
1: 떨어지는 거예요.
0: 우리는 막 구슬땀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총알처럼
1: 오, 맞네요, 진짜.
0: 예.
1: 맞아요. 그래서, sweat, bullets. Okay, sweat bullets라고 얘기를 하면, 땀을 비 오듯 흘리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로치고 뭘 써놨어요?
0: 긴장.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더울 때 쓰는 것보다는요,
0: 네.
1: 긴장했다. 그만큼 식은땀 나는 느낌 있죠?
0: 네네네.
1: Right? 그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Okay, so sweat, bullets. 이거 sweet 아니라 sweat bullet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또 알아두시라고요. sweat buckets라는 표현이 있어요.
0: 아,
1: 이것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0: 땀을
1: 이거는
0: 바가지로
1: 진짜
0: 흘리는
1: 버킷
0: 건데?
1: 바가지만큼 꽉 흘리는 거예요. 이
0: 네.
1: 경우는 사실 긴장도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더위에 많이 쓰게 됩니다. 너무
0: 네.
1: 더워서 말 그대로.
0: 아, 때에 따라서
1: Yes.
0: 쓰는 표현이 좀
1: Right. 근데
0: 다르군요.
1: 솔직히 떠오르지 않으면 sweat a lot이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제일 많이 써요.
0: 어.
1: Okay? 그래서 알아두면 들을 때 청취가 잘 되겠죠, 그렇죠?
0: 네.
1: 자, 그리고 누구 앞에서 지금 막 bullets가 나왔어요?
0: In front of the judges.
1: So judge라고 얘기를 하면
0: 네.
1: 심사위원, 뭐 판사, 뭐 기타 등등 뭔가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0: 네.
1: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발음을 할 때요, D 사운드를 약하게 해서요, judge. 그리고 마지막에 입 모양이 하고 모여야 됩니다.
0: 오.
1: Okay? Alright, so 한번 해볼게요.
0: 네.
1: Judge, judge.
0: Judge,
1: Alright,
0: judge.
1: right. So, judge들을 앞에서 bullets를 sweat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0: 네.
1: In front of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0: 뭐뭐 앞에.
1: 누구 앞에,
0: 네.
1: right? In front of 뭐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는 거는 누구나 하지만 안 해봤죠?
0: 그쵸.
1: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울었어. 근데 우리 앞에서 울었어.
0: She cried in front of our
1: 우리니까 목적으로 us죠. She cried in front of us. How about this? We'll 쓸게요.
0: 예.
1: 내가 기다릴게.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나 기다릴게.
0: I will
1: I will
0: wait
1: wait. 그 건물 앞에서.
0: in front of the building.
1: Very nice.
0: Mm-hmm.
1: 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Yes.
1: 요거는 딱 의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0: 네.
1: Make sense? Alright. So,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문장 직접 만들어 보세요. Please. 자, 가보겠습니다. She cried in front of us.
0: She cried in front of us.
1: Alright.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본문도 읽어봐야죠. 막
0: 네.
1: bullets 떨어져요. Right?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1: 자, 이랬을 때, 아, 친구가 진짜 괜찮은 친구네요.
0: 네.
1: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0: 오.
1: So, 아유, 공감해. 오디션은 진짜 긴장될 수 있지. 아, 인정.
0: 그럼, 그럼. 이렇게 또 누가 한마디 해주면.
1: 아, 그럼요.
0: 너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1: 그날 편하게 그래도 잘 수 있어요.
0: 그쵸. I feel you. 나도 너 느껴.

0: 성격. It can be really
1: 뭐 할 수 있다고요?
0: 긴장될 수 있다.
1: 오케이.
0: 아, 자, 왜 여러분, 이렇게 길죠?
1: 한번 써보세요.
0: It can be. 이 시 여기서 오디션 같은데. 오디션은 진짜로.
1: Alright. 뭐 할 수 있다.
0: 긴장될 수 있다. Can be 이미 다 있는데. 저는 여기 그냥 nervous만 쓰고 싶거든요.
1: 오케이. Okay. 그럼 형용사를 쓰면 되겠네요.
0: 그래요, nervous.
1: Nervous, 오케이. Okay.
0: 너무 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1: 아, 저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0: 네.
1: 일부러 헷갈리게 길게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0: 정말 별로예요.
1: 진짜 죄송해요. 근데 그게 예. 저의
0: 아, 그렇죠?
1: 성격이에요.
0: 예예예. 예, 예.
1: So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ous. 여러분 정답이랑 맞춰보시고요.
0: 네.
1: 정답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0: 어?
1: 이거 didn't I mention this before?
0: 그래요?
1: I mean, okay, nervous한 거는 뭐라고 해석해요?
0: Nervous는 긴장된.
1: 긴장하는 거죠.
0: 긴장하는
1: 거.
0: 오케이?
1: 네. 근데 그 오디션이 오디션 이벤트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이벤트가 이러고 있나요?
0: 아, 걔가 그러는 게 아니죠.
1: 아니죠. 누가 긴장해요?
0: 내가.
1: 내가 긴장하는 거죠.
0: 아.
1: 그러면 그 오디션은 이 오디션이라는 상황이 본인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0: 네. 하지만 영어는 이게 헷갈려요.
1: 그렇죠.
0: Exciting, excited, interested, interested,
1: yes.
0: interesting. Yes.
1: 다 같은 패밀리입니다.
0: 아, 정말.
1: okay, so nerve wracking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0: 네.
1: 이 nerve wracking이라고 하는 게 긴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0: 하게 만드는.
1: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의역하면은 긴장되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 방금 슬기 씨가 쓴 거.
0: 그건 바로 nervous입니다.
1: 얘는 긴장한. 한마디로 뭐예요? 정확하게 하면 긴장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주어가 내가 됐을 때.
1: That's right.
0: 쓸 수 있겠네요.
1: 꼭 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0: 누군가.
1: 어떤 누군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So nerve wracking은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자, 그리고요. 이거 하나만 잡고 마무리해 볼 텐데요. I feel you.
0: Yeah.
1: 자, 제가 공감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전에 다른 걸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0: 네.
1: 이거 아마 처음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거 직역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I feel you.
0: 나도 느껴.
1: 나도 느껴. 뭐냐면 너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 다 흡수가 돼.
0: 네.
1: 그래서 I feel you 하면 아, 공감해.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비격식이에요.
0: 예.
1: 굉장히 캐주얼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보통 I feel you. 아니면 뭐 동네 이웃끼리도 쓸 수가 있겠고요. 좀 친하면은.
0: 네.
1: So,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가볼게요.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이거 무슨 뜻일까요?
0: 나 너 완전 공감해.
1: Uh-huh.
0: 그거 완전
1: 지치는 거예요.
0: 아, 맞아. 지쳐버리잖아.
1: 게 만드는 거예요.
0: 아, 지쳐버리게
1: right? 그래서 내가 exhausted가 된 거죠.
0: 예.
1: Okay? 그래서 exhausting은 지치게 만드는 이 되겠습니다.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자,
0: I feel you.
1: I feel you.
0: I have 네. trouble too. 나도 그거 문제 있어.
1: 맞아요. 나도 그거 애 먹었었어. Have trouble. 이 애를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 공감해. 나도 있잖아. 애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0: Yes.
1: 그리고 참고로요. 자, I feel you 말고 제가 전에 갖고 왔던 것은 난 당신의 말이
0: 동의해.
1: 당신의
0: 들려.
1: 말이 들려.
0: I hear you.
1: 아하. Remember this?
0: Yes.
1: Alright. So I hear you 해도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0: 네.
1: 얘가 더 캐주얼할 뿐인 거예요. I hear you. I feel you. 공감해. 자, 읽어볼게요.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자,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0: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1: 두 번째는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0: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1: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2: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2: I 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 있지 마유. 만나볼까요?
2: 네. Mess up something. 뭔가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
3: 그죠.
2: 목소리 키워주세요.
3: 네.
2: 내가 그 일정을 망쳤어.
3: I messed up the schedule.
2: 그렇죠.
3: 나
2: 댄스 오디션 망쳤어. 내 댄스 오디션 망쳤어.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2: There you go. 그 요리사가 레시피를 망쳤어요.
3: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2: There, 이거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3: 네.
2: 자, 읽어볼게요. I messed up the schedule.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or something.
3: Yes.
2: 자, 그녀는 우리 앞에서 울었어.
3: Oh,
2: 과거형으로.
3: She cried in front of us.
2: You got it. 자,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Will 써볼게요. 그 건물 앞에서 나 기다릴게.
3: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2: 나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3: yes.
2: 땀을 비오듯 흘렸어.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2: 와.
3: 와.
2: 와. 와, 대단합니다.
3: Yes.
2: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cried in front of us.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대화 드릴게요. 전체대화 주세요.
4: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5: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4: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5: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Oh, this is so hard. This action.
7: Oh,
6: my God.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7: Oh,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6: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7: Oh,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s okay. Don't worry. Just practice more. Like this.
2: Oh. Great job, you guys.
3: 네.
2: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2: There you go. Be going to를 사용해서
3: 네.
2: 나 원래 가려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이룰 거야. So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가 되겠습니다.
3: 네.
2: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Mess up something.
3: Oh.
2: So 뭔가를 망치다인데 사실은 좀 엉망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요. 조금
3: 네.
2: 엉망으로 만들다였습니다.
3: Mm-hmm.
2: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3: 아이고.
2: 아, 뭔가 막 못생기게 나왔어.
3: 아, 속상하죠.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다 같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힘 레벨 4 31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31강은 네, 감탄문이란 제목으로 새로운 유닛을 공부하는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안문에 대해서 배웠죠? 제안문, 감탄문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 형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제안문 잘 정리해야지 오늘도 열심히 또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내주었던 Next Step Challenge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을 배우고 지문 하나를 읽어보자. 뭐뭐 하자라는 뜻을 가지는 제안문입니다. 자, 뭐뭐 하자 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말이 있어야 되죠? 바로 Let's로 시작해야 되고요. 이 문장은 두 가지의 행동을 제안하고 있어요. 문법을 배우고 읽어보자 해서 배우다, 읽다 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를 써야 돼요. 먼저 문법을 배우다란 말이 되도록 learn이라는 말을 이어 쓰고요. learn의 목적으로 문법, 뭐죠 여러분? grammar입니다. 그래서 let's learn grammar, 문법을 배우자. 그리고 뭐뭐 하고 라는 뜻으로 접속사 and 써주고요. 이어서 뭐 하자고요? 지문 하나를 읽어보자. 네, 동사 원형부터 쓰죠. read 한 다음에 목적어로 하나의 지문, one passage 이렇게 이어 써주면 완성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Let's learn grammar and read one passage.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문법을 자세히 배우고 지문도 하나 읽어볼 거예요. Today's learning point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새로운 문법 공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스텝인에서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로 감탄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정말 어떠하구나 이렇게 감탄을 담고 있는 문장은 어떻게 영어로 읽고 쓸 수 있을까요? 스텝업에서는 배운 문법을 적용해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origin, 유래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unit 11. 네, 11번째 유닛을 시작해 봅시다. 감탄문에 대해서 나와 있죠? 감탄문은 말 그대로 감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탄이란 놀라움이나 기쁨, 슬픔과 같이 감정을 강조해서 나타내는 문장을 얘기해요. 우리말로는 정말 어떠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어에서는 how 또는 what을 써서 감탄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how나 what은 사실 감탄문이 아니라 어디에서 많이 썼죠? 의문문에서 썼죠. 질문할 때 구체적인 정보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였어요. 이번에 배우는 how 감탄문, what 감탄문에서의 how와 what은 감탄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이는지 스텝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다 준비되었나요? 우리 part A부터 what 감탄문, how 감탄문 차례대로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what 감탄문이 나와 있습니다. what은 여러분이 의문사로 알고 있는 의미가 뭐죠? 무엇, 무슨 이런 뜻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물을 때 쓰는 말이었어요. 이번에 배우는 감탄사 what은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하면 정말 정도의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what 감탄문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요. 감탄의 대상이 명사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what 다음에 감탄의 대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네, on 관사가 나오고요. 형용사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이 괄호의 의미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단수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part A에서는 what 다음에 감탄의 대상으로서 단수 명사가 올 때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part B에서는 단수 명사가 아닌 셀 수 없는 명사나 복수 명사가 올 때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자, 감탄의 대상이 이렇게 단수 명사일 때는 단수 명사니까 한 개의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이럴 때 영어는 그 명사 앞에 뭐를 쓰죠? 어나 언과 같은 네, 관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어와 언이 앞에 따라오고요. 이 위치를 보니까 what 뒤에 바로 어나 언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what 뒤에 관사 어나 언이 온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What a smart boy. 정말 똑똑한 소년이구나. 네, 소년의 똑똑함에 감탄하고 있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What은 이때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감탄의 대상이 a smart boy, 단수 명사입니다. 어가 쓰였고요. smart가 boy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소년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예문을 셀프체크에서 확인해 볼게요. 감탄사 what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What a nice day. 정말 좋은 날이구나. 네, 이때 what은 무엇이 아니라 정말이란 뜻이에요. 뒤에 보니까 형용사, 단수명사가 나왔죠. 이때 쓰인 what은 의문사가 아니라 감탄사다. 감탄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느낌표까지 같이 씁니다. 자, 그래서 한번더 문법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단수 명사가 올 때는 what 다음에 어나 언을 쓰고 또 형용사와 같이 쓰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 2번입니다. What an amazing party. 정말 놀라운 파티다. 네, 이때도 역시 what이 무엇이 아니라 정말이란 뜻의 감탄사고요. 뒤에 감탄의 대상이 an amazing party. 하나의 놀라운 파티. 즉, 단수 명사죠. 그래서 감탄문이 쓰여 있는 형태를 보니까 what 다음에 어나 언 관사가 왔어요. 이번에는 왜 언을 썼을까요, 여러분? 바로 뒤에 오는 단어가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할 때 A 모음으로 시작할 때 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an amazing party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what이라는 감탄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단수 명사를 뒤에 쓸 때의 문법적인 특징, 즉 어순을 살펴봤습니다. 자, part B에서는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죠? 역시 what 감탄문인데요. 이때는 단수 명사가 아니라 셀수 없는 명사 또는 복수 명사가 감탄의 대상일 때의 쓰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탄의 대상이 복수 명사이거나 셀수 없는 명사면 당연히 관사를 쓰지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관사는 앞에 살펴본 어와 언을 말합니다. 어와 언의 뜻이 뭐예요? 하나의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단수 명사 앞에서만 쓸수 있죠? 복수 명사라면 한 개가 아니라 두개 이상, 여러 개가 되니까 어나 언은 당연히 쓸수 없고, 셀수 없는 명사도 어떤가요? 셀수 없다는 얘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뜻하는 어를 앞에 쓸수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어나 언이 쓰이지 않고 바로 형용사가 오고요. 다음으로 이 명사가 오게 됩니다. 예문 볼게요. What amazing friends. 정말 놀라운 친구들이다. 네, 이때 쓰인 what은 의문사가 아니라 감탄사로 정말이란 뜻이고요. 감탄의 대상이 amazing friends, 친구들, 복수 명사이죠. 따라서 앞에 어나 언이 쓰이지 않고 바로 형용사 명사가 따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셀프체크 볼게요. 감탄사 what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What surprising news? 정말 놀라운 소식이다 라는 뜻이죠. 네, what 다음에 감탄의 대상 surprising news가 왔어요. 자, 이 문장도 what 다음에 어나 언 관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감탄의 대상이 되는 이 news가 바로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영어에서는 명사가 셀수 있는 게 있고 셀수 없는 게 있거든요. 이 개념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왜셀수 없는 명사인지 생각해 보면 소식이라는 이 단어, 뉴스는 한개 소식, 두개 소식, 세개 소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소식을 포함하는 큰 개념이에요. 소식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서 셀수 없다고 봅니다. 셀수 없는 명사, 뉴스이기 때문에 앞에 어나 언을 쓰지 않았어요. What a surprising news! 아니고, What surprising news! 이렇게 써야 돼요. 다음 2번도 함께 볼게요. What delicious food! 정말 맛있는 음식이다. 네, 역시 what을 정말 이렇게 강조의 의미로 감탄사로 해석을 했고요.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이 감탄의 대상이 되겠죠? 자, 이번에도 what a delicious food가 아니네요. 왜 그럴까요? 바로 food가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뉴스와 마찬가지로 food도 셀수 없는 명사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음식 셀수 있잖아요, 선생님? 한개 음식, 두개 음식, 세개 음식? 네,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셀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영어로 셀수 있는 음식은 개별적인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one apple, two apples, three bananas, four sandwiches. 이런 개별적인 음식은 셀수 있는 명사지만 그 모든 걸 포함하는 음식이라는 개념은 셀수 없는 큰 개념이에요. 따라서 food는 셀수 없는 명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라고 안돼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익숙해져 보는 거예요. What delicious food. 정말 맛있는 음식이다.
네,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what 감탄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part 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C는 how 형용사 부사가 쓰이는 감탄문이에요. 즉, how 감탄문입니다. 자, how도 우리가 의문사로 잘 알고 있죠. 어떠한 또는 뒤에 형용사 부사가 와서 얼마나 뭐뭐한지 우리 유닛 3에서 how 의문문 배웠었거든요. 정도를 물을 때쓸수 있는 의문사로 how를 배웠었는데 이번에 배우는 감탄사 how도 유닛 3에서 배운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때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면서 감탄하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즉, 뒤에 나온 형용사와 부사를 이용한 감탄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what 감탄문은 뒤에 명사가 왔었죠? how 감탄문은 형용사 또는 부사가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예문 볼게요. How delicious this cake tastes. 얼마나 맛있는지 이 케이크. taste는 맛이 나다라는 뜻의 동사로, 네, 한번더 해석하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How delicious this cake tastes를 이 케이크는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우리말로 매끄럽게 해석을 해봤고요. How delicious. How 다음에 형용사 delicious가 왔죠?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How 감탄문 같은 경우는 뒤에 this cake 주어고요. taste 동사입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 형태를 띨 때가 많아요. 자, 만약에 how가 의문사였으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How delicious does this cake taste?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로 쓰였을 겁니다. 네, 이 문장은 주어 동사가 차례대로 평서문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또 이렇게 느낌표도 있으니까 확실히 알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예문 더 볼게요. 감탄사 how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how nice. 얼마나 좋은지. 네, nice가 형용사, 좋은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맥락상 파악이 가능하면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자, 이 내용은 이따가 part 뒤에서 자세히 배워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2번 볼게요. How fantastic the weather is. 얼마나 환상적인지 그 날씨가. 네, 날씨가 얼마나 환상적인지. 정말 날씨가 환상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감탄문이 되겠죠? How 다음에 fantastic 형용사가 왔어요. 그리고 뒤에 주어 the weather 그리고 동사 is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환상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how 감탄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How 다음엔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그 형용사와 부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파트 D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문 뒤에 주어 동사가 올 때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지금 what 감탄문, how 감탄문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어순도 살펴봤어요. what 같은 경우는 뒤에 어나 언이 올수 있고 이때는 뒤에 오는 명사가 단수 명사일 때고 만약에 명사가 셀수 없거나 복수일 때는 바로 형용사, 명사 이 순서대로 가죠. 사실 이 명사까지만 해도 의미가 대부분 통하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또 how 감탄문도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how 형용사 또는 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따라올 수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네요. 그렇단 얘기는 따라올 수도 있지만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략되기 전에 what 감탄문이 어떻게 쓰여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n interesting story it is.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다. It is, 그것은. 스토리까지만 해도 흥미로운 이야기다. 즉, an interesting story라는 명사. 감탄의 대상이죠? 이 감탄의 대상을 what으로 강조해줘서 what 감탄문을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써서 완전한 문장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원래 만약에 감탄문이 아니라 평서문이었다면 이렇게 썼었겠죠? It is an interesting story. 그것은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네, 이 문장은 평서문입니다. 단순한 사실 생각을 전달하는 글로서 주어 동사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문장을 얘기하죠. 자, 이 문장

문장을 이렇게 감탄문으로 바꾸면 감탄의 대상이 uninteresting story.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말 앞에 what을 써서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주어 동사를 맨 뒤로 보내서 쓸 때도 있고 생략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주어 동사는 평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 is였습니다. 자, 이렇게 평서문과 감탄문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문장의 구조를 더잘알수 있거든요. 이따 셀프체크해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생략하며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주어 동사를 꼭 써야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미상 구체적인 주어와 동사를 말해야 될 때는 꼭 써야겠죠. 예문 보겠습니다. How fast time flies? 얼마나 빨리 시간이 날아가는지, 즉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구나. 시간이 간다란 표현으로 flies, 날아간다라는 동사를 쓸수 있거든요. 자, 이 문장은 how 형용사, 이때는 부사죠. how 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생략하지 않고 써서 무엇이 빨리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네, 이렇게 생략하지 않고 쓸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how fast 이렇게 썼으면 뭐가 빠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썼다는 거예요. 이 감탄문도 원래 평서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쓰였었겠죠? Time flies fast. 시간이 빨리 간다. 자, 근데 이 fast라는 부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how를 붙여서 how fast 앞에 말하고 나머지 주어 동사를 뒤로 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평서문과 감탄문 비교해보는 연습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셀프체크해서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How politely he speaks or speaksy. 얼마나 공손하게 그가 말하는지. 이런 의미의 문장이 돼야 돼요. 그는 정말 공손하게 말하는구나. How 다음에 부사 왔고요. 주어 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알맞은 어순은 he speaks가 되겠습니다. How politely he speaks. 자, 이 문장도 일반적인 평서문이었다면 이렇게 쓰여 있었겠죠? He speaks politely. 그는 공손하게 말한다. polite를 강조하기 위해서 How polite와 함께 앞에 쓰고 나머지 주어 동사를 뒤에 쓴 겁니다. 다음, 2번, what 감탄문이네요. What a beautiful voice she has or she is.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그녀는 가지고 있구나. 라는 뜻의 감탄문이에요. 자,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she has가 될까요? she is가 될까요? 네, she has가 돼야겠죠? 자, 이 문장도 평서문으로 바꿔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She has a beautiful voice.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다란 표현이 맞나요? She is a beautiful voice.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이다가 맞나요? 네, 가지다라는 뜻이 돼야 되니까 이 문장이 맞고 이 앞에 쓰인 주어 동사가 그대로 뒤에 온 거예요. 자, 그럼 완성된 문장 읽어볼게요. What a beautiful voice she has.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 내용 모두 배웠고요. 이지 가이드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탄문을 배우고 있어요. what 감탄문이 있고 how 감탄문이 있다. 어순에 좀 주의하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죠? 뒤에 단수명사가 오면 what 다음에 on, 관사가 오고 형용사를 쓸수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무엇이구나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감탄의 대상이 셀수 없는 명사이거나 복수 명사이면 on을 쓰지 않고 나타냅니다. what amazing friends처럼요. 여기에 on, 안 썼죠? 다음 how는요.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뭐뭐한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감탄문 뒤에는 원래 주어 동사가 있었습니다. 주어 동사는 맥락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반드시 의미가 전달돼야 할 때는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했고요. 자, 이제 스텝법에서 독해 지문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배운 감탄문의 내용 기억하면서 1번 지문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읽을 글의 주제는 origin, 유래, 기원입니다. 무엇의 유래를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봐요. A bug is a mistake or a problem in a computer program. 버그는 또는 벌레, 곤충이죠. 버그는 실수 또는 문제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네, 여러분 컴퓨터 할때 버그란 말 들어봤나요? 네, 그 버그란 용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수 또는 문제. 컴퓨터 프로그램 할때 그때 생기는 실수나 문제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버그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 But why is it called a bug? 그런데 왜 그것은 버그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Be called, 비동사 called 하면 뭐뭐로 불리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오는 말이 그 이름이 되겠죠. 왜 곤충, 벌레란 뜻을 가지는 버그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하고 벌레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This is because the first bug was a real bug. 이것은 때문이다. 첫 번째 버그가 실제로 진짜 곤충, 벌레였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이것은 무엇이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유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Because 나왔고요. The first bug 여기가 주어죠. 그 다음 was 동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버그가 첫 번째 버그가 실제 벌레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라고 딱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유래를 또 알아봐야겠죠? In 1947, a big computer was not working right. 1947년에 큰 컴퓨터가 working, 잘 작동하지 않았다. 여기서 working은 일하다란 뜻이 아니라 기계가 작동하다란 뜻으로 쓰였거든요. Not working right이니까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았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Engineers found a tiny moth inside the computer. 기술자들은 찾았다. 작은 나방을 컴퓨터 안에서. Engineers, 기술자란 단어 예전에 배웠었죠. Found는 find의 과거로 찾았다란 뜻이에요. Tiny는 small과 같은 의미로 작은, 특히 아주 작은 대상을 일컬을 때 꾸며주는 말이고요. 실제로 뭘 찾았다고요? Moth, 나방을 찾았대요. 컴퓨터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벌레 맞네요. It was messing up the big machine. 그것은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 큰 기계를. 네, 여기서 말하는 it은 앞에 나온 tiny moth가 되겠죠. 나방이 망치고 있었대요. 엉망으로 만들다라는 뜻으로 mess up이란 표현이 쓰였죠. 망치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 큰 기계를. 여기서 말하는 the big machine은 the big computer. 큰 컴퓨터를 말할 거예요. 다음, What a surprise!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what 감탄문이 나왔네요. what 다음에 감탄의 대상, a surprise, 단수 명사가 왔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a와 surprise 사이에 형용사가 오지 않았죠? 네, 이렇게 형용사를 쓰지 않아도 돼요. 놀라운 일이라는 뜻의 surprise가 이미 감탄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형용사를 쓰지 않고 나타냈네요. Surprise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놀라운 일이란 뜻이에요. 다음 문장. Since then, any error in a computer program is called a bug. 그때 이래로 어떤 오류는 어디에 오류?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있는 어떤 오류는 불리게 되었다. 뭐라고요? A bug라고요. How funny. 얼마나 재미있는지. Funny는 형용사입니다. How가 와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렇게 감탄문이 됐고 뒤에 주어 동사는 의미상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a bug라는 용어가 유래했는지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어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봐야겠죠?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제목이란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1번 What the first bug really was. 첫 번째 벌레가 진짜로 무엇이었는지. 네, 이 글이, 이 보기가 전체 글을 반영하는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첫 번째 벌레가 실제로 moth, 나방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이 글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죠? 이 글은 유래에 관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를 골라야 돼요. 2번, Who found a bug in a computer? 누가 bug, 곤충을 발견했는지 컴퓨터에서. 네, 누가 발견했다고 했죠? Engineers, 여기 나와 있죠? 기술자들이 찾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보기가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글의 주인공은 a bug, 이 용어예요. Engineers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다음 3번.

0: the bug in computing started. 어떻게 그 버그가 컴퓨터에서 시작되었는지. 네, 이 글은 유래에 관한 글로서 버그라는 용어가 어떤 배경으로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는 글이었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What was the first bug in a computer?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버그는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던 첫 번째 그 버그는 무엇이었죠, 여러분? 자, 내용을 찾아볼까요? 네, 바로 engineers found a tiny moth inside the computer.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This is because the first bug was a real bug. 이것은 첫 번째 벌레가 진짜 벌레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 나왔고요. 기술자들이 아주 작은 나방을 컴퓨터 안에서 찾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발견한 첫 번째 벌레는 첫 번째 버그는 바로 a small insect, 작은 곤충, 바로 a tiny mot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처리해 주세요. 네, 1번은 a strong virus에서 강력한 바이러스죠. 언급되지 않았고요. A spelling error 하면은 철자 오류예요. 철자 오류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지 가이드로 방금 읽은 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버그에 관한 거죠. The word bug in computer programs came from a real bug. 버그라는 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came from, 왔다, 어디로부터 왔다? A real bug, 실제 벌레에서, 진짜 벌레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버그란 이름이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는 글이었어요. In 1947, a big computer had a problem. 1947년에 큰 컴퓨터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Engineers found a small moth inside the computer. 기술자들은 작은 나방을 컴퓨터 안에서 찾았어요. The moth was messing up the big machine. 그 나방이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큰 기계를. 그쵸? Since then, any error in a computer program is called a bug. 그때 이후로 어떠한 오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오류는 버그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버그가 어떻게 이름을 갖게 됐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글에 쓰인 감탄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자, 감탄의 대상이 놀라운 일, 명사 형태여야 돼요. 자, 놀라운 일이란 단어는 a surprise죠? 자, 그러면 감탄의 대상이 명사일 때는 what을 써요. What a surprise!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 표현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 정말 재밌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이란 형용사를 강조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면 what이 아니라 how를 써야겠죠? How funny. 정말 재밌다. 네, 잘했습니다. 두 개의 what 감탄문, how 감탄문이 쓰인 글이었어요. 자, 이제 리뷰 퀴즈 나갑니다. This is blank. The first bug was a real bug. 이것은 첫 번째 버그가 실제 곤충이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이다. 때문이다라는 뜻이 되도록 알맞은 단어를 빈칸에 넣어주세요. 자, 뭐가 될까요? 바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다음 시간에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9강입니다. 오늘 9강에서는 우리가 유닛 5 그리고 6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총정리해보고 워크북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 예정이에요. 자, 우리가 유닛 5와 6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떠올려 볼까요? 우리 유닛 5에서는 조동사 must 그리고 should를 공부했고요. 유닛 6에서는 다양한 조동사 표현들을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must fasten your seat belt in a car. 이렇게 말하면, 너는 차에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You must take some medicine. 이렇게 말하면, 너는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나 충고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must 살펴봤고요. 이어서 should 정리해 볼게요. should는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긴 한데, must보다는 조금 약한 의무의 표현이에요. 예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ou should recycle paper.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종이를 재활용해야 해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또, you should eat healthy food and exercise. 이렇게 말하면, 너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약한 충고의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must와 should를 꼭 비교해서 살펴보시고요. 넘어가기 전에 must에 있어서 우리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must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have to. have to입니다. 써볼게요. 자, must는요, have to랑 바꾸어 쓸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의 표현으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must not과 don't have to를 비교해 볼 거예요. 방금 봤던 must와 have to는 비슷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부정문으로 쓸 때는 조금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must not은 누구의 부정문일까요? must의 부정문이겠죠? don't have to는 누구의 부정문일까요? have to의 부정문입니다. 자, 이두 가지 부정문의 형태는요, 여러분이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의 차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형태의 차이부터 살펴보면요, 이 must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의 부정문을 만들려면 뒤에 not을 붙여야 하죠. 따라서 must not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have to의 경우에는요, have to 자체가 일반 동사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앞에 don't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have to not이 아니라 don't have to 이렇게 나타낸다. 이 형태의 차이를 먼저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의미 차이 갈게요. 자, must not은요, 뭐뭐 해서는 안 돼라는 강한 금지의 의미입니다. 반면 이 don't have to는 뭐뭐 해서는 안 돼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이 must not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차이를 꼭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You must not drink that. 자, must not이니까 너는 그것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어때요? You don't have to drink that. 마시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너는 그것을 마실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형태와 의미 차이를 반드시 정리해두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다양한 조동사 표현들을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표로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could you please 혹은 would you please 하면 부탁할 때 공손하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뭐뭐 해주시겠어요? 뭐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묻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could you say that again? 이렇게 말하면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please를 넣으면 조금 더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Could you please say that again? 이렇게 말하면, 아, 그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had better인데요. had better. 여러분, better이라는 게더 낫다 이런 의미죠? had better은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는 충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had better say sorry라고 말하면 너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좋겠어. 이런 충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You had better say sorry 무슨 뜻이에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편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충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will, is to. 둘다 공통점은요, 과거에 뭐뭐 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에요. 자,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어 주는데요. 바로 예문 볼게요. Jake used to live in London 이라고 했습니다. Jake는요, 과거에 런던에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 과거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 바로 이 used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살았다. 지금은 안 산다는 뜻이겠죠? 하나 더. He would visit Australia once in a while 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가끔씩 호주를 방문하곤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안 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이와 같이 used와 would는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습관을 나타내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would like to 그리고 would like입니다. would like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would like는요, 좀 달라요. 무엇을 원하다라는 의미로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명사를 원하다라는 의미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like to have some milk 라고 하면 나는 우유를 마시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 I'd like some juice 하면 나는 주스를 좀 원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Would like to 뒤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온다면, would like 뒤에는 이와 같이 명사나 명사구가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워크북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쌤이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봐요. A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라고 했고요.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기의 표현들을 살펴보니까 다양한 조동사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must와 must not이 보이죠? must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면, 이 must not은 반드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don't have to와 doesn't have to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구분한다면 문제풀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볼게요. 그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갈 필요가 없다 밑줄 쳐볼게요. 여기서는 must not이 나오면 안 되겠죠?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어 한번 볼게요. he네요. 따라서 정답은 doesn't have to. 언제 don't를 쓰고 언제 doesn't를 쓰죠? 주어가요. he나 she 혹은 이실 때에는 반드시 doesn't를 써 주어야 하고요. 나머지 주어인 경우, 뭐, I, you, we, they, 이런 경우들에는 다 don't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너는 그녀의 생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강한 금지니까 바로 must not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그녀는 8시까지 집에 와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우리 must 배웠죠? She must come home by 8. By 8라는 것은요, 8시까지입니다. 우리 by 뒤에 이렇게 시각 표현이 나오면 몇 시까지라는 표현으로 같이 기억해 둘게요. 이어서 4번입니다.

자, 너는 즉시 집에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밑줄. 자, 무슨 표현일까요? must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you must go home right now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라고 했어요. 강한 금지니까 must 뒤에 덧붙여서 we must not tell a lie가 되겠고요. 6번 보시면 너는 펜을 사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할 때는 don't have to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7번입니다. 엄마는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이므로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를 넣어주세요. 주어가 mom이네요. mom은 여자 한 명이잖아요. 따라서 she랑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이때에는 don't have to예요, doesn't have to예요. 정답은 doesn't have to가 되겠습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어서 8번입니다. 우리는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므로 당연히 must를 넣어줘야겠죠. We must follow the traffic rules. 우리는 교통 법규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B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강을 위한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should 또는 shouldn't를 써서 완성하고 우리말 뜻까지 써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때 건강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자, 뭐뭐 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의무의 표현, 충고의 표현, should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shouldn't는 언제 쓰나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You been can't get enough rest. 여러분, get enough rest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다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should가 되겠고요. 우리말 뜻을 써보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어서 3번입니다. You brush your teeth after meals라고 했어요. 우리 식사한 다음에는 이를 닦아야 합니다. 그쵸? 따라서 should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식사한 후에 이를 닦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인데요. 자, 여러분, smoke라고 하면 담배 피우다입니다. 우리 담배 피우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어가 주어야겠죠? 따라서 you shouldn't smoke 해주시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라고 부정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인데요. 우리 drink too much coffee 이렇게 말하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잖아요. 건강에 안 좋겠죠? 따라서 You shouldn't drink too much coffee 이렇게 넣어주시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우리 이 exercise regularly라는 표현 알아둘게요. regularly라는 것은 규칙적으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겠죠. 따라서 should를 넣어줍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7번 갈게요. Eat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겠죠? 따라서 should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인데요. Watch too much TV 라고 하면 너무 TV를 많이 보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겠죠? 따라서 shouldn't를 넣어주시고요. TV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 형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C로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안에 주어진 표현과 must 또는 must not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must의 의미는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면 이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강한 금지의 표현이었죠.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너는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라고 했습니다. 자, 많이 먹으면 안 돼라고 했어요. 그러면 you must로 시작할까요? you must not으로 시작할까요?
You must not으로 시작해 주시고요.

이어서 설탕을 너무 많이 먹다라는 표현은 eat too much sugar 해서 you must not eat too much sugar이 되겠습니다. must not eat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는 너무 많은 설탕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면 안 된다니까 we must not으로 시작해야겠네요. 여기서 먹다라는 표현은 eat here. 따라서 we must not eat here.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3번인데요. 당신은 가게 앞에 주차해서는 안 돼요라고 했어요. 주차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you must not 뒤에 주차하다 park 써주면 됩니다. you must not park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디에? in front of the shop 가게 앞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이 조동사 must 혹은 must not 뒤에는 동사 원형의 형태가 나온다는 점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must not 뒤에는 동사 원형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번 갈게요. 제가 이가 아파요. 저는 치과에 가야 해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I must go to the dentist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동사 원형 go가 나와 있죠. 치과에 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입니다. 학생들은 9시까지 학교에 와야 합니다라고 하였는데요. 자, 학생들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므로 students must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교에 오다, come to school, 몇 시까지? by 9. 그래서 정답은 students must come to school by 9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인데요. 나는 탐의 생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잊어서는 안 된다 밑줄 must not forge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must not forget Tom's birthday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must와 must not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너는 월요일 회의에 늦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너는 늦으면 안 된다. 우리 어디에 늦다라는 표현은요. be late for 이거든요. 따라서 you must not be late for Monday's meeting 이렇게 써주시면 너는 늦어서는 안 된다. 근데 어디에? 월요일 회의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8번. 너는 꼭 약을 먹어야 한다. 꼭 뭐뭐 해야 하는 거니까 you must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약을 먹다라는 표현 여기 나와 있습니다. take your medicine. 따라서 정답은 you must take your medicin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take someone's medicine 하면 누구의 약을 먹다라는 표현이에요. 약을 먹다라고 할 때는 take라는 동사를 쓴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괄호 안에 주어진 동사와 should 또는 should not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1번이에요.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학교에 몇 시까지? 9시까지 가야 할것 같아.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should be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동사 뒤에는요, 동사의 원형을 써 주어야 하므로 should be와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네, 2번입니다. 이번에는 we 빈칸 seat belts in the car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wear seat belts 하면요, 안전벨트를 매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차 안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야 하죠. 따라서 we should wear seat belts in the ca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이번에는 speak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speak too loudly라고 하면 너무 큰 소리로 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도서관에서는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shouldn't를 써주세요. You shouldn't 혹은 should not speak too loudly in the library 이렇게요. 이어서 4번인데요. 자, 이번에는 quit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quit은 그만두는 거예요. quit
smoking 하면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다. 즉, 금연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는 금연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For his health.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he should quit smoking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5번인데요. 자, be라는 동사를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should가 들어가는지 shouldn't가 들어가는지 살펴볼게요. 우리는 기차 시간에 늦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it's coming soon, 곧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we should not be late for the train 이렇게 써주시거나 줄여서 we shouldn't be late for the trai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인데요. 자, wear a helmet. 아까 봤죠? 이 wear이라는 동사는요. 입다, 착용하다, 매다 이런 뜻이에요. 즉, wear a helmet 하면 헬멧을 착용하다네요. 우리는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we should wear a helmet. 7번에 respect는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인들을 공경해야 하므로 you should respect all people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어서 8번입니다. wash your face 하면요, 세수하다죠. 너는 세수해야겠다. 약간 더러워 라고 했으니까 you should wash your fac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워크북 유닛 6의 다양한 조동사 표현들을 연습해 볼 건데요. A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이 근처엔 예전에 학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전엔 학교가 있었지만 밑줄 해볼게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자,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어 줄 수 있는 말은 바로 used to 인데요. 자, would와 used to 둘 다 과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만 would의 경우에는 상태를 나타내어 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상태가 나올 때는 used to를 써주는 거예요. 과거에 여기 근처에 학교가 있었던 것은 과거의 상태이므로 우리는 used to 조동사를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나는 그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자, 뭐뭐 하고 싶다. would like to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I'd like to 라고 줄여서 썼는데요. 여러분, I'd는 누구의 줄임말일까요? I would의 줄임말입니다. I would를 줄여서 I'd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앞에 있는 I'd better에서는 이 I'd가 I would의 줄임말은 아니에요. 뒤에 있는 better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I'd는요. I had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의 형태가 같네요. 자, I'd better은 I had better의 줄임말이고 I liked는 I would like to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뒷부분을 보면 어떤 말의 줄임말인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뭐 하고 싶다, 소망의 의미이므로 I'd like to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인데요. 나는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자, 뭐뭐 하고 싶다, 소망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I would like to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4번인데 Dustin은 매주 토요일마다 수영을 가곤 했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할 때는 조동사 used to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나는 달로 여행을 가고 싶다 라고 했는데요. 자, 가고 싶다, 소망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would like to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6번인데요. 제가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할 때는 우리 could you 혹은 would you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 자, 뭐뭐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표현은 had better 입니다. had better. 강한 충고의 표현이에요. 정답 확인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B번입니다. 괄호 안의 표현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I have a headache 라고 했어요. 나 두통이 있다는 거죠. 두통 있으면 진찰받으러 가야 합니다. 따라서 I had better see a doctor 이렇게 써줄게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He failed the test. 그는 시험에 불합격했대요.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

0: 따라서 he had better study harder 이렇게 써줄게요. 자, 이어서 3번인데요. 이번에는 had better 뒤에 not을 써주어야 하네요. 너는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더 이상 먹지 않는 게 좋겠다. You had better not eat anymor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인데요. 제인은 아주 아파 보여요. 아파 보이니까 의사 선생님께 진찰받으러 가야 합니다. 따라서 she had better go and see a doctor 이렇게 써줄게요. 우리 go and see a doctor 자체가 의사 선생님께 진찰받으러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5번인데요. 나는 다음 열차를 놓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이므로 I had better not miss the next train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입니다. 나는 지금 가보는 게 좋겠어. I had better go now가 되겠죠. 이어서 7번입니다. 너는 우산을 챙기는 게 좋겠다. 이므로 you had better take an umbrella.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인데요. 보기에서 알맞은 동사를 한 번씩만 골라 used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어요. 자, used니까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1번 보겠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저녁을 요리하곤 했다겠죠? 따라서 used to cook. 2번, 나의 남동생은요, 줄넘기를 하곤 했다입니다. 여러분, 줄넘기 하다라는 표현은요, jump rope인데요. 자, 과거에 하곤 했던 것이므로 He used to jump rope every morning이 되겠고요. 3번 보시면 나는 여름에 해변에 가곤 했다이니까 used to go. 그리고 4번에 그녀는 안경을 끼곤 했다, 쓰곤 했다니까 used to wear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나는 숨바꼭질을 하곤 했다입니다. Hide and seek 하면 숨바꼭질이에요. I used to play. 6번, Daniel은 개를 무서워하곤 했다입니다. 우리 be afraid of 하면 무엇을 무서워하다예요? Daniel used to be afraid of dogs. 7번, Sophia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대요. used to have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D인데요. A에 이어질 알맞은 말을 B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I'd like to speak to Susan. 저 수잔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에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안에 계신지 보겠습니다. I'll see if she's in.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 fill out a form이라고 하면 양식을 채우다요. 이 양식을 좀 채워주시겠어요? 라는 말에 물론이죠. 제가 펜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요. 자, 3번 보시면 They don't take credit cards. 그들은 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아, 정말? 그러면 we'd better bring some cash. 현금을 좀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네요. 4번입니다. What floor? 몇층 눌러드릴까요? 라고 하였으므로 2층이요. 5번에 What would you like? 어떤 것이 좋으세요? 어떤 것을 원하세요? 라는 질문에 치즈버거 하나랑 콜라 하나를 원합니다. 5번, 6번, 엄마께 소리를 질러서 너무 죄송한데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했을 때, 너는 빨리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좋겠어. 라고 충고할 수 있고요. 이어서, 과거에 무엇을 하곤 했냐? 라는 질문에, 나는 과거에 이런 것을 하곤 했어. 라고 답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올래? 우리 파티가 있어. 라는 질문에, I'd love to, but, 좋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할머니를 방문해야 해. 라고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현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258강 자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순서는 쓰기가 되겠습니다. 분사구문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자 오늘 쓰기 연습 자 그럼 이제 다섯 문장 해보실 텐데요. 자 공부하실 순서는 자 분사구문 활용해서 문장 다섯 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듣고 따라 읽어 보시면서 자 공부했던 내용들 자 리뷰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한국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북이가 보낸다 95%를 이게 기본 뼈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렇게 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영문 안에서 고르시면 어때요? The turtle 이라고 하는 게 1번일 거고요. 시간 따위를 보낸다 쓴다 뭐죠? 동사로 자, spend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95%를 쓰는 것이니까 95%가 3번이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지금 요거랑 요거의 어순만 여러분들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삶의 95%이기 때문에 이 삶의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적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단어 이상이네요. 95% of its life가 되는 것이 맞죠. 자,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 4번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 된 채로? 물속에 모래 아래 묻힌 채로.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이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데 문장 맨 앞으로 가든가 아니면 문장의 맨 꼬랑지로 가든가.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 보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순에 근거해서 자, 한글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면 자, 주어 동사의 목적어, 형용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 요 부분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부사적 수식어인데 다시 한번 it이다. 그 얘기는 앞쪽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고 동시상태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삶의 90%를 보낸다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묻혀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자, bury가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스펠이 이렇게 되는 동사죠. bury. 요것이 지금 ed가 붙으면서 앞쪽이 i로 바뀌었고요. buried. 수동의 구조가 되니까 뒤쪽에 under the sand and wa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속에 있는 모래 아래에 이렇게 묻힌 상태로 묻혀 있으면서 삶의 95% 정도를 보낸다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충분히 납득이 되셨죠? 자, 그러시면 자, 요 문장 복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urtle that spend 95% of its life로 시작하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MD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의미상의 주어는 똑같았기 때문에 생략됐었고요. being도 생략돼 있었네요. 자, 그 이하는 뭐였습니까? buried under the sand in the water.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무리 짓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어떻습니까? 그 책이 간단한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MD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 뭐를요? 그것을 목적어. 됐어요? 그러면 쉽게는 이제 또 부사적 수식어잖아요. 그럼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왜 못 정하시냐고요, 도대체. 자, 문장에 기본적으로 요 아이 맨 앞으로 뺄게요. 1번. 그 다음에 주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2번. 그 다음에 3번. 뭐를요? 4번. 그 다음에 easily는 동사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는데 요거는 저는 맨 끝으로 한번 좀 빼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거를 영문으로 여러분도 지금 그 아래쪽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영문이 이거 뭐 못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없죠. 그 책이 간단한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는 뭐예요? The book written in

example English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1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요? beginners가. 어떻게 됩니까? can read. 이게 3번이고요. 뭐를요? 그 책을요. 어떻게요? easily. 쉽게요.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어순 구성 지금 한글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영문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 분사구문으로 쓰여진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쪽에 written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당황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장을 만약 지금 우리가 글로 썼지만, 나중에 혹시 지문 안에서 만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마시고, 컴마가 있고, 부사적 수식어인데, PP다, 분사다. 그러면 뭐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는 being이 생략된 게 맞아요. 그런데 분사구문 앞에 명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당황해 하지 마시고, 니들 주어가 서로 다르구나. 너 독립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살려놨습니다. 그 책이 쓰여졌죠. 뭐 안에서? 간단한 영어. 쉬운 영어로, 그러니까 이거는 simple English는 사실은 간단한 영어로 직역했지만 쉬운 영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더 우리말에는 적당합니다. 그래서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라고 과거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자 뒤쪽에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제로 갈게요. 그래서 자그 책이 그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어때요? 자 초심자들도 자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직역해 놨는데요. 초심자들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읽을 수 있어요. 그 책을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인트 정리까지 다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자, 그러시면 암기 시도해 보셔야겠죠?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written 됐어요? In simple English. 여기까지가 지금 앞쪽에 MD예요. 어떻습니까? 자, beginners can read the book easily.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절로 복원시켜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Because the book is written in simple English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번 또 마무리를 짓고요.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옥수수 먹는 동안 양손으로 그걸 쥐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뼈대가 무엇입니까? 애들이 쥐고 있대잖아요. 쥐고 있다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잖아요. 자, 그럼 그것들을, 이게 3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들이 다 이제 수식어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문 한번 볼까요? 영문으로 보면 뭐예요? 많은 어린이들이. Many children. 자, 그 다음에 쥐고 있는 건 뭐죠? 우리 hold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뭐를 갖다가 쥐고 있습니까? 자, 바로 their corn.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옥수수들을 손으로 이제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나머지들 어떻게 돼요? In Korea, 그 다음에 with both hands, 그 다음에 while eating them.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순서만 여러분들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뭘맨 앞에다 둘까요? 이거를 맨 앞에다 둘 수도 있고, 이거를 맨 앞에다 둘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 뭐 이걸 맨 앞에다 주는 것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자, 그거는 글 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게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갖다가 그냥 1번 앞에다가 두려고 해요. 그래서 in Korea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것들을 쥐고 있는데 뭘로 쥐고 있어요? 양손으로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3번 뒤에다가 넣고 싶고요. 그다음 뭐 하는 동안에? 걔네들을 먹는 동안에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은 3번의 뒤에 뒤쪽에, 맨 마지막에 배치시키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자, 이제 한글 어순 먼저 배열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 주어, 동사, 목적어. 요거는 이제 옥수수들을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이 MD, 요것이 또 MD. 이런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지금 영문으로 그대로 옮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 실제로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옥수수 먹을 때 애들 어떻게 먹어요? 양손으로 이렇게, 그죠? 예, 붙들고 이렇게 먹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한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묘사한 그런 문장이 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요 문장 여러분들 복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아, 복기 전에 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While은 시간의 접속사로 쓰여서 뭐뭐 하는 동안에가 되겠고요. 자, 이 분사 구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가 지금 다시 살아남아 있다의 지점, 그 다음에 시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형 분사 구문으로 썼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 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내용 한번 복기 한번 좀 해볼까요? In Korea. 한국에서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Hold the cor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옥수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뭘로요? With both ha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손으로. 뭐 하는 동안에? While eating them.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3번도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이 문장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공자는 사람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맨 앞에 있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는 뭐예요? 부사적 수식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자가 주어. 자, 동사는 이해했다. 이해했다가 타동사니까 고통을. 이게 문장의 뼈대 아니에요? 자, 그러시면, 물론 뭐 앞쪽에 있는 MT는 뼈대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것만 일단 어순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because를 여러분들 찾으셨을 텐데, 없어요, because가. 자, 그러면 뭐다? 요거는 분사구문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생략된. 자,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raised. 탁 나와 있어요. raise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생략됐다는 얘기죠? being이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raise는 들어올리다의 뜻도 있지만 기르다의 뜻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길러졌기 때문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거 자, 저는 이제 1번에다 집어넣고 싶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한국어 어순과 똑같이 문장 맨 앞으로 도치된 상태로 1번에다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1번에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자님 어디 있어요? Confucius. 이게 이제 공자님이죠. 공자는 서양 사람들에게 공자라고 알려져 있지 않고 공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콩푸라고 하는 요 말이 자, 사실은 우리말로는 공부라고 읽지만 자, 중국어로는 콩푸라고 읽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공부자를 컨퓨셔스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onfucius라고 하는 단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학생이 암기할 단어는 아니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바로 이해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번이 될 거고요. 뭘 이해했습니까? 고통을 이해한 거죠. 이게 4번입니다. 나머지 수식어구만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자, 고통은 고통인데 누구의 고통이에요? 사람들의 고통이니까 이거는 MA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이죠. 따라서 저것은 4번의 뒤쪽에 바로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truly 어디다 넣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장 맨 끝에다가 넣어도 상관없어요. 얘를 문장 맨 앞으로 뺐기 때문에 얘도 부사적 수식어잖아요. 혹은 이거는 동사의 앞쪽으로 등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동사의 앞에다가 좀 넣어볼래요. 3번의 앞쪽에다가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은 한국어 어순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자, 부사적 수식어, 주어, 그 다음에 부사, 타동사 목적어의 형용사적 수식어까지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고요. 영문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할 부분은 요 지점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자, 그 raised 앞에 being이 생략돼 있고 접속사 아, 주어는 똑같으니까 생략된 거죠. 독립분사구문은 아닌 것이고 굳이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니?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기에는 지금 because가 생략돼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

0: 주의하시면서 자 우리 한번 요 문장 한번 암기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Raised in a poor family.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Confucius. 어떻게 됐나요? Truly understood. 뭐를요? The suffering of the people.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됐나요? 자, 실제로 공자 같으신 분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을 이해하고 뭐 선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인, 그죠?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4번 내용 마무리 짓고요.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입니다. 5번의 내용은 이렇죠. 그 공연이 7시에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오후 10시에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리고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놓고 두 개의 문장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공연이 시작될 것이다. 7시에가 어순상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 아래쪽에 영문에서 찾아서 배치하면 자, 그 공연은 뭘까요? The concert 정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할 것이다. 어디 있습니까? Will start. 몇 시에? 오후 7시면 뭐 이게 당연히 3번이겠죠. 자, 그리고 end가 있어야 되는데 end가 없어요. 자, 그리고 10시에 끝난다를 여러분들이 구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되죠? and, 그죠? 그 다음에, 자, will finish at 10 p.m. 이게 맞죠? 그런데 이걸 분사구문으로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ing가 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연속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분사구문을 문장 맨 앞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 4번이고요. 요 녀석을 5번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연속 상황도 배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셨는데요. 자,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한글 구성은 이렇고요.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 간단하게 복기 한번 해볼까요? The concert will start at 7 p.m. 그 다음에 뒤쪽은 저거는 특정한 역할은 없어요, 여러분들. e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등합니다. 그래서 특정 성분은 없고요. 자, finishing at 10 p.m.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문장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배운 문장들 한번 쭉 읽고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자,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The turtle spends 95% of its life buried under the sand in the water. The book written in simple English, beginners can read the book easily. In Korea, many children hold their corn with both hands while eating them. Raised in a poor family, Confucius truly understood the suffering of the people. The concert will start at 7 p.m., finishing at 10 p.m.
0: So,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 자, 문법, 읽기, 쓰기까지 저희 마무리가 좀잘된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 들으신 날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Really?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책을 읽고 단어 문법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영어 나중에 우리가 시험도 쳐야 되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수능까지 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나 전체 흐름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고 동시에 맞죠. 속도감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도와준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어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 문해력 기르기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재밌거든요. 우리 예상을 빗나가는 예상에 들어맞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아 뭔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랑 좀 다르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정말 유용한 표현이죠. 가능한 한 뭐뭐하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도 연관이 되어서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이 책을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ow! I think that would have blown a great bubble! Wally smiled to himself. Just wait until I get a new pack of gum!
2: Wally continued on his way, stopping next to see Piper's house, which was made of sticks and had a sandbox and kiddie pool.
1: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2: Wally announced. I jumped on my hind legs, waving my paws as fast as I could.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He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1: Wally, cool your jets!
2: I shouted. It was too late. Piper's stick house crumpled.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0: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늑대 왈리가 풍선껌 불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풍선껌 부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돼지, 파피의 집 앞에서 후 부는 연습을 했어요. 실제 풍선껌은 없어요, 입에. 껌은 없이 껌을 사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아기 돼지 세 자매가 있으니까 그 집을 구경하려고 마침 거기 섰는데 거기에서 연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피 그 첫째의 집이 지푸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나서 그걸 못 본 것이죠. 그러면서 왈리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Wow, I think that would have blown a great bubble. Wow, 우와, 내 생각엔 저거 정말 멋진 풍선껌의 그 풍선이 되었을 텐데 이 파피의 집이 무너진 거 못 본 거죠. 못 보고 단순히 자기가 이렇게 후 분 게 와, 바람 정말 세게 나갔다. 이거 정말 만약에 풍선껌을 불었다면 정말 큰 풍선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Wally smiled to himself. Wally는 스스로 이렇게 씩 웃었습니다. Just wait until I get a new pack of gum. 좀 기다려.

0: until 뭐할 때까지 내가 새로운 pack of gum, 껌의 한 묶음이나 한 통을 얻을 때까지, 즉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pack이라고 하면 통이나 묶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ally continued on his way. 왈리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갔습니다. Stopping next to see Piper's house. which was made of sticks and had a sandbox and kiddie pool이라고 돼 있네요. 왈리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갔는데요. 사탕 가게 가는 길이에요. Stopping next, 그리고 다음에 멈췄습니다. To see Piper's house, 둘째입니다.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그 둘째, 파이퍼의 집을 구경하려고 이게 앞에 멈춘 거죠. 자, 그런데 또 뭔가 이 느낌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 파이퍼의 집은 어땠냐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which was made of sticks, 뭘로 만들어져 있었냐면, 이 나뭇가지, 막대로 만들어진 집이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And had a sandbox, 그리고 이렇게 모래놀이터 같은 걸 가지고 있었고요. And kiddie pool, 어린이용 이 수영장도 작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파이퍼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 나뭇가지, 즉 막대로 만든 그런 집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넘어가 볼까요?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Wally announced. Wally가 선언했습니다. announce라는 것은 말하다, 발표하다, 선언하다. 자, 두 번째 연습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두 번째 풍선껌 부는 연습, 자,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 jumped on my hind legs, waving my paws as fast as I could.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자, 그런데 옆에 있었던 I라는 것은 Clementine, 짧게는 Clem. 바로 이 닭순트, 다리가 짧고 몸이 긴이 소시지처럼 생긴 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늑대가 옆에서 후 불려고 하니까, 아, 또이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 Clem은 알 거예요. 그래서 알리려고 하는데 이미 어땠다고요? 이미, but Wally had already closed his eyes. Wally는 이미 그의 눈을 감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 닭순트, 이 클램이라는, 아이라는 여기 있는 친구가 무엇을 했냐면, I jump, 나는 펄짝펄짝 뛰는 것이죠. On my hind legs. Hind라는 것은 바로 뒤, 뒷다리로 막 이렇게 개가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Waving my paws. 이렇게 막 뒷다리로 펄짝펄짝 뛰면서 앞발 두 발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죠. Paw라고 하면은 동물의 발톱에 달린 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As fast as I could.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막 이렇게 흔든 걸, 아니야, 지금 불면 안 돼. 이 막대로 만든 파이프의 집이 다 부셔질 거야. 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데. 자, 그런데 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미 왈리는 눈을 감았어요. 눈 감고 힘주고, 후, 이렇게 또 불겠죠. He took a deep breath. 그렇죠. 왈리는 이 he입니다. he는, 즉, 그는 심호흡을 했고요. 큰 숨을 들이마셨고요.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Exhale. 지난 강의에 나왔었죠.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Exhale이란 것은 내쉬다. 그래서 내쉬었습니다. With all his might.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셔졌을까요? 괜찮을까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오늘 여기 있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가능한 한 뭐뭐하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능한 한 뭐뭐하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말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쓸지 오늘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as,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can 혹은 could, 시제에 맞게 현재라면 can이나 과거라면 could를 쓰면 되겠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면 아, 이해가 됩니다. 나는 달린다. 나는 어떻게 달리냐면 as fast as I can. 내가 일단 있는 그대로 제가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as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 뒤에 있는 as만큼이나 중간에 거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s가 두개 있죠. 지금 여기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거만큼이나 중간에 있는 fast 하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그걸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달린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빠르게 달린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이라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능력껏 내가 최대한 할수 있는 대로, 즉 가능한은 내가 가능한은 빠르게 달린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한 빠르게라는 것은 가능한은 내가 할수 있는 한 정말 빠르게 달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뭐뭐 하기에는 as,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 앞에 I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I를 쓴 것이고요. 저기 앞에 run이라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도 can을 쓴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라면 could를 쓰면 될 것이고 만약에 I 대신에 저기 앞에 he나 she가 온다면 여기에도 he나 sh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에 맞게 뒤에는 시제에 맞게 고쳐서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She walked as quietly as she could into the roo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she예요. 엄마예요. 근데 제 아이가 자고 있어요. 아, 아주 갓난아기입니다.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잠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깨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어떡합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조용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살금살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걸었습니다. As quietly as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만큼 조용하게 걸어 들어갔다. Into the room, 방 안으로. 아, 그러니까 가능한 조용하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as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주어 쓰고 그 다음에 can이나 could를 쓴다. 앞에 시제에 맞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아, 과연 나무 막대로 만들어진 파이프의 집은 부셔졌을까요? 어떻게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Wow! I think that would have blown a great bubble! Wally smiled to himself. Just wait until I get a new pack of gum!
2: Wally continued on his way, stopping next to see Piper's house, which was made of sticks.

0: already closed his eyes. He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1: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ally, call your jets, I shouted. 나는 소리쳤습니다. Wally야, 너의 제트 엔진을 좀 식혀. Jet이란 건 제트 엔진, 즉 엔진. 여기서는 후부는 그겁니다. 즉, 흥분 좀 가라앉혀. 좀 진정해, 라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미 눈은 감고요. 이미 노래는 듣고 있고요. 옆에서 아무리 그 키 작고 이 닭손톱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리 손을 흔들어봐야 늑대의 눈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Piper's steakhouse crumbled. 아, 이렇게 됐군요. 파이퍼의 나무 막대로 만든 그 집은 crumbled. crumbled이라는 것은 무너지다, 바스러졌습니다. 바사삭, 바스러졌습니다.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마침내 Wally는 멈췄습니다. 어디에 멈췄냐면 in front of, 앞에 멈췄습니다. 뭐 앞에? 이제 첫째의 집, 둘째의 집 다 부서졌죠. 첫째 파피의 집은 지푸라기로 되어 있었고 부서졌어요. 둘째 파이퍼의 집도 나무 막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풍선 이 일부러 부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왈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왈리는 단순히 풍선감 무는 연습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부서졌죠. 그래서 셋째인 페니의 이 벽돌 집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벽돌 집은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창문 beneath라고 하는 것은 아래가 되겠죠. 그래서 beneath. 창문 아래에 보니까 아, 꽃 화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꽃밭같이 화분들을 이렇게 매달아 둔 것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 이 벽돌로 만든 집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자, 근데 그 앞에 딱 서니까 the scent. scent라는 것은 scent는 아, 저 생각만 해도, 지금 이걸 생각만 해도 참 흐뭇한데요. 센트는 바로 냄새나 향기, 주로 좋은 냄새나 좋은 향기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향기냐면, a freshly baked cookie, 갓 구운 쿠키의 향기가 샥. 우리 빵집을 지나가는데 갓 구운 빵이나 쿠키의 향기 샥. wafted, 샥. 이 waft라는 것이 바로 퍼졌습니다. outside, 밖에 퍼졌습니다. 아, 과연! 여기에서 왈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똑같이 연습을 하겠죠. 어떻게 될지 다음 강의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0: Wally! Cool your jets! I shouted. It was too late. Piper's stick house crumpled.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1: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의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nnounce. Announce. Here goes practice blow number two, Wally announced. Hind. Hind. The horse lifted its hind legs suddenly. Crumble. Crumble. Piper's stick house crumbled. Beneath. Beneath. Finally, Wally stopped in front of Penny's brick house, which had flower boxes beneath the windows. Scent. Scent. The scent of flowers filled the room. Waft. Waft. The scent of freshly baked cookies wafted outsid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쫙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Box라는 것인데요. Box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상자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 상자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아예 다른 어떤 의미도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Please put the toys in the box라고 되어 있네요. 넣어라, 맞죠? 넣어라. 장난감을 넣어라, in the box. 상자 안에다가 넣어라. 아, 지금 뭔가 이 집이 좀... 혼잡한가 봐요. 뭔가 좀 지저분하고 정리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상자 안에다가 장난감

을 넣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ox라는 것은 상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The family watched the game from a box. The family, 가족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the game. 이 게임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에서는 가족이 이 경기나 여기에 from a box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아마 운동 경기나 어딘가에 가서 보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았는데요. from a box, 상자로부터 봤다. 이게 뭐냐면 어떤 스포츠 경기 경기장에 가면요. 거기에 이렇게 상자처럼 특별히 이렇게 칸막이가 있거나 혹은 어떤 방이 있거나 약간 더 사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물론 조금 더 비용은 높겠죠. 이 티켓 가격은 높을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볼수 있는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박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극장이나 경기장의 관람석이나 특별석을 의미합니다. 그게 마치 진짜 우리가 이 종이로 된그 상자를 의미하진 않지만 마치 그것처럼 경기장에 있는 관람석을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마치 어떤 상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걸 박스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관람석이나 특별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은요. She learned to box at the gym. 체육관에서 그녀는 배웠습니다. 뭐 하는 걸 배웠냐면 맞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박스라는 것은 뭐다? 권투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체육관에서 권투하는 방법을 배웠다. 권투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라는 게 원래 썼던 그 상자의 의미가 약간 확장되는 것도 있고요. 아예 또 다른 의미도 있으니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혹은 작년에 음주량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많이 만나지 않으니까 줄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어디 가지 못하고 또 집에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늘었을 것도 같은데요. 올해 기준으로 독일 맥주는 작년보다 조금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제가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산, 쉽게 얘기하면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아직도 삼성에서 나올까요? 어떨까요?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야기 다양하게 모아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 시작은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Pandemic weighs down German beer sales in the first half. 이렇게 되어 있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1분기에 독일 맥주 판매,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Weigh down은 몸무게를 그 위에 꽉 누르는 거죠. 뭔가를

0: 짓누르다, 발목을 잡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Pandemic weighs down German beer sales in first half. German beer sales in the first half of 2021 were 2.7% lower than last year, mainly due to closures of bars and restaurants. German beer sales have been falling for years as a result of health concerns, but the pandemic caused an unusually sharp decline.
2: Pandemic weighs down German beer sales in first half. German beer sales in the first half of 2021 were 2.7% lower than last year, mainly due to closures of bars and restaurants. German beer sales have been falling for years as a result of health concerns, but the pandemic caused an unusually sharp declin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단어가 생각보다 없죠?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weigh down.
2: To weigh down.
1: Decline.
2: Decline.
0: 첫 번째 표현은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서 보셨던 to weigh down something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뭔가를 짓누르다, 부담을 가중시키다, 발목을 잡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Decline. 동사와 명사로 쓰이는데요. 앞에 to가 없는 거 보니까 동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감소, 하락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보면 German beer sales in the first half of 2021이라고 되어 있네요. Sales라는 것은 이제 판매 혹은 매출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First half예요. 절반의 처음 거니까 상반기. 만약에 the second half로 가면 절반의 두 번째 거니까 하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021년 상반기에 German beer sales, 독일의 맥주 판매량이 혹은 매출량이 여기서는 정확히 어떤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were 2.7% lower than last year. 작년 대비 2.7%나 줄어들었습니다. Mainly due to closures of bars and restaurants. 아, 이유가 이거군요. Due to는 이유를 얘기합니다만 mainly라든가 largely라는 말이 나오면 예, 요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유의 대부분이 요겁니다. 바로 술집과 식당이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German beer sales have been falling for years. 그렇습니다. 뭐 이번이 처음 떨어진 거 아니군요. 독일의 맥주 판매량이 수년 동안 have been falling이니까 하락세를 겪어왔습니다. 하락 곡선을 그려왔는데요. 하락 곡선을 그리다 할 때 곡선을 그린다고 해서 무슨 curve를 프린트하거나 draw한다라고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의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As a result of health concerns. 바로 건강상의 우려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겁니다. 즉, 건강상의 우려 때문에 맥주 판매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군요. But the pandemic caused an unusually sharp decline.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unusually예요. 이례적으로 sharp, 급격한 하락세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맥주 하면 이제 독일도 많이 생각나긴 하는데요. 의외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줄고 있는데 안 그래도 아픈데 더 때리는 격으로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Pandemic weighs down German beer sales in first half. German beer sales in the first half of 2021 were 2.7% lower than last year, mainly due to closures of bars and restaurants. German beer sales have been falling for years as a result of health concerns, but the pandemic caused an unusually sharp decline.
2: Pandemic weighs down German beer sales in first half. German beer sales in the first half of 2021 were 2.7% lower than last year, mainly due to closures of bars and restaurants. German beer sales have been falling for years as a result of health concerns, but the pandemic caused an unusually sharp decline.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한국 최고 부자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누굴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일단 저와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Kim Bum-soo, the founder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chat app, KakaoTalk, is now the country's richest person. According to Bloomberg, he saw his net worth skyrocket more than $6 billion U.S. dollars this year, hitting some $13.4 billion. Kakao's shares have soared 91% in 2021, and its many subsidiaries are planning IPOs.
2: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Kim Bum-soo, the founder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chat app KakaoTalk, is now the country's richest person. According to Bloomberg, he saw his net worth skyrocket more than $6 billion U.S. dollars this year, hitting some $13.4 billion. Kakao's shares have soared 91% in 2021, and its many subsidiaries are planning IPOs.
0: 몇 가지 단어 표현을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듣고 보시면서 확인하시죠.
1: Founder.
2: Founder.
1: Net worth.
2: Net worth.
1: Subsidiary.
2: Subsidiary.
1: IPO.
2: IPO.
0: 첫 번째 단어는 founder란 단어예요. 동사로 to found라고 하면 발견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설립하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창업자 혹은 설립자라고 할 때 founder 씁니다. Net worth, 순자산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Net worth. Subsidiary라고 하는 것은 계열사 혹은 자회사라고 할 때 subsidiary라고 쓰는 표현이고요. IPO,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업 공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는 의미로 기업을 최초 상장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이런 표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김범수, the founder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chat app, 카카오톡. 그렇군요. 이 사람을 설명하는 말이 여기 카마에 있는 말이에요. 문장 중간에 양쪽에 이렇게 카마가 나오거나 카마 대신에 이렇게 하이픈이 나오는 경우에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은 빼내도, 드러내서 버려도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범수 씨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혹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채팅 앱인 카카오톡의 창업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채팅 앱이 아니에요. 채팅룸이 아니고 chat app, chat room, chat이라는 단어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s now the country's richest person. 그렇군요. 이제 한국 최고 부자입니다. According to Bloomberg, 되게 유명한 매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he saw his net worth skyrocket more than $6 billion U.S. dollars this year. 그렇게 돼 있군요. See something skyrocket. 바로 이렇게 지각동사로 쓴 건데요. 예, 문법 얘기하니까 저도 조금 어색합니다만 skyrocket이라고 하는 것은 soar. 그죠? Soar. Surge. 이런 식으로 급등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늘로 그냥 팍 치솟는 거죠. 그래서 자, 금년에 자신의 순자산이 60억 달러 이상이나 껑충 뛰었다라는 겁니다. 6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Hitting some $13.4 billion. 그래서 결국 약 134억 달러, 우리 하나로는 14조 정도를 넘는 금액이죠. 그만큼의 재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akao shares have soared 91% in 2021. 아, 그렇군요. 카카오의 주식이 금년에 91%나 soar, 역시 나왔죠? Skyrocket, 똑같은 말입니다. 급등했습니다. And its many subsidiaries are planning IPOs. 그리고 카카오의 여러 계열사들 또한 IPO, 기업 공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한다는 얘기는 최초로 주식을 상장한다는 얘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n initial public offering인데 기업 공개하다라고 할 때는 launch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To launch an initial public offering.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요만큼 아까 얼마였죠? 130 몇억 달러가 되겠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일단 우리나라 1등이 되겠고요. 2등은, 그래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고 하는데요. 121억 달러라고 합니다. 13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냥 한번 봤던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Kim Bum-soo, the

0: founder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chat app, KakaoTalk, is now the country's richest person. According to Bloomberg, he saw his net worth skyrocket more than $6 billion this year, hitting some $13.4 billion. Kakao's shares have soared 91% in 2021, and its many subsidiaries are planning IPOs.
1: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Kim Bom-soo, the founder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chat app KakaoTalk, is now the country's richest person. According to Bloomberg, he saw his net worth skyrocket more than $6 billion this year, hitting some $13.4 billion. Kakao's shares have soared 91% in 2021, and its many subsidiaries are planning IPOs.
2: Today's parents, 오늘은 조금 재밌는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 에피소드에서요. 봤던 today's parents가 어디에 뒤처지다 라고 해서 lag behind나 fall behind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 개념의 단어를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앞서다 보니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put somebody to shame. Put somebody to shame 하면 누구를 수치스럽게 만들다라고 생각해서 얼레리 꼴레리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든가 이렇게 수치감을 발생시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주어가 월등히 뛰어나서 훨씬 성적이 좋아서 훨씬 잘해서 이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는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부문에서 세계 선도 국가로 다른 여러 나라들에 앞서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초고속 인터넷은 Ultra Fast Broadband Internet Access예요. 인터넷 액세스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인터넷 접속을 할 때 그만큼 빨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Ultra Fast, 엄청 빠른. Broadband는 정확히 얘기하면 광대역이라는 의미인데요. 대역폭이 넓다 보니까 빠르게 속도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Ultra Fast Internet Access라든가 아니면 Ultra Fast 빼고 Broadband Internet Access라든가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South Korea is the world leader in ultra-fast broadband internet acces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참고로 the world leader는 더는 정해진 하나니까 1등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a world leader라고 하면 1등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 잘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관사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Putting other countries to shame. 예, 다른 나라들은 정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South Korea is the world leader in ultra-fast broadband internet access, putting other countries to shame.
1: South Korea is the world leader in ultra-fast broadband internet access, putting other countries to shame.
2: 그런데 꼭 put somebody to shame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엔 다 똑같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 세계 선도 기업인데요. Far blank of other countries. 뭐가 들어갈까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Far ahead of other countr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뒤쳐져 있을 때는 to fall behind somebody 라고 한다면 to lag behind somebody 앞서 있다라고 할 때 to get ahead of somebody 입니다. To get ahead of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South Korea is the world leader in ultra-fast broadband internet access, far ahead of other countries.
1: South Korea is the world leader in ultra-fast broadband internet access, far ahead of other countries.
2: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영어로 작성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Korea's stock market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조금 전에 뭐 IPO 얘기도 나오고 주가가 올랐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요.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올 초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고지를 넘어섰어요. 한국 역사 처음입니다. 의외죠? 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자, 유례없는 상승세를 타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유례없는 상승세를 타다는 얘기는 그냥 올라가는 건데 3,000고지를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세를 타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to be on the rise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To continue to rise. 예, 어떻게 쓰면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 올릴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상 처음

0: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For the first time 혹은 for the first time ever 이때 ever는 강조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상 처음으로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야 이렇게 보죠. South Korea's stock market 한국의 주식시장이 has risen to levels never seen before this year 라고 되어 있습니다. Never seen before를 이렇게 뒤에 붙이면 이전에는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 유례 없는 이라고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때 risen to levels never seen before는 유례 없는 수준까지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겪고 있는 거죠. 여기 never seen before를 한 단어로 쓴다면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unprecedented예요. 그래서 South Korea's stock market has risen to unprecedented levels.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This year. 예를 들어서 the Kospi index. 코스피는 아시죠? 코스피 지수가 hit the 3000 mark. 3000 고지를 hit한 거니까 도달했다는 얘기죠. hit the 3000 mark for the first time early this year. 그렇습니다. 올해 초기 때문에 early this year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와우. 지금 제가 요거 그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3300 고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해 1월 달에 처음으로 3000 고지를 넘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 모양입니다. 저도 뭐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자료로 봤는데 작년보단 상당히 올랐습니다. 자, 요 문장 읽고 들어보고 함께 따라해 보시죠.
1: Korea's stock market. South Korea's stock market has risen to levels never seen before this year. The Kospi index hit the 3000 mark for the first time early this year.
2: Korea's stock market. South Korea's stock market has risen to levels never seen before this year. The Kospi index hit the 3000 mark for the first time early this year.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weigh down.
2: To weigh down.
1: Net worth.
2: Net worth.
1: Subsidiary.
2: Subsidiary.
1: IPO.
2: IPO.
1: To put somebody to shame.
2: To put somebody to shame.
0: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EBS2에 들어오시면 이전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운로드의 클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 제5강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코치입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했죠. 특히나 문장의 형식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형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공부하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근데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이제 고비가 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살살 그 문장의 형식에 맞춰가지고요. 우리가 문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사실 지난 시간들보다는 쉽습니다. 이 문장의 종류라고 해가지고요. 이 동사에 따라서 문장을 부정도 해보고요. 의문도 해보고요.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크릿 통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들 확인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쌤이 딱 나왔죠. 오늘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직은 시크릿입니다. She is a girl 이라는 문장이 있죠. 그녀는 소녀다. 이거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의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또는 이제 밑에요. He goes to bed at 9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요, goes to bed, 잠자리에 든대요. At 9, 9시에 잠자리에 든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도 부정, 9시에 잠자리에 안 든다. 의문, 9시에 잠자리에 드니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오늘 열공하시면요, 답이 보입니다.

이따가 확인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딱 펴주시고요. 네, 유닛은 12가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비동사를 가지고서 부정문 만들고 의문문을 만드는 건데 그냥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초등학교 때부터 좀 이제 지금 잘 배우고 있는 그 영어 실력 가지고서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문법의 딱 틀을 잡아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공치가 기초 벼락치기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없는 친구들도 여기 잘 한번 봐주시고요. 동사가요. 동사를 그럼 일단 먼저 또 떠올려야 되는 게 있죠. 동사는 팔품사 중에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8가지의 성격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동사를 말하는 거고요. 종류가 3개가 있어요. 동사의 세 종류는요.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조동사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이렇게 두 개는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습니다. 비동사, am, are, is, was, were 이런 거 있었고요. 일반 동사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에 가지고 우리가 또 많이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조동사 얘는 뭐냐? 조동사도 알아요. 대표적으로 can 같은 거 있잖아요. 뭐 may 같은 거 있잖아요. 뭐 will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이미 벌써 다쓸줄 알죠? 또 많이 썼습니다. 이런 게 조동사들인데요. 사실 괄호를 처리를 해놓은 게 의미가 있어요. 왜 괄호를 쳤냐면은 조동사는요, 얘가 이 조자가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조수 할때그 조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동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종류에는 보통 들어가지만서도 사실 얘네들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요. 요거는 일단은 살짝 이 클래스가 이두 개랑은 달라서요. 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가 되는 겁니다. 비동사가 뭐냐? 이미 우리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am, are, is가 있고요. 과거일 때는요, was 또는 were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몇 개? am, are, is, was, were 5개. 비동사는 영어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5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자, 그리고 일반 동사 우리 강조 많이 했잖아요. 비동사 이거 5개 빼면은 전부 다 일반 동사입니다. 개수는 무수히 많다.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대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좀 쉬운 것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do 하면 하는 거고, study 공부하는 거고요. sleep 자는 거고요. eat 하면 먹는 거잖아요. 뭐 이거 외에도요. 정말 어려운 동사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일반 동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 자, 동사의 종류. 원래는 세 종류. 근데 조동사는 요런 아이들은, 캔 같은 아이들은 살짝 좀 빼놓고 이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비동사, 일반 동사의 기초 마련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요, 동사를 제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동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비동사, 일반 동사를 이용해서 평범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부정문은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걸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의문문이라 그러죠. 물어보는 내용을 만들 수가 있어야 우리는 그 동사를 완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형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게다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뭐 부정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본 모든 문장이 다 기본적인 문장이고요. 이제 부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조금 오늘 미안한 얘기인데요. 이미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쓰면서 우리는 비동사도 썼고요. 부정도요, 심심치 않게 했어요. 근데 그걸 정리만 한다 이겁니다, 오늘은. 비동사의 부정 어떻게 합니까? 비동사의 오른쪽에다가 not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아니라는 게 약속인 거죠. 뭐, not am 이게 아니고 am not. 이렇게. 비동사 쓰고 그 오른쪽에다가 not을 붙여준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각각의 비동사를요, 이제 not을 붙인 다음에 줄여서 쓸수 있죠. is not은 isn't로, are not은 aren't로. was not은 wasn't로, were not은 weren't로 이렇게 줄여서 쓴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옛날에는 그런 문제도 되게 많았어요. am not은 줄일 수가 없죠.
여기 보이는 M, not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말 없어요. 이렇게 막 줄여놓고서 이게 틀린 것을 찾는 뭐 그런 문제도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이런 말 없습니다. M, not은 못 줄였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써주셔야 되고요. 부정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왜 쉽냐면 내가 알아서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생각해봐요.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I am late, 나는 늦는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방법을 모르겠죠. not을 쓰라고 그래도 막 여기 왼쪽 같은 데쓸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문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표준편에서 배우게 되는 그 수많은 문법들,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 막 투부정사, 동명사, 뭐 분사 이런 거다 마찬가지로 한번 배우잖아요. 그래서 몇개 되잖아요. 그럼 엄청 쉬워요. 이렇게요. not을 여기 붙였네요. I am not late입니다. 나는 늦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도 is not이 됐습니다. 그러면 this jacket, 이 재킷은요. is not, 줄여서 isn't, expensive, 비싸지가 않다. 이렇게 되고요. you, 너는요. are not입니다. 줄여서 aren't가 되면서 you aren't late for school. 너는요, 학교에 늦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비동사의 현재형이죠. 현재형을 부정을 딱 시켰어요. 다 되시죠? 이 정도 쓸수 있겠죠? 또 갑니다. The movie 다음에 이번에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movie 잘 썼고요. was not입니다. 줄여서 wasn't. 그 영화는 wasn't good. 좋지가 않았다. 뭐 훌륭하지 않았다. 요 정도가 되는 거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재밌지 않았다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was not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were not입니다. 왜 were 썼어요? they라는 애가 복수니까 그들 또는 그것들이니까는 were 썼고요. they were not. 줄여서 weren't 썼고요. they weren't happy with the movie. 그들은요, 행복하지 않았대요. 뭐와 관련해서요? 영어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때 with는 이게 이제 전치사라는 건데, 우리 전치사 한번 맛을 봤죠? in, on, at, by, 뭐, under, 이런 애들이 이제 전치사인데, 얘네들은요, 순전히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용법이 되게 많아요. 용법은 쓰는 법을 말하는 건데, 쓰는 법이 되게 많아요. with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함께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 함께로 해석하면 이상해요. 그들은 영화와 함께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때 with의 느낌은, 뭐뭇에 관해서, 뭐뭐와 관련해서 요 정도의 느낌이 되면서 그들은 그 영화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았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별로 재미가 없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요거를 쓸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영화에 만족하지 않았다. 뭐이 정도로 해석을 좀더 예쁘게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부정문을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오던 게 이게 비동사를 부정하는 거였구나. 요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또 넘어가서 이제 의문문으로 가게 됩니다. 의문문도 이렇게 처음 보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썼어요. 근데 그거를 문법적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거 있어요. 동사 다시 한번 정리를 딱 해드리면은 동사가 있죠. 이 동사를 이제 종류는 비동사,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내가 정복한다, 마스터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쓸수 있어야 돼요. 뭐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기본을 쓸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문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의문. 질문을 그걸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원칙이고요. 동사는 하나, 둘, 셋. 요게 돼야지만이 내가 이 동사를 완전히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부정문 났고요. 이번에는 비동사의 의문문인데요. 비동사 의문문. 비동사랑 주어랑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원래 주어 비동사인데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고 주어가 뒤로 오면서 뒤에는 물음표를 딱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을래요? 대답은 yes나 no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교재에 있습니다. 여기다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고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yes나 no로 답을 해줘야 됩니다. 해석해 보면 그렇게 돼요. 자, 비동사랑 주어랑 위치를 바꿨습니다. Is this jacket, 이 자켓은 expensive, 비싸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비싸면은 yes 한 다음에 it is 이렇게 갑니다. 또 하나 참고하실 것은 이렇게 대명사를 우리가 보통 받아주죠. 앞에 있었던 명사를 그대로 쓰면은 문장이 너무
이 중복이라고 그러죠. 앞에 했던 말또 하게 되니까요.

깔끔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주면서 yes, it is 하면은 뒤에는 expensive가 또 생략이 됩니다. 왜? 그것도 또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 재킷 비싸냐 그랬는데 그래 그 재킷은 비싸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yes, it is 하면서 뒤에 거는 적절하게 생략. 안 비싸다 그러면은 no, it isn'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엄청 쉽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만약에 써보라 그러면요, 은근히 또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들도 적절하게 생략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 눈에 잘 넣어두시고요. 이번에는 are they입니다. 원래는 they are이었겠죠. 순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often 또는 often 하면은 이게 자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은 자주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냐 이런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늦으면은 yes를 먼저 써주시고요. they are 뒤에 생략된 거는 late for school 생략됐죠. 그래 맞아 그들은 자주 늦어. 그리고 no 아니다 they aren't 하면은 아니 그들은 자주 늦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 뒤에 거는 생략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또 계속해 볼까요. 이번에는 과거입니다. 자, 과거 was 보이죠? 그리고 the movie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what's the movie? 원래는 the movie was 였겠죠? 순서 바뀌면서 영화가 fun, 재밌었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재밌었으면은 yes라고 일단 답을 하는데요. 그때 변화가 약간 있습니다. it was, 요렇게 동사를 was를 써줘야 됩니다. 물어본 대로 그대로 이제 답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yes, it was. 재밌었으면은 yes, it was. 재미없었으면은 no 쓰시고요. it wasn't.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ere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요 day 때문이죠. 복수니까. 원래 they were 이었겠죠? 순서 바뀌어서 were they가 되고요. 그들은요, happy with the movie.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이제 영화와 관련해서 행복하다라는 거는 영화에 만족한다 정도의 표현이고요. 영화에 그들이 만족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만족했으면 yes 쓴 다음에 they were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역시 물어본 대로 그대로 답을 하고 있죠. 재미없었으면 no, they weren't 이렇게. 아니요,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물어본 대로 답을 한다. 그리고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Am I late? 이제 복습을 한번 쫙 하는 거예요. Am I late? 내가 늦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요, Yes, you are. 이렇게 답합니다. 자, 지금 노란색이 포인트인데요. 뭔가 살짝 달라졌죠. I인데요. U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늦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늦은 거잖아요. 그러면 yes, you are, 네가 늦었다 이렇게 답해야 되겠죠. 설마 이 I를 그대로 I로 받아오면은 안 되는 거. 이건 아주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가 늦었으면요, yes you are, 너 늦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no you aren't, 아니 너 안 늦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이제 were we wrong 있습니다. 일단은 were니까 과거네요. 뭐뭐 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나오고요. wrong 하면은 이제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렸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요. 이거 이제 생각을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yes, you were 하면은 그래 맞아 너네들은 틀렸다 되는 건데요. 이 you는 기본적으로 복수의 의미입니다. were를 보면 알 수 있죠. 너희들이고요. 이제 we가 you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상한 문장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집단이 틀렸느냐, 우리가 틀렸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래 맞아 너네 틀렸어 하면서 이제 너희들의 유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안 틀렸으면 no you weren't, 아니 너네들은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요 뭐랄까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요 이 I를 U로, We를 U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동사의 부정이나 의문 요거보다는 요 대명사를 쓸 때 좀 조심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Are you hungry?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너 배고프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U로 답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배고프면은 Yes, I am으로 답하시고요. 배가 안 고프면은 No, I'm not.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Were you? 너는요. Out. Out late last night 이렇게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는요 너희들이 되겠죠. Were in, 너희들은 밖에서 늦게까지 어젯밤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렇게 뚝뚝 좀 끊어지는데 너희들은 밖에서 늦게까지 어젯밤에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자 그럼 역시 너 우리가요
이제 질문 받은 우리들이 늦게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yes, we were 답하시면 되고요. 우리 늦게까지 밤에 있었다.

있었다. 아니면 no, we weren't. 아니, 우리는 늦게까지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대명사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비동사를 부정하고요, 의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거 새롭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복습을 싹 해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또 가봅니다. 엑서사이즈를요, 여러분들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거니까요. 저는요, 아주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좀 가지고 왔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His parents라는 주어진 주어에 맞는 비동사의 의문형을 써주라는 이제 그 정도의 문제인데요.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His parents 하면 그의 부모님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현재형입니다. His parents가 복수거든요. 그래서 are 가는 건데 이것도 아직도 혹시 요 parents라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parent, s 빼고 저게 부모님 중에 한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가 아버지,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니까는 s를 붙였기 때문에 parents는 기본적으로 복수다. 그래서 r을 써준다라는 포인트, 요거 잡아가시라고요. 현재면은 r 써주시고요. 과거면은 were 쓰면 되겠죠. 복수니까는 당연히 were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parents 복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우리 이제 C번에 2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세요. 이게 이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을 거고요. The children, 아이들은요. 복수거든요. 요게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are로 받았습니다. 아이들은요. afraid of dogs. 개들을 두려워합니다. 되는 건데 뭐만 찾으면 됩니까? 부정하라 그러면은 요거 찾아가지고 요 동사에다가 덧붙이면 되잖아요. 부정문은요. The children, 아이들은요. are not, 줄여서 aren't, afraid of dogs. 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의문문 만들 때는 주어랑 비동사 순서만 바꾸면 되지요. 당연히 할수 있죠. Are the children, 아이들은 afraid of dogs? 개들을 무서워하니? 그리고 마지막에 빠뜨리지 말 거, 요거 물음표 빠뜨리지 않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6번 있습니다. There is 얘네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배웠죠? There is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대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것의 단수 복수에 따라서 여기를 결정하게 되고 얘가 결국은 주어죠. 뒤에 나오는 물결 표시하는 애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There is a bus stop. Bus stop은 버스 정류장이고요. Nearby는 근처에거든요. 근처에 이 버스 정류장이 한 개가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거를 부정하고 의문하는 것도요. 중학교에 가게 되면은 따로 배우게 됩니다. 따로 배워서 되게 좀 중요하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건데요. 이거, 이 생긴 것만 보세요. There is 때문에 살짝 좀 뭔가 부정이나 의문할 때 고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부정할 때는요. 이 비동사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비동사가 있죠. 그럼 비동사 부정할 때 어떻게 한다? 비동사 오른쪽에 덧붙이기로 했잖아요. 그 원칙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여기 is 옆에다가 not을 붙인 것밖에 없어요, 지금. 딴거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is 옆에다가 not 붙여가지고요. 줄여서 isn't로 갈수 있는 거죠. There is not. 줄여서 is not bus stop nearby.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있다니까는 부정하면은 없다. 의문문은. 의문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가는 학생일수록 좀 헷갈릴 수 있는 게요. 비동사 의문문은 주어랑 비동사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게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 주어랑 이 비동사를 뭔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There is는 그래서 좀 특별하고요. 얘를 의문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두개 바꾸시면 돼요. 원래 there은 주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리상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자리만 바꿔가지고요. Is there? 뭐뭇이 있느냐가 되는 거고요.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Nearby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6번 굉장히 특별하죠. 별표 꼭 하나 쳐주시고요. There is, there라 부정하는 거는 비동사 옆에 덧붙이고 의문문 만들 때에는 주어와 비동사를 바꾼다기보다는 저 주어 자리에 있는 there이랑 비동사 바꿔가지고 is there? Are there?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옹 하면서 이제 쌤.

나오는 거죠. 우리 방금 뭐 했냐면요. 비동사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봤죠. 비동사 활용하는 법입니다.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주어 다음에 비동사 딱 써주시면 되고요. 부정할 때는 비동사를 찾아서 오른쪽에다가 not을 붙여준다. 그렇죠? 의문할 때는 주어랑 비동사 위치를 싹 바꾼 다음에 마지막에 물음표 딱 붙여주시면 되고 우리 마지막에 there is there라도 공부했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일반 동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일반 동사는요, 사실 비동사랑은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비동사랑 제목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부정문이랑 의문문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다라는 건데, 비동사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것이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쯤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끝내시면 됩니다. 이 정리를 마칠 겁니다. 일반 동사를요, 우리가 부정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뭐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를 안 한다. 자면은 잠을 자지 않는다.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요. 그때 요 규칙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주어가 있죠. 주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do not을 쓰고요. 줄여서 이제 don't를 써주면서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게 이제 기본인데요. 이것도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게 이 주어가 3인칭 단수 기억하시죠? 계속 나오는 개념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네가 아니에요. 그 나머지 것들. 그 또는 그 나머지 사람 중에서 한 명 또는 한 개를 3인칭 단수라고 하잖아요. 그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닐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닐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do not, don't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아니다,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주어가요, 3인칭 단수 주어인 거예요.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 한 개 또는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does not을 써줘야 되고요. 줄여서 doesn't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요, 현재입니다. 이 두 개는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거고요. 밑에 있는 요거는요,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부정을 할 때는요, 주어 쓰고요, did not 쓰고요. 그 다음에 줄여서 didn't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을 요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완벽하게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닐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또 많이 썼어요. 우리가 뭘 한다 또는 안 한다 썼는데, 요것이 이제 또 뭐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랑 연결되면은 꽤 까다로워지거든요. 요게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결국은요, 뭘 잡아야 되냐면은 주어를 잡아야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냐 아니냐 그것을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 My Grammar Coach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풍부한 문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파트의 문제들 싹 다 풀어보시면서요. 조금 반복적일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다 풀면서 이거 완전히 잡으시면요. 앞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이 파란색들 있잖아요. 이 파란색들은 우리가 영문법에서는 원래 문장에 없던 게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가 이제 도와주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동사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가 동사면은 의미가 있죠.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동사가 아니고 이제 도와주러 들어간 조동사다. 그래서요, 부정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동사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생각할 게 좀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주어를 봐야 됩니다. I잖아요. 그러면은 3인칭 단수가 아니죠. 왜? 저거 1인칭이니까. 그래서 don't use를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정도의 문장을 안 써봤느냐? 써봤어요. 초등학교 때 이 정도는 우리가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문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주어를 봤죠. 3인칭 단수가 아니죠. 그래서 don't use가 되는 거죠. 나는요. 사용하지 않는다. My cell phone. 나의 핸드폰을 at school.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주어가 she입니다.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doesn't를 썼죠. doesn't it. 이렇게 됐어요. 그녀는 먹지 않는다. 무엇을? snacks.
스낵 같은 것들을, 과자 같은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Between은 뭐뭐 사이 이런 뜻이고요. Meals는 식사들이거든요. 뭐 아침과 점심 또는 점심과 저녁 그 사이.

하이에 간식 같은 것들, 스낵 같은 것들을 먹지 않는다. 네이 봐주시고요. 3인칭 단수가 아니죠. 왜냐면 데이는 복수니까요. 그래서 두 와 더즈를 고민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얘는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이거는 고민을 안 해도 되죠. Did not은요. 줄여서 didn't잖아요. 과거 아닙니까? 과거일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냐 아니냐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didn't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그들은요. didn't have fun. 그러니까 재미를 가지지 못한 겁니다. At the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는 놀이공원.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그들은 별로 재밌게 못 놀았다. 그 정도의 뜻입니다. 주어랑 상관없이 didn't 동사 원형 써서 부정하면 되는 거. 딱요 정도입니다. 요세 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수 있다면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사실상 이세 문장에서 다 잡은 거예요. 왜? 3인칭 단수가 아닐 때 don't 동사 원형,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doesn't 동사 원형, 그리고 상관없이 과거일 때는 didn't 동사 원형. 오케이. 더 없어요. 끝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뭐만 되면 되냐면은 얘네들 말고요. 이 주어 말고 다른 주어가 들어왔을 때에도 빨리빨리 생각을 해내가지고 요렇게 don't냐 doesn't냐를 생각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의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요. 방금 했던 그 3인칭 단수 이야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일반 동사 의문문, 질문을 만들 때는요. 제일 앞에다가 do나 does나 did를 씁니다. 얘네도 역시 조동사, 뭐 하다라는 의미 없어요. 그냥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러 온 애들 조동사고요. 그다음 주어 쓰고요. 그다음에 동사 원형 요렇게 써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물음표 요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짐작되시죠? 어떨 때 do 쓰고 어떨 때 does를 쓰느냐? 이 뒤에 나오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면은 do를 써주고요. 얘가 3인칭 단수면요. does를 써주고요. 상관없이 과거면은 did. 요렇게 갑니다. 주어를 봐주세요. 이유죠. 3인칭 단수 아니죠. 그러니까 do 가는 거예요. do you.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do you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영어에서 사용을 해왔어요. 뭐 do you lik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법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you가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do를 썼던 겁니다. 요 정도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너는요, 사용하니? 너의 핸드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니라고 물어봤죠. 그랬을 때답 한번 봐요. yes나 no로 답하는 겁니다.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yes나 no로 얘네들은 답을 해야 되고요. 뒤에 것도 한번 봐주세요. 사용을 하면 yes 다음에 I do라고 해서요. 앞에 있는 유즈를 그대로 쓰지 않고요. 두라고 하는 애로 대신 받았습니다. 두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두로 받는 거예요. 두로 물어보면은 두로 답한다. Yes, I do. 그래, 난 사용한다. 안 쓰면은 No, I don't. 이렇게 답하고요. 자, 그 밑에 she입니다. 3인칭 단수죠. 그래서 does가 나오게 되고요. Does she eat? 그녀는 먹느냐? 간식을 식사 사이에 먹느냐? 답하는 거. Yes 나오면서 does로 물어봤으니까는 she does가 되는 거죠. 그래, 그녀는 간식을 먹는다. 되는 거고요. 안 먹으면은 no, she doesn't. 아니, 그녀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나중에 문제로 나오거나 이러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꼭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과거는 간단해요. did예요. 무조건 did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did, 주어, 동사 원형. Did they have fun? 그들은요, 재밌었니? 어디서요? 놀이공원에서요. 그랬을 때, did로 물어봤으니까는 재밌었으면은 yes, they did로 답했고요. 그래, 그들은 재밌었다. 재미없었으면은 no 다음에 they didn't. 이렇게 did를 활용해가지고요.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 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쭉쭉쭉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don't do your best on test. 자, 너는 부정을 해요.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don't do 이렇게 가는 거죠. 너는 Do your best는 수고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On test, 시험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y father 딱 보는 순간 머리가 번쩍해야 돼요. 대표적인 대표라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나의 아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요. 아빠 저기 혼자 계시잖아요. 한명 아닙니까? 3인칭 단수. 그래서 doesn't가 들어오면서 My father은요, doesn't do, 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하우스워크 하면 집안일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집안일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아주 재미난 예문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쉬 다음에요. 니든트가 왔습니다. 그럼 또 생각할 게 있죠. 문법을 좀 공부했다면은 주어랑 상관없어. 이런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무조건 didn't입니다. 과거면요. 그녀는요, didn't do 하지 않았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되고 있나요? 기본? 3인칭 단수? 과거.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문도 해볼게요. Do, does, did가 차례

Does your father do? 요거 진짜 동사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집안일을 하시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3인칭 단수라서 does를 썼다라는 거. 그다음 과거면요. Did she do 되는 겁니다. 어색해하지 마셔요. 요거는 조동사고요. 요거는 진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진짜 이걸 접한다면은 야 저거도 두고 이것도 두고 이런 거 봐요. Do you do 하면은 do도 뭐야 뭐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정도 이제 클래스가 되면은 요거는 진짜 동사고 이거는 질문 만들거나 앞선 화면에서는 부정문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러 온 조동사다. 그 정도는 할수 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엑서사이즈 해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게요.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많이 푸셔가지고요. 진짜 한 중학교 1학년 때 정도에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것도 초반에. 초반에 마무리가 되셔야 되는 그런 개념. 제가 픽한 문제는요, A번에 2번만 해볼 건데, 뭐 얘가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요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또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주어진 주어와 동사에 맞는 부정형, 의문형 만들 건데요. 부정, 의문, 현재, 과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His parents가 주어고 love가 동사라면, 이거 왜 가져왔는지 알겠죠? 이거요. 복수라는 겁니다. His parents가 복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복수라서 현재라면은 don't love가 돼야 되고요. 과거라면은 didn't love가 되고요. 의문형일 때는 do가 들어오죠. 왜?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복수니까 do가 나오면서 그의 부모님은 love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고요. 과거일 땐 상관이 없죠. did를 써서요. 그의 부모님은 사랑을 했느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자, 이번엔 people입니다. people, 4번에 있죠. 요거요, 또 많이들 몰라요. 이거 복수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단수는요, 참고로 person입니다. 사람이 단수면요, person이고요. people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부정형이면요, don't say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요, 과거일 때는 didn't say가 되는 거고요. 의문형일 때는 Do people say? 요게 복수니까 do가 들어오고요. 과거일 때는 did people say?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런 비슷한 패턴으로 나머지도 다 연습하시고요. 좀 간단하다, 단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연습이 완벽하게 돼야 기본, 부정, 의문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 같은 것들도 수월수월하게 풀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C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번에서 제가요, 1번이랑 6번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이거는 문장 단위를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는 작게 작게 연습을 한 거고요. 이거 부정문, 의문문 한번 해볼게요. 생각해야 될 거. 주어. 딱 주어예요. Children, 아이들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럼 3인칭 단수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문은요. 요게 포인트죠. Don't가 들어오면서 it갑니다. 아이들은요. Don't이 먹지 않아요. Snacks, 과자들, 간식들 먹지 않습니다. Before bed. 자러 가기 전에 먹지 않습니다. 의문문도 뭐 바로 해결되죠. 왜냐면 이게 3인칭 단수가 아니라는 것만 알게 되면은 바로 do가 나오는 거죠. 요게 포인트. do 써준 다음에요. The children, 아이들은 동사 원형 먹나요? 간식들을 자러 가기 전에 먹나요? 요렇게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요것만 잡으면 돼요. 요거. 주어만 딱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초반에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day로 가네요. 부정해볼까요? 근데 이거는요. Did their best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말 시험에서요. 과거잖아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didn't 둡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의문문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did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물음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거는 좀 싱겁다, 그죠? 자, 지금까지 내용들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자, 쌤이랑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또 쓰고 연습했잖아요. 일반 동사 활용법입니다. 기본은 주어 다음에 동사 딱 써주시면 되고요. 부정할 때에는 주어 다음에 don't 또는 doesn't를 주어의 3인칭 단수 여부에 맞게 써주셔야 되죠. 그리고 과거할 때는 didn't고요.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 의문할 때에는 역시 주어에 맞춰가지고 do나 does나 did 쓴 다음에 주어 쓴 다음에 동사 원형. 되셨나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전고체 명쾌한 개념 비밀이 알아서 싹 풀렸을걸요?
두 문장이 있죠.

좋았는지도 알겠죠? 위에 거는 비동사, 밑에 거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거 부정하면요. 요거 부정하면요. 요 의문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으로 답 먼저 딱 정하신 다음에 요렇게 가죠. 비동사는요, she's not a girl. 이렇게 가고요. 의문이 되면은 is she가 되는 거. 맞죠? 요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he doesn't go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의문이 될 때는 does he go? 요렇게 가야 되는 거 눈으로 쓱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리할게요. 딱 리뷰 갑니다. 우리 오늘 비동사, 일반 동사 활용법 배웠고요. 비동사는 기본은 요렇게 가고요. 부정할 때는 not을 비동사 오른쪽에, 의문은 순서만 바꾸고, 일반 동사가 어려웠었죠? 기본이 있고요. 부정할 때는 don't나 doesn't나, 과거일 때 didn't, 의문일 때는 do, does, did를 주어에 맞춰가지고 잘 써주라. 3인칭 단수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오늘 나눴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복습만 딱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열공한 흔적들,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땡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요 태그 중에서 하나만 이용하셔도 돼요. 쌤이 팔로우 합니다. 가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정코치가 여러분들 연습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강꼭 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잘 왔어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글의 주제 파트로 지난 시간부터 들어왔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대입학 문제야 이렇게 선생님 누누이 정말 중요한 파트야 라고 강조는 하는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죠? 근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글의 주제 파트는 오 이거 봐라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과 우리 앞에서도 한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왔던 걸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걸? 그렇지. 핵심 소재 잘 찾아서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하는지 그것만 잘 생각하고 보셔도 100% 지문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대상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설명이 되느냐 이것만 잘 알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채워가는 이 연습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어. Small steps, 아주 작은 한 단계 한 단계 한땀한땀 채워가는 이 단계가 lead to great journeys, 여러분들의 여정에 대단한 여정으로 이어질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즉 어떤 것도 한 번에 확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하나의 이 무기들이 나중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 부딪혀도 야 나는 끄떡없어 라는 확실한 독해의 체력을 마련해 줄 거예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제목 파트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풀더라? 그렇지. 핵심 소재가 앞부분에 나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제문이 처음이거나 혹은 마지막 부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럴 때 후반부에 좀 더 집중하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뭐야? 첫 부분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양관식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앞부분에서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는 앞부분의 정보 플러스 뒤에 있는 정보까지 다 합해야 완벽하게 그 주제문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서 우리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소재가 뭐게? 그렇지. 여기에 보시면 food ads라고 나옵니다. advertise의 줄임 표현이 되겠죠. 식품 광고에 관련된 거예요. 식품 광고가 어떻다? 여기 보면 첫 문장에 나옵니다. 자, 식품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은 바로 그 자연은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식품에서 식품 광고들을 생각해 왔을 때 자연주의, 자연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연에서 직접 따왔습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 광고를 하는 문구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그 자연은 was no longer the nature. 바로 그 자연이 더 이상 아닙니다. 어떤 자연? created the food. 그 음식을, foods. 음식이나 그 식품을 만들어내는 자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연이 사실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광고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어? 네, 가볼게요. 자, 일단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뒤 내용이 일단 같은 문장 안에서 반전을 이룰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번 끊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문장의 구조가 좀 더 확실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보겠습니다. 많은 도시의 구매자들은요. shoppers, 쇼핑하는 사람들이니까 구매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많은 도시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죠? 도시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were clearly drawn to. 분명히 어디에 끌린대요. draw라는 게 끌다라는 뜻이니까 어디에 끌립니다. 어디에 끌려요? to the notion. 어떤 개념에 끌립니다. 뭐 하는 개념? of buying and eating foods associated with nature. 자연과 associated with. 뭐와 연관된 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과 연관된 식품을 사고 먹는 것에 대한 개념에 끌립니다. 왜 그럴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텃밭이라는 것
가질 확률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연에서 얻은 식품을 얻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은, 자연과 관련된 그 식품을 사고, 식품을 먹고, 이런 개념에, 오, 뭐야, 나도 자연에서. 이렇게 끌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반면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도우나 와일절에서는 이 어도우나 와일절 다음에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다. 내가 그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걸 선택하지 않겠어. 중요한 건 뭐야? 좋아한 건 맞는데 선택은 지금은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좀더더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The nature claim by the as.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해석은 했었죠? 광고에서 주장하는 자연. 그 자연이 was no longer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자연이 아닙니다. 어떤 자연? 식품을 만들어내는 자연. 우리가 식품을 만들어내는 자연이라는 건뭐 우리가 토양이라든가 시골에서 만들어내는 뭐 이런 공기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식품 광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식품 광고는 도시 구매자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줘요?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광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도시 구매자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품을 만들어내는 원래 그 생각하는 자연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연은 자연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따로 있고, 그리고 광고에서 말하는 자연은 따로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같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실제로요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The Nature Claim by Many A's 많은 이 광고가 주장하는 자연은요 was associated with 계속 나옵니다. be associated with 뒤에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죠. 식품의 제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뭐에 의해서만 광고의 그 부속물에 의해서만요. 즉 광고에 딱 딸려 있을 때에만 자연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식품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과 조금 다르다. 광고에 있을 때만 자연이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 연관돼 있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계속 시간을 끄는 이유는 이 부분이 중요해서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얘를 중심으로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경우에 해당이 돼요? 프랑스 사회학자인 헨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일컬은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됩니까? 바로 이런 지침에 대한 쇠락, 지정된 것의 쇠퇴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지정된 것이라는 거 우리가 딱, 아, 자연이라고 원래 가르치고 지칭했던 것, 지칭한 것에 대한 쇠퇴, 쇠락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원래 우리가 지칭했던 것이 아닌, 그것과는 좀 벗어난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떠한 경향을 이야기하냐면, 말의 경향입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는 말이에요?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단어, 말의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건 바로 뭔데? To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ful association. 의미가 있는 의미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유의미한 그런 연관성에서 어떻게 분리된 그러한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경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 광고에서 말하는 그 자연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이랑 좀 거리가 있느냐? 이건 바로 뭐의 영향 때문에?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광고의 문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점점요. 증가하게라는 뜻이니까 점점 더 이러한 뒤에 거의 가능성이나 뒤에 거의 현상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음식의 광고는 점점 더 help shoppers 이 구매자들이 뭐가 되게끔 만들어요? 익숙하게끔 만듭니다. Accustom to 어려리 익숙한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이 단어의 개념, 단어 말의 개념에 익숙해지게 해요. 이를테면 어떤 개념이에요? 오, 신선해. 오, 자연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에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이 다른 자연의 개념, 즉, 얘를 뭐라고 얘기한 거야? New definition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fresh라는 것이 원래 신선하다라는 그런 의미와 이제는 우리가 자연적이다라는 그 개념이
원래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 개념이라는 건 바로 뭐냐? They could well be considered. 충분히 뭐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들의 원래 전통적인 의미에 정반대로도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건 누구 때문에? 자본주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단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광고. 그리고 광고가 주는 그 문구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을 다르게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소재가요.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 볼게요. 새로운 개념은요. 더 잘 역할을 합니다. 뭐로? 그렇지. 이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요. 뭐에 대한? 신흥 식품 산업의 체계의 그 욕구, 필요성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not supply foods, 음식, 식품을 제공하지는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품은 제공하지 못할까? 그렇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관습적인 그런 의미에,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기대치를 부응할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제공하지 못하는, 식품은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그러한 그 새로운 definition, 이 새로운 정의는 더 잘 충족시킬 수는 있죠. 구매자들의 욕구, 그것이 정말 거칠애처럼, pretense는 우리가 뭔가 거칠애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pretense, 즉, 겉으로 보이기에는 거칠애 상으로만으로라도, 그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 구매자들의 그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definition이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돈을 좀 더 잘 벌기 위한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새로운 단어 선택을 해서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뭐가 될까? 바로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롭게 정의를 만들게 된 새로운 단어 형성이 되겠죠. 그것이 뭘 위해서? 구매자들의 충족을 위해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죠?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까요? Changes in the senses of words.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의 변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됐다? Definition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뭐와 관련한? 식품 광고와 연관된 단어 선택들의 의미에 있어서의 변화.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ew Definition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런 의미에서 2번을 정리했습니다.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관련 없는 것들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뢰성의 하락에 관련된 거 아니고, 물론 자본주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자본주의 영향 그 자체만을 다룬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commercials, 상업 광고죠. 상업 광고에 있어서 의미 있는 단어, 연관성에 있어서의 필요성,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의 필요성, 이런 단어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수적인 의미, 그 요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졌다, 변화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핵심이기 때문에 2번이 좀 더 어울리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새로운 definition, new definition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된 거예요?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의 변화. 단어의 의미라는 건 원래 A라는 단어가 A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의미가 B라는 혹은 A-라는 의미가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바로 New Definition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에 의해서? 광고와 연관이 된, 그죠? 식품 광고랑 연관이 된 다른 영역이 아니라 바로 식품 광고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소재와 그리고 그것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좋아요. 다음 문제 7번도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7번은 소재가 뭘까? 이것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잡은 주제문, 문제를 풀기 위한 선택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은 뭘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는 이 문장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띄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전 문제를 푸는 기출문제 강의니까, 일단 정말 정답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표현을 찾아보시면 non-market values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뭔데요? 그치? 비시장적인 가치예요. 시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비시장성 가치래요. 즉, 우리가 뭔가 돈이 되는 건 아닌데 돈이 되는 것 말고의 그 가치를 비시장성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넘습니다. 이것에 근거했을 때 경제적인 그 이득이 어떻게 뛰어넘게 된대요. 능가하다, 뛰어넘다가 exceed라는 단어가 되겠죠. 뭘 뛰어넘게 돼요? timber라는 단어가 목재입니다. 그 목재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목재의 경제적인 가치를 뛰어넘게 됩니다. 비경제적인, 비시장적인 가치를 고려했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하게 되면 경제적인 가치가, 뭐의 경제적인 가치인지는 여기 나와있죠. 근데 그 경제적인 가치가 오히려 시장의 가치를, 돈이 되는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우리가 봤던 연결어 중에서 또 강력한 역할을 하는 but이라는 연결어가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중요한 문장이 되는지, 앞에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 네, 볼게요. 자, 관리자들입니다. 무엇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에요?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이죠.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직면을 합니다. 어떤 걸 직면해? 어디에? Market incentive. 시장의 인센티브에 직면하게 되죠. 시장의 인센티브라는 게 바로 뭐냐? That provide financial rewards for exploitation. Exploit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용하다라는 뜻인데요. Exploitation이라면 이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용에 대한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어떤 대가를 제공하는 시장의 인센티브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면 자원,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에 직면하게 된다? 재정적인 보상에, 시장적인 인센티브에 직면하게 된다. 그 재정적인 보상을 준다라는 게 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을 했을 때 이용에 대한 재정적인 가치를, 재정적인 보상을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좋아 좋아, 예시 일단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삼림지대죠. 이 숲이 있는 땅이니까 삼림지대. 삼림지대를 소유한 소유자들은요, have a market incentive, 시장적인 인센티브를 갖고 있대요. 시장 인센티브를요. 시장 인센티브, 어떤 인센티브인데? To cut down trees. 나무를 자르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 보통 벌목한다고 이야기하죠. 나무를 자르는 것에 대한, 베는 것에 대한 시장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게 됩니다. 뭐 하지 않고요. 뭐보다는
오히려 manage the forest for the carbon capture, wildlife habitat, food

Protection and Other Ecosystem Service. 자, Carbon Capture니까 탄소를 잡는 거래. 즉, 탄소를 수피하는 역할이 뭐야? 탄소를 이렇게 흡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포착하는, 탄소의 포착의 역할, 그리고 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식품을, flood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홍수가 되겠죠? 홍수를 방어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생태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 숲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즉, 뒤에 것을 위해서 숲을 잘 관리해. 그러면 자연을 잘 보존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야, 그냥 나무 베! 라고 했을 때 시장적인 인센티브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경제적인 대가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인센티브가 있대.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벌목하는 거, cutting down 하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숲을 관리하는 것보다, 숲 지대를 관리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재정적인 보상 면에서는 벌목하는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이 숲의 지대를 갖고 있는데 얘를 벌목을 하면 재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벌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재정적인 이득이 돌아오니까. 자, 이러한 서비스는요. 이러한 도움은 provide the owner with. 자, 이러한 서비스라는 건 이런 서비스가 되겠죠. 그죠?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그 소유주에게 무엇을 제공하죠? No financial benefit이요. No가 붙었으니까 이런 서비스들의 어떤 이점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재정적인 이점이 없는 상태로 이 사람에게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걸 소유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없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are unlikely to, 뭐하지 않을 것 같아요? Influence management decisions. 관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즉, 이걸 꼭 관리해야 돼? 거기에 대한 결정? 너무 쉽게 벌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경제적인 이득, 이러한 도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자연적인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이런 도움들 있죠? 이런 도움들의 경제적인, 이런 도움들이 제공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아마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뭘 초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벌목해서 그렇게 삼림을 벌목해서 얻은 이 그 목재들의 경제적인 가치,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정적인 보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근거해 봤을 때 재정적인 보상보다 부등호가 이것보다 훨씬 더 밑으로 이제 가겠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커지는 게 바로 무엇을 근거로 했을 때? 비시장적인 가치. 자, 그럼 비시장적인 가치가 뭐가 있을까? 방금 전에 봤던 우리가 이런 것들이 비시장적인 가치가 되겠죠. 그죠? 그게 그냥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벌목하는 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비시장적인 가치가 어떻다? 굉장히 크다, 높다. 그래서 얘가 더 이걸 근거로 했을 때는 이것이 얘가 초과를 하게 된다. 이 앞에 있는 그 경제적인 보상을 뒤에 있는 비시장적인 가치를 근거로 했을 때 그 경제적인 가치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United Nations, 그러니까 UN이 되겠죠. UN의 initiative, 계획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UN의 계획은요, 추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추정을 했어요? UN이 the economic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ropical forests. Tropical forest가 뭐지? 그치, 열대우림이죠. 열대우림이 제공하는 생태계의 서비스, 생태계상의 도움이죠. 도움의 경제적인 이점이요. 유엔이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야, 이거 열대우림을 벌목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생태학적으로 생태적인 도움을 주는데 거기에 따른 그 이득이 그거는 뭘 포함해서 라고 나오죠? 근데 그 이득이 그러니까 주어고 동사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 이렇게 주와 동사의 위치를 가로막는 요 삽입구는 나중에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Over three times greater per hectare that the market benefit. 시장의 이점보다도요. 헥타르당 3배나 더 큽니다. 3배 가까이 더 그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과하는 이 비율이
이득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3배 가까이 된다. 3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코시스템 서비스가 바로 어떤 서비스를 가리킬까요? 바로 기후를 조절해 준다거나, 수질을 뭐, 이렇게 그 퓨리피케이션, 정화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이로전이라는 단어가 침식이거든요. 땅이 깎이는 그런 침식들을 막아준다거나, 그죠? 예방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생태학적인 그런 가치가 도움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목하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그것보다는 우리가 얘네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Thus라고 나옵니다. 따라서요, cutting down the trees, 나무를 베는 것, 벌목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어때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not sending the correct signals. 그런데 시장은 뭘 보내고 있진 않아요?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있진 않습니다. 어떤 올바른 게 신호가 어떤 신호가 올바른 신호냐 봤더니 extractive uses, 뭔가 추출해내는, 즉 다시 말해 거기서 뽑아내는 그런 사용, 뭐 이를테면 벌목 같은 timber 같은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이런 그 착출하는 아니면 뽑아내는 그런 사용의 사용보다 생태학적인 그런 서비스, 생태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이게 더 맞는 거야 라는 선호를 보내는 적절한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인 소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숲에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태학적인 가치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비시장적인 가치가 정말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보다 뭐가 높다? 숲을 벌목하는 것보다 숲을 관리하는 것의 가치가 사실은 더 높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Significance, 중요성이에요.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ignificance는 중요성이라는 뜻도 있고 의미나 의의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자, 뭐에 있어서의 중요성일까? Weighing. 자, weigh라는 건 여러분들 무게를 재고 따져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숲의 자원, 그 천연 자원을 어떻게 natural resources라고 앞에 나왔었으니까요. 숲의 자원의 어떤 가치? 비시장적인 가치를 따져보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성, 의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숲을 관리하는 것이 비시장적인 가치가 훨씬 높아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시장적인 가치를 잘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이걸 아주 우리가 봤던데요. 얘가 얘보다 더 높아라는 확실한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는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선택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significance라는 건또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되면 importance 정도의 의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2번이 가장 적절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훨씬 높으니까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나머지 관련 없는 선택지의 표현과 단어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따져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문제 몇 번이야?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월 모평 문제였는데요. 자, 이 문제도 지금 보면 앞부분에 지금 하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최대한 도입부에서 우리는 이제 어디가 사실 주제문이 될지 모르니까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그러면 앞부분에선 최대한 소재만 가지고 연결해 본다. 그리고 그 소재의 향해 있는 얘로 향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지. 얘가 뭐 일단 긍정 부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긍정이라면 긍정의 어떤 부분이 긍정인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가볼게요. The primary purpose of commercial music radio broadcasting. 상업적인 음악 방송이죠, 라디오. 그죠? 라디오 방송의 주된 목적은요. 자,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라디오 방송 중에 음악을 다루는 라디오 방송인데, 근데 그것도 상업적인 음악의 라디오 방송이라 얘기해요. 그럼 상업이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 그렇지. 뭔가 수익 같은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의 주된 목적은요. is to deliver. 전달하라. 혹은 넘겨주다.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누구를 전달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어디언스를 넘겨주고 인도해주는 거래요. 어디언스는 보통 관객, 청중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니까 청취자가 되겠죠. 만약에 TV를 보는 사람이었으면 시청자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청취자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어디로 넘겨줘?
to a group of advertisers and sponsors. 광고주나 아니면 그 후원자들의 무리에게 이 청취자들을 넘겨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음악 방송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를 다 와가지고 계속 듣는 거야. 매일매일 와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상업적인 만약에 음악 방송이라고 한다면 그 방송의 목적이 바로 뭐야? 그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야? 그 방송을 하게끔 만드는 광고주나 후원자들에게 그 청취자들을 넘겨주는 거야. 그럼 그 방송 주변에 그 스폰서나 애드버타이저들의 광고나 홍보글이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상업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that audience, 그렇게 넘겨준 그 청취자들은 must be as large as possible,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뭐한 이라는 의미를 갖죠. 자, 가능한 한 어떻게 돼야 돼요? 대규모가 돼야 됩니다. 커야 돼요. 그치. 그래야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업적인 음악, 라디오, 방송, 엄청 기네. 그죠? 얘네들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뭐야?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건 large입니다. large. 이 청취자들은 청취자들인데 어떤 청취자들? 정말 많은 청취자들을 누구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광고주에게 혹은 후원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네. 자, more than any other characteristics. 그 다른 어떤 특징보다도요. 그 어떤 특징보다. 여타의 그 특징보다도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특징들이 어떤 특징인지는 설명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 이게 중요해 이런 의미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점핑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스킵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그 어떤 특징보다도요. The quantity of the audience. 그 청취자들의 양이. 양이라는 게 뭐겠어? 그 규모, 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청취자들의 그 양. 사이즈, 크기, 이것이 바로 어떤 청취자냐, 청취자의 그 규모가 되느냐, 바로 이 대중으로서 aggregate, 모으다라는 뜻이죠. 대중으로서 모인, 즉 집단으로서 모인 청취자들의 그 수, 그 크기가 가장 중요한 metric, 측정 기준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metric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그 quantity가 가장 중요하다. most significant 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수가 가능하면 가능한 한 대규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커야 된다. large audience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괄호에 부연 설명되어 있는 거 간단하게 볼까요? 자, 인구 통계학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인구 통계학적이거나 아니면 심리 통계학적인 개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purchasing power, 구매하는 힘이니까 구매력, 아니면 관심 수준, 그리고 만족도가 되겠죠. 그리고 quality of attention, 주목의 그 질, 주목하는 정도, 혹은 정서의 감정적인 상태,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라디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특히 음악 방송이니까.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란 얘기야? 그치? 청중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청취자들의 그 수, 규모,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 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정말 큰 대규모의 청취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broadcasters,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들은요, attempt to, 뭐 하려고 시도를 합니까? maximize their audience size.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뭘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들의, 청취자들의 그 규모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틀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By playing music that is popular. 인기 있는 음악을 틀어주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어떤 음악을 틀어줄까? Can be relied upon not to cause audiences to switch off their radio or change the station. 이때 여러분, station은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송국을 이제 sta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방송국을 바꾸거나 혹은 라디오를 바꾸거나, 라디오를 끄거나, 그죠? 다시 말하면, 듣다가 다른 채널로 가거나, 그죠? 다른 방송국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라디오를 끄거나, 적어도 이렇게 하지 않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음악을 틀어주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기 있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채널을 바꾸거나 라디오를

스토리즈 안에 그런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maximize their audience size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내용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취자들의 retention, 보유 계속 지키는 거예요. 청취자들의 이런 보유는요, is the key value, 핵심적인 가치가 됩니다. 정말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많은 음악의 프로그래머들이 음악의 그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 제작자들과 그리고 라디오 방송 그 경영진들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핵심적인 가치, 정말 중요한 가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중요한 가치, key value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a high degree of risk aversion frequently marks out. 여기 risk avers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aversion이라는 표현이 싫어함, 피함, 회피입니다. 회피. 그러면 뭘 피하고자 하는 거야? 뭘 회피하고자 하는 거? 그렇지. 높은 수준의 위험 회피는 위험 회피가 뭔데? 이런 것들 안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른 채널로 돌리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꺼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높은 수준의 위험 회피는 흔히 어떤 특징을 갖게 되죠? Successful radio music programmer. 성공적인 라디오 음악의 프로그램 제작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로 특징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고 사람들의 정말 좋아할 만한 대중적인 음악들을 많이 틀어주게 되면 그러면 위험을 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런 라디오 제작자가 된다. 프로그램 제작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리스트는 이 재생 목록은 어떻게 되겠어? 늘 비슷한 걸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리스트는 are restricted, 제한이 되고 그리고 흔히 very small,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오는 결과는 바로 뭐라는 얘기야? Small playlist. Smaller playlist. 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재생 목록이겠어요? Restricted. 굉장히 제한된 playlist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것까지 표시하겠어요? 그렇지. 이것의 영향 혹은 부정적인 영향 이것의 뭐 나쁜 결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뭐의 특징이요? 음악 플레이리스트의 특징이래요. 음악 재생 목록의 특징?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죠? appeal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호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들, 국제적인 청취자라고 이야기한 적 없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어려울 것 같아요. The audience of advertisers. 그런데 광고주의 영향력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 difficulties. 어려운 점이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렵대? 오, 시청자들의 이 규모를 키우는 데 있어서, 크게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려운 점은 이야기 안 했고, 왜 이걸 키워야 되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까요? necessary. 뭐,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은데요. 자, 청취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 자,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지. 그러니까 이걸 필요해? 다양하게 하는 게 필요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올리지 않는 표현이 되겠다. 5번 보겠습니다. 아웃컴이 뭐죠? 그렇지. 결과. 뭐에 대한 결과예요? 음악 라디오 방송. 자, 일단 음악 라디오 방송. 라디오 산업이 나왔습니다. 라디오 산업의 시도래요. 뭐 하고자 하는? Attract large audiences. 큰 대규모의 시청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라디오 사업의 시도의 그 결과, 그 결과가 어떤 결과야? Restricted playlist, smaller playlist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결과까지 담고 있는 몇 번을 정답이야? 그치,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게 뭘까? 이걸 우리가 봤던 이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 이 부분까지도 잘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 네, 9번으로 가야 되겠죠. 관련 없는 것들도 이렇게 한번 볼까? 선생님이랑 지워봤지만, 그죠? 오히려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확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목도 마찬가지고 주제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까지 가시면 안 되고 딱그 지문이 시사하는 바깥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9번 갈게요. 9번도 앞부분에서 갤러리가 나오고요. 뭐 보여지지 않는 영역도 나오고 그럽니다. 하여튼 여기에 소재는 선생님이 여기 표시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요? 뮤지엄. 어디?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뭐가 있어? 압박이 있대. 야, 이거 해야 돼. 어디 내에서? 박물관 내에서 압박이 있대. 아, 어떤 압박이냐? They cause it. 그 박물관으로 하여금 to emphasize what happens in the galleries. 갤러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가잖아요. 그런 전시 공간을 갤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박물관이 이 전시된 공간,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pressure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디에서의 그 일을 강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보러 다니는 그 전시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보다라고 해서 over. 이때는 뭐된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보다 그래요? Than the activities, over the activities that take place in its unseen zones. 그 박물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보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뭘까? 사실 그 전시만 공간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전시되어 있지 않은 그 물건들을, 대상들을 보관하는 장소들도 있고, 그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뭐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이 압박감 때문에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 an era, 어떤 시대에서요? 박물관이 are forced to, 뭐라고 강요받는 시대야? 그들의, 그렇구나. 수익을 늘려야 된다라고 강요받는 그런 시대에 어디 가나 이제 경제적인 수익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걸, 이 수익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요를 받는 시대에 그들은요, often focus,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까? 그들의 에너지를 어디에? modernizing their galleries. 또 나왔어요. 갤러리를 현대화하고 and mounting temporary exhibitions to bring more and more audiences through the door. 그 문을 통해서, 출입문이 되겠죠, 뭐. 그죠? 예, 그 문으로 더욱더 많은, 이때는 뭐겠어? 관람자들이 되겠죠? 관람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올수 있게 하는 temporary, 일시적인 전시회를 mounting, 시작하는 것에 그들의 에너지를 맞추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박물관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곳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거. 수익을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된다? Galleries.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갤러리에 전시관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둔다? 갤러리. 근데 걔가 수익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익만이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또 이해가 쉽죠? 그죠? 볼게요. 다시 말하면, as museums struggle to survive in competitive economy. 경쟁적인 경제에서 살아남으려고 struggle to, 고군분투하다,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고군분투하고 애쓰면서 그들의 budget, 예산은요, 흔히 어디를 우선시하게 돼요? Those parts of themselves that are consumable. 소비 가능한 그 박물관의 부분, 그 자체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소비 가능하게 하는, 소비할 수 있는 박물관의 부분이라는 게 바로 뭘까? 봤더니, infotainment. 이게 바로 수익이 되는 거겠죠. Infotainment in the galleries. 그 전시관의 infotainment. Information도 주고, entertainment도 같이 결합된 거죠. 우리가 전시물들을 보면서 정보도 얻고, 즐거움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In the cafes and the shops. 카페나 가게, 상점에서 이 물품과 물건과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비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런 것들에 어떻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애들한테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반대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Unlit. 불이 켜지지 않은 저장고. 즉, unglamorous. glamorous가 그런데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죠. 매력적이라는 그 저장소. 이곳은 are the best, 기껏해야 presented as,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services area,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래요. 어떤 서비스? 오,
이 전시회의 홀

위해서 그냥 물건을, 대상을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의 공간 정도로 표현이 된다 이게요. 만약에 그걸 정말 우리가 논할 여지가 있으면 논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전시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그게 온전한 상태로 잘 보존이 되어야 나중에 걔네를 또 전시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저장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 경시하게 된다. 이런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갤러리에 우리가 좀더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결과로 어떻게 한다? 스토어스. 여기서는 스토어룸이라고 나왔죠? 사람들이 이것을 경시하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최악의 경우도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 박물관이 pour,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pour A into B, A를 B에다 쏟아붓는 거죠. 더욱더 많은 그 자원들, 뭐 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어디에? 그냥 정말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측면들에게만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 공간. 아까 얘기했던 storage room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저장 공간은 훨씬 더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제 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원인과 결과 그죠?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지만 나머지 내용 보겠습니다. 그들의 현대화가 계속해서 어떻게 늦어지게 되고 지체가 돼이 스토리지도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체가 되고 그리고 더 적은 공간을 더 적은 공간이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할수 있는 공간일까? To house. 하우스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얘는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뭔가 더 많은 수집품들, 이런 우리가 모으는 이런 수집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점점 더 적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의 복잡한 이 보관 필요성이 공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얘네들한테 주어지는 그 노력들이 훨씬 현저하게 적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그래서 store rooms는 어떻게 된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지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suffer. 이 단어를 썼죠. 그죠? 자,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의 중요성? 박물관의 전시 공간을 우선시해라?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얘기했잖아. 그제? 그러니까 1번은 정반대가 될것 같다. 일단 benefit도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다양한 활동들의 이점 아닌 것 같죠? 그 다음 necessity of expanding storerooms. 이 저장 공간을 어떻게 확장할 필요성? 뭘 위해서? 이 전시하는 이 대상들을 전시하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좀더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이 확대 필요성은 우리가 느끼기는 하지만 얘가 주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3번을 오답으로 체크하지 않았기를 선생님 바랍니다. 자, 뭐의 결과일까요? Profit oriented management of museums. 자, 일단 박물관 나왔습니다. 박물관이 뭐 하면서 수익 지향적인 관리를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갤러리에 초점을 맞춰서 그에 따른 결과가 뭐야? Storeroom이 suffer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바로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이래서 얘가 답이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렇게 관련 없는 것들 지워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나온 커미트먼트는 무슨 뜻이야? 그 뒤에는 뭐 헌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헌신이나 바치는 거, 이런 얘기인데, 대중들의 공공의 재, 공공 그 상품들의 이 박물관들의 헌신을 늘리는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요. 박물관들이 어디에 헌신한다, 무언가를 정말 주로 맞추게 된다라는 게뭐 갤러리에 좀더더 관심이나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뭐 여기 퍼블릭 굿에 맞추게 된다라는 내용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앞부분 보니까 소재가 나오기는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뭔것 같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나온 본문에서 나온 주요 단어를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바꾸려고 하는 게 선택지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선택지에서 오히려 핵심 소재가 그대로 표현이 되면 바꿀 수 있는데도 그대로 표현이 된다면 걔는 오히려 답이 아닐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대로 표현된다라는 게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알아요? 아, 다른 선택지를 보면 알죠. 다른 선택지에 이 단어를 아, 얘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단어가 여기서 몇, 10번에서는 어떤 단어예요? 그렇지. Disclosure라는 단어입니다. Disclosure. 얘가 뭐야? Close가 닫다예요. 그죠? 네, 닫거나 폐쇄하다라는 뜻이야. Disclose라고 하면 뭐겠어요? 공개라고 하시면 되겠죠.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An important advantage of disclosure. 뭐의 중요한 이점이래? 그치. 공개의 중요한 이점. 그럼 공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뭐하는 반대로요? Two more aggressive forms of regulation. Regulation은 규제라는 뜻이죠. 그러면 규제의 더 적극적인 형태의 그런 규제와는 반대로 공개. 규제는 막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공개는 이렇게 좀 오픈해 주는 거죠. 그죠? 이런 공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점은 its flexibility and respect for the operation of free markets. 자유시장의 작동에 있어서 자유시장의 작동에 대한 존중이며 그리고 그것의 뭐야? flexibility,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그럼 우리가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뭔가 공개를 함으로써 뭘 공개하는지는 안 나왔지만 그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그렇지. 유연성을 얻을 수 있고 이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뭐에 대한? 자유시장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다. 그럼 자유시장의 존중이 뭘까?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 나와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규제가 주는 명령어는요. As blunt sword. Sword는 칼이죠, 칼? Blunt는 무딘이라는 뜻이에요. 무딘 칼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칼은 어때야 돼요? 날카로워서 뭔가를 벨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위협을 주는 칼이기는 하나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칼을 우리가 무딘 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규제하는 명령은 다시 말하면 이런 규제의 형태, 공격적으로 규제를 하는 이 규제는 정말 무딘 칼이야. 효과가 떨어져. 어떤 부분이 효과가 떨어지느냐? They tend to neglect diversity. 무엇을 무시하고 소홀히 해? 다양성을 소홀히 하고 and may have serious unintended adverse effects. Adverse effects는 여러분이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 거스르는 이라고 나왔는데 이 표현이 더 어려워요. 해석에 적용을 해보면. Adverse effect는 역효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치 않았던 심각한 역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공개와 반대되는 뭐가? 규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이 규제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뭐에 대한 측면이겠어? 그렇지. 공개가 갖고 있는 이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네, for example. 좋아, 좋아. 자, 예를 들면은요.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appliances. Appliances는 여러분들 이 전자기기입니다. 가전용품 같은 거, home appliances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전자기기에 대한 에너지 소율의 에너지 효율의 요구 사항들은요. 에너지 효율을 지켜야 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규제를 하고 이렇게 요구 사항을 넣는 거예요. 요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May produce products, may produce goods.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제품? 바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또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대시 수식하는 선행사가 바로 이 goods가 되겠고 그리고 good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들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에너지 효율이 꼭 필요해 라고 말하는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건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덜 잘 작동하는, 작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작동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징을 가진 제품?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심지어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돼. 그러면 세탁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탁기가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돼서 작동을 3번 돌아가야 때가 빠지는 보통 세탁을 3번 정도는 해야 때가 빠지는 세탁물이 근데 두 번으로 에너지 효율 때문에 줄였어. 이 요구사항 때문에. 그럼 어때?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특징. 때가 잘 안 빠지는 세탁기. 세탁을 잘 못하는 세탁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계속 갈게요. 자, by contrast. 좋아. 뭐가 좋아? 그치, 대조가 나왔지. 이제 누가 나올 차례야? 공개를 했을 때야. 그죠? 자, 어떤 공개를 했을 때? Information provision. 아, 얘가 정보 제공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될까? Disclosure가 되겠죠. 정보 제공. 그럼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공개라는 표현 위

거기에다가 쓰면 되겠지. 뭐를? 정보 제공을. 이렇게. 됐나요? 반면에 정보 제공은요, respect. 뭘 존중한다고요? 자유시장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죠? 자유시장 존중이 이게 뭔지 궁금했다.

겁니다. 이신주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없는데. 예시가 꼭 그런 연결어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보통 when이나 if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are required to 뭐라고 요구를 받으면 to measure and publicize the safety characteristics of cars. 자동차의 특징, 근데 안전상의 특징이죠. 자동차의 안전상의 그 특징을 어떻게 하라고? 측정하고 그리고 그걸 공개하라고 요구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요구가 이젠 어떤 요구야? 정보 공개 요구요. 그렇게 되면 잠정적인 자동차 구매자들, 즉 앞으로 이제 자동차를 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can trade, 얻을 수 있어? 거래를 할 수 있대, 맞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엇을 무엇과 맞바꿀 수 있을까? Safety concerns, 안전상의 걱정들, 문제들을 other attributes, 다른 특징들, 이를테면 그 특징이 뭔데? 가격이라던가,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자가 자동차 제조 공장 제조업자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거친 제품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은 가격이나 스타일이 좀 본인이 원치 않아도 뭘 더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 안전상의 문제를 맞바꿀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전상의 거래를 이걸로 이것과 같은 다른 특징들과 같이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맞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시네요. 만약에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식당 이용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보를 제공받아요. 뭐에 대한? 그들의 식사에 대한 칼로리의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지? 체중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중인. 그죠? 이런 사람들은 can make use of the information. make use of 뭔가를 이용하다. 그냥 utilize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칼로리니까 나는 이걸 적은 걸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 채로요? leaving those who, 어떤 사람들 남겨둔 채로. 어떤 사람들 who are unconcerned about calories.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은 재료야. 그거 신경 안 쓰고 그 사람들은 그냥 선택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 유연성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disclosure 또 나왔습니다. 정보 공개에서, 정보 제공에서 이제 공개로 나왔어요. 이 공개는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심지어는 촉진시킵니다. 뭘 방해하지 않고 자율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율성을 오히려 촉진시킵니다. 그죠? 뭐의 자율성과 뭐의 자율성이에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 그리고 그 질, 어느 정도의 내가 높은 질로 선택을 하느냐, 그 자율성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 자율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정보를 제공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자율성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빠르게 한번 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 네, 바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의 이점이에요? 공개하는 거야. 정보를 공개한다. 아까 나왔던 publicizing information, publicize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이점이에요. 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free choices. 바로 자유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선택이라는 게 바로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그치, 자율성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없는 선택지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어떤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profit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거 관련 없는 것들은 탁탁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화된 시장의 영향도 아니고요. 그죠?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똑똑복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exceed라는 단어 첫 번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초과하다, 능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exceed의 ex가 out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excess, excessive라는 형용사 명사 형태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단어인데 얘가 변형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생어도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다음 시간 제목 찾기 마지막 시간, 주제 찾기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 찾기도 한 문제 같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대입 파악 문제 정점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할 수 있.

0: 없이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 직업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굉장히 특별해요. 댄스 꿈나무의 댄스 학원 오디션. 이 친구는 진짜 프로페셔널 댄서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1: 제 주변에도 그 연습생 준비한다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0: 요즘에 진짜 에이. 댄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연습생으로 나중에 뭔가 뭐 이런 전문 댄서라든가
1: 아니면 셀러리. 아이돌을 희망할 수도 있고요.
0: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요즘에는 직장인 분들도 취미로 굉장히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1: 저도요.
0: Really?
1: 네.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지만 한창 배울 때는 뭐 아이돌 저리 가라까지는 아닌데 내가 저리 갔어요.
0: 그렇군요. 저도 한번 수업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1: 네.
0: 이틀 나가고 또 그만뒀다.
1: 왜냐하면 이게 따라하기가 어려우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0: 그리고 창피해요.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댄스 학원 오디션을 본 상황.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아, 이게 뭔가 잘했을 수도 있는데요.
1: 그죠.
0: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이불킥이라고 하나요?
1: 그쵸, 그쵸.
0: 아,
1: 아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 흘렸어. 아, 이럴 때 있죠.
1: 왜냐면
0: 긴장되죠.
1: 긴장이 되니까 제 실력 발휘가 하기가 어려워요.
0: 아,
1: 오디션 자체가.
0: 그러니까요. 이
1: 예.
0: 오디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람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을 자연스러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댄스 학원 오디션을 대체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독선.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3: Oh, what's wrong? Why are you so sad?
2: 이거를 못해가지고.
3: Your elbow, you hurt it. Oh,
2: no.
3: no.
2: 이 동작, 이 액션, 내가 부족했는데. My audition, you know?
3: Your audition, yeah?
2: 오디션, 실패, failed.
3: Oh. Wait, cheer up.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2: Not the end.
3: Not the end of
2: And
3: the
2: the
3: world.
2: word.
3: So cheer up.
2: 근데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렸어.
3: You're crying?
2: 아니, crying, no crying.
3: Oh, no crying.
2: 뭐지? 심사위원들. PD or 그 director front
3: Oh,
2: of.
3: in front of the director?
2: 그렇지, 그렇지. I 땀. Sweat.
3: Sweat.
2: Sweat.
3: Oh.
2: Sweat 계속. Continue, 뭐지? Be like a rain.
3: Oh
2: like
3: no.
2: raining.
3: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2: 응?
3: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2: No breaking.
3: No breaking?
2: No breaking?
3: Nerve-wracking.
2: No.
3: You know, you can be really nervous.
2: Nervous, yes.
3: Oh, and
2: So.
3: sweating. And then make a mistake.
2: 이 동작이 안 되는 거야. 너 돼? 이거 해봐.
3: Like this.
2: 댄스. 그렇지, 이 동작을 내가 제대로 못했어. 그래, 여봐, 너도 못하지?
3: 어?
2: 아니야. 당연히.
0: 제가 슬기 씨
1: 네.
0: 허락 하나 받아도 돼요?
1: 뭐요?
0: 오늘 진짜 제대로 된 진짜 생활 영어 표현 다 알려드려도 돼요?
1: 아, 그럼요. 너무
0: 알겠습니다.
1: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0: 그렇죠. 이런 경우, 특히나 꼭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니어도 말이죠. 아, 뭔가를 망쳤다, 뭐,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야, 뭐, 또 해보면 되지.
1: 괜찮아.
0: 이런 거 너무너무 쓰거든요.
1: 네.
0: 영어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5: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4: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5: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벌써 반가운 표현도 나오면서 지금 한번 볼게요. 내용 자체는 좀 슬프긴 해요.
1: 네.
0: 아,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어구. 그래. 메스가 막 뭔가
0: 네.
1: 어지럽혀진 뭐 그런 거였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이렇게 동사로도 쓰이는군요.
0: That's right.
1: I messed up my dance 오디션이 들어가야겠네요.
0: 네. 스펠링만 잘 써준다면은
1: 그쵸.
0: 문제 없죠.
1: 오디션이니까 오로 시작하겠죠. 오디션.
0: 네.
1: 야.
0: 지금 입술 깨무느라 큰일 뻔했어요.
1: 왜 깨무세요?
0: Audition. 오케이. 자,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정답? 아, 최근에 그
1: 왜 이렇게 써요?
0: 스펠링이 느낌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1: 아.
0: 슬로우 간도 그렇고요.
1: 많이
0: 이것도
1: 헷갈렸죠.
0: 너무 audition 이렇게 돼 있기
1: 아니,
0: 때문에.
1: 이거는 왜
0: 네.
1: 오디션이라고 했죠, 우리가?
0: Audition,
1: 응?
0: AU라고 하는 게요.
1: 네.
0: 아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우로 발음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1: 응.
0: 하지만 그건 오히려 굉장히 rare합니다. AU, AW 이런 것들은요. 보통
1: 아.
0: 이 정도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1: 네.
0: 이거 발음하실 때도요. 오디션이 아니라 5에서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audition,
1: 아하.
0: audition 조금만 벌려서 5보다는 차라리 어에 더 가까운 게 낫습니다. 한번
1: 네.
0: try 해보세요.
1: audition.
0: Yes.
1: audition.
0: audition. All right. 오. So audition이라고만 좀 하지 말아주세요.
1: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헷갈릴만 했네요.
0: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예. 자, 그래서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인데, 자, 지금 보면 망치다를 오늘 못 썼다고요?
1: messed up.
0: 이걸 썼습니다.
1: 네.
0: 아까 슬기 씨가 말한 게 딱 맞아요. 뭔가가 messy 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네.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아, 결과가 나오긴 했겠죠. 뭐 김치찌개를 만들었던 뭐가 되는 결과물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아하.
0: 진짜 엉망진창이 됐다.
1: 예.
0: 이렇게 얘기할 때 mess up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ruin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1: 네.
0: ruin은 이건 엉망으로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올 정도로 완전 그냥 망한 거예요.
1: 예, 예.
0: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에 그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아, 내 인생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 좋진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돌릴 수 없다. 당신 때문에.
1: 예.
0: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you ruined my life. 이런 굉장히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So mess up something, 뭔가를 망치다. 사실은 엉망으로 만들다가 더 어울리긴 합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참고로요.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잖아요. It, this, that 이런 거.
1: 네.
0: 그러면은 mess up it 아니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Mess up that.
0: 그게 아니고요. 요 예. 가운데 넣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1: 아, mess it up.
0: 네. 이렇게 대명사면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내가 이거가 이때 시작하는 줄 알고 저게 저때 시작하는 줄 알고 내가 바꿨잖아. 그래서 나는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1: I messed예요.
0: messed. 망쳤다니까 과거니까.
1: 네. I messed up my schedule.
0: My schedule or the schedule.
1: 네.
0: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그거 해 볼게요. 그 요리사가
1: 네.
0: 그 조리법이 뭐죠? 우리 외래어로 쓰는 거 조리법.
1: Recipe,
0: yes. right? 그 레시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1: 아하.
0: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든가 설탕을 넣으면 안 되는데
1: 아이고.
0: 넣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그 요리사라고 하면 더 뭘까요?
1: The cook.
0: The cook.
1: Yes.
0: 그다음에 엉망으로
1: the
0: 했다.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네.
0: I messed up the schedule.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자, 그리고 나는 오디션을 망친 겁니다.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There you go. 굉장히 우울해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1: Yeah.
0: 친구가 아 힘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1: 그쵸.
0: 또 해보면 되니까요. 그쵸.
1: 맞아 맞아.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세상. So world 되겠네요.
0: World.
1: Yeah, world.
0: Okay. 그럼 cheer up이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그러면?
1: Cheer up은 힘내.
0: 힘내. Cheer
1: 네.
0: up. It's not the end. 끝이 아니다. 무엇의 끝이 아니다. Of the world. 정답. Perfect.
1: Yes.
0: 세계 세상이죠. 자, 이거 나온 김에 RL 동시에 붙어 있죠. 그렇죠?
1: 네.
0: World. 저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R 발음 제대로 하는지 L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 RL을 두 개를 붙여서 할 때도 문제가 없는지가 당연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 그렇죠.
0: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혀가 얼마나 많이 뒤로 당겨지고 그게 금방 펴지는지 이런 것들이 귀에 제가 들리는데 일단 R 발음할 때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렇죠? 그래서
1: were.
0: 워주고 혀가 코어가 were. 이렇게 일단은 원래 돼야 돼요.
1: 네.
0: 그다음에 L 발음이 혀가 뒤로 당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앞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1: R이요?
0: L, L.
1: L은 앞쪽으로요.
0: 앞쪽으로 가야
1: 네.
0: 돼. So, 혀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뒤로 왔다가
1: 네.
0: 앞으로 팍 가면서 윗니와 입천장 사이 여기 닿는 게 L 사운드입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R,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예.
0: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R, L 해보세요.
1: R, L
0: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1: 네.
0: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돼요. R, L 띄어졌다가 Earl
1: 오.
0: 이렇게 혀가 약간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인
1: 예.
0: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 하고 끝나는 거 그게 바로 World
1: 아,
0: 이게 되는 거예요. Right?
1: 네네.
0: R-L-D 한번 try 해보세요.
1: World
0: 오.
1: 오. World
0: 100점 중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1: 어, 야. 네.
0: 너무 좋았어요.
1: 조금 약간 포즈가 길었네요.
0: 어, 약간 긴장감 연출하려고. 예.
1: 감사합니다. 자,
0: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R 따로, L 따로 연습하시라고 제가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거의 굳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 결국에는 절망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원어민들이 이걸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y, come on, man.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오. 빠르게 말을 해버려요. 야, 네.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를 위로해 줄 때 보통 쓰게 됩니다. 아. 자, 근데 앞에 보세요.
1: 네.
0: 이거 나왔잖아요.
1: 네.
0: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1: 힘내.
0: 힘내, 기운내 라는 게 cheer up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나름 조금 너무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오디션을 떨어졌다고 엄청 문제가 생긴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지인의 가족 쪽에 무슨 건강 상태가 엄청 심각해 문제가 있다. 아, 그랬을 때 가가지고 너무 그렇게 Hey, cheer up, man. 이거는
1: 좀 가벼울 수
0: 있네요. 너무 가벼운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인이랑 관련이 있어서 벌어졌다. 오. 그러면 절대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1: 아, 이건 안 되는군요.
0: Cheer up은 좀 가벼운 힘을 내 정도이기 때문에
1: 네.
0: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힘내. 너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1: Cheer up. It's not the end.
0: You can. 이렇게 볼게요.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아. 말 그대로. You can.
1: You can try.
0: 다시.
1: Again.
0: Again. 자, 근데 방금 너무

0: 좋았어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힘내. 한 다음에, 그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돼요.
1: Cheer
0: 일단은,
1: up.
0: cheer up. It's
1: It's
0: not
1: not too bad.
0: too bad or so bad.
1: It's not so bad.
0: Alright.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1: 네.
0: 그래도 할 말이 있죠, 뭔가.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1: 그러면
0: 이러면서.
1: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cheer up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0: I'm
1: 있을까요?
0: sorry to hear that. 이런 게
1: 아,
0: 나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I'm
1: 네네네.
0: sorry to hear that. 아,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마음이 안 좋네요. 굉장히
1: 네네.
0: 진지해져야 됩니다.
1: 그쵸, 그쵸.
0: Yes.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느낌으로. Cheer up. You can try again.
1: Cheer up. You can try again.
0: Hey, cheer up. It's not so bad.
1: Cheer up. It's not so bad.
0: Alright, 본문들 읽을게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슬기 씨는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뭐 연예계 쪽에서 뭔가 이렇게 리포터를 하실 때
1: 그쵸.
0: 오디션을 보고 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1: 저는 그때는 캐스팅이 됐는데,
0: 아하.
1: 근데 사실 매번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가 오디션 같았어요.
0: 아,
1: 예.
0: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매번 누군가, 거의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내노라하는 스타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매번 긴장이 돼서 땀을 진짜 많이
0: 진짜
1: 흘렸던.
0: 땀을 흘리고
1: 예.
0: 그런 느낌이네요.
1: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가 다 젖어 있었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0: 진짜로
1: 네.
0: 너무 진짜 긴장함에 와
1: 그쵸.
0: 대단합니다.
1: 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땀이
0: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런
1: 나더라고요. 예.
0: 모습을.
1: 그때 당시에 그랬죠.
0: So I was wet. 땀이
1: 아하.
0: 막 비오듯 온 거예요.
1: 그쵸. 아이
0: 그거를 어떻게
1: 워즈
0: 표현할까요?
1: in front of the judges.
0: 그게 뭘까요?
1: 심판.
0: 심판,
1: 아,
0: 오케이.
1: 심사위원.
0: Yes,
1: 예,
0: yes. 맞아요.
1: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나는 땀을 흘렸다 이거잖아요. I was 땀을 비오듯 흘린 거니까
0: 네.
1: 흘렸다는 러닝이거든요, 일단. 러닝이에요. 모처럼 like rain. 그쵸? 비처럼 흘리는 거니까.
0: 나
1: 네.
0: 진짜 심사위원들 앞에서 비처럼 달렸잖아.
1: 그렇게 돼요?
0: 그래서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
1: 왜냐면 러닝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콧물 흘린다 할
0: 맞아요,
1: 때 러닝
0: 맞아요.
1: 노즈 하잖아요.
0: That's right. Runny nose and the, or the water's running, 뭐 something
1: 예.
0: running,
1: 아,
0: right?
1: 땀을 안 썼네.
0: 근데
1: 러닝 그러면 스웨트를 쓸게요. 땀이 스웨트예요.
0: 죄송한데 거의 그렇게 다 들어갈까요, 여기?
1: 너무 길다.
0: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아, 틀렸다.
1: 네.
0: 네, 저 I was 뭐뭐 in front of the judg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오늘부터 쓰시면 돼요. 바로
1: 네.
0: sweating
1: 아,
0: bullets.
1: 오?
0: 이거 한번 보지 않았나요?
1: 네.
0: Maybe, maybe not.
1: 어디서 나왔죠?
0: I don't know.
1: 어.
0: 자, 여기 지금 bullet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Bullet?
1: Bullet은 그거 화살 아니에요?
0: 아, 어디서 안본 겁니다, 그러면. 자, bullet은 총알입니다,
1: 아,
0: 총알.
1: 총알.
0: 네.
1: 총알.
0: 그래서 sweat이라는 동사는 땀을 흘리다.
1: 흘리다.
0: 그리고 bullets들을 흘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땀이 총알처럼 축축축축 빠르게
1: 아,
0: 떨어지는 거예요.
1: 우리는 막 구슬땀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0: 아,
1: 여기는 총알처럼 흘린다.
0: 맞네요, 진짜.
1: 예.
0: 맞아요. 그래서, sweat bullets. Okay, sweat bullets라고 얘기를 하면, 땀을 비오듯 흘리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로치고 뭘 써놨어요?
1: 긴장.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더울 때 쓰는 것보다는요,
1: 네.
0: 긴장했다. 그만큼 식은땀 나는 느낌 있죠?
1: 네네네.
0: Right? 그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Okay, so sweat bullets. 이거 sweet 아니라
1: sweat.
0: sweat bullet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라고요. sweat buckets라는 표현이 있어요.
1: 아.
0: 이것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1: 땀을
0: 이거는
1: 바가지로
0: 진짜
1: 흘리는
0: 버킷,
1: 건데?
0: 바가지만큼 꽉 흘리는 거예요.
1: 네.
0: 이 경우는 사실 긴장도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더위에 많이 쓰게 됩니다. 너무 더워서 말 그대로.
1: 아, 때에 따라서 쓰는
0: Yes.
1: 표현이 좀 다르군요.
0: Right. 근데 솔직히 떠오르지 않으면 sweat a lot 이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제일 많이 써요. Okay? So 알아두면 들을 때 청취가 잘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누구 앞에서 지금 막 Willits가 나왔어요?
1: In front of the judges.
0: Mm-hmm. So judge라고 얘기를 하면 네. 심사위원, 뭐 판사.

0: 뭐 기타 등등 뭔가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1: 네.
0: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발음을 할 때요, D 사운드를 약하게 해서요, judge. 그리고 마지막에 입 모양이 으 하고 모여야 됩니다.
1: 오.
0: Okay? Alright, so 한번 해볼게요. Judge, judge.
1: Judge,
0: Alright,
1: judge.
0: right. So judge들을 앞에서 bullets를 sweat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1: 네.
0: In front of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1: 뭐뭐 앞에.
0: 누구 앞에,
1: 네.
0: right? In front of 뭐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는 거는 누구나 하지만 안 해봤죠?
1: 그쵸.
0: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울었어. 근데 우리 앞에서 울었어.
1: She cried in front of our
0: 우리니까 목적으로 쓰죠. She cried in front of us. How about this? We'll 쓸게요.
1: 예.
0: 내가 기다릴게.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나 기다릴게.
1: I will
0: I will
1: wait
0: wait. 그 건물 앞에서.
1: in front of the building.
0: Very nice. 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Yes.
0: 요거는 딱 의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Make sense? Alright. So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문장 직접 만들어 보세요. Please. 자, 가보겠습니다. She cried in front of us.
1: She cried in front of us.
0: Alright,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본문도 읽어봐야죠.
1: 네.
0: 막 bullets 떨어져요, right?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자, 이랬을 때, 아, 친구가 진짜 괜찮은 친구네요.
1: 네.
0: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1: 오.
0: So, 아유, 공감해. 오디션은 진짜 긴장될 수 있지. 아, 인정, 인정,
1: 아, 그럼,
0: 인정,
1: 그럼. 이렇게 또 누가 한마디 해주면,
0: 아우, 그럼요.
1: 너 아는구나.
0: 그러니까,
1: 이렇게
0: 그날
1: 되죠.
0: 편하게 그래도 잘수 있어요.
1: 그쵸. I feel you. 나도 너 느껴. It can be really
0: 뭐할수 있다고요?
1: 긴장될 수 있다.
0: 오케이.
1: 아,
0: 자,
1: 왜 이렇게
0: 여러분.
1: 길죠?
0: 한번
1: 아,
0: 써보세요.
1: it can be. 이시 여기서 오디션 같은데. 오디션은 진짜로
0: Alright. 뭐할수
1: 여기
0: 있다.
1: 긴장될 수 있다. can be 이미 다 있는데 저는 여기 그냥 nervous만 쓰고 싶거든요.
0: 오케이. 그럼 형용사를 쓰면 되겠네요.
1: 그래요, nervous.
0: Nervous, 오케이.
1: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0: 그거는
1: 부담되네요.
0: 신경 쓰지 마세요.
1: 네.
0: 이게 일부러 헷갈리게 길게 해놨을 수도
1: 아,
0: 있습니다.
1: 정말
0: 자,
1: 별로예요.
0: 진짜 죄송해요. 근데
1: 예.
0: 그게 저의
1: 아, 그쵸.
0: 성격이에요. 그래서
1: 예.
0: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ous. 여러분 정답이랑 맞춰보시고요.
1: 네.
0: 정답 아쉽게도
1: 어?
0: 틀렸습니다. 이거 didn't I mention this before?
1: 그래요?
0: I mean, okay, nervous한 거는 뭐라고 해석해요?
1: Nervous는 긴장된.
0: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는 거, 오케이?
1: 긴장하는, 예.
0: 근데 그 오디션 이벤트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이벤트가 이러고
1: 아,
0: 있나요?
1: 걔가 그러는 게
0: 아니죠.
1: 아니죠.
0: 누가 긴장해요?
1: 내가.
0: 내가 긴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1: 아.
0: 오디션은 이 오디션이라는 상황이 본인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남을
1: 아.
0: 긴장하게
1: 하는
0: 만드는
1: 거.
0: 거예요. 하는
1: 네.
0: 거예요.
1: 하여튼 영어는 이게 헷갈려요.
0: 그렇죠.
1: Exciting, excited, interested,
0: Yes.
1: interesting,
0: 다
1: yes.
0: 같은
1: 아유,
0: 패밀리입니다.
1: 정말.
0: Okay, so nerve-wracking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1: 네.
0: 이 nerve-wracking이라고 하는 게 긴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1: 하게
0: 하게 만드는. 그래서
1: 만드는.
0: 의역하면은 긴장되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 방금 슬기 씨가 쓴 거.
1: 그건 바로 nervous입니다.
0: 얘는 긴장한. 한마디로 뭐예요? 정확하게 하면 긴장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주어가 내가 됐을 때
0: That's right.
1: 쓸수 있겠네요.
0: 꼭 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1: 누군가.
0: 어떤 누군가 사람이 돼야 되겠죠부터. 오케이.
1: 네네네네.
0: So nerve-wracking은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자, 그리고요. 요거 하나만 잡고 마무리해 볼 텐데요. I feel you.
1: Yeah.
0: 자, 제가 공감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전에 다른 걸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1: 네.
0: 이거 아마 처음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거 직역하면 어떤 느낌? I feel you.
1: 나도 느껴.
0: 나너 느껴. 뭐냐면 너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 다 흡수가 돼.
1: 네.
0: 그래서 I feel you 하면 아, 공감해. 얘네 생각보다 굉장히 비격식이에요.
1: 예.
0: 굉장히 캐주얼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보통 I feel you. 아니면 뭐 동네 이웃끼리도 쓸 수가 있겠고요. 좀
1: 네.
0: 친하면은. So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가볼게요.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나너 완전 공감해.
0: 아하.
1: 그거 완전
0: 지치는 거예요.
1: 아, 맞아. 지쳐버리게
0: 만드는 거예요. 아, 지쳐버리게 right? 만드는 그래서 내가 exhausted가 된 거죠. 예. Okay? So exhausting은 지치게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I feel you.

0: That's very exhausting.
1: 에.
0: 자,
1: I
0: 두
1: feel
0: 번째, I
1: you.
0: feel you.
1: I have
0: 네.
1: trouble too. 나도 그거 문제 있어.
0: 맞아요. 나도 그거 애 먹었었어. Have trouble. 이 애를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 공감해. 나도 있잖아. 애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1: Yes.
0: 그리고 참고로요. 자, I feel you 말고 제가 전에 갖고 왔던 것은 난 당신의 말이
1: 동의해.
0: 당신의 말이
1: 들려.
0: 들려.
1: I hear you.
0: 아하, remember this?
1: Yes.
0: Alright, so I hear you 해도 둘다 의미는 같습니다. 얘가 더
1: 네.
0: 캐주얼할 뿐인 거예요. I hear you, I feel you. 공감해. 자, 읽어볼게요.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두 번째는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2: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2: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Yeah,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네. Mess up something. 뭔가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
1: 그죠?
0: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내가 그 일정을 망쳤어.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그렇죠?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내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There you go. 그 요리사가 레시피를 망쳤어요.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There you go.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messed up the schedule.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or something.
1: Yes.
0: 자, 그녀는 우리 앞에서 울었어.
1: Oh,
0: 과거형으로.
1: she cried in front of us.
0: You got it. 자,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Will 써볼게요. 그 건물 앞에서 나 기다릴게.
1: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나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와,
1: 와.
0: 와, 와, 대단합니다. 오케이.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cried in front of us.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Suga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4: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4: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5: Oh, this is so hard. This action. Oh, oh no. My God. Oh.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6: Oh,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5: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6: Oh,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s okay. Don't worry. Just practice more. Like this.
0: Oh, great job, you guys. Yay.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0: There you go. Be going to를 사용해서 네. 나 원래 가려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이룰 거야. So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가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Mess up something. So 뭔가를 망치다인데 사실은 좀 엉망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요. 조금 네. 엉망으로 만들다였습니다.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1: 아이고.
0: 가만 못생기게 나왔어.
1: 아, 속상하죠.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다 같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1: Patience입니다.
0: 네, Patience. 인내심, 참을성, 인내인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admire my mom's patience.
0: 저는 저희 엄마의 인내심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는 의미죠. I admire someone 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1: Yeah, you think that person is awesome and you kind of look up to them, respect them. 네. You admire them.
0: 그렇죠.
1: Or it could mean you like them romantically.
0: 아, 그렇죠. 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yeah. admire라고 할 수 있는데 uh-huh. 일반적으로 그냥 가족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 지인들 사이에서 I admire him 하면 이거는 오해 없이 충분히 쓸 수 yeah, 있는 말이에요.
1: For sure.
0: 그리고 admire somebody's trait, a certain trait that someone has, mm-hmm. 누군가의 어떤 특징, 특성도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죠. 아무튼 여기에서는 엄마의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라는 yeah. 이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요. Mm-hmm.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사라 씨입니다.
0: 네, 자 그럼 사라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0: 사라 씨가 엄마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문장 같이 읽어보죠.
1: So, Sarah said,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an insane amount of patience.
0: 네, insane amount of patience. An insane amount of patience 하면은 정말로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인내심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인내심을

0: 갖고 계시는 mm-hmm. 것이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Mm-hmm. 또는 호주식 발음으로는 mom처럼 발음이 됐는데 mom.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인내심이 진짜 많으시다는 mm-hmm. 거예요 라고 했고요. Mm-hmm. 한 가지 발음 포인트가 있는데
1: okay.
0: 이제 insane 앞에 사라 씨가 un 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발음이
1: she
0: 되진
1: didn't.
0: 않았어요.
1: She didn't.
0: 그렇지만,
1: but it should be there.
0: Yeah, 그렇지만 an insane amount of 아니면 insane
1: amounts.
0: Amount를 항상 세서 a big amount, a small amount, mm-hmm. 아니면 big amounts, small amounts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1: yes.
0: 여기서는 이제 구어체에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mm-hmm. 살짝 빠졌습니다.
1: Yes, that's righ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One thing that I really admire about my mom is that she has insane amount of patienc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and kind of makes sure to describe everything, which I think is a really admirable quality.
1: Your mom sounds like an amazing woman and someone that I needed in my life, especially through the college years, because I really needed to breathe during that time.
2: Okay, you needed somebody who was patient with you.
1: Mm-hmm.
2: 사라 씨의 엄마,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좀 굉장히 참을성이 많으시구나라는 mm-hmm. 느낌 받았는데 mm-hmm. 실제로 어떤 말들을 해주셨는지도 소개가 mm-hmm. 됐잖아요. 한 줄 한 줄 공부해 보겠습니다.
1: Let's start.
0: Think of the most patient person you know, and then times that by like 20, and that's my mom. It's something I really respect about her, as she's always been very good at kind of being like, okay, like, breathe.
1: Think of the most patient person you know, and then times that by like 20, and that's my mom.
2: 네,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Think of 누구누구.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1: Mm-hmm.
2: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하고 think of는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think about는 그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고 고려해 봐서 그 다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느낌이 있다면 think of는 떠올려 보는 것도 떠올려 보는 것 쪽으로 더 많이 쓰이죠.
1: Yeah. Think of three foods.
2: Noodles, rice, 김치 이렇게.
1: He's not thinking about the foods, he just thought of them.
2: 생각해내는 거죠.
1: Mm-hmm.
2: 그 음식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mm-hmm. think of the most patient person you know. Mm-hmm. 여러분이 아는 가장 okay. 인내심 많은 사람을 떠올려보시고 and then times that 이라고 했어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동사를 찾자면 multiply를 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3 곱하기 3 할 때 3 times 3
1: Yeah.
2: 쓰다 보니까 그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1: Usually in cases like this, we will almost always say times it by five, mm-hmm. and it's this person.
2: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동사 자체로는 뭐 곱하다라고 할 때는 times보다는 multiply가 더 정확한 게 있지만 mm-hmm. 이런 경우에 굳어진 표현으로 times that by 20, times that by 100,
1: 1,000.
2: 네, 곱하기 20 해보시면 그게 저희 엄마예요. 그러니까 mm-hmm. 정말 patient 하시다는 거죠.
1: Yeah, she's very patient.
2: Okay.
1: Next, she says, It's something I really respect about her.
2: It's something I really respect about her.
1: Mm-hmm.
2: 엄마에 대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1: Mm-hmm.
2: Respect라는 것이 이제 respect 뒤에 사람을 바로 붙이면 돼요. Mm-hmm. I respect someone.
1: I respect you.
2: Yeah, I should have said I respect Megan and you know, being a nicer friend, but I didn't.
1: You don't respect me? Well, I admire and respect you, so.
2: Thank you. You're a better person right now. So, it's someone I respect 하면 이제 뒤에 사람이 직접 오잖아요.
1: Mm-hmm.
2: 그런데 respect someone's trait, 어떤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특징도 존경할 수가 있어요.
1: Yeah.
2: 그래서, yeah, 그래서 그걸 쓰고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한 거냐면 about her. I respect that about you. 이렇게도 할 수 있죠.
1: That's exactly the sentence I was going to say when I interrupted you. Sorry.
2: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I respect that about Megan mm-hmm. 아니면 I respect Megan for that. 그래서 about과 for 위치가 살짝 달라지지만
1: mm-hmm.
2: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Uh-huh. And her mom also does this. She's always been very good at kind of being like, okay, like breathe.
2: 네, 여기서 빼고 생각해도 좋은 단어들을 말씀드리면 like 두 번 다 빼주시고요.
1: Mm-hmm.
2: Kind of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she's always been very good at being 아니면 saying. 아, 그런데 여기
1: you need that like, though.
2: 네, 첫 번째 like는 필요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say라고 하지 않고 be like라고 했으니까 be like가 하나의 세트로 say라는 뜻이죠.
1: Yeah.
2: 그래서 중간에 그 like는 살려주시고 mm-hmm. 마지막 것만 빼주세요.
1: Yes.
2: 엄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잘 하셨어요. She's very good at it. Like she doesn't panic along with her children.
1: No, she
2: She's
1: doesn't.
2: She's good at saying, okay,
1: breathe.
2: Breathe.
1: Breathe.
2: 자, 숨 쉬어. 그러니까 mm-hmm. 우리는 흔히 심호흡해라고 하는 상황이죠.
1: Yeah.
2: Breathe deeply, slowly.
1: And slowly, right? Because yeah. you are breathing. We're alive.
2: Mm-hmm.
1: But you mean breathe.
2: Breathe in, breathe out.
1: Calm yourself.
2: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한국어에서 심호흡해라고 할 때 영어에서 그냥 뭐 굳이 deep라든지 뭐 안 쓰고
1: yeah.
2: It's okay. deep breathe.
1: I'm learning.
2: Yeah, breathing deeply, like deep breath. So, yeah, 영어에서는 그냥 breathe.
1: Breathe.
2: Although the person is breathe. Still breathing.
1: Yes, but we know you mean deeply.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She always says, go by the KISS principle, keep it simple, stupid. So when you start to get like overwhelmed by life and start to panic, she's always just like, breathe, like just make it more simpler.
1: She always says, go by the KISS principle, keep it simple, stupid.
2: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Go by the KISS,
1: KISS principle.
2: 네.
1: Principle.
2: 원칙, 법칙인데요. Mm-hmm. Keep it simple, simple stupid. stupid. 여기서 keep it simple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mm-hmm. 단순하게 해. 그냥 mm-hmm.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 그리고 마지막에 stupid라는 거는 그 상대방을 stupid이라고 yeah. 부르고 있는 거죠.
1: They're calling you stupid for overreacting.
2: 그렇죠.
1: Right? Just breathe, keep it simple, stupid. 네. Think about this.
2: 바보야, 단순하게 생각해. 여기에서 온 건데 단순하게 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go by가 나왔잖아요. Mm-hmm. go by는 뭐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go by 될 수 있겠고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go by이지만
1: Of course, but in this case it means to follow.
2: 지키는
1: you go
2: 거예요.
1: by a principle, you go by the law,
2: 네.
1: by the book.
2: go by가 뜻이 정말 많아요. 한번 mm-hmm. 찾아보세요. Mm-hmm. 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 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지키다 따르다도 있고 mm-hmm. 아니면 어떤 이름으로 통하다.
1: You oh, yeah.
2: go by the name of
1: I go by Megan, mm-hmm. right?
2: And I go by Hyunwoo, of course.
1: You do.
2: 네, 그래서 okay. 그 원래 이름은 이건데 별명은 이거다라고 할 때도 쓰는데
1: oh.
2: 아무튼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원 키스 원칙을 지켜라 따라라라는 말입니다.
1: Mm-hmm.
2: Okay.
1: She tells us more. So, when you start to get like overwhelmed by life and start to panic,
2: 압도된
1: overwhelmed, overwhelmed,
2: overwhelmed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죠.
1: Mm-hmm.
2: Overwhelming 하면 그 상태죠, 그 상황의
1: yes.
2: 상태. 그래서 get overwhelmed by life라는 것은 mm-hmm. 살면서 정말 감정적으로든 뭔가 스트레스가 너무 크든지간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Mm-hmm. 그냥 가벼운 스트레스가 아니고
1: no.
2: 그리고 그런 상황을 겪어서 start to panic
1: mm-hmm.
2: 어쩔 줄 모르게 되었을
1: yeah.
2: 때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1: Then she'll say She's always just like breathe like just make it more simple
2: 네, 앞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죠
1: mm-hmm.
2: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reathe, 심호흡해 like just make it more simple 더 단순하게 만들어, 단순하게 생각해
1: okay.
2: don't panic
1: Okay.
2: All right.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And she's always kind of like very patient and with people when they're maybe like having a hard time and like maybe overreacting and she'll be like, okay, like let's step back and like, you know, think about this.
1: And she's always kind of like very patient with and with people.
2: 그리고 she's always kind of like 여기서는 kind of도 like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1: Yes.
2: Always very patient. Uh-huh. 항상 아주 인내심이 있으시고 uh-huh. and with people 사람들과 사람들을 다룰 때 아니면 사람들과 관련해서 uh-huh. 뒤에 이어지죠.
1: Yeah. Then what? She says and with people when they're maybe like having a hard time like maybe overreacting.
2: 네. 과잉 반응을 보이다.
1: Overreact. Overreact.
2: 네. Overreact. 그래서 너무 심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1: Mm-hmm.
2: 별거 아닌데 크게 반응할 때.
1: Right.
2: 그래서 when they are maybe like 빼고 having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1: Mm-hmm.
2: And maybe therefore mm-hmm. overreacting.
1: They're overreacting.
2: 그래서 어쩌면
1: right.
2: 과잉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1: She'll say. And she'll be like, okay, like let's step back and like you know think about this. Breathe.
2: 네. 여기 나온 like는 사라 씨의 말 습관이고 사라 씨 어머니가 like를 넣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1: 것 같아요. I don't think her mom 네. said that either.
2: 그래서 let's step back. 우리 step back. 뒤로 물러서 봅시다. And think about this.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overreact하면 나도 뭔가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침착하게 잘 인내심을 유지해 주셨대요.
1: And lastly, she says,
0: Or like when it comes to teaching things as well. You know, she's very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go by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우리는 그의 조언대로 했습니다. 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영어로 we went by his advice. We went by his advic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We went by his advice. We went by his advic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one.
0: 다음, 그들은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대로 해야 합니다. They must go by the law. Go by the law. 이렇게 됩니다. 발음 연습 해볼까요?
1: They must go by the law. They must go by the law.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make sure to, 반드시 꼭 뭐뭐 하다인데요. 첫 번째 문장, 저는 문을 확실히 잠갔습니다. I made sure to lock the door.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 made sure to lock the door. I made sure to lock the door.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은 반드시 허락을 받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허락 먼저 받고 하세요 등등 말합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총정리 시간 리뷰 타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리뷰하게 될지 다음 문장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Sleeping less than 6 hours a day is not good for your health.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볼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여기에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Sleeping less than 6 hours a day.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과연 문법적인 요소, 무엇이 여기 사용되었나 하면요. 물론 sleeping이라는 동명사도 쓰인 것 맞지만 뭔가 길죠? 긴 단어의 덩어리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구, 그리고 절, 이런 것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영어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습하시면서 많은 것들 수월히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구의 이해, 먼저는 기본기부터 찬찬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가 뭔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인 그냥 단어 덩어리입니다. 단어의 덩어리들인 거예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의 덩어리인데, 근데 핵심은 뭐다? 그 안에 주어라든지 서술어라든지 등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중요해요. 단어의 덩어리인데, 단어들의 덩어리인데 주어 서술어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재밌는 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의 덩어리들이 다시 한번 또 품사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더라.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사가 될 수도 있더라. 단어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활용을 가져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를 공부하다가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자자 단어의 덩어리인데 아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근데 또 이제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예요. 무슨 말이냐?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뭐 명사로 쓰일 수 있고 뭐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능에 따라서, 각각의 구의 기능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거든요. 그러면 명사구, 뭐 형용사 역할을 해, 그럼 형용사구, 부사 역할을 해, 그럼 또 부사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만들어지는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아, 말하자면 뭐 동명사로서 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동명사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투부정사로 구가 시작이 돼요. 그럼 투부정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고적으로 투부정사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투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구라는 것 자체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구는 그냥 재료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투부정사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때그때 가서 또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요런 것들, 아 얘가 이름이 요렇게 기능에 따라 붙여질 수도 있고 요렇게 재료에 따라 붙여질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서 개념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가 사용된 문장들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살펴보죠. 읽어봅니다. To run a company takes a lot of time and energy. 자, 동사 take를 제외하고는 앞뒤가 다 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구가 안 쓰인 문장을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구가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죠. 해석을 해보자면, 자, 노란색 구부터 볼게요. 투부정사구죠. 투부정사로 만들어졌으니까. To run a company.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요. 주어로서, 명사로 쓰인 거니까 이것도 명사구라고도 부를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takes, 요구합니다라는 거예요. 필요로 합니다라는 거죠. 뭘 필요로 합니까? A lot of time and energy.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뜻으로서 요 파란색 부분 역시나 명사구입니다. 명사구고 여기서는 목적어로서, 목적어구로서 또 쓰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뭐 주어구, 목적어구 이런 얘기까지는 잘 안 하는데, 어쨌거나 둘 다 명사구였고 앞에 거 투부정사로 만들어졌으니까 또 투부정사구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아 진짜 구 평소에 많이 쓰는구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도 이제 구가 두 번 다 쓰였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John spends most of his time thinking about his future.
자, 해석해보면 John spends, 저는 쓴다는 거죠. 뭘 씁니까? Most of his time. 그의 시간의 대부분을 쓴대요. 그렇죠? 뭐 하면서 근데 그 시간을 쓰는 겁니까? Thinking about his future. 그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자, 여기서도 보세요. Most of his time. 두 개 이상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 주어 선수가 없어요. 구예요. 그의 시간 대부분이란 뜻으로써 명사구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되겠고, 자, thinking about his future.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분사구입니다. thinking이 현재 분사예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고 있죠. 분사도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사구인데 이 문장에서는 부사로 쓰이고 있으니 또 부사구라고도 부를 수 있는 친구가 되겠다. 아, 진짜 우리가 많은 문장들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구들을 만나고 있구나 라는 거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갈색 코트를 입으신 신사분이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아, 이 문장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The gentleman, 신사분. 자, 근데 어떤 신사분인 거예요? 어떤 신사분입니까? 갈색 코트를 입으신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요거 현재 분사구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요. The gentleman wearing a brown coat. 갈색 코트를 입고 계시는 그 gentleman, 신사분은요, seems lost. 보아하니까 lost,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봤죠. 여기 사용된 wearing a brown coat, 현재 분사구로 앞에 있는 gentleman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형용사구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문장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gentleman wearing a brown coat seems lost. 좋아요. 첫 번째 영작 해봤고요. 다음 문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존은 그의 오랜 친구인 테드를 만나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어요. 문장이 훨씬 더 쉬워진 느낌인데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시작 이렇게 하면 됩니다. John visited. 존이 방문한 거죠. 그렇죠? 간 거예요. 어딜 갔습니까? 어디를 방문했어요? 목적으로 스페인 곧장 넣어주면 되겠죠? John visited Spain.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 이거 투구정사랑 연관이 있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To meet. 만나기 위해서요. 누굴 만납니까? His old friend Tom. 아, old friend Ted가 되겠네요. 참고로 여기 사용된 old는요, 나이가 든이라는 의미보다 오래된, 오래 알고 지낸 정도의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to meet his old friend Ted가 투부정사구고, 그리고 또 부사구도 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John visited Spain to meet his old friend Ted.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장 연습까지 모두 마무리했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동명사구고 명사구예요. 주어로 쓰여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서 읽어보면 먼저 영어 문장이죠. 이렇게 적혀 있어요. Sleeping less than 6 hours a day is not good for your health. Sleeping, 자는 것. 근데 어떻게 자는 것? Less than 6 hours a day. 하루에 6시간보다 적게 자는 것은요, 미만해서 자는 것은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써 많이 여러분들 자야, 충분히 자야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문장이 되겠는데, 요 예문,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많은 예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부러 제가 꼼꼼히 짚어드렸어요. 이 구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라고요. 생각해 보시면서 구라는 개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 너무나 보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구 그만큼 많이 쓰이기 때문이니까 오늘 복습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guys. So happy to see you, of course, like every day. Let's continue to work on some exercises we can do at home today, okay?
1: 안녕하세요. 역시나 반가워요. 우리 오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영어 공부 먼저 공부하러 갈게요. Let's go.
0: Can you get home safe? Of course I can. You're wasted. No, I'm not. I'm talking to you just fine.
1: 네,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좀 재밌어요. I'm wasted 이라는 표현입니다. I am wasted. 겉보기에는 나 낭비됐어 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뜻 아니고요. 일단 대화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0: Can you get home safe? 이럽니다.
1: 너 집에 잘 안전하게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죠.
0: Of course I can. 이럽니다.
1: 나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 You're wasted. 이럽니다.
1: You're wasted. 너 낭비됐어. 이런 뜻이 아니라요. 너 지금 엄청 취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you're drunk라는 표현도 물론 많이 쓰지만요.
0: You're wasted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1: 너무 취했는데? 이렇게 할 때 you're wast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0: No, I'm not. 이러죠. 아니야, 나 안 취했어. I'm talking to you just fine.
1: 나 너 지금 너랑 멀쩡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m drunk 말고 I'm wasted 이 표현 정말 많이 쓰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화 역시 같은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What was up with Mike last night? Oh, he was just wasted. I thought so too. He didn't cause any trouble to you, did he?
1: 네, 역시나 같은 표현이에요.
0: What was up with Mike last night? 이러죠.
1: 마이크 어제 왜 그랬던 거니? 이랬어요. 그랬더니 Oh, he was just wasted. 이러죠. 아, 그게 좀 많이 취해 있었던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I thought so too. 그럼 나도 그 생각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0: He didn't cause any trouble to you, did he?
1: 이럽니다. 걔 너한테 무슨 실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이런 의미에서의
0: He didn't cause any trouble to you, did he?
1: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I'm wasted 배워봤습니다. 운동하러 가실게요.
0: Okay, let's work on our butt. More specifically, our gluteus medius. Okay, we're going to strengthen that part. Sit on your easy pose. We haven't been here a while, have w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it on your easy pose. We haven't been here a while, have we? Good. Now send one leg backward. The front foot rests entirely on your thigh.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end one leg backward, this. The front foot

So this exercise is what you do if you want to look great in jeans. So keep on doing it, okay? 네, 바지 핏 아주 예쁘게 살리시고 싶다면 이걸 하는 건데요. 중둔근 운동이라고 해요.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요. 그냥 옆 엉덩이 옆쪽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I'm wasted 같이 배워봤어요. I'm wasted. I'm drunk 해도 되지만 I'm wasted 하면은 나 진짜 너무너무 취했어 이런 뜻이니까요.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너무 자주 써주진 마세요, 이거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해요. I will miss you. Bye. Have an amazing day.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카파도키아를 여행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얘기하는지 그 이야기를 끝까지 아마도 끝부분에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0: 네, 여러분 잘 들리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300만 년에 달하는 지구의 역사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풍화와 침식을 반복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300만 년에 달하는 지구의 역사를 마주하는 것.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들었던 질문에 핵심이 들어있는 부분이었죠. 자, listening point가 좀 길었어요.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또 집중해서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2.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0: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어떤 뜻인지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300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시작된 이 땅은요, 풍화와 침식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문장이 좀 길었죠? 오케이.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카파도키아를 여행하는 것은요, 300만 년에 달하는 지구의 역사를 네, 맞닥뜨리는 것, 즉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자, 전체 이야기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를 통해서 문장을 거의 다 알아봤는데 자 이번에 자막 보시면서 그래도 왜 내가 발음하는 게 저렇게 들리지? 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0: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자, 여러분, 여기서 and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이 다 내용어에 속하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의 정확한 음절의 위치에 강세가 가게 됩니다. 특히나 repeatedly, 이 부분은 이 부분에 강세 주시고 T 사운드가 모음사에 껴있네요. 네, 플랩 현상에 의해서 T 사운드가 R 소리에 각각이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들리는 소리, 또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소리가 repeatedly, repeatedly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going through 하실 때 입모양 잡아주시면 되겠죠. going through, weathering. 이 여기 쓰인 th도 th라고 긁어주셔야 돼요. weathering and erosion 또는 erosion, erosi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Alright, Google Listening 2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land started with the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One more time. This land started with the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 history. 와, 길어요. 여기서는 강세가는 부분들이 going face to face 3 million years worth Earth history가 되겠는데 자, 거기에 강세를 주시면서 이 높낮이 있죠, 억양. 억양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Going face to face, 여기서 한번 숨 쉬어주시고 전치사 앞에서 보통 숨을 쉬거든요.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 history. Earth 하실 때도 TH 발음,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살짝 긁히는 느낌. Worth of, Earth of, 이렇게 연결하면서 Worth of Earth history 하시면 되겠습니다. Google Listening 1.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네, 좀 길어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Alright, Google Listening 2.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Alright, 잘하시고 계십니다. Google Listening 3.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Alrigh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One more time.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Excellent.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This land started with a volcanic eruption 3 million years ago, repeatedly going through weathering and erosion. 2.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face to face with 3 million years worth of Earth's history.
1: 자, 내용 보죠. This land started with something. 빈칸에 a volcanic eruption. 화산 폭발로, 근데 언제? 3 million years ago. 300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시작된 이 땅은요. Repeatedly going through more and more. 그렇죠. 바로 weathering and erosion이라고 했습니다. 그 풍화와 침식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의미죠. Traveling through Cappadocia is like going 저기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요거였죠. Face to face with 이게 하나의 수거처럼 마주하다, 대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카페도키아를 여행하는 것은요 마치 모모와 같대요. 모모처럼이다라고 이어지는데 300만 년에 달하는 지구의 역사를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We are at the office, so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네, 같이 출근해요. 그리고 또 이제 it's a new job. We started a new job, so we are still learning new things and checking. 뭐 확인 좀 해주세요. 뭐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내용을 다룰 건데요. Let's see what kind of dialogue we have for today. Here we go.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아,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Sure. What's up? 제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check my email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Okay, let's look at that whole dialogue. Alrighty, so, 뭐, 항상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업무라 이렇게 이거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So, let's see the dialogue line by line. Here's the first one.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뭐, do you have some time?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Let's see the phrase. Aha!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Actually, spare a few minutes is our key expression for today. If you spare a few minutes, it means, do you have a few minutes that you have free? 그러니까 한 몇 분 좀 여유가 있나요? 시간이 좀 있나요? 그런 걸 갖다가 time보다는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좀 이렇게 borrow 하는 거죠. 빌리는 거예요. 몇 분을. Okay.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그래서 이런 노숙자분들이 미국에서 보면은 can you spare me some change? 뭐 spare me a few dollars?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give me 그런 뜻이 있습니다. Alright.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Alright. Sure. What's up? Sure. What's up? 네. Yes보다는 뭐 sure, of course 이게 더 자연스럽죠? So 물론이죠. What's up? 무슨 일인데요? Okay, 자 아마 이 표현은 what's up 할 때는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친구들끼리 막 yo what's up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아 무슨 일인데요? 이럴 때 what's up? 무슨 일이야? 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Alright, could you check my email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Could you check my email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자, 이메일을 작성을 했는데 제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Okay, let me know what you think. 이 표현도 사실 이 패턴도 굉장히 실용적인 패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what do you think? 보다는 let me know what

본인이 뭐, I can spare a few minutes. 그러면은 바쁜데, 조금 시간 낼수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고요. And also, what's up? 그거는 이 상황, 이 business context에서는 무슨 일인데, what's going on?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So, could you spare a few minutes and What's up? What's up? 근데 친구들끼리는 What's up?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please, I hope to see you next time.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Choose versus select. Choose versus selec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choose 그리고 select. 오케이, 차이점이 뭘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어는 choose.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하는 것을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스펠링이 C-H-O-O-S-E 이지만 발음은 Z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choose. Choose. Very good. Choose. Very good. Okay. Choose의 뜻은요, 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느낌입니다. So choose means to decide on something among a variety of choice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e chose to go by train. She'll probably choose Gio. Did you choose all your furniture? Choose. 원하는 것을 선택하다. Choos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e chose to go by train. 우리는 기차로 가는 걸로 정했어. 자, 원하는 거를 정하거나 선택을 하는 거죠. We chose. 여기서는 과거 형태로 가는 걸로 to go 어떻게요? 기차로 by train. We chose to go by train. Okay. 다양하게 갈 수는 있는데 그냥 기차로 가는 거를 선택한 거죠. We chose to go by train.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아마 지호를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 안 하고 지오를 선택할 것 같아. She'll probably choose Gio. 아마도 가능성이 조금 높은 편이죠. She'll probably choose Gio. She'll probably choose Gio. She'll probably choose Gio.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 가구는 다 골랐어? Okay? 뭔가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신혼집 이제 가구를 채워야 되잖아요. 너 가구는 다 골랐어? Did you choose all your furniture? Okay? Furniture는 복수 형태 안 되죠? Did you choose all your furniture? Very good.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Did you choose all your furniture? Did you choose all your furniture? 네, choose 같은 거는 그냥 원하는 거를 그냥 고르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select는 뭘까요? Okay,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조건에 맞게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게 외래어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select, 뭐 이런 식으로. select 하세요. 뭐 select 하러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거는 영어 발음은 select. select. select. OK. 여기에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Select. 네,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select, select. 그리고 끝까지 T 발음 해주셔야 돼요. 네, select.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네, select. 추유사고 좀 다르게 조건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할 때 select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choose는 좀더 일반적으로 뭔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면, select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조건들 다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So select means to choose something, with a lot of consideration and though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judges finally selected a winner. You need to select a class rep. Did you select your teammates? Select. 조건에 맞게 선택하다. Selec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심사위원들이 마침내 우승자를 뽑았어. The judges finally selected a winner. 뭔가 콘테스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승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choose도 물론 사용해도 되겠지만 좀더 신중히 생각하면서 뽑았다는 느낌으로 select 단어를 썼어요. The judges finally selected a winner. 네, 여기서는 과거 형태로 selected. 두 번째 문장이요. 너는 학급 대표를 선택해야 해. You need to select a class rep. 네, class rep. rep은요, representative의 줄임말입니다. 회화에서 자주 이렇게 줄여서 말해요. rep. 그래서 you need to select a class rep.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라서 select.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희 팀원들은 뽑았어? Did you select your teammates? 자, teammate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죠? 나랑 좀 맞는 사람, 좀 잘할 만한 사람, 그쵸? 그래서 choose보다 select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Did you select your teammates?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id you select your teammates? Did you select your teammat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Choose. 이거는 원하는 것을 그냥 선택할 때 choose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더 일반적인 단어겠죠? 그리고 select. 이거는 좀더 조건에 맞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선택할 때 select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select하고 choose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너무 이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교체하시면서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를 느낌을 더 주고 싶으면 select 단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We chose to go by train. We chose to go by train. We chose to go by train. The judges finally selected a winner. The judges finally selected a winner. The judges finally selected a winner.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everyone. This is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을 지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갖고 계신 휴대폰. 약이 몇 퍼센트 남으셨습니까? 혹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절반? 3분의 1? 혹은 꽉 차 있습니까? 자, 이렇게 휴대폰 배터리를 우리가 쓰다 보면 충전을 해야 되고 얼마 남은 걸 보고 언제 충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오늘 주제가 바로 휴대폰 배터리 충전입니다. 오늘 방송 자체를 지금 휴대폰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어이구 배터리 얼마 안 남았네 이러신 분도 있으실 텐데, 자, 휴대폰 배터리 관련돼서 그래도 가장 많이 쓸 법한 표현들 좀 뽑아봤거든요. 자, 뭐부터 할까요?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얘기가 뭘까요? 휴대폰 나 약 꽉 찼다예요? 거의 다 닳았다예요? 뭐 꽉 찬 건 딱 순간이잖아요. 100% 딱 충전해서 집에서 들고 나온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한 3시간 정도 지나가면 반 내려가고 많이 쓰면 뭐 저녁 때도 안 돼가지고 거의 간당간당하단 말이에요. 자, 간당간당하다 쪽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용 빈도가 이게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야, 나 휴대폰 약 꽉 찼다 얘기보다는 첫 번째, 거의 없다. 거의 다 닳았다. 다 닳았다. 이건 아예 이제 약이 나갔다. 오케이? 비슷비슷하죠? 영어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low on battery. 이거부터 갈게요. 자, 그냥 외우세요.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몇 개 외워야 돼요. 한 세 개 정도만 외우면 입에 붙여놓으면 그다음부터 그냥 고민 없이 쓰다 보니까 low on battery.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제 원고 쓰는 거 도와주시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 중심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this is what they do. low on battery. 오케이? low on battery. My phone is low on battery. 끝. 가장 많이 쓰는 거. 들어보세요.
1: low on battery. low on battery.
0: 전치사 주의하시고 battery. 배터리 하지 말고 battery. battery. 자, 그다음 거의 다 닳았다? 거의 다. 거의 다? low는 느낌이 오죠? 네, 거의 없다는 얘기고. almost out of battery. 자, out of battery. out of time. we're out of time 하면 뭐예요?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고. out of battery 하면 약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고. 이 앞에 얘기 붙으면 어떻게 해? 거의. 거의 다 닳았어. 10%야. 나 7%야. 이게 뭐야? I'm almost out of battery. 거의 꺼지기 직전이야. I'm almost out of battery. 이것도 외우세요. 그대로 쓰세요. 들어보세요.
1: Almost out of battery. Almost out of battery.
0: 꺼졌어. 아예 꺼진 거 합시다. 아예 꺼졌다. 자, 배터리가 다 닳았어. 이건 꺼진 거예요. 과거 시제를 연습할게요. 아예. 자, 이거는 동사를 run 동사를 ran으로 바꿔주세요. ran out of battery. I ran out of battery. 자, 왜 과거로 연습하냐고요? 이미 나간 거니까. 휴대폰 나갔네? 휴대폰 배터리 나갔네? 이미 나간 거죠? run이에요, ran이에요? ran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run보다 그냥 ran으로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동사를 생각을 하고 휴대폰 배터리 다 나갔어요, 다 닳았어요. I ran out of battery. My phone ran out of battery. ran out of battery. ran out of battery. 이렇게. 들어볼게요.
1: ran out of battery. ran out of battery.
0: 꺼졌을 때. 자, 나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어. 거의 다 닳았어. 자, my phone is almost out of battery. My phone is almost out of battery. 자, 이거 조금 끌어줘도 돼. My phone is almost out of battery. 거의 약이 다 나갔네. 몇 퍼센트 안 남았네. 들어볼게요.
1: My phone is almost out of battery. My phone is almost out of battery.
0: 이 정도면 휴대폰 관련해서는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게 될 얘기들이에요. 휴대폰이 꽉 차있다는 얘기 누구한테 잘 얘기를 안 해요. 별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약이 거의 다 닳았다는 게 이슈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빈도는 9대 1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정도만 정리를 해서 입에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전해야겠죠. 그 다음은요.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꽂아야죠. 자, 꽂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전화기를 충전하다. 요즘 뭐 많이 써요? 고속 충전이 많이 쓰죠? 요거까지 해볼게요. 요즘 세태를 반영하겠습니다.

0: 저는 전부 다 charge입니다. 들어볼게요.
1: Charge one's phone. Charge one's phone.
0: 선생님, recharge란 동사 있지 않나요? 나 봤는데, 나 그거 본 적 있는데. Rechargeable batteries 이런 데도 나오던데. 맞아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계 충전은 잘 안 써요. Recharge는 기계 충전에 안 씁니다. 어디에 써요? 잔액 충전에 써요. 뭐라고요? 잔액 충전. 예를 들어, 하이패스가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제예요.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4,000원이래. 나 다음번 고속도로 갈 때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휴게소 가가지고 잔액을 충전해야 되죠? 그죠? 이거 뭐라 그래요? Recharge라고 그래요. 이렇게 잔액 충전 같은 건 Recharge라고 많이 쓰는데 전기 충전은 그렇게 안 합니다. You normally say charge. 오케이? 정리됐어요. 고속 충전기. Charger가 충전기인 건 아시죠? Charger. 이건 대부분 아셨을 것 같고. 선생님, 고속 충전 이렇게 하면 돼요. Fast Charger. 그냥 붙이면 좀 부담스러워. 이상해. Fast Charger, 고속 충전. 여기 있어야 돼요. Fast Charging Charger. 아, 선생님, 두 개 나오는데 좀 괜찮나요? 이렇게 써요. Fast Charging Charger. 그러면 고속 충전기입니다. 뭐 두 배 이상 빠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광고로. Fast Charging Charger. 오케이? 들어보세요.
1: Fast Charging Charger. Fast Charging Charger.
0: 무선은 별거 없잖아요. Wireless Charger. 선이 없죠. Wireless. 그 충전기 자체는 꽂아야 되지만 그냥 올려놓으면, 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니까 Wireless Charger 들어볼게요.
1: Wireless Charger. Wireless Charger.
0: 자, 이게 문장 만들어볼게요. 나는 고속 충전기로 전화기를 충전한다. 집에서 꽂아놓으면 금방 80%, 90% 된다. I charge my phone with a fast charging charger. 아주 깔끔하죠? charge가 무려 세 번이나 들어간 단어네요. I charge my phone. 나는 전화기 충전한다. 뭐로? With a fast charging charger. 요거 문장 그냥 세트 딱 정해서 연습할게요. 들어볼게요.
1: I charge my phone with a fast charging charger. I charge my phone with a fast charging charger.
0: 자, 자동차 충전기. 충전 꼽는 게 있죠? 차 안에 꼽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를 또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 들고 다닙니다. 자동차 충전기는요, 차저한데 그 앞에 car 붙이면 돼요. Car charger. 해보세요. Car charger. 선생님, 이거 자동차를 막 충전하는 뭐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 나는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차량용 충전기 별거 없어요. 이거예요. 자, car charger. Car charger. 그쵸? 차량용 충전기 맞고요. 자, 들어볼게요.
1: Car charger. Car charger.
0: 걔를 어디다 꽂아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다 꽂잖아요. 꽂는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탁 빼가지고 꽂잖아요. 뭐라 그래요? Cigar jack. Cigar jack. 웬 또 C가 나왔지? 이게 뭐야? Cigar 뭔지 아시죠? 이거 담배처럼 생긴 거, 긴 거. 옛날에 이제 그거, 거기다 이제 시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뜨겁잖아요. 이렇게 빼면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누가 차에서 시가를 핍니까? 예. 그치만, 그 이름은 남았고요. Cigar jack.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거기다 꽂으면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충전이 되고. So it's called a cigar jack. 자, 차량 충전 소켓을 저렇게 부릅니다.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이거 씁니다. 자, cigar jack 들어보세요.
1: Cigar jack. Cigar jack.
0: 그러니까 누구 차에 탔는데 나 저 충전기 좀 꽂아야 되는데도 뭐 차량 충전기 있니? 줬어. 이거 어디다 꽂아야 돼? Where's the cigar jack?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보조 배터리는 하나 외우세요. Battery pack. Battery pack. 이게 가장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예요. Battery pack인데 들고 다녀. Carry around. 뒤에 강세. Carry around a battery pack. 나는 항상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닌다. 들어볼게요.
1: Carry around a battery pack. Carry around a battery pack.
0: 문장에 넣습니다. 차량 충전 소켓에 자동차 충전기를 꽂으세요. 꽂아. Plug the car charger. Plug the car charger. 꽂으세요. 어디에다가? In the cigar jack. 거기다 꽂아. 그 충전기 거기다 꽂아. 자, 들어볼게요.
1: Plug the car charger in the cigar jack. Plug the car charger in the cigar jack.
0: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터리 관련된 얘기하다 보니까 약이 거의 닳았다부터 시작해서 충전기까지 왔는데 거의 다 닳았다. Almost out of battery.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Almost out of battery. Almost out of battery.
0: 충전하다. Charge one's phone.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Charge one's phone.
1: Charge one's phone. Charge one's phone.
0: 차량용 충전기 그냥 car charger 하면 됩니다. 충전기란 단어 car charger 들어볼게요.
1: Car charger. Car charger.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고 EBSE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언제든지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교환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붙여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이렇게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조금 강조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 무슨 일이 있어도 혹은 나 무조건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라는 거를 영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바로 no matter what 하고 나서 I will 동사라고 말씀해 주시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어떤 행동을 꼭 하겠어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나 무조건 캠핑 꼭 갈 거예요.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캠핑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no matter what,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no matter what, I will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렇죠.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willingness라는 의지를 얘기를 해서 나 그 행동을 꼭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의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을 할 때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런 얘기들을 영어로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그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바로 no matter what 이라는 걸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o matter what, I will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행동을 꼭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결심들을 넣어서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그 행동을 하겠어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 무조건 해 뜨는 거 꼭 봐야겠어요. 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해 뜨는 거 볼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가 뜨는 거는 sunrise고요. 해가 지는 거는 sunset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거니까 I will see the sunrise 이렇게 보여주시면 은 그쵸? 나는 해 뜨는 거 볼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앞에 no matter what을 붙이면서 그쵸?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나 해 뜨는 거 꼭 볼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강조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see the sunrise. 한 번만 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see the sunrise. 해서 해 뜨는 거 무조건 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볼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나 이번에 여행 가면은 꼭 오픈카 꼭 빌리고 말 거야. 무조건 빌릴 거야. 이렇게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빌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rent라는 동사 필요하겠죠. 그래서 I will rent 하고 나서 a convertible. convertible 이라는 게 바로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I will rent a convertibl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오픈카를 빌릴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강조하는 걸로 no matter what 붙여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rent a convertible. 한 번만 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rent a convertible. 해서 무조건 오픈카를 빌릴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그 음식 꼭 먹어봐야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먹어보는 것은 eat이라는 동사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시험 삼아 해볼 때는 try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no matter what, I will try the f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음식을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의미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try the food. 한 번만 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try the food.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 오늘 비 온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캠핑 꼭 하러 갈 거야 요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캠핑을 하러 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go camping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go 뒤에 ing로 얘기를 하는 activity가 많죠. go shopping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no matter what I will go camping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go camping. 한 번만 더. 시작. No matter what, I will go camping. 해가지고 go fishing, go camping, go shopping 이런 식으로 activity를 넣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행동하러 꼭 갈 거예요.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난 의지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할 거예요. 라고 강조하는 표현 No matter what, I will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No matter what, I'll see the sunrise. No matter what, I'll see the sunrise. No matter what, I'll rent a convertible. No matter what, I'll rent a convertible. No matter what, I'll try the food. No matter what, I'll try the food. No matter what, I'll go camping. No matter what, I'll go camping.
0: 저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오픈카 꼭 빌릴 거예요. 라는 표현을 No matter what, I will rent a convertible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죠. 너가 뭐를 얘기를 하든지 간에 뭘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 꼭 오픈카 빌릴 거야. 이런 식으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 어떤 행동을 꼭 할 거예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거는 no matter what인데요. what 뒤에 주어 동사를 붙여주시면은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 꼭 그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No matter what you say, I will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 꼭 오픈카 빌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No matter what you say, I will rent a convertible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No matter what you say, I will rent a convertible. No matter what you say.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네요. No matter what, I will go camping.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꼭 캠핑하러 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배웠다면은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꼭 캠핑하러 가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서라고 얘기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요 No matter what it takes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No matter what it takes 이것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가 무슨 일이 있어라도 나는 지구를 꼭 지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던 표현이거든요. No matter what it takes 바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런 얘기들을 얘기를 할 때 No matter what it takes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o matter what, I will go camping. No matter what it takes 라고 얘기를 하면 돈을 쓰건, 시간을 쓰건, 어떤 희생을 하건 내가 꼭 캠핑을 하러 가겠다라는 의미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No matter what it takes, I will go camp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No matter what it takes, 무슨 수를 쓰서라도 라는 표현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 꼭 어떤 행동을 무조건 할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No matter what, I will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1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만 살짝 바꾸면 여러분한테 자신감도 행복감도 그 다음에 만족감도 줄 수 있겠죠? 네,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재미없고요. 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뭔가 존재하는구나. 와, 이보다 더 행복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행복은 happiness is always inside you. You can find happiness inside of you all the time. 항상 안에서 행복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예,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부터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하고 계실 테니까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출발해 볼게요. What's waiting for u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내 생각에 그의 말은 곱씹어 볼 가치가 있어. 그럼 곱씹다가 뭐지? 이렇게 겁을 내지 마시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일단 다 잊어버리세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가 요리법이고 곱씹어보다 이런 거는 요리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요리 재료 때문에 중요한 요리법을 버리는 혹은 그것 때문에 현혹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당연히 worth라고 하죠. W-O-R-T-H에서요. Something is worth 뒤에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it's worth 이렇게 뒤에 동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워봐야 정말 속된 말로 쓰잘데기 없고요. 자,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예를 통해서 내가 직접 써보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출발할게요. 바로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할 때 worth죠. 생각해 볼 가치, 돈을 쓸 가치, 방문할 가치, 시간을 드릴 가치가 있다. 그런데 앞에 말, 영화, 도시, 프로그램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 어떤 주인공을 떠올리고 뒤에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쓰시면 돼요. 그의 말은 뭐예요? His words죠. 한마디만 했다면 word지만 보통은 말이 길어지니까 his words.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생각을, 그렇죠? 그렇게 드릴 만한 가치다 해서 thoughts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his words are worth your thoughts. 복잡한 듯 보이지만 worth 다음에 뭐가 다 와도 된다라는 얘기죠. your thoughts예요. 생각도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 영화는 돈을 쓸 가치가 있다. 영화니까 the movie라고 시작해야 되고요. The movie is worth. 그 다음에 돈을 쓰다.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처럼 your 쓰시면 your money 되겠죠. 그래서 the movie is worth your money. The movie is worth your money. 도시는 방문할 가치가 있다. 이것도 똑같이 한번 써보세요. The city

is worth your visit. 그래서 이때는 visit이 방문하다가 아니라 방문이라는 명사죠. 명사란 말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방문, 우리말로 방문. 자, 그 프로그램은 시간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The program is worth your 시간을 드리다. 간단하게 하면 your thoughts, your money, your visit이니까 your time이겠죠. 그래서 the program is worth your time. 알고 보니 되게 쉽죠. 보고 나니까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발상 전환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따라 읽지 마시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천천히 나오면 천천히 나오는 대로 그냥 천천히 한번 즐겨보세요. 차근차근 갑니다. 오케이. 기회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거, 그의 말은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어. Your turn. His words are worth your thoughts. 자, 두 번째는요. 그 영화는 돈을 드릴 만한, 야, 가서 볼 만한 가치가 있어. 이거잖아요. 그죠? 자, your turn. 네. The movie is worth your money. 핵심은 뒷부분입니다. worth your money. 그 다음에 시간이면 worth your time. 맨 마지막에 다 나왔잖아요. 그죠? 세 번째 거는요. 가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 Okay. Your turn. 네, worth your visit만 정리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제가 저희 프로그램 하면서 뭐 저를 말고도 물론 뭐 EBS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시간을 드릴 만한 멋진 프로그램들이니까 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your turn. 됐습니다. The program is worth your time. 됐죠? 자, 요거 연결해 볼 텐데요. 조금 더 늘려 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살짝 다른 방식으로요. Step 2. 내 생각에 그의 말은 곱씹어 볼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나왔죠? His words 에서요. I guess, 뭐 I think 이거는 앞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I think what he said. 앞에 나왔던 말이 만약에 his words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말이니까 what he said. 그 다음에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앞에 거 다 모르셔도 되고 is worth. 그 다음에요. is worth잖아요. 그죠? 그리고 곱씹다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게 곱씹는 거죠. 근데 영어도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씹다가 chew잖아요. C-H-E-W. 그래서 chew. chew. 그래서 chew on. 그래서 바로 chewing on이라고 씁니다. chewing on. worth 다음에 바로 your thoughts처럼 대상이 나오지 않고 동작이 나올 때에는 바로 이렇게 ing가 쓰인다는 게 핵심이에요. I guess what he said is worth chewing on. 만약에 이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면 what he said is worth thinking about 하는 식으로 think에 ing가 붙은 형태 thinking about 이런 식으로 ing 다른 형태로 think라는 동사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영화는 여러 번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요. The movie is worth. 당연히 보다가 뭐예요? Watching 아니면 seeing 다 좋습니다. 그래서 watching many times.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worth 다음에 watching 이런 식으로 ing 쓰인다는 거. 맨 마지막 포르투갈은 죽기 전에 방문해 볼 가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worth 아까 나왔던 visit your visit 써도 되지만 visiting 하는 거 그렇죠? Portugal 이거 포르투갈 아니에요. 포르투갈이에요. 그래서 포르토에서 나온 거죠. 이게 항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항해 시대 때 맨 처음 1400년도 그죠? 1434년부터 시작됐으니까 15세기에 이 항해 시대를 열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Portugal is worth visiting 해서 뒤에 쓰시고요. Before you die 이렇게 쓰시면은 연결 고리가 다 완성됩니다. 자,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 가지. Let's try it again.

네, 대화로 마무리 볼까요? 자, 내 생각에 그가 한 말은 곱씹어볼 그럴 가치가 있어 라고 했더니, 어, 당연히 정말로 그렇지. 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I guess what he said is worth chewing on. 요 단어 대신에 considering 이란 단어 써도 돼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럴 가치가 있다, 대상이다. 그러면, it's definitely something. It's

definitely something to chew on. It's definitely something to consider.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프로그램 반복해서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Okay, feel free to visit our website here, ebs.co.kr.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기 때문이다. 승진 전략 100. 야외 활동 중에는 근육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포기업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welcome back to 매시픈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야기 속에서 파샤바라는 계곡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계곡은 언제부터 인기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저 좀 알려주세요. 아셨죠? Take a listen.
1: The main attraction is found here.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But something looks familiar. It is the Pashaba Valley that gained popularity after being in the background of the movies Star Wars and Smurfs.
0: Catch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바로 영화의 배경이 된 이후부터 인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픽시의 굴뚝이라 알려진 버섯 모양의 네, 바위 계곡을 뜻합니다. 뭐 valley는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Alright,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Valley that gained popularity after being in the background of the movies.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캐치하셨어야 돼요. 영화의 배경이 된 후 인기를 얻은 파샤백 계곡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영어 발음을 한다면 파샤백 이렇게 발음하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보면 파샤바 계곡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문장 속에서 이어져서 어떻게 들리는지 아마도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는 그냥 딕테이션처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잘 캐치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2. It is the Pashaba Valley that gained popularity after being in the background of the movies Star Wars and Smurfs. It is the Pashaba Valley that gained popularity after being in the background of the movies Star Wars and Smurfs.
0: 잘 들리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픽시의 굴뚝이라고 알려진 버섯 모양의 바위 계곡.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도 보죠. It is the Pashaba Valley that gained popularity after being in the background of the movies Star Wars and Smurfs. 이곳이요, 영화 Star Wars와 Smurfs의 배경이 된 후 인기를 얻은 그 파샤백 계곡입니다. 그 파샤바 계곡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이해는 됐는데 내가 왜 잘못 들었을까? 아, 왜 난 안 들렸을까? 이런 부분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막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main attraction is found here. A mushroom-shaped rocky valley known as the Pixie's Chimney. But something looks familiar. It is the Pashaba Valley that gained popularity.

써. 그래서 이 단어, this is our key phrase, binge watch. 이거는 사실 옛날 옛날에는 이런 단어도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TV 보고 딱뭐 토요일 날 일요일 뭐어수 목금 아니면 수목 드라마 볼 때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수요일까지 목요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꺼번에 다볼수 있죠, right? The streaming services. 그래서 이 binge watch라는 거는 이 한꺼번에 뭐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you can binge eat, you know, you can eat, you can binge eat, you can binge, you know, like alcohol. So take a lot, eat a lot, drink a lot. 여기에서는 watch a lot 이런 뜻입니다. All right, let's look at some examples. Okay, so hang out. Hang out is our key phrase. 자, 어울리다, 뭐 시간을 보내다, 아니면 놀다. Okay, I lik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on the weekend. I lik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on the weekend. 저는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So, 자, what do you do? 뭐 이렇게 학원에서 영어 배울 때 많이 물어보죠. 학원 선생님이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내가 I lik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이렇게 답하면 돼요. All right? Next one. I hung out with my coworkers on Friday night. I hung out with my coworkers on Friday night. 네, 우리 뭐 회식도 있고 뭐 이제 우리 이렇게 동료들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뭐어뭐 같이 놀을 수도 있죠. So I hung out with my coworkers. 저는 금요일 밤에 동료들과 어울렸다. So we had a good time. Spend time together. Hang out. So you can hang out with your friends. You can hang out with your coworkers. You can hang out with your family. Really, or 뭐 누구랑 같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있었다. 집에서 놀았다. 그러면 I hung out at home. Okay, next one. Binge watch. 자, 동사예요. Binge watch. TV 프로그램을 몰아서 보다. 뭐 정주행하다. 정주행하다. 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어요. 막 10시간을 한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binge watching입니다. Alright. I was binge watching until 3 in the morning. I was binge watching until 3 in the morning. 나는 새벽 3시까지 드라마 정주행 했어요. 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I need to stop binge watching. It's exhausting. I need to stop binge watching. It's exhausting. 자, 그만 몰아서 봐야겠어. 피곤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빠지면은 계속 다음 화를 봐야 되니까. That's binge watching. So sometimes it's okay, but if you do it too often, 이제 회사 가면은 이게 다크 서클이 이렇게 있어서 큰일 나요. All 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Okay, guys, it's time to practice out loud. It's time for shadowing. All right, here we go. Let's go. How was your weekend? Nothing special. I just hung out at home. Me too. I binge watched a TV drama all weekend. Okay. Ha ha ha ha ha.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Let's do that one more time. How was your weekend? Nothing special. I just hung out at home. Me too. I binge watched a TV drama all weekend. 오케이. Okay. 자, intonation은 거의 항상 떨어지죠, 끝에. Alright, all weekend. Alright, let's take a short quiz. 주말 어땠어?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집에서 놀았어. 나도 그래. 주말 내내 드라마를 몰아봤어. 'Great job, everyone! So, I would like you to remember these two key expressions: hang out. So, spending time, enjoying your time with someone or somewhere. So, I hung out at home. I hung out.

library over the weekend. 네, 도서관에서 그냥 거기에서 뭐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Or I hung out with my sister or my best friend. So useful. 그러니까 play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Okay. So, 근데 애들은 play 할 수 있죠. 뭐, they play together. But adults, we like to hang out. And also another great expression that everybody uses these days is binge watch. So, watching like 5 hours, 10 hours, sometimes 24 hours of TV nonstop. Alrighty, so maybe you might want to watch 슬기로운 출근 영어 지금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 벌써 많이 화가 있는데 그거 다시 다 한꺼번에 보세요. Alright, binge watch all the 출근 영어. That'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we'll see you soon. By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rave versus bold. Brave versus bol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rave 그리고 bold입니다. 네, 둘 다 뭔가 용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어 brave부터 시작할게요. 네, brave, 용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요. B 발음도 있고 V 발음도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어요. 네, 일단 B 발음은 입술이 붙어야죠. 그래서 B, B. 그 다음에 R 발음. R에는 힘을 주셔야 돼요. Brave. 네, V 발음으로 마무리하는데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Brave. 이렇게 Brave. 윗니, 밑에 입술 다 해야죠. Brave. Brave. Very good. 이름절로 하셔야 됩니다.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Brave. 용감한. 용감한 그리고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위험이나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o brave means that you are always ready to face any danger or pain or risk in order to do something.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He was a brave soldier. Fortune favors the brave. The brave man saved the child. 다시 한번 볼게요. 용감한, brave, 용감한, brav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Okay, 그는 용감한 군인이었어. He was a brave soldier, okay? So the soldier is brave. That means he is willing to take risks. He's willing to face danger, okay? That means he is brave. He was a brave soldier. Okay, 두 번째 문장이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로 Fortune favors the brave. 네, 행운은 용감한 사람에게 찾아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좀 더 용감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운이 따라온다 이런 느낌입니다. Okay, Fortune 이거는 행운 favors the brave. Fortune favors the brave.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brave man saved the child. 자, the brave man, 그 용감한 남자가 구했어. Saved 누구요? 그 아이를. The brave man saved the child. The brave man maybe went through some sort of difficulty or danger in order to save the child. 그래서 man은 brave, 용감한 남자가 되겠죠. The brave man saved the child.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brave man saved the child. The brave man saved the child. 좋아요.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Bold. Bold는 뜻은 대담한이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B 발음으로 시작하고요. 여기서는 bold. 이렇게 입 모양이 이래야 돼요. Bold. Bold. Okay, very good. 그래서 이 발음 연습을 하실 때 뭐 사전 같은 데에서 이제 오디오로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물론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원어민들 입 모양도 자세하게 보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Okay,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입 모양을 따라하는 게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bold. 입술이 조금 동그랗게 bold. Okay, very good. 자, bold 같은 경우는 일단 brave는 용감한이죠. bold는 용기를 보여주는 그리고 과감한이라는 뜻들 가지고 있어요. Okay? So brav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위험한 데서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용감하게 하는 거지만 bold 같은 경우는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조금 강해요. Okay? So, bold refers to someone who seems very courageous and who seems very brave and is okay to even like break the rules in order to do something. Okay? 그래서 bold는 살짝 달라요. 자, 문장들 한번 볼게요. He gave a bold speech. The player made a bold move. Are you bold enough to talk to her? Bold, 대담한. Bold.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He gave a bold speech. 네, speech는 연설이죠. 네, 어떤 연설이에요? 대담한 연설을 했다. He gave a bold speech. He gave a bold speech.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좀 용감한 이런 뜻은 거의 없고 좀 대담한 연설을 했어. He gave a bold speech.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player, 여기서는 player가 선수입니다. Made a bold move. 네, move는 움직임인데 어떤 움직임이에요? 좀 과감한. 네, 눈으로 볼 때 오, 되게 과감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bold. The player made a bold move. 다시 한번요. The player made a bold mov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Are you bold enough to talk to her? 당신은 그녀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담한가요? 네, 뭔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되게 shy해서 Are you bold enough to talk to her?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담한 말고 용감한가요? 라고도 말해도 나쁘지 않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Are you bold enough to talk to her? Are you bold enough to talk to her?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 brave 이거는 용감함을 뜻하고요. bold 같은 경우는 대담함 그리고 과감함. 예, 이런 뜻을 더 강해요. 그리고 brave 같은 거보다는 bold는 좀 더 남한테 좀 보여주는 그런 과감하게 뭐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He was a brave soldier. He was a brave soldier. He was a brave soldier.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휴대폰 기기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또 어떤 소주제를 만나볼까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약이 다 닳아서 충전하고 이런 얘기했다면 오늘은 고장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고장은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뭘 떨어뜨려서 뭐 물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뭐 그 안에 부품 자체가 하나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뭐 업데이트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뭐 충돌이 난다든가 자꾸 폰이 먹통이 된다든가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메모리가 좀 부족한 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전 단자가 잘 충전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핀이 좀 손상됐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액정 손상도 많은 것 같아요. 액정이 완전히 또 깨져버렸네. 그럼 또 이제 교체하는데 돈 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휴대폰 고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 몇 가지만, 다른 못하니까 몇 가지만 10분 안에 아주 집중해서 저희가 영어 표현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막 특정 문제를 얘기 안 해도 나 휴대폰 왜 이러지? 나 휴대폰 왜 이래? 아, 뭐 문제가 왜 이러지? 이렇게 안 되지? 뭐 맛이 갔나? 약간 이런 거 있죠. 나 휴대폰 왜 이러지? 그런 거 할 때 영어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표현은 이겁니다. 휴대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되게 쉽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영어 회화는 어려운 단어를 막 갖다 쓰는 것보다는 쉬운 단어를 조합해서 누가 기가 막히게 의미를 만들어내고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를 그대로 갖다 쓰냐. 그 싸움이에요.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자, 외우세요, 빨리. 입에 붙이세요. 다섯 번 정도 해보세요.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으면서 따라해보세요.
1: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0: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오케이. 자, 먹통 한번 해볼까요? 먹통이 뭐예요? 안 되는 거지. 휴대폰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돼. 터치가 안 돼. 그러다 갑자기 앱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하면서 꺼져. 자, 이게 먹통이 뭐예요? 영어로 freeze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freeze가 뭐예요? 얼은 거죠. 물이 얼은 거잖아요. 얼음이 되면 어때요? 안 움직이죠. 휴대폰이 얼음이 된 거예요. 네. 먹통 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계에 다 그래요. 휴대폰만 그런 게 아니라 아, 컴퓨터가 막 마우스가 안 먹네? 응? 컴퓨터가 어떻게 된 거예요? freeze 한 거예요. 근데 제법 자주 먹통이 돼.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돼. freeze quite often. Freeze quite often. 제법 자주 먹통이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딘가. 자, 들어볼게요.
1: Freeze quite often. Freeze quite often.
0: 자, 그 다음에 작동이 매우 느려지다. 이게 이제 휴대폰이 한 2년, 3년 정도 넘어가면 좀 느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죠? 뭐 요즘 뭐 폰들 워낙 또 잘 나와서 2, 3년 써도 멀쩡한 것들 많지만 기본적으로 작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건지 내 체감 느낌상 더 늦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become really slow. 요 정도 되면 이제 약간 좀 교체의 느낌이 납니다. 아 휴대폰 새로 사야 되나? 왜 이렇게 안 되지? become 된 거예요. 느려진 것 상태 변화. become really slow. 별거 없어요. 자 들어볼게요.
1: become really slow. become really slow.
0: 자 얘를 묶어가 문장에 휴대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그거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을 같아하고만 붙이면 어때요? I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휴대폰 왜 이러지? 뭐 문제 있나? 휴대폰 고장 났나? 왜 이러지? I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강세 세 군데. 들어보세요.
1: I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I think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0: 오케이, 넘어가요. 자, 이게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겠죠? 자, 이거 발음이나 좀 해봅시다. Hardware problem. 그렇죠? 하드웨어 상의 문제일 수도 있죠. 자, hardware problem, 그죠? 들어볼게요.
1: Hardware problem, hardware problem.
0: 아, 이거 아무래도 하드웨어 문제인 것 같은데, I think this is a hardware problem, 그죠? 이거 아무래도 중간에 무슨 부품 하나가 뭐가 좀 맛이 간 것 같아. 어? I think it's a hardware proble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이번에 그 OS 업데이트 하면서 이거 좀 이상해진 것 같아. Software problem, 그죠? It could be a software problem or it could be a hardware problem. 자, 강세만 잘 줘요. Software problem, hardware problem. 자, 들어볼게요.
1: Software problem, software problem.
0: 자, 그 다음에 흔히 또 발생하는 문제가 사진이 안 찍히거나 막 이럴 때 저장 공간 때문이죠. 그죠? 워낙 또 영상을 많이 찍는 시대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용량이 많아도 한 2, 3년 쓰다 보면 거의 꽉 찹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저장 공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한 단어. memory라고 그래요. use up all the memory. use는 사용하다인데 up을 하면 다 썼다는 느낌이 나요. 뭐라고요? 다 쓴 느낌이 난다고. use up. 다 쓰다. 이게 구동사의 힘이에요. use up. 다 썼어. all the memory. 저장 공간을 싹 다 썼어. use up all the memory. 들어보세요.
1: use up all the memory. use up all the memory.
0: 문장 읽어볼게요. 휴대폰 메모리를 모두 다 써버렸어. 자, 그냥 과거로 바꿉시다. I used up all the memory. 휴대폰이니까 on my phone. 이것도. 물론 이제 메모리가 안에 들어있지만 in my phone이라고는 안 해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영어에. 무조건 on my phone. 휴대폰 앞에 무조건 전치사를 뭐로 통일하라고요? on으로 통일하라고요. I used up all the memory on my phone. I used up all the memory on my phone. 들어볼게요.
1: I used up all the memory on my phone. I used up all the memory on my phone.
0: 자, 그 다음. 떨어뜨렸죠? 액정이 깨졌습니다. 액정을 교체했어요. 돈 들어가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 그죠? 자, 그러면 떨어뜨리다는 별거 없죠? dropped. I dropped my phone. 떨어뜨렸다. 현재형으로 drop my phone. drop my phone. Oh, I drop my phone very often. 아, 제가 좀 칠칠 맞아서 휴대폰을 잘 떨어뜨려요. I drop my phone. 떨어뜨리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Drop my phone. Drop my phone.
0: 그 다음에 깨졌다. 자, 이거는 과거 시제로 할게요. 그냥. 그죠? 어, 액정이 깨졌어요. 그럴 때 My screen cracked. My screen cracked. 혹은 The screen cracked. 이건 소유격을 줘도 되고 너를 줘도 되고 휴대폰 보면서 oh, The screen cracked. 아, 여기 액정 깨졌네. 어. Oh, my screen cracked. My를 해도 되고 너를 해도 되고 액정이 깨졌다. 과거예요. Cracked. 이제 막 금이 간 거죠. Cracked. 깨졌다. 들어볼게요.
1: The screen cracked. The screen cracked.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액정 교체해야 되죠? 근데 내가 교체하는 게 아니거든. 교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replace라는 동사 쓰는 건 좋은데 앞에다 누가 도와줘야 되죠? Get the screen replaced. Get the screen replaced. 스크린을 교체받다죠. Get the screen replaced. 이거 갑니다. 들어볼게요.
1: Get the screen replaced. Get the screen replaced.
0: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Oh, I dropped my phone and the screen cracked, so I had to get the screen replaced. 그냥 뭐 붙여보니까 뭐 스토리가 되는데요. 액정을 교체하는데 돈을 조금 내야 했다. 그죠? 추가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액정 교체는 무료로 안 해주잖아요. 그죠? 네. 폰을 산 지 얼마나 됐든 간에 액정을 깨뜨린 건 일단은 뭐 소비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그죠? 무료 교체는 잘 안 해줍니다. 돈을 냈다. 이거부터 하세요. 항상 영어 문장은 뒷부분을 잘 보세요. 한국말 문장을 이걸 그대로 옮길 거면 돈을 냈다. I had to pay some money. 돈을 내야 했다. I had to have to에 가가지고 pay some money. 돈을 내다. I had to pay some money to get the screen replaced. To get the screen replaced. 액정 교체 받는데 돈을 좀 내야 했어. 다시 한번 강세 보세요. I had to pay some money to get the screen replaced. 이렇게 들어보세요.
1: I had to pay some money to get the screen replaced. I had to pay some money to get the screen replaced.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휴대폰 고장 관련된 표현들 정리 좀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휴대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영어로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이거 잊지 마세요. 들어볼게요.
1: Something is wrong with my

0: Phone. Something is wrong with my phone.
1: 그 다음, 다 쓰다에서 나오죠? Use up all the memory. 요거 기억할게요. 저장 공간이 이제 없어요. 들어볼게요.
0: Use up all the memory. Use up all the memory.
1: 액정을 교체하다. 물론 우리말로는 교체하다. 내가 교체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교체 안 받고 상대방이 해줘도 어디 가서 AS센터에서 해줘도 우리

쉬셨거나 다시 보면서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나오니까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만 알려드릴게요.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답변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 나 그러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의도한 게 아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오해를 풀어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나 그렇게 하려고 의도했던 거 아니야.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 패턴은요, I didn't mean to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나 그렇게 의도했던 게 아니어서 그 행동을 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야 라는 의미가 돼서 아, 나 너한테 그렇게 강요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I didn't mean to 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I didn't mean to 동사를 통해서 오해를 푸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I didn't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현재로는 I don't 동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mean 이라는 동사로 얘기를 해서 의미하다 혹은 의도하다 라는 동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I didn't mean 의도한 것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의도한 것을요, 행동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명사의 형태가 아니고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I didn't mean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 제가 그 행동을 하려고 억지로 의도적으로 했었던 건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풀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didn't mean to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나 너한테 그렇게 강요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니었어, 오해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구를 강요할 때 한국어, 한국말에서도 그쵸, 외래어로 자꾸 푸시하지 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I didn't mean to push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나 너를 그렇게 강요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I didn't mean to 동사, 제가 그 행동을 일부러 했었던 건 아니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didn't mean to push you. 한 번만 더. 시작. I didn't mean to push you. 해서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억지로 일부러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니야. I didn't mean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내가 너 일부러 그렇게 기분 상하게 하려고 억지로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는요, offend라는 동사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didn't mean to offend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야, 억지로 기분 상하게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 didn't mean to offend you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didn't mean to offend you. 한 번만 더. 시작. I didn't mean to offend you. 해서 내가 너를 기분 상하게 하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야, 미안해 라고 또 한번 이번에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너를 그렇게 억지로 시키려고 했었던 건 아니야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야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boss 대상 around

0: 라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스라는 거는요, 위에 있는 사람이 상급자. 그래서 그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키는 사람을 바로 boss 대상 aroun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 didn't mean to boss you arou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내가 너 이거 하고 그래 저거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시키려고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었어 라고 오해를 풀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I didn't mean to push you랑 약간 의미가 다르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didn't mean to boss you around. 한 번만 더. 시작. I didn't mean to boss you around.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여러분 막 강요하고 이거 해야 돼 이거는 push you가 되니까 의미 차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너한테 거짓말하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너에게 거짓말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어. 라는 표현은 I didn't mean to lie to you.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I didn't mean to랑 여러분 그냥 여러분 didn't, I didn't lie to you.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안 했어. 라는 의미니까 mean이라는 의미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didn't mean to lie to you. 한 번만 더. 시작. I didn't mean to lie to you. 아, 내가 너에게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어.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뭔가 오해가 있었을 때 내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didn't mean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didn't mean to push you. I didn't mean to push you. I didn't mean to offend you. I didn't mean to offend you. I didn't mean to boss you around. I didn't mean to boss you around. I didn't mean to lie to you. I didn't mean to lie to you.
0: 아, 나 너한테 그렇게 강요하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었어. 라는 문장으로 I didn't mean to push you.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mean 이라는 동사가 바로 의미하다 혹은 의도하다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That is not what I meant. 여러분 mean이라는 동사의 과거는 mean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That is not what I meant. That's not what I meant.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That's not what I meant. I didn't mean to push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아,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난 너를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강요하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었어. That's not what I meant. I didn't mean to push you.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은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at's not what I meant.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 I didn't mean to lie to you. 라는 문장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거짓말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랬었던 건 아니었어. 상황이 좀 그랬어. 라고 배웠었다면은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너의 의도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이해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표현도 여러분이 많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I 동사 하고 나서 what you mean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의도를 내가 알아. 네 의미를 내가 알아.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see what you mean 이 표현 여러분이 많이 씁니다. 아, I see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나 알아. 라는 문장 뒤에 what you mean 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하려고 하는 얘기 혹은 네 말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의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의도 이해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see what you mean. 이것도 같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see what you mean. 한 번만 더. 시작. I see what you mean. 네 말 뜻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요, 오해가 있었을 때 그 오해를 해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didn't mean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에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The Weekly Review. 우리가 일주일 동안 쭉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빠진 것은 있는지 혹은 연결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쭉 그렇죠 반추해 보는 시간이죠. 바로 지체업 출발합니다. Here we go. Mission possible. 네, 먼저 어려울 거 기억나시나요? 감기 예방 주사를 꼭 매년 맞을 필요가 있어? 그랬더니 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맞은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는 Is it necessary? 그죠? Is it necessary to get a flu shot? 그래서 일대 물론 감기, 독감 뭐 이걸 구분하자면 서로 다르지만 예, 일반적으로 예방주사 맞는 거는 a flu shot이죠. 독감 예방주사를 get, 맞는 것을 every year, 매년 하는 것이 is it really necessary? 정말 필요해? 어렵지 않습니다. 발음도요. necessary가 아니고 necessary. necessary처럼 들려요. 그랬더니 well, I've never gotten any flu shot.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in my whole life. 다른 말로 좀 공식적으로 쓰면은 in my entire life. 그래서 전체의 하는 것이 entire 아니면 다른 단어로 구어체에서 whole이라고 말씀 쓰시면 되겠습니다. W-H-O-L-E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은 긴 것 같지만 상황 속에 you need to put yourself in this situation. 집어넣으셔야 되겠고요. 스스로를. 자, 두 번째는요. 화요일 건데 우리는 차로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멋진 시간을 보냈어. 자, 뭐뭐 하면서 멋진 시간을 보냈다. We had a good time. 그쵸? 예, 그래서 뒤에 다음번에 함께 할게. joining까지 기억나시죠? 자, 요것도 혼자 하실 때에는 5초 멈춰놓고, 예, 프로그램 다시 볼 땐 딱 멈추고, freeze! 멈추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차로 이탈리아를 여행한다. traveling. 됐죠? 그래서 we had a good time. 빨리 하면 we had a good time. 더 좋은 시간이면 good time 대신에 great time 쓰시면 됩니다. We had a great time 뭐 하면서 traveling around Italy. 발음 하나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Italy의 발음이 Italy, Italy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게 I로 바뀌고 A에 붙으면 Italian. 그래서 Italy, Italian. 예, 물론 예, 본인 나라에서는 아 이탈리아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Buongiorno, buongiorno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차니까 by car, by train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다음번에는 너 또 가면 나 반드시 갈 거야. 그래서 I'll be joining you 해가지고 I'll join you는 느낌이 내가 합류할 거야. 순간적인 결심이죠. 근데 I'll be joining you next time 이 느낌은 야 너희가 떠나는 모습 그려지니까 나도 이미 합류하고 있네.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감 차이는 그렇습니다. 예, 물론 둘 다 쓰셔도 문맥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수일은요. 설마 내가 이 문제랑 관련 없다는 말은 아니겠지. 예, 이거 뭐였어요, 뉘앙스가. 그렇죠. 야, 나한테 이런 말은 하지 마. Don't tell me. 그렇죠? 그랬더니 나를 모함하지 마 했어요. 보세요. Don't tell me you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네가 관련 있다는 말은 하지 마. 이러면은 뭐예요? You have something to do with this. 그죠?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관련이 많다는 얘기는 하지도 마. 그러면, you have much. 요 자리에 much만 쓰시면 돼. M-U-C-H. 아시겠죠? 그래서, something, nothing, much.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예. 그랬더니,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

말하지 마. 그랬더니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Don't try to blackmail me에서 이게 검은색 메일이니까 이거 봐라 이상한데. 예,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다 해서 blackmail 하면은 모함하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Thursday. 만일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어감은 뭐예요? 어떻게 할 텐데, 저럴 텐데, 할 거야? 그러면 What would you do? 이거잖아요. What would you do? 그래서 바로 if you were me, 바로 네가 나라면 이게 핵심이고요. 자,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진실이 제일 중요하겠죠. 뭔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건 나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I would tell people the truth.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텐데예요. 만약에 will을 쓰면 I will tell, 말할 거야고요. I would tell, 말할 텐데예요. 조건이 갖춰지면. 금요일 날은요, 친구들을 언제든 편하게 데리고 와도 돼. 그랬더니 너도 역시. 그러면은 언제든 편하게 뭐뭐 해. 당연히 welcome, you're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ove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역으로도 너도 언제든 데려와도 돼, 우리 집에. 그러면 발음은 vice versa.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 어렵죠? verse가 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도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vice versa 아니면 vice versa 두 가지 발음 가능합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라틴어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표현 반드시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표현입니다. 자, 토요일 표현은요. 내 생각에 그의 말을 곱씹어 볼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거. 예, 바로 확실히 곱씹어 볼 대상이긴 하지. 그러면 뭐예요? 뭔말 가치가 있다. worth, ing였죠? 그래서 I think 대신에 I guess 쓰고요. I guess what he said. 그가 한 말. What he said. 이거 묶음으로 옛날에 한번 해드렸어요. What he said is worth chewing on. chewing on 하면은요. 그걸 놓고 계속 씹는 거잖아요. 그죠? something to chew on 하면은 야, 걔한테 뭔가 씹을 걸좀 줘. something to chew on. Hey, give her something to chew on. 그러면 걔가 계속 씹는 거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곱씹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뭐 삼키는 게 아니고 계속 씹는 거니까. 느낌은 worth considering. 그렇죠? 고려할 만한 거. It's definitely something to consider. 아니면 to chew on.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토요일까지 마무리 됐고요. 오늘 마무리는 역시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Today's quote. Alright, what did you talk about? Courage for today. 자, 오늘은 바로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죠. 용기를 내는데 필요한 것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거는 어떤 의미도 되냐 하면 그냥 앉아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Courage is what it takes to stand up and speak. Stand up이 뭐뭐에 대항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 다음엔 speak, what you wanna say. 그렇죠?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courage is also what it takes. 이건 정해진 표현이에요. What it takes to 하면은 뭐뭐 하는데 뭐가 든다라고 해서 용기에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라는 뜻인 거죠. Also, 뭐예요? What it takes to sit down and listen.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편한테 배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이미 용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말이 될 겁니다. 세상에 나만 옳은 사람은, 나만 옳은 경우는 100% 없습니다. 분명히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상대편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상대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서로 풀어가려는 의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드렸고요. 그게 That's real courage.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네, 진정한 용기 가득 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다음 시간 뵐 때까지요. Until I see you again next time. Live with courage, confidence, and happiness.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인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에 대해서 총정리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은 뭘 공부하겠구나, 다시 한번 복습하겠구나,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 무엇인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James always says that his sister is much smarter than he is.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여기 있습니다. That his sister is much smarter than he is. 절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구 얘기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절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보자면 당연하겠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사절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간단히 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이라는 것 자체 먼저 두 개 이상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덩어리예요. 하나의 의미를 가진 그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와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절 안에는 주어, 서술어의 역할들을 하는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구에는 없어요. 근데 절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존재하게 마련이라는 것이고, 구랑 되게 비슷하게 절도 명사절 있을 수 있고요. 형용사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사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능들도 구랑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또 구랑 다른 점이네요. 뭐가 있냐? 절을 특히나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접속사라는 거죠. 제일 앞에, 절 제일 앞에 뭔가가 딱 붙어줘야 얘가 절이라는 어떤 그런 신호도 되고 그 절의 의미도 한 번 더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접속사들과 함께 절이 만들어진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되,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늘은요 먼저 명사절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서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또 해보자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 명사절이 되겠죠.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결국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이곳저곳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절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버리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을 때 이게 왜 이렇게 긴 거야? 파악이 안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절. 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한다는 거겠고, 이런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사뭇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짚어봤었죠. 첫 번째 that. that이 어떻게 말하자면 가장 담백한 특별한 어떤 그런 추가적 의미 더해지지 않은 명사절을 만드는 그냥 담백한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that이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명사절을 만들면 주어가 서술어 뭐뭐뭐뭐뭐 하다는 점, 뭐뭐 하다는 것, 뭐뭐 하다는 사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봤던 게 why였죠. why 해서 why가 붙으면 왜 뭐뭐인지라는 의미의 명사절을 만들기도 했는데, 자,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릴게요. 이것 말고도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나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두 가지만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똑같은 접속사도 여러 형태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 예전에 얘기를 나눴지만 관계대명사 that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that이 명사절을 만들 때 쓸 수도 있어요. 관계대명사로도 that이 있습니다. 그럼 형용사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지 않았지만 부사절을 만들 때도 that을 쓸 수 있어요. 자, 하나의 접속사가 여러 가지 절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예문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같이 읽어 볼게요. John lied to her. 존이 거짓말을 한 거죠. 누구에게요? 그녀에게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요거를 지금까지는 그냥 문장이거든요. 절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that 넣고 그걸 또 문장 안에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문장이 좀 길어졌는데

근데 요거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봐요. Jane doesn't know that John lied to her. Jane doesn't know. 제인이 모른다는 거죠. 제인이 뭘 모릅니까? John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쓰인 요 that 절, 대절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대절, 대접속사가 쓰였으니까. 명사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목적어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no라는 동사에 목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창의는 다양하죠.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건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자, 요게 이렇게 절이 활용된 케이스로서 이런 것들이 문장 중간중간 들어가니 문장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자, 똑같은 건데 접속사만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that을 why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Jane doesn't know why John lied to her. 이렇게 말하면 문장이 바뀌었죠. 뜻이 바뀌었습니다. 제인이 몰라요. 뭘 몰라요? 왜 존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또 뜻이 바뀌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명사절이고 목적어, 아, 명사절이고 목적어절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절은 아니라 why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접속사가 바뀌어서 의미가 또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거 살펴봐 주시면, 아, 명사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겠네라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영장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톰이 왜 항상 미팅에 늦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시제가 간단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에서부터 하면 돼요. No one knows. 아무도 몰라요. No one knows.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왜 늦는지 모르는 거죠. 왜를 뜻하는 명사절 접속사 why 그래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No one knows why. 아무도 왜인지 몰라요. 근데 뭐가 왜인지를 몰라요? 이제부터 그거 설명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Why Tom is always late. 왜 톰이 항상 늦는지, 어디에 늦는 거예요? 회의에 늦는 거죠. 그러니까 two meetings까지 붙여주면 문장 완성이 되었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No one knows why Tom is always late to meetings. 첫 번째 문장 완성이 됐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제인은 비록 그녀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이렇게 길어? 근데 차근차근 하면 또 이거 문장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핵심은 이거죠. 제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인은 생각합니다. Jane thinks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뭘 생각하냐면 이러저러저러저러저러저러저러저러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거 뒤에 얘기 걱정하기 전에 먼저, 아, 여기에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that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요걸 파악할 수 있으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대절의 내용을 채워 넣어주되, 자,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요거부터 먼저 말을 해볼게요. 자, Jane thinks that she might not pass the exam. Might 조동사.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근데 not 붙었으니까 진짜 모르겠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She might not pass the exam. 그녀가 시험을 통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뭐 해도 even if she studies really hard. 그녀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자, 대절 안에, 명사절 대절 안에 even if는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거든요. 명사절 대절 안에 부사절이 또 들어가 있는. 일부러 조금 길게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해문까지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Jane thinks that she might not pass the exam even if she studies really hard. 좋습니다.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볼게요. James always says that his sister is much smarter than he is. 문장 자체는 되게 평이하죠. 제임스는 항상 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명사절 쓰였어요. 그의 여동생이 그보다 훨씬 똑똑하다고요. 이 문장 통해서,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문장들 통해서 명사절, 조금 더 넓게는 절이란 게 무엇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쓰이는 절이니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Hello, everybody. Guess what? We are continuing to do workouts that we can do at home. Hi,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네 번째 날입니다. 같이 운동하러 갈게요. 가기 전에 우리 영어 공부하고 갈릴게요. Let's go. Check out my new bag. Oh, wow. How much did you spend? Just $20. That is a steal. 네, 배워봤습니다. It's a steal 이라는 표현 같이 배워볼 거예요. It's a steal. 훔친 것 같다 이런 표현 같죠? 그렇지만 아니니까 우리 일단 대화 통해서 공부해보도록 해요. Check out my new bag 이럽니다. 나 새로운 가방 샀어. 이거 좀 봐. Check it out. Check out my new ba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Oh, wow. 이러죠. Wow. How much did you spend? 이러죠. 보통 아주 비싸 보일 때 이런 질문을 하죠. 도대체 얼마나 쓴 거야? How much did you spen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just $20. 이럽니다. 20불. 즉, 뭐, 한 2만원 정도죠. 2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대요. Wow. 그랬더니, that is a steal. 이러죠. 훔친 것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와, 완전 거저먹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that's a steal.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완전 거저먹기잖아,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t's a steal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도요. 똑같은 표현 보도록 할게요. Did you hear that Jeremy's selling his car? You mean his sports car? Yes, and for $1,000 too. I better call him right now. That's totally a steal. 네, 두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Jeremy's selling his car? 이러죠. 너 제레미가 그의 차를 판다는 거, 그것도 혹시 들었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You mean his sports car? 야, 너 지금 그 스포츠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Yes, 맞대요. And for $1,000 too. 이렇게 해서 그것도 1,000불로, 즉 하나로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판대. 그랬더니, I better call him right now. 이러죠. 나 지금 당장 전화해야 되겠다. That's totally a steal. 완전 그거는 정말 너무 거저먹기다 해가지고 It's a steal. That's a steal. 같이 살펴봤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운동하러 가실게요. Okay, I think it's time for us to strengthen our back muscle. Ready? I will show you an exercise tool that you didn't know you had at your household.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 will show you an exercise tool that you didn't know you had at your household. Okay. Go to your sofa and see if there's a gap in the bottom for you to slide your toes into.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go to your sofa and see if there's a gap in the bottom for you to slide your toes into. Okay? All right. If you do, it's a steal. This free tool will help you strengthen your back muscles.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 do, it's a steal. This free tool will help you strengthen your back muscles. Ready? Okay. Now lie down on your stomach and slide all 10 toes into the gap, okay? Until half of your feet are under the sofa, ok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ie down on your stomach and slide all 10 toes into the gap until half of your feet are under the sofa, okay? Good. Keep a straight body. Rest your forehead on the back of your hands to start. Ok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keep a straight body and rest your forehead on the back of your hands to start, like that. All right. When you're ready,

0: So, congratulations, you have a free exercise tool in your house that you didn't know about. Congrats!
1: 네, 축하드려요. 집에 지불하지도 않은 아주 좋은 운동기구가 있었네요. 소파 밑에 부분을 이용해서 아니면 소파가 돼도 책장 그리고 어떤 가구도 괜찮으니까요. 밑에 스페이스 이용해서 등 근육 단련시켜 주세요. 알겠죠? 우리 영어 표현 It's a steal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완전 거저먹기다 이렇게 할 때 It's a steal. 훔친 물건이 아니라요.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해요. Bye!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And a really, really wonderful d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Patience입니다.
0: Patience, 인내심, 참을성, 인내죠. 자, Patience와 관련해서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o be patient, we need passion.
0: 뭔가 노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가사에 라임 맞춰가지고 right. 말할 것 같은 느낌인데 To be patient, we need passion.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1: Patience, passion.
0: 네. Okay. To be patient 또는 in order to be patient 이런 yes. 의미죠. 인내심을 갖기 위해서는 we need passion.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Mm-hmm. 네. Passion도 patient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단어들일 mm-hmm.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Alex 씨입니다.
0: 네. Alex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보고 올까요?
1: Okay. Alex 씨, 나와주세요.
2: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0: 네, 여기서 드디어 그 patience하고 passion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Alex said,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0: 네,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인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mm-hmm.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Mm-hmm.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있지 않으면 인내심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준 건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듣는 다른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인내심이 뭔가를 참고 기다리고 이런 쪽에 가까운데 여기서 오늘 알렉스 씨가 해줄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쪽의 인내심에 가깝네요.
1: Right. In this case, he's talking about not giving up or keep yeah. going and pushing through to accomplish a goal.
0: 그렇죠.
1: Right?
0: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때 쓰는 또 인내심 있잖아요.
1: Patience takes on many forms.
0: Yeah, patience can come in many different forms and it can be applied to many different aspects of life.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patience를 보고 있습니다.
1: Awesome.
0: 아무튼 이 문장을 다시 듣고 이야기 속으로 가볼까요?
1: Okay.
2: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Patience is something that we don't have unless we are really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doing.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네, 오늘 소셜미디어 코너에서는 인내와 열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two posts. We all have patience for the things we're passionate about. It's a good thing I'm passionate about what I'm doing. With that, I have mastered the skill of patience.
0: 네, 아무리 즐거운 거여도 뭔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1: Of
0: 그래서 그와
1: course.
0: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1: Ria says, "We all have patience for the things we're passionate about."
0: 우리 모두 인내심이 있대요. 그런데 다는 아니고 뭐에 대한 인내심이 있냐면 for the things we're passionate
1: Of
0: about.
1: course.
0: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자, 오늘 우리 책을 끝내야 돼요. Which one? Okay. 자, Submarine Scare. 네, 우리 잠수함에 우리 snare도 왔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바다 괴물인데 이 괴물이 어떤 괴물인지 오늘 알게 될 거예요. What is going to happen to the sea creature? Let us find out. But before we do that,

0: 근데 앰버는 이 AI 그 뇌가 혹시 우리 훨씬 우리보다 더 똑똑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네, 맡겨야 된다. I'll command. Command는 명령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포로를 이제 명령을 하고 이제 조정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딱 여기 그림 보이죠? 포로가 생겼습니다. 이제 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Alright, so let's continue. 브레이스 유어셀브스. Full back controls, thrusters to max. Now. Whoa. 여기에서 이제 brace yourselves 그러면은 준비해.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고 다시 나와야 되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We're back through and the portal's closed.
1: And no sign of the Gargant. And all the Trinitanium was sucked through the portal. Environmental disaster avoided.
0: Oh, I hate to say this, but great work, Snare. He's gone. I detected an energy surge just before we re-entered the portal. He must have activated a relocator beacon while we were all busy and zapped himself away. Oh, that sneaky little so-and-so. Well, that was an interesting first tour of the day. I'll get you all back to the harbor. Maybe I don't need to go shopping for a new shirt. What do you think?
1: Wicked!
0: 네, 이제 우리 괴물은 없어졌어요. 네, 다시 케어스 크루 세계로 이제 다시 들어갔고, 이제 스네어는 없지만 이 코트를 남겨놨어요. 아빠가 이렇게 악당의 코트를 입고 있는데 우리 슈노이가 와, 왜케 정말, you know, 정말 악당 같아 그러면서도 좀 쿨해. 네, 그런 거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2: Alright, so that was the end of our story.
0: 오, 너무 신기한 게 이번에 스네어 원래 악당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명령을 하고 딱 이 해결을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good job, Snare. Thank you. Alright.
2: So everyone, I will come back with a brand new story.
0: 다음에 또 새로운 책을 갖고 이제 책을 같이 읽어요. Meanwhile, take good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3: Shiro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Okay, boys, start working. But safety first.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교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서 어휘도 하고요. 문법도 정말 중요한 거 다루고요. 그 다음 즐거움을 느끼면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

0: 한번 읽을 때마다 재미가 느껴지시죠? 이 기존 지식,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는 책은 조금 더 읽기가 쉽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 책이나 혹은 영어 글을 읽을 때좀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잘 읽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Had To가 있습니다. Had To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를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ally's stomach growled. Before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he had to fit in one last practice blow. I didn't even try to stop him this time. What was the point? Instead, I put my tail between my legs and prepared for the wors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But Penny's brick house didn't fall down. Woohoo! I cheered.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I know, I'm excited for a cookie too, he said.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and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2: Wally, what did I ever do to you?
1: Poppy fumed.
2: Yeah, I thought we were friends,
1: Piper added. Wally was confused.
3: Why are you both so angry?
0: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푹 빠져서 읽게 될 겁니다. Wally's stomach growled. Growl이라는 것은 으르렁,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growl 이 소리와 비슷하죠. 으르렁, growl.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Wally, 즉 이 늑대의 배가 으르렁거릴 수는 없죠. 배가 어떻게 으르렁거려요?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이제 배고픈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셋째,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셋째 페니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어떤 냄새가 났습니까? 갓 구운 쿠키 냄새가 촥 wafted outside 밖에 퍼졌다라고 지난 강의 끝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배가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배탈 난 거 아니고요. 이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어져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죠. 왈리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Before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he had to fit in one last practice blow. Before, 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그가 페니에게 묻기 전에 이 간식 좀 나눠달라고, 맞죠? 간식을 위해서 간식을 좀 달라고 묻기 전에 간식을 좀 요청하기 전에 he had to fit in. 그는 끼워 넣어야 됐습니다. fit in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나 일정이나 계획 사이에 끼워 넣다, 집어 넣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 넣냐면 one last practice blow.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 연습 불기를 끼워 넣어야 됐다. 즉, 페니의 집 앞에 좋은 냄새가 나니까 아, 간식 좀 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전에 한 번은 이 풍선껌 불기 연습을 마지막으로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페니의 벽돌집 앞에서 또 벽돌집에 대고 눈 감고 숨 들이마시고 또 불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저기 아주 중요한 had to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그 다음 내용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had to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보기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had to라는 것의 원래 표현은 have to입니다. have to의 과거형인데 자, 요거 일단 예문을 통해서 제가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today.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는 오늘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저의 숙제를 끝내야만 합니다. have to라는 것은 뭐뭐를 해야만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나타내죠. 의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거, 그 의무, 해야 되는 일을 의미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오늘 내 숙제를 끝내야 한다라고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숙제를 끝내야만 했다.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어제 나

0: 나는 나의 숙제를 끝내야만 했었다 라는 것이죠.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있는 have to를 그대로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I had to finish my homework yesterday. 나는 어제 내 숙제를 끝내야 했었다. 끝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had to이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have to와 had to는 왜 이렇게 사용하냐 하면은, 자,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어떤 표현을 알고 있죠? 바로 must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데요. must는 과거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없다라는 말이죠. I musted 이런 게 없어요. must는 그냥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musted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X로 표시를 해두었죠. I musted finished my homework yesterday. 나는 어제 나의 숙제를 끝내야만 했다. 맞죠? 과거에서 여기에도 과거를 붙이고, 앞에도 과거를 붙이고, 여기에 있는 ED를 빼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must에 ED를 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must는 현재, 지금의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 표현할 때 적절하니, 만약에 과거에 해야만 했다를 표시하고 싶으면, musted가 아니라 have to의 과거인 had to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n't even try to stop him this time. What was the point? 나라는 것은 이 지금 왈리, 늑대 옆에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 닥순트, 이 소시지처럼 생긴 개이죠. 나는 이번에는 그를 멈추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어. 막 처음에는 불면 안 돼! Stop! No! 라고 해서 이 풍선껏 부는 연습 하지 말라고 옆에서 말렸지만 결국은 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에휴, 또 내가 말해봐야 어차피 불겠지. 이런 마음으로 말릴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죠. What was the point? 요점이 뭐야? 요점이 뭐야? 라는 말은 말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Instead, 그 대신에 I put my tail between my legs and prepare for the worst라고 돼 있네요. 그 대신에 내가 예를 들어서 왈리를 말리는 거 대신에, 맞죠? Instead 말리는 거 대신에 나는 넣었습니다. 나의 꼬리를 어디에 넣었냐면 between my legs, 나의 다리, 즉 개입니다. 개의 다리 사이에 꼬리를 넣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넣고요. And prepare for the worst,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가 꼬리를 왜두 다리 사이에 놓냐 하면은 바로 혼났을 때나 뭔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혹은 겁먹었을 때 이럴 때 넣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왜이 왈리를 안 말리고 그 대신 어차피 이 풍선껌 부는 연습 왈리가 할 테니, 왜이 꼬리를 옆에 있었던 이 클램은 자기 두 다리 사이에 꼬리를 넣냐 하면 왠지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 페니의 집, 그 벽돌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약간 겁이 나기도 하고 뭔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꼬리를 두 다리 사이에 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 벽돌 집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안 무너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Wally closes eyes. Wally는 또 이제 불어야 되니까. 늑대입니다. 풍선껌 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Wally closes eyes. 그렇죠. 그의 눈을 감았습니다. Took a deep breath.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되겠죠. Deep breath. Breath는 바로 숨입니다. 이 숨입니다.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그의 모든 힘과 함께. 즉, 온 힘을 다해서 내쉬었습니다. 근데 이 집, 이 마지막 페니의 집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바로 벽돌로 만들어져 있죠. But Penny's brick house didn't fall down.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다행스럽게도는 없어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페니의 이 벽돌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Woohoo! I cheered. 내가 환호했습니다. Woohoo!라고 내가 환호하고 막 신나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선 다시 한번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Wally's stomach growled. Before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he had to fit in one last practice blow. I didn't even try to stop him this time. What was the point? Instead, I put my tail between my legs and prepared for the wors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But Penny's brick house didn't fall down. Woohoo! I cheer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Wally는 그가 쓰고 있었던 그의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And stroll. Stroll이라는 것은 거닐다, 산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걷는 것이죠. 걷는 거나 산책하는 거나 거니는 거나 전부 다 걷는 것이니까요. Toward 무엇을 향해서 거닐고 산책하고 걸어갔냐면 앞문을 향해서. 여기서 앞문이라는 것은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막내 페니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죠. 이 벽돌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문으로 갔습니다. I know. 나도 알아. I'm excited for a cookie too, he said. 왈리가 이야기하기를, 아, 나도 알아. 나도 이 쿠키 하나 먹고 싶어. 쿠키 하나 이거 먹으려고. 아, 나도 신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and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근데 그 집 안에 있었던 페니는, 어, 왈리 왔어. 아유, 클램 왔어. 이렇게 반겨주겠죠. 페니는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greeted, greet은 반기다.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우리는 바로 클램, 이 닭순두 개와 소시지 개와 그 다음에 왈리 늑대겠죠. 우리를 반겨줬는데 마침 그때 뭘 했냐면 파피와 파이퍼가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이 옆마당을 통해서 막 뛰어오면서 뭘 했냐면 squealing. squeal이라는 것은 squeal, 끼익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소리에서 왔거든요. squeal, 끼익.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데요. 그래서 끼익 하는 소리를 내는 건데 사실 이 파피와 파이퍼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는 거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옆마당으로 막 뛰어왔을 때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페니가 우리를 반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Wally, what did I ever do to you? Poppy fumed. Poppy는 첫째입니다.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첫째. Poppy가 fumed. Fume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것인데요. 근데 씩씩대는 거예요. 머리에서 연기가 막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씩씩대는 거예요. Poppy가 씩씩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왈리야,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했는데? What did I ever do to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데? 파피가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피는 지금 너무 속상하죠. 왜? 지푸라기 집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Yeah, I thought we were friends. Piper added. Piper, 이제 둘째가 또 거드는 거예요. 파이퍼가 뭐라 했냐면, 맞아, 나는 생각했어.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했어, 왈리야. 그런데, 너는 왜 우리 첫째, 둘째의 집, 파피와 파이퍼의 집을 왜 무너뜨린 거야? 우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 나의 집을 왜 무너뜨려?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했는데?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찾아온 것이죠. 근데 왈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왈리는 자기가 풍선껌 부는 연습을 했지 집을 무너뜨렸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왈리 was confused. 왈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왈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죠. Why are you both so angry? 왜 너희 둘은 이렇게 화가 났어? 아직 이 두 채, 집 두 채가 무너진 걸 왈리는 모르는 것이죠. 눈 감고 후 불었고요. 그냥 계속 가버렸기 때문에 집이 무너진 걸 솔직히 모를 수가 있나 싶지만 몰랐다고 칩시다. 몰랐으니까 왜 너희들은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결말 궁금하시면 미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을 다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I know, I'm excited for a cookie too, he said.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and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Wally, what did I ever do to you? Poppy fumed. Yeah, I thought we were friends, Piper added. Wally was confused. Why are you both so angr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 Growl. Growl. Wally's stomach growled. Breath. Breath.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Stroll. Stroll.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0: greet, greet.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Squeal, squeal.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Confused, confused. Wally was confused. Why are you both so angry?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단어는 바로 fume이라는 것인데요. 이 fume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문, hot soup fumed on the table. 이 뜨거운 수프가 어떻게 됐냐면 fumed 했답니다. on the table. 탁자 위에서 fumed 했대요. 그러면 뜨거운 수프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수프는 바로, 아, 이 김이 나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연기나 김을 내뿜다. 왜 뜨거우니까? 뜨거운 건 김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연기나 김을 이렇게 나오는 거나 내뿜는 거, 이게 바로 fume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사람이나 뭔가 생명체에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fumed. 그녀는 연기나 김을 내뿜었습니다. When she heard the lie. 그녀가 뭘 했을 때? 그녀가 거짓말을 들었을 때. 거짓말을 그녀가 들었을 때 머리에서 김이나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연기나 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연기나 김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다? 몹시 화내다, 씩씩대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거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이라고 해서 파트 1 한 적 있죠.
1: 아, 그 가디건인 줄 알았는데 카디건이었던 그거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보고 뭔가 여자랑 같나? 완전 남자랑 같나?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1: 탐정님이었어요.
0: That's